Oh,

그럼 배고 고소서 와.

와.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중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키가 크고 싶다.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키.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슈퍼 영웅 소동.
1: 오늘은 에디와 로디가 뽀로로네 집에 놀러 왔어요.
0: 악당들 용서하지 않겠다.

0: 이것을 물리쳐라!
1: 뽀로로!
0: 끝났지? 이번엔 내가 영웅할래.
2: 에디가 영웅을 한다고? 안 어울리는데? 크랑크랑.
0: 무슨 소리야? 영웅하면 바로 예디님이지. 그치, 로디?
3: 영웅 안 어울려, 에디.
0: 뭐? 로디, 너까지. 흥, 나 갈래.
3: 에디.
4: 에디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0: 내가 영웅이 안 어울린다고? 분하다. 좋아, 내가 얼마나 영웅이 잘 어울리는지 직접 보여주지.
4: 에디는 영웅이 되기 위한 발명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0: 아, 좋아, 이제 만들어볼까? 됐다.
4: 되는 건 역시 쉽지 않네요. 하지만 에디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열심히 영웅 갑옷을 만들었어요.
0: 다 됐다. 성능을 시험해 볼까? 헛! 로켓 주먹 발사! 좋았어. 그럼 다음은 그래, 저게 좋겠군. 그물총 발사! 성공!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럼 출발. 됐다.
2: 에디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5: 그러게.
0: 얘들아! 안녕, 친구들.
2: 이게 뭐야?
0: 이건 바로 진짜 영웅들만 입는 영웅 갑옷이야. 멋지지?
6: 대단해.
0: 잠깐, 줄 게 있어. 자, 이거 하나씩 받아.
3: 그건 뭐야?
0: 잠깐, 그 단추는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만 눌러야 해.
5: 위험한 일이라고?
0: 응, 그걸 누르면 이 에디님이 출동해서 구해줄게.
6: 오, 알았어.
0: 그럼 이만. 아, 실수. 다시.
4: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0: 아, 잘 잤다. 아참!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나 볼까? 아직 아무 일도 없네? 빨리 출동하고 싶은데. 만약에 출동하게 되면... 괜찮아?
2: 크랑크랑! 역시 에디는 영웅이야!
0: 정말 멋질 텐데. 어? 아, 해리한테 위험한 일이 생겼나 보네. 출동 준비!

0: 玩心玩乐。조금만기다려
1: 위험한
0: 일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었어.

0: 여기잖아. 어, 뭐야? 분명히 출동 신호가 울렸는데. 어, 크롱이 자다가 누른 거였네.
1: 뭐라고?
0: 에휴, 그럼 난 가볼게.
2: 잠깐!
0: 어? 무슨 일인데?
2: 문은 고쳐놓고 가야지.
0: 알았어. 이게 아닌데.
3: 에디는 집으로 돌아와 출동 신호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는 울리지 않았어요.
0: 출동. 출동! 어, 꿈이었네. 에휴, 이래서 멋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4: 나는 악당 로봇이다.
0: 역시 영웅이라면 악당을 무찔러야지. 그렇다면 완성!
3: 에디는 밤새 가짜 악당 로봇을 만들었어요.
0: 진짜 영웅이 어떤 건지 보여주지. 저기 있군. 악당 로봇 부탁해.
5: 나는 악당 로봇이다.
2: 재밌다. 그럼 한 번 더 탈까? 웬 로봇이지?
6: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5: 나는 악당 로봇이다.
2: 악당 로봇이라는데? 나쁜 로봇처럼 보이진 않는데?
0: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군. 이제 가볼까? 멈춰라 이 나쁜 악당. 영웅 에디가 용서하지 않겠다.
7: 에디
0: 받아라 로켓. 꼼짝 마라 그물총 발사.
5: 널들 혼내줄게.
0: 악당 로봇도 별거 아니군.
2: 어떻게 된 거야?
0: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계획에 없었는데.
2: 그게 무슨 말이야?
0: 그게
2: 우리 쪽으로 오잖아.
0: 이럴 때 고장이 나다니.
2: 아, 맞다. 스위치가 있었지. 야!
7: 에디, 위험해!
0: 가자! 빨리 스위치를 꺼야 해.

0: 멈췄다.
1: 헤비, 괜찮아?
2: 어, 괜찮아.
3: 다행이다. 그런데 에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2: 그게... 저...
1: 뭐? 악당 로봇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2: 미안, 영웅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4: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어.
3: 정말 위험했어, 에디.
2: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5: 그래도 고마워, 에디.
2: 어?
5: 에디가 우릴 구해줬잖아.
1: 그래, 에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6: 아까 에디가 진짜 영웅 같긴 했어.
3: 맞아.
2: 정말?
6: 마침 에디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데.
2: 그래? 뭐든지 말만 해. 아휴, 너무해. 이걸 언제 다 고치지? 좀. 집에 간 거 아니었어?
3: 에디 혼자 고치게 할 순 없어.

0: 정말? 헤이, 고마워.
1: 에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죠?
0: 네.
2: 이야기를 들려줘, 패티.
1: 루피와 패티가 숲으로 소풍을 왔어요.
3: 날씨 정말 좋다.
4: 응, 나오길 잘했어.
3: 어? 루피, 저기 봐.
4: 응? 우와, 사과다. 너무 높이 있어.
3: 나한테 방법이 있어? 응? 조금만 기다려. 어서 사과를 담자.
4: 응, 알았어.
5: 이 녀석들, 감히 내 사과를 훔쳐?
4: 누구세요?
5: 사과나무 주인이다.
4: 주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5: 소용없어. 내 사과를 훔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 녀석들, 혼내주겠다. 얌전히 있어.
4: 이런, 우리 갇혀버렸어.
5: 조용히 해. 계속 떠돌아대면 혼내줄 거야.
4: 이제 어쩌면 좋지?
3: 걱정 마. 방법을 찾아보자.
4: 아니야. 다시 집에 못 갈 거야.
3: 루피를 어떻게 달래주지?
2: 아, 그래. 루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4: 응?
2: 공주님도 나오는 이야기야.
4: 공주님? 무슨 얘긴데?
2: 잘 들어봐.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숲속 작은 집에 뽀로로가 살고 있었어. 뽀로로에게는 심술궂은 형들이 있었지. 휴, 청소 끝. 저기 청소 다 했는데 나도 같이 놀면 안 돼?
0: 안 돼.
2: 뽀로로의 심술쟁이 에디 형은 안 된다고 소리쳤어.
4: 왜?
2: 왜냐하면
5: 뭐?
0: 왜냐하면 넌 이걸 지워야 하거든.
4: 아, 그새 낙서를 하다니.
0: 크랑크랑. 여기도 치워야겠다. 크랑크랑.
4: 어떡해, 매일 청소만 하고.
5: 맞아. 뽀로로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2: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5: 응.
2: 아, 루피,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 것 같아.
4: 정말?
5: 빨리 들려줘.
2: 그래, 알았어. 그러던 어느 날 뽀록뽀록 왕국에서 초대장이 도착했어.
0: 이게 뭔데? 뽀롱뽀롱 왕국 무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우와, 재밌게 가!
4: 저기, 나도 가면 안 될까?
0: 그래, 청소 다 하면.
4: 응, 알았어.
0: 그럼 먼저 집 앞부터 치워. 이젠 우리 무도회 갈 준비를 해볼까?
4: 그래.
2: 무도회에 가고 싶은 뽀로로는 열심히 청소를 했어. 휴, 다 했다. 이제 가도 되겠지?
4: 이게 뭐야?
0: 우린 먼저 갈게. 청소 다 하면 와라.
5: 뽀로로 어떡해. 애들이랑 크롱 너무한다.
2: 그치? 아주 나쁜 형들이라니까.
4: 뽀로로 불쌍해. 응. 근데 우리도 불쌍해. 집에도 못 가고.
5: 그래서 뽀로로는 어떻게 됐는데?
2: 그때 뽀로로 앞에 털복숭이 요정이 나타났어.
5: 털복숭이 요정?
2: 응, 너처럼 털이 많고 커다란 요정이야.
4: 나도 가고 싶었는데.
5: 뽀로로, 실망하지 마.
4: 누구세요?
5: 난 너를 도와주기 위해 온 요정이야.
4: 요정이라고요?
5: 그렇다니까. 이제 너도 무도회에 갈 수 있어.
4: 정말요? 어떡해요?
5: 이렇게 수리수리 술술술 얍!
4: 우와!
5: 이게 다가 아니라고. 오! 이게 좋겠다. 자, 수리수리 술술술 얍! 이걸 타고 무도회에 가면 늦지 않을 거야.
4: 고마워요, 요정님. 그럼 다녀올게요.
5: 아참, 12시 전에 꼭 돌아와야 해. 그땐 마법이 풀리니까.
4: 네.

0: 뭐가 볼까?
1: 모두 즐거운가 봐.
2: 응, 모두의 열길 잘한 것 같아.

0: 도대체 누구야?
1: 자, 춤 정말 멋졌어요.
0: 별거 아니에요. 12시다. 그럼 저기만.
1: 왕자님.
2: 땡, 땡. 그렇게 뽀로로는.
3: 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1: 배가 고파서 도저히 이야기를 못하겠어.
3: 그래? 그럼 내가 요리해줄게. 잠깐만.
1: 아, 잘 먹었다.
2: 응, 맛있었어.
3: 이제 빨리 이야기해줘.
2: 그래. 12시가 되자 뽀로로는?
0: 늦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빨리 가야 해.
1: 왕자님, 어디로 간 거지? 어? 이건 왕자님이 신었던 건데.
2: 며칠 후 공주님의 신하들이 뽀로로네 집을 찾아왔어.
4: 계십니까?
0: 누구세요?
4: 그냥
5: 저희는 뽀롱뽀롱 왕국의 신하들입니다.
4: 공주님이 이 구두의 주인을 찾고 있어요.
0: 네? 아, 그건 제 거예요.
4: 그랑, 그랑.
0: 어? 이거 내 거 맞는데. 들어가. 어? 됐다. 딱 맞죠?
4: 자.
0: 벗겨졌네.
4: 아이고.
5: 아무래도 여긴 주인이 없는 것 같네요.
4: 그럼 이만.
0: 저기 제가 다시 한번 신어볼게요. 네.
3: 뭐야, 이럴 때 뽀로로는 대체 어딜 간 거야?
2: 글쎄, 못된 형들이 뽀로로를 집안에다 가둬버렸어.
1: 우리처럼.
2: 우리처럼. 그런데 털복숭이 요정이 다시 나타나서 뽀로로를 풀어줬지.
3: 우와, 정말?
2: 풀려난 뽀로로는 신하들에게 달려갔어.
0: 저기요!
2: 잠깐만요!
0: 어떻게 된 거야?
1: 저도 신어볼게요.
2: 그래요.
4: 여기요.
0: 어? 드디어 찾았어!
1: 왕자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2: 네. 그런데 패티 공주님은요?
1: 네?
2: 사실은 저 패티 공주님한테 반했거든요.
1: 뭐라고요?
2: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1: 네, 저도요.
2: 치, 너무해.
0: 저랑 춤추실래요, 공주님?
1: 좋아요.
2: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끝.
3: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모두 행복해서 기쁘다. 그치?
1: 아니야. 우린 하나도 안 기뻐.
2: 맞아. 하나도 안 기뻐.
3: 왜?
1: 집에도 못 가고.
2: 이야기처럼 우리한테도 요정이 나타나면 좋겠어.
3: 이야기처럼? 그럼 내가 요정이 돼서 널 도와줄게.
1: 정말?
3: 자, 어서 나와.
1: 고마워.
2: 이만 가볼게.
1: 잘 있어.
3: 아, 잠깐만. 이건 선물이야.
1: 와, 고마워요, 요정님.
3: 뭘? 잘 가. 또 놀러 와.
1: 응, 안녕.
6: 패티의 이야기 덕분에 두 친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2: 루프의 잔소리.
6: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1: 다 됐다.
0: 우와, 잘 만들었다.
1: 고마워.
5: 나도 완성.
0: 어때?
5: 그럼.
0: 제가 보기엔 엉망인데.
7: 뭐라고?
0: 이 에디님이 정말 멋진 눈사람이 뭔지 보여주지. 에이, 나 누구야? 꼬러렀어. 로디 도와줘.
8: 나도 할래.
6: 어느새 친구들이 눈싸움을 시작했어요.
9: 얘들아, 하지 마.
7: 잘한다, 로디.
4: 비누 사람이 망가졌네.
8: 그러게.
0: 마다라, 너희다.
8: 에디.
10: 미안해, 루피.
9: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좀 가져올게.
10: 고마워, 루비.
0: 맛있다.
7: 그치, 그럼?
0: 그럼, 그럼.
7: 더 먹어야지. 하나 남았네.
0: 내가 먼저 집었어, 그럼. 그럼, 우리 반씩 먹자. 내가 잘라줄게.
7: 그럼.
0: 진짜라니까.
7: 그래.

0: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 바로 그거야.
1: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2: 루피.
0: 안녕.
2: 루피, 어제는 우리가 너무 심했지.
3: 미안해.
0: 괜찮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2: 뭔데?

0: 애들은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해줄게.
1: 오? 위험한 일?
0: 응. 그럼 어제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2: 그럼 우리 이제 미끄럼틀 탈까?
0: 그럼. 조심해서 놀아, 얘들아. 뛰다 넘어지면 어떡해. 천천히 걸어가야지.
3: 알았어.
0: 그래, 그렇게.
2: 알았어, 내가 밀어줄게. 자, 간다. 세게 밀어줄까?
0: 그럼. 오로로, 세게 밀지 말고 살살. 그 정도면 안전한 것 같다.
4: 자,
0: 에이디.
4: 아.
0: 발명품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걸로 해.
4: 이걸로.
0: 응, 다칠 위험이 없잖아.
4: 그렇긴 한데.
0: 보비. 어서 나와.
1: 루피.
0: 얼음이 깨지면 어떡해.
5: 루피의 잔소리에 지친 친구들은 모두 뽀로로네 집에 모였어요.
6: 어떻게 해야 루피가 잔소리를 안 할까?
1: 글쎄.
7: 루피가 좋아하는 걸 하면 잔소리를 안 할지도 몰라.
4: 그럼 루피가 좋아하는 언덕으로 소풍 가는 건 어때?
6: 소풍? 소풍도 위험하다고 할 것 같은데.
4: 걱정 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
6: 뭔데?
4: 그게 말이야.
5: 다음 날 친구들이 루피네 집 앞에 모였어요.
8: 루피!
1: 안녕.
0: 무슨 일이야?
4: 기차 타고 소풍 가지 않을래?
0: 기차?
4: 짜잔! 루피 칸엔 예쁘게 꽃도 그려놨어.
0: 우와, 예쁘다. 그럼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돼?
5: 친구들이 루피와 함께 소풍을 가고 있어요.
0: 잠깐!
4: 무슨 일이야?
0: 기차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4: 뭐? 이게 빠르다고?
0: 응, 빨라.
4: 알았어.
0: 뭐 이 정도면 됐어.
4: 도착했어.
1: 언덕 위에 올라가면 멋진 풍경이 보일 거야.
0: 올라가자.
8: 우와, 멋지다.
7: 오길 잘했어.
4: 그러게.
0: 응, 맞아.
6: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7: 연다 얘기할까?
9: 술래잡기.
1: 사진 찍자.
0: 이런. 얘들아.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려가자.
6: 지금 날씨 좋은데.
0: 그럼. 저기 구름 좀 봐. 눈이 오면 어떡해.
1: 괜찮을 것 같은데. 루피가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
8: 맞아.
9: 잔소리도 많아.
0: 뭐라고? 난 너희를 위해서.
6: 루피가 자꾸 잔소리만 하니까 노는 게 재미없어.
4: 그럼.
0: 그래, 알았어. 난 내려갈래.
8: 루피!
5: 화가 난 루피는 혼자 언덕 아래로 내려왔어요.
0: 다 걱정돼서 한 말인데 너무해. 응? 눈이다. 이거 봐, 진짜 눈이 오잖아. 이럴 때 잔소리라고.
1: 루피가 혼자 가버렸네. 어떡하지?
7: 지금이라도 찾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6: 눈이네.

0: 기다려 얘들아. 루피 말을 들을 걸 그랬어.
1: 그럼
0: 이제 어떻게 내려가지?
2: 눈보라가 그친 다음에 힘을 합치면 갈 수 있을 거야.
3: 루피는 괜찮을까? 혼자 내려갔잖아.
0: 맞아.
3: 루피가 걱정돼.
0: 루피가 우리 걱정하던 것도 이런 마음이었나 봐.
2: 그런 것 같아.
4: 얘들아, 어디 있어?
3: 어? 루피 목소리 같은데? 저기 좀 봐.
4: 얘들아, 루피다. 어서타. 빨리빨리. 모두 탔지? 그럼 출발한다.
5: 루피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언덕을 내려갔어요.

0: 루피.
1: 미안해. 루피 마음도 못 두고.
2: 루피가 화가 많이 났나 봐.
1: 그럼 너희들 걱정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0: 미안해 루피.
1: 루피가 걱정해서 그런 거였는데.
3: 맞아.
4: 아니야, 나도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1: 좀 그랬지.
4: 그치만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 날씨가 흐릴 때 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았지? 눈이 올 것 같다고 했잖아.
5: 루피의 잔소리는 다시 시작됐지만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6: 여름섬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5: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1: 얘들아, 내일 여름섬 친구들이 오는 거 알지?
6: 친구들이 오면 뭐하고 놀까?
1: 그럼! 그것보단 일단 여긴 추우니까 여름섬 친구들이 입을 옷이 필요해.
7: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을게.
1: 고마워. 그리고 음식하고 탈 것도 필요한데.
4: 음식은 내가 준비할게.
0: 돌아다닐 땐 내 기차를 태워주지.
1: 좋아. 이제 난 뭐하고 놀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6: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네.
1: 여기도 가고 그리고
2: 베리 뭐해?
1: 여름섬 친구들이랑 놀 계획을 짜는 중이야. 보여주고 싶은 곳이 정말 많거든. 놀이터, 얼음절벽, 신기한 샘, 그리고...
2: 근데 내일 다 볼 수 있을까?
1: 그럼 이제 자야겠다.
2: 어? 잘 자, 해리.
1: 이 여름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겠지.
5: 해리는 설레는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6: 왜 이렇게 안 오지?
1: 올 때가 됐는데.
8: 배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9: 저기 봐. 얘들아.
8: 여기.
9: 아니야.
1: 정말 오랜만이야. 줄 알고 준비했지.
9: 우와, 따뜻해.
1: 고마워.
7: 뭘 잘 어울려서 다행이야.
9: 이제 우리 뭐하고 놀 거야?
2: 너희들이 온다고 해리가 열심히 준비했어.
1: 응, 갈 데가 아주 아주 많아. 빨리 출발하자.
9: 그래.
1: 이게 뭐지?
9: 뭐?
0: 그건 눈이라는 거야.
1: 그럼 눈. 와, 이게 눈이구나.
0: 이야. 폭신폭신해.
4: 여름 섬엔 눈이 없어서 신기한가 봐.

0: 얘들아, 이럴 때가 아니야. 어? 눈은 어디에나 많아. 이제 출발하자.
1: 그래, 좋아.
2: 도착했습니다.
0: 여긴 놀이터야. 우린 여기서 큰애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면서 놀아.
3: 미끄럼틀?
2: 응, 저게 미끄럼틀이야.
4: 신기하게 생겼다.
3: 가보자.
0: 그래. 얘들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2: 어떻게 타는 거지?
3: 내가 타볼게.
2: 괜찮아. 내가 어떻게 타는지 보여줄게. 따라와. 응. 미끄럼틀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 그리고 이렇게 타는 거야.
1: 재밌지?
3: 진짜 재밌어.
0: 다른 것도 타볼래?
3: 왜?
2: 좋아.
0: 얘들아,
3: 뭐?
0: 이제 그만 가는 게 어때?
2: 다른 거 더 안 타고?
5: 재밌을 텐데.
0: 이제 얼음 절벽에 갈 건데 거기가 훨씬 재밌어.
1: 알았어.
6: 해리와 친구들이 서둘러 다음 장소로 가고 있어요.
4: 저기 봐.
2: 반짝반짝하네.
0: 우와. 아, 저건 그냥 얼음 호수야. 흠담은.
4: 에디, 잠깐만 세워줘.
3: 예?
2: 무슨 일이야?
3: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자.
0: 어휴, 정말 저긴 볼 것도 없는데.
4: 미끌미끌하네.
2: 그건 바로 얼음이야. 호수에 물이 안 가지.
4: 이게 물이라고?
0: 그래, 그냥 물이라니까. 그만 가자. 늦기 전에 얼음 절벽에 가야 한단 말이야. 자, 빨리빨리.
3: 재밌을 것 같은데.
0: 여기가 얼음 절벽이야.
2: 와, 멋지다.
0: 그렇지? 보비, 사진 찍어줘. 자자, 웃어.
3: 그래.
7: 하나, 둘, 셋.
1: 우리도 찍어줘.
0: 자, 이제 가자.
6: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해리는 친구들을 재촉했어요.
0: 여긴 갔고, 이번에.
7: 배가 좀 고프네.
3: 나도 배고파.
4: 나도.
0: 아직 갈 곳이 많은데.
2: 해리, 우리 뭐 좀 먹고 가면 안 돼?
4: 야, 그럼.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0: 그게 좋겠어.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 하는데. 정, 그렇다면 알았어.
3: 잘 먹었다. 진짜 맛있었어.
0: 그럼 다 먹은 거지,
3: 그럼 이제 낮잠 좀 잘까?
4: 그래. 낮잠?
2: 여름섬에서는 점심에 항상 낮잠을 자거든.
4: 와, 정말?
2: 나도

0: 그럼 우리도 좀 잘까? 너도 같이 자자.
1: 너 이제 정말 먹고 나서 다시 출발하기로 했었잖아. 이게 뭐야? 잠들어 버렸잖아. 얘들아, 다들 어디 간 거야? 진짜 시간도 없는데. 토비, 뭐 하는 거야?
2: 해리, 다 같이 놀고 있었어.
1: 뭐? 지금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2: 저기, 해리, 여름섬 친구들은 구경만 하는 것보다 우리랑 노는 게 더 좋은가 봐.
1: 뭐라고?
0: 이건 어때?
1: 정말 즐거워 보이네.
3: 해리!
4: 해리! 같이 놀자!
2: 해리, 우리도 가자.
1: 하지만... 알았어.
5: 해리는 친구들의 시무룩했던 표정을 떠올렸어요.
1: 내가 여름섬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나 봐. 그래, 좋아.
5: 해리는 계획은 다 잊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로 했어요.
6: 얘들아, 여기 다. 그럼 간다.
7: 진짜 재밌었다, 그치?
1: 참, 얘들아,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
0: 뭐? 또 어디 가야 하는 거야?
1: 아니야.
3: 그럼 마지막 순서는 뭔데?
1: 그건 말이지. 난 노래야.
4: 노래?
1: 겨울 예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굉장히 위험해. 10년 사람 없어도 날 걷도록.
5: 이렇게 여름섬 친구들은 해리와 친구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긴긴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4: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6: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9: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2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난방구는 붙방구와
2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1: 다들 뭐 먹는 거지?
22: 이게 뭐예요?
2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8: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1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3: 톡톡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위기에 빠진 슈퍼제트.
1: 완성이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그레이트 레오봇. 고대의 기술을 모두 다 합쳐서 만들었지.
2: 그게 다 내 덕분인 거 알지?
1: 근데 나한테 고대의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더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지, 타이탄?
2: 어쩔 수 없었어. 슈퍼제트에게 지하본부를 들켜버렸으니.
1: 그럼 지하본부도 없어졌으니 내 포화로 들어오는 게 어때, 타이탄?
3: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서 그레이트 레오봇이나 작동시키라고.
1: 좋아, 그럼. 자, 그레이트 레오봇 움직여라. 아주 좋아. 이제 멋지게 타볼까? 어? 이거 왜 이래? 고장난 건가?
2: 좋아, 그레이트 레오봇 나에게 와라.
1: 뭐야? 타이탄,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2: 내가 준 고대의 설계도에 몰래 조종장치를 숨겨놓았지. 이제 그레이트 레오봇은 내 말만 듣는다고.
1: 처음부터 나를 속일 셈이었군.
2: 이제야 알았어.
1: 타이탄!
2: 그레이트 레오봇으로 왕이 돼서 스토리안을 다스려야지.
4: 들었어? 자기가 왕이 됐네.
5: 연극 연습하는 건가? 연기를 너무 못한다.
2: 이 녀석들이, 두고 봐라. 내가 곧 왕이 돼서 너희들 모두 혼내주고 말겠어.
6: 왜 그런 못된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왜 왕이 되려고 하죠?
2: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 어? 왕이 되면 맛있는 케이크를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 뭐?
5: 저 케이크 같은 건 제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 다른 이유는 없나요?
2: 날 아주 무시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왕이 되면 녀석들을 혼내줄 거야.
7: 무시라니? 스토리아에 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는 없어요.
2: 아니야. 예전에 땅굴을 파다가 나한테 흙이 묻은 것을 보고 어떤 녀석이 깨끗하게 다니라며 날 무시했어.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7: 두더지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 그 친구의 오해였을 거야.
6: 오해는 하지 말고 우리 친구가 되는 건 어때요?
2: 정말 오해였나?
7: 우리 친구가 되자!
2: 그럼 그래볼까?
8: 괴물이다!
2: 괜찮아, 그냥 내 로봇이야.
9: 나는 타군. 이 로봇을 타면 왕이 될 수 있어? 이제 내가 왕이다! 호이.
2: 역시 그랬군. 달콤한 말로 나를 방심하게 만든 후에 그레이트 레오봇을 빼앗으려는 거야. 감히 날 속이다니. 모두 혼내주마. 그레이트 레오봇 공격!

0: 어머, 타이타닉 거대한 옷을 타고 나타났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스토리아의 왕이 될 거야.
1: 야! 타이탄!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0: 슈퍼제트, 어서 날 왕으로 모셔!
2: 왕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 내가 해결할게. 잠깐! 처음 보는 로봇이니까 조심해야 해. 걱정 마, 나한테 맡겨.
0: 그레이트 레오봇은 너의 공격 방법이 모두 분석돼 있지. 너의 공격은 안 통해.
2: 플래시노!
1: 잠깐만! 지금은 위험해. 일단 작전을 세우자.
2: 아니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0: 원더비키, 너의 염력도 소용없어. 염력 올리기!
2: 야! 아! 이게 뭐야?
1: 원더비키! 큰일이야, 나 혼자서는 힘이 부족한데.
0: 혼자 남았구나, 슈퍼제. 도망쳐도 소용없지롱. 난 너의 약점을 알고 있거든. 다른 친구들을 위한 착한 마음.
1: 어? 안 돼!
0: 좋았어. 드디어 슈퍼제트를 물리쳤다.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파워를 회복하자.
4: 파워를 회복시키려면 오렌지가 필요하지. 오렌지에 비타민C, 달걀의 단백질, 올리브오일에 폴리페놀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오렌지 한 개, 달걀 한 개, 올리브오일 약단,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
1: 아!
0: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1: 얘들아, 합동 공격으로 타이탄을 무찌르자. 원더비키, 초능력으로 그 방어막을 조종할 수 있겠어?
2: 해볼게.
1: 좋았어. 플래시룸, 몸 상태는 어때?
5: 괜찮아, 다 회복됐어.
1: 좋았어, 슈퍼제트 합동 공격이다.
2: 원더
0: 그런 공격은 쉽게 피할 수 있다.
1: 플래시 파워!
0: 뭐야? 그렇게 해서 날 맞추겠어?
1: 야! 원더비키, 준비됐어?
2: 어? 슈퍼제!
1: 좋았어? 슈퍼냠냠!

0: 다 써버렸나봐.
1: 얘들아, 슈퍼잭을 어서 본부로 데려와 주렴.
2: 네, 캡틴 톰!
0: 조심, 조심. 타이탄이 다시는 못 오겠지?
3: 슈퍼제트,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이제 정말 끝을 내주겠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비밀 무기를 사용할 때군. 어? 왜 이러는 거지? 어지러워. 이런, 레오 박사가 훈련품을 만들었잖아.

0: 이겨라 슈퍼제.
1: 타이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2: 난 스토리아의 왕이 될 계획을 세웠었다.
3: 왕? 그 망가진 레오보스로 말이야?
2: 레오 박사, 넌 고대의 기술의 진정한 위대함을 모르고 있어. 그레이트 레오보스의 진짜 성능을 보여주지.

0: 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까? 그레이트 레오봇은 주변의 물질을 흡수해서 더 강력해질 수 있지. 이게 바로 진정한 고대의 기술, 거대한 그레이트 레오봇이다.
1: 저 녀석이 왕이 되는 걸 막아야겠어.
2: 레오 박사님, 방법이 있어요. 예?
1: 타이탄이 놀라운 것을 보여줬으니 나도 알려주어야지.
0: 역시 준비하고 계셨군요.
1: 슈퍼잭이 이겨줄 거야.
2: 어?
1: 오래 오래요.
3: 슈퍼잭이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당분간 회복하기는 힘들겠어.
4: 슈퍼잭 미안해. 괜히 혼자 나서서.
5: 나도 미안해. 같이 힘을 합쳤어야 하는데.
6: 아니야. 그레이트 레오봇이 그렇게 셀 줄 몰랐잖아.
3: 어?
7: 어머! 타이탄이 또 광장에 나타났어요!
3: 금일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6: 저도 같이 갈래요.
3: 아직은 안 돼.
4: 걱정 마! 우리가 막고 있을 테니까! 넌 회복에만 집중해!
6: 그래도...
8: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6: 알았어. 빨리 회복해서 따라갈게.
4: 그래, 슈퍼제!
7: 어? 아니, 레오 박사가 에? 통신을 요청하고 있어요.
3: 레오 박사가? 레오 박사, 도대체 타이탄과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1: 무슨 엉뚱한 소리야. 난 타이탄이랑 한편이 아니라고.
7: 거짓말하지 마.
1: 정말이야. 타이탄이 왕이 되는 건 나도 싫다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연락한 거야. 자, 이건 힘을 되찾고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고대의 요리 레시피다. 어서 받아.
7: 저 비법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당연하지.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때 쓰려던 자료라고.
3: 좋아. 슈퍼냠냠 요리로 슈퍼잭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자.
7: 특별한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유가 필요하지. 우유에 칼슘, 쌀에 탄수화물, 꿀에 아미노산.

0: 어떡하지? 레오봇이 더 강해졌어요.
1: 이대로는 힘들겠어요.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도 도로 가자.
1: 하지만 슈퍼잭만 두고 갈 순 없어요.
0: 전 괜찮아요. 엄마, 아빠,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1: 하지만
0: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2: 알았다. 쉬고 있어라.
3: 어떠냐, 이 그레이트 레오봇의 힘이!
0: 타이탄!
3: 래쉬는 어림없다! 전혀 소용없다니까! 받아라! 뭐야!
0: 래쉬는 안 되겠어! 어서 피해!
4: 이런!
3: 그런 공격은 전혀 안 통한다고. 어? 또 뭐야?
2: 타이탄, 그만 멈춰.
3: 언제 나타났지?
1: 자,
0: 권다 파워, 래쉬 파워.
3: 슈퍼 제트도 별거 아니고. 이제 내 차례다.
0: 와, 개운한데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 큰일이야. 나도 빨리 출동을 해야겠어. 어떻게 된 거지?
2: 더 이상 안 되겠어.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들겠어.
1: 갑자기 지진인가?
0: 저길 봐요.
1: 슈퍼잭!
5: 이럴 줄 알았어. 고대의 레시피로 만든 요리가 이렇게 굉장하다니.
3: 슈퍼잭이 어떻게 거대해진 거지? 하지만 나한테는 어림없다. 슈퍼잭!
0: 타이탄!

0: 수는 없지.
1: 나는 타고 호이 호이 호이. 로봇을 타 보왕이 될 거야.
2: 타군, 여기 오면 안 돼.
0: 지금이다. 밀치기 공격. 네? 호이. 이제 마지막 공격이다. 각오해.
3: 안 돼! 그만해! 슈퍼잭을 괴롭히지 마!
0: 넌 또 뭐야! 저리 비키라고!
2: 타군!
4: 타이탄! 슈퍼잭은 우리가 지킨다!
5: 슈퍼잭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도 슈퍼잭을 지킨다!
1: 잠깐만! 저 녀석들 내 허락도 없이!
6: 매우 박사님 같이 해요!
1: 응? 난 괜찮아!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0: 어? 좋아. 그렇다면 너희도 함께 처리해주마. 뭐야?
2: 플래시런, 어서 감아. 원더비키, 힘껏 당겨. 여러분.
0: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레이트 레오봇을 이길 수는 없어.

0: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이야.
1: 무슨 소리? 모든 건 내 레시피 덕분이라고. 만약 내 레시피가 없었다면 타이탄의 부하가 될 뻔했거든. 고마워하라고. 어레어레요.
0: 그래, 고마워 레오 박사.
2: 그동안 괴롭혔던 건 다 잊었나?
1: 잊을 리가 있나? 이제 다시 열심히 괴롭혀 주겠어.
0: 뭐라고요?
1: 내 말은 지금은 아니고.
2: 하구!
3: 여기 아프리카야. 솜사탕 구름이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0: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홍룡삼 팀호함.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링.
6: 주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슈퍼제트에게 당하기만 할 거야.
1: 그게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말이지, 그 녀석들을 이기기 위해선 훨씬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이야. 타이탄, 네가 가진 고대의 기술을 모두 한꺼번에 나한테 넘기시지.
0: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 지금처럼 고대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를 찔끔찔끔 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고대의 기술은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잘 활용할 테니 나한테 다 넘겨.
0: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
2: 응?
0: 안 돼.
1: 야? 뭐야 타이탄, 동굴에 사는 두더지였어? 그래 좋았어, 저 녀석이 사는 곳으로 찾으러가서 고대의 기술을 빼앗아 와야지.
3: 쟤 도대체 땅속에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거야?
4: 그게 말이지, 저 책의 주인공도 집 앞에 땅을 파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했대.
3: 저건 만화책이잖아.
5: 우와, 보물이다.
4: 야호, 드디어 발견했다.
3: 말도 안 돼, 정말 보물인 거야?
4: 내가 뭘 했어?
5: 얼른 열어봐.
4: 어? 상자가 또 있네.
5: 우와, 뭐가 들었을까?
4: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3: 그럼 그렇지.
4: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장난친 거잖아.
3: 쟤, 보물은 그렇게 쉽게 얻어주는 게 아니야.
4: 하이, 보물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6: 얘들아, 간식 먹으러 오렴.
4: 알겠어요, 엄마.
5: 야호! 난 간식이 보물이야!

0: 보물이다.
1: 레이더에는 분명히 이 근처라고 나오는데. 뚱뚱치킨, 지하에 있는 타이탄의 동굴을 빨리 찾아내.
2: 네.
1: 드디어 찾았다. 얼른 가서 고대의 기술을 전부 빼앗아 와야지. 오래 오래요.
3: 어쩌지? 레오 박사가 내 정체를 알아챈 것 같은데 왜 하필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뭐야? 이거 지진인가? 레오 박사!
1: 드디어 찾아냈다 타이탄. 그동안 날 속인 건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 어서 고대의 기술을 나한테 다 남겨.
3: 그럴 순 없어.
1: 그래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찾아내는 수밖에. 어디 있을까나. 그래 여기야.
3: 안돼. 고대의 기술은 여기 없어.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놨다고.
1: 아, 거기 있었군. 자, 그럼 지하로 들어가 볼까?
3: 아, 안 돼!
1: 고대 기술은 이제 내 거야!
4: 뭐?

0: 어머, 광장에 지진이 난 것 같아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 슈퍼젯 출동이다.

0: 조심해!
1: 고마워, 플래시런! 야!
0: 갑자기 웬 지진이 났지?
2: 설마 이게 다 레오 박사의 못된 짓은 아니겠지?
3: 도대체 고대의 기술을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출입 금지? 아하! 여기가 바로 고대의 기술을 숨겨놓은 비밀 장소군. 좋았어!
4: 거긴 지하수가 묻혀있는 곳이야.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고.
3: 거짓말. 네가 그렇게 막는 걸 보니 여기 숨겨둔 게 분명해.
4: 안 돼!
2: 근데 이 구멍 속엔 뭐가 있는 거지?
0: 잠깐!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아!
4: 안 된다고 했잖아!
2: 이게 무슨 일이지? 지하수가 터졌나 봐!
1: 물줄기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돼!
2: 내가 막아볼게! 플래시 파워!
5: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근육을 강화시켜 지하수를 막아내자.
6: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쌀이 필요하지. 쌀에 칼륨, 오이에 콜라겐,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라이스페이퍼 한 팩. 천연소금 몇 잔, 오이 반 개, 라이스페이퍼를 차곡차곡 접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월남쌈!
5: 지하수의 방향을 바꿔야 해.
2: 네, 아빠. 알겠어요. 슈퍼 냠냠 파워!
0: 아! 슈퍼잭이 지하수를 막았나 봐.
1: 그런데 왜 아직 안 오지?
2: 야! 자!
1: 슈퍼잭, 괜찮아?
2: 응. 그런데 나 땅속에서 이상한 걸 봤어.
1: 이상한 거?
2: 나 혼자서 지하수를 막고 있는데 한쪽에서 거대한 뿔을 가진 괴물이 날 노려보고 있더라니까.
0: 괴물!
2: 장난이야, 장난. 세상에 그런 괴물이 어딨어?
7: 나는 타군. 나도 왕이 되고 싶어.
2: 아유, 뭐야, 타군이었잖아. 괜히 놀랐네.
1: 그런데 타군, 왕이라니 무슨 소리야?
7: 나도 타이탄처럼 왕이 되고 싶어. 나도 타이탄처럼 왕이 되고 싶어.
0: 타이탄?

0: 저게 뭐지?
1: 지난번에 레오 박사가 파놓은 땅굴이야.
2: 우와,
3: 정말 많이 팠다.
1: 그래,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저곳에 어떤 비밀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
2: 설마 레오 박사가 지하에서 못된 짓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1: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슈퍼제트가 조사해줬으면 해.
4: 네, 슈퍼톰! 알겠어요!
1: 좋아, 슈퍼제트! 출동이다!

0: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는데.
1: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안을 조사해보자.
2: 그래, 좋아. 자, 야호!
0: 여기가 어? 슈퍼톰이 말한 곳인 것 같다.
3: 뭐라고?
1: 어? 어? 무슨 소리지?
3: 레오 박사, 지난번에 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일을 다 망친 거잖아.
4: 탈탕?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말대로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어서 고대의 기술을 전부 나한테 남겨.
1: 저건 레오 박사 목소리야.
4: 얼른 넘기라니까.
0: 도대체 아저씨가 타이탄인가 봐.
5: 왜 타이탄이 레오 박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1: 얘들아!
4: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 고대의 기술을 전부 넘기라고 타이탄! 그러면 마을 녀석들과 슈퍼제트 모두 혼내줄 수 있다니까!
3: 맨날 당하기만 하면서 실패 레오 박사가 더 어울리겠네.
4: 뭐라고? 감히 천재 레오 박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더니.
3: 박사님 잡으세요.
4: 저 녀석 버릇을 고쳐줘야 해.
3: 에이 시끄러워. 레오 박사에게 고대의 설계도를 준 게 실수였나?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군.
1: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걸?
3: 어?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1: 타이탄! 네가 레오 박사랑 마을 친구들을 괴롭혔구나. 이제부턴 우리가 널 막아주겠어.
3: 귀찮은 꼬맹이들 같으니. 좋아, 그렇다면 작전상 후퇴가!
1: 거기서!
5: 뭐야? 어느 쪽으로 도망친 거지?
0: 저기 발자국 찍혀있어.
1: 좋아, 어서 그쪽으로 가보자. 어? 타이탄!
3: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함정을 준비해놨지.
1: 뭐? 함정? 어떡하지?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어.
0: 그럼 다 같이 해보자.
1: 그래.
0: 원다.
1: 레이스 파워!

0: 그런데 타이탄은 어떻게 하지?
1: 벌써 다른 곳으로 도망쳤을 거야.
2: 도망치긴 누가 도망쳐? 하하, 이렇게 나올지 예상하고 있었지.
1: 타이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2: 그건 알 필요 없고.

0: 이거나 받아!
1: 슈퍼맨! 타이탄!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0: 레오 박사가 발명했던 모기 조정 안테나를 업그레이드 시켰지. 슈퍼잭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슈퍼잭, 녀석들을 잡아!
1: 슈퍼잭, 정신 차려!
2: 어떡하지? 슈퍼잭을 공격할 순 없잖아.
1: 플래시론, 일단 떨어지자.
0: 어딜 도망치려고? 어? 레오 박사!
3: 타이탄, 너 아까 네? 뭐라고 그랬어? 어? 나보고 실패 레오 박사라고? 너 오늘 혼좀 나야겠어. 뭐야? 이야, 나오자마자 이게 뭐야?
0: 역시 실패 레오 박사라니까. 슈퍼제 다시 공격이다.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두뇌를 활성화시켜 타이탄의 조종을 막아내자.
5: 두뇌를 활성화시키려면 사과가 필요하지. 사과에 팩틴, 통밀가루에 탄수화물, 계피에 폴리페놀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사과 4개, 통밀가루 120g, 계피가루 반 숟갈.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애플파이.

0: 저건 또 뭐야? 에이!
1: 슈퍼냠냠 요리를 안 먹잖아.
2: 안 되겠어. 내가 먹여볼게. 슈퍼잭! 어서 이걸 먹어.
0: 그렇게는 안 되지.
2: 얘 먹일 수가 없어.
1: 내가 도와줄게.
2: 완다,
1: 파워! 됐어!
0: 안 돼! 빠져나와!
2: 슈퍼잭, 어서 이걸 먹고 정신 차려!
0: 안 돼! 이겼다!
2: 슈퍼냠냠!
0: 에? 이게 뭐지? 왜 조정이 안 돼?
2: 달달! 소용없어! 당장 못된 짓을 멈춰!
0: 에이, 더 강한 저파로 조정해주지! 자, 받아라!
2: 이번엔 당하지 않아!
0: 내 조정이! 어? 죽어보자, 슈퍼잭!
2: 거기 멈춰!
1: 슈퍼잭! 벌써 사라졌어!
2: 레오 박사와 같은 악당이 또 있었다니!
3: 레오 박사님! 괜찮으세요?
4: 슈퍼잭! 언제 나타난 거야? 야! 너희들 내가 당하는데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녀석들! 너희들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야, 지금 딴짓을 해? 몸이 안 움직이잖아. 그거 당장 내려놔.
3: 이제 안 혼내실 거죠?
4: 안 내려놓았다간 더 혼날 줄 알아.
3: 큰일 났다.
4: 안 돼, 이러지 말라고.
3: 레오 박사님, 미안해요.
4: 너희들 진짜 나한테 혼날 줄 알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정.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7: 순하게
8: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덕덕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더운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더운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본즈맨이 나타났어요.
1: 보니가 아빠 신부름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0: 자, 물병은 플라스틱, 음료수는 캔. 요구르트 병은 어디에 놓지?
2: 보니야, 우리 놀러왔어.
0: 얘들아, 안녕.
3: 뭐 하고 있었어?
0: 쓰레기 정리하고 있었어.
3: 우리걸요?
0: 아니야, 다 했어. 빨리 들어가서 놀자.
3: 그래.
0: 아빠, 마실 것 좀 가져갈게요.
4: 그래.
0: 컵도 가져가야 하는데. 설거지가 노는 것보단 종이컵이 더 낫지.
3: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맞아, 소풍 정말 기대돼.

0: 아, 또 틀렸네.
1: 뒷장에 그려도 되잖아.
0: 괜찮아, 나 스케치북 많아.
2: 다 그렸다. 미안해, 보니야.
0: 아니야, 닦으면 돼.
2: 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0: 괜찮아.
1: 이제 나가서 놀까?
0: 좋아. 놀이터에서 놀고 올게요.
3: 그래, 조심히 놀아. 보니 방도 청소 좀 해볼까?
4: 야, 이게 뭐야?
3: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분리수거도 엉망이잖아.
0: 다녀왔습니다.
3: 보니야, 이게 다 뭐야? 어?
0: 아, 그게
3: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지. 또 이렇게 종이랑 휴지도 낭비하면 안 돼.
0: 왜요?
3: 쓰레기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쓰레기를 태우게 되고, 그럼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면 무시무시한 먼지맨이 나타나거든.
0: 먼지맨이요?
3: 그래, 먼지맨은 연기랑 먼지를 먹고 생겨나는 무서운 괴물이야.
0: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5: 본인은 내일 소풍 갈 생각에 설레며 잠들었어요.
6: 다들 즐겁게 놀 준비 됐겠죠?
7: 네!
0: 갑자기 바람이 부네.
6: 얘들아, 조심해.
3: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지붕 속으로 출동! 자, 모두 버스로 피해!
1: 네! 자, 어서!
0: 안 돼! 괜찮아?
1: 네, 고마워요.
2: 잘 만났구먼.
0: 너들, 먼지맨?
1: 먼지맨이 진짜 있었다니.
2: 심심했는데 잘 됐구먼. 나랑 놀자구먼. 오!
0: 버티기가 힘들어.
1: 어떡하면 좋지?
0: 좋은 생각이야!

0: 그만 멈춰! 원기배!
1: 뭐야?
2: 좋았다! 힘이 점점 빠지는구만! 보고만! 언제 가니 도망가요!
0: 가만두면 또 말썽을 피울지 몰라! 쫓아가자!
2: 어서 출발해요!
0: 간다!

0: 먼지맨은 어딨지?
1: 저기요! 먼지맨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2: 야, 맛있구먼!
0: 빨리 막아야 해!
2: 다시 놀러왔구먼!

0: 소리야? 위험하니까 여기에 있어. 자! 좋아, 보구멍. 같이 먼지맨을 막아보자.
1: 재밌구만.
2: 어떡해.
0: 먼지맨은 연기랑 먼지를 먹고 생겨나는
3: 무서운 괴물이야.
2: 그래, 쓰레기.
0: 먼지 바람이 너무 강해.
2: 보구멍, 쓰레기를 먼저 없애야 해. 어? 먼지맨은 쓰레기를 태운 연기를 먹고 강해지거든요. 어?
0: 그렇구나. 쓰레기를 없애려면.
2: 아, 청소기요. 청소기를 만들어주세요, 보구맨.
0: 좋아, 보구멍.
3: 우와, 먼지가 부족하구만.
2: 좋았어.

0: 사람처럼 쪼끄매졌구먼.
1: 이런, 방귀 파워가 다 떨어졌어.
0: 재밌구먼, 재밌어.
2: 어떡하면 좋지? 맞다, 보보맨은 고구마를 먹으면 힘이 나지. 보보맨, 최고의 고구마를 구하러 가자. 할아버지네 고구마 봐.
0: 가지 말고 나랑 놀자꾸만.
1: 이봐, 내가 놀아주지.
2: 보보맨,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1: 응? 덤벼라, 던지맨.
0: 이거 안 되겠구먼. 이제 잡혔구먼.

0: 여 소사라! 오보메 처방대!
1: 너무 커졌구먼! 작아져라, 문!

0: 모두 힘을 합친 덕분이지.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면 먼지맨은 언제든 또 나타날 수 있어.
1: 정말요? 그럼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도 안 쓸 거예요.
0: 좋아, 약속.
1: 약속.
0: 보니야.
1: 뽀뽀맨.
0: 일어났어?
1: 아빠? 어? 뽀뽀맨이랑 뽀뽀멍은요?
0: 부부멍? 아, 보니 너 꿈 꿨구나.
1: 꿈이었구나.
0: 오늘 소풍 날이잖아. 어? 어서 준비해야지.
1: 맞다, 소풍!
0: 도시락 완성! 자.
1: 잠깐만요. 소풍과 빵 다시 잘려요. 물티슈 대신 손수건, 종이컵 대신 물컵, 나무젓가락 대신 집에서 쓰던 젓가락.
0: 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1: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럼 무서운 먼지맨이 나타난다고요. 소풍 가기 정말 좋은 날씨야.
2: 본인처럼 환경을 아낀다면 맑고 푸른 하늘을 지킬 수 있겠죠?
1: 나도 슈퍼 영웅!
2: 편안한 저녁 시간, 본인의 가족이 TV를 보고 있나요?
3: 여기는 얼음 호수 축제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멋진 얼음 조각상도 감상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1: 우와, 부부맨 조각상도 있네. 진짜 재밌겠다. 엄마, 아빠, 우리도 얼음 호수 축제에 가요.
2: 그럴까? 어때요? 마침 내일 주말인데.
0: 나야 좋죠. 보니야, 우리 가서 신나게 놀자.
4: 속보입니다. 조금 전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차 한 대가 고립되었는데요. 오래된 다리에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어떡해요?
5: 빨리 구조돼야 할 텐데.
0: 큰일이네. 내가 가봐야겠어.
1: 네?
0: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살려주세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4: 여러분, 방금 전 구구맨의 활약으로 운전자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5: 정말 다행이야.
1: 역시 부부맨이야. 정말 멋져. 부부맨 출동. 부부맨이 나가신다. 나도 부부맨 같은 슈퍼영웅이 되면 좋을 텐데. 정말 정말 멋지겠지. 부부맨처럼 방귀구름을 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부부맨한테 직접 물어보자.
0: 자, 내일 가져갈 도시락 준비를 해볼까?
1: 도와줘요, 부부맨!
0: 아니,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보니야?
1: 부부맨!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처럼 방귀구름 끼는 법을 알고 싶어요.
0: 방귀구름? 갑자기 왜?
1: 저도 부부맨 같은 영웅이 돼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거든요.
0: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지? 방귀구름은 초능력이라 보통 사람은 낄 수 없어.
1: 네?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어도요? 나도 슈퍼영웅이 되고 싶은데.
0: 보니야, 꼭 초능력이 있어야 슈퍼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1: 네? 그럼요?
0: 초능력이 없어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어.
1: 하지만 전 부부맨처럼 방귀구름을 멋지게 끼는 슈퍼영웅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2: 다음날 본인의 가족은 얼음호수 축제를 보기 위해 출발했어요.
0: 얘들아, 신나게 놀 준비됐지?
1: 네.
3: 어? 보니 왜 그래? 그렇게 축제에 가고 싶다더니.
1: 아무것도 아니에요.
3: 어?
0: 너무 걱정 말아요. 막상 도착하면 신나게 놀 테니까. 거봐요, 신나게 놀 거라니까.
3: 그러네요.
1: 얼음으로 지었는데 안은 따뜻하네요. 신기해요.
0: 그러게. 이제 얼음 낚시하러 갈까?
1: 어? 저기 보세요, 부부맨이에요.
3: 그러네, 멋지다.
1: 저 부부맨 조각상 보러 갈래요. 다른 조각상도 보고 싶고요.
3: 그래, 그럼 골디랑 같이 갔다 와.
0: 우린 저기 있을 테니까 다 보면 저쪽으로 와.
1: 네.

0: 진짜 마법 광탄을 쏘는 것 같아. 아야르마치 애니메 빛을 모아 어둠의 물리쳐라. 부부맨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1: 오, 왔다, 왔어.
2: 왔어요?
1: 잡았다. 예.
3: 엄청 큰데요?
0: 도와줘요, 부부맨.
4: 왜 안 오지?
0: 그쪽은 위험해요.
5: 엥?
0: 저기 얼음에 금이 갔거든요.
5: 아, 여기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데 걱정할 거 없어.
1: 오, 아리 조각상이다. 오, 오, 오, 엄청 잘 나왔네. 그래, 이런 사진을 원했다고. 오, 다른 조각상도 또 찍어야지.
0: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얼음에 금이 갔어요. 위험하니까 모두 나오세요. 얼음에 금이 갔다고요.
6: 어, 비켜, 비켜. 괜찮아? 여기 스케이트 타는 데니까 저기서 놀아.
0: 진짜 위험한데. 안 돼, 바닥이 점점 더 갈라지고 있어.
7: 초능력이 없어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어.
0: 그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골드, 끝까지 해보자.
8: 본인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로 했어요.
9: 전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호수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알립니다.
0: 호수 전 시장 옆 호수
9: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10: 뭐야?
9: 안전을 위해 즉시
10: 일이네?
9: 호수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0: 다행이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모두 가자, 골디.
9: 조각 전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2: 조각 전 시장이라면
9: 즉시 호수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2: 요니가 있는 쪽이잖아요.
6: 우선 요니랑 같이 나가 있어요. 내가 데려올게요.
2: 조심해요.
10: 달라진다.
2: 빨리빨리.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0: 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치, 골드? 응? 골드? 골드, 내가 구해줄게!
11: 잠깐, 안 돼! 빙판이 갈라지고 있어. 지금 가는 건 너무 위험해.

0: 네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 안전요원들에게 알려준 덕분에 늦지 않게 대피방송을 할 수 있었거든. 여러분, 이 아이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 어떨까요? 네 덕분에 살았어. 외도도 정말 고마워.
1: 대단해. 그것 봐.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했지? 본인은 부부맨보다 훨씬 멋진 슈퍼 영웅이야. 물론 골디, 너도.
2: 그래, 바로 이 사진이야.
3: 오늘 오후 한 용감한 아이가 많은 시민을 구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음 호수에 균열이 생긴 걸 발견하고.
4: 골디, 우리가 TV 하나 왔어.
5: 세상에.
3: 작은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한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4: 누나, 저보고 영웅이래요! 신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래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난방구는 붙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6: 옥스퍼드 탕.
17: 해보고.
1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8: 탑승하세요.
1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고마워.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0: 정말 고마워요, 보보맨. 역시 보보맨은 최고의 슈퍼 영웅이에요.
2: 아니, 오늘의 슈퍼 영웅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하게
8: 진물엔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술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0: 안녕
9: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메이트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새로운 고향 케라시티.

0: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1: 그럼요. 오늘은 모래 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뭐.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시티 식물 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 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0: 다들 들으셨어요?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도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1: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났나 봐.
2: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1: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0: 우리 집!
2: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1: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3: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4: 저 사람들이에요!
2: 어서 빨리 보고 싶어!
4: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2: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1: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3: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5: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6: 탐험할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5: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6: 너무 신나.
5: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6: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7: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1: 아,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2: 너무 귀여워.
1: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3: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2: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1: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5: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6: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5: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3: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티.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8: 기가 빌더 출동.
4: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2: 진짜 멋있다.
3: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0: 괜찮아? 안 다쳤어?
1: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0: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릴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0: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1: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2: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3: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0: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3: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2: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입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4: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5: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4: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6: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4: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아! 그럼 기가 밀다 출동! 땅타기 대장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류!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 키 챔피언 마이티!
7: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밀다 출동!
8: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집에서 난방기 하는데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어? 뭐야?
1: 이게 아닌데.
0: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3: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4: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4: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4: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3: 우린 기가빌더야.
5: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4: 너흰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4: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흰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3: 응파지래요! 빨리 피해야 해!
4: 어떡하지? 거부는 도망쳤나 봐.
3: 빨리 묵다! 기가빌더 변신!
4: 포켓몬 변신 완료!
6: 마이티몬 변신 완료!
3: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으아! 따라와!
0: 그 기가 애송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3: 포부, 거기 서! 네?
4: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3: 도망치고 있잖아!
4: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6: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1: 야! 이건 또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6: 힘이 더 필요해!
3: 빙하가! 빙하가!
2: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러나는...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7: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0: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어, 저기 좀 봐요.
0: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어?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하나도 안 재밌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하게
2: 눈물엔
3: 덤덤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줄무랑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뚝딱뚝딱.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2: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해변 놀이 재밌어요.
0: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1: 뽀로로 유치원.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3: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Deus! Ei! Ah,

0: 엄마! 아빠!
1: 뭐야? 오빠!

아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0: 그럼 피고고 세상은
1: Oh, yeah.

아이, 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4: 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1: 얼핏.
10: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1: 얼핏.
10: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얼핏.
12: 우리 모두
13: 얼핏. 올바르게 키우자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핏. 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슈퍼 영웅 소동.
1: 오늘은 에디와 로디가 뽀로로네 집에 놀러 왔어요.
2: 악당들 용서하지 않겠다. 그랑 그랑. 어림없지 악당 로봇 출동해라.
3: 출동. 나는 악당 로봇이다.
2: 끝났지? 이번엔 내가 영웅할래.
4: 에디가 영웅을 한다고? 안 어울리는데?
3: 크랑크랑.
2: 무슨 소리야? 영웅하면 바로 에디님이지. 그치, 로디?
3: 영웅 안 어울려, 에디.
2: 뭐? 어이, 로디, 너까지? 흥, 나 갈래.
3: 에디.
1: 에디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2: 내가 영웅이 안 어울린다고? 분하다. 좋아, 내가 얼마나 영웅이 잘 어울리는지 직접 보여주지.
1: 에디는 영웅이 되기 위한 발명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 아, 좋아, 이제 만들어볼까?
1: 되는 건 역시 쉽지 않네요. 하지만 에디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열심히 영웅 갑옷을 만들었어요.
2: 다 됐다. 성능을 시험해볼까?

0: 수목 발사! 좋았어. 그럼 다음은 그래, 저게 좋겠군. 그물총 발사! 성공!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럼 출발.
1: 애기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2: 그러게.
0: 얘들아! 안녕, 친구들.
1: 이게 뭐야?
0: 이건 바로 진짜 영웅들만 입는 영웅 갑옷이야. 멋지지?
3: 대단해.
0: 잠깐, 줄 게 있어. 자, 이거 하나씩 받아.
4: 그건 뭐야?
0: 잠깐, 그 단추는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만 눌러야 해.
2: 위험한 일이라고?
0: 응, 그걸 누르면 이 에드님이 출동해서 구해줄게.
3: 오, 알았어.
0: 그럼 이만. 아, 실수. 다시.
5: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0: 아, 잘 잤다. 아, 참!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나 볼까? 아직 아무 일도 없네. 빨리 출동하고 싶은데. 만약에 출동하게 되면...
1: 도와줘, 애들!
0: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1: 우와, 애디!
0: 로켓 주먹 발사! 우와! 다들 괜찮아?
1: 크라크라! 역시 애들은 영웅이야!
0: 정말 멋질 텐데. 어? 아, 해리한테 위험한 일이 생겼나 보네. 출동 준비!

0: 시험 완료! 조금만 기다려! 해리! 내가 구하러 왔어!
1: 진짜로 왔네?
0: 위험한 일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었어?
1: 아, 이게 잘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본 거야.
0: 와,
1: 진짜 빨리 왔다, 애기. 온 김에 새로 만든 노래나 듣고 갈래?
0: 이게 뭐야? 어? 어, 크롱이. 기다려, 크롱.
2: 에디.
0: 크롱을 구하러 왔다. 크롱은?
2: 크롱은 여기 있잖아.
0: 어, 뭐야. 분명히 출동 신호가 울렸는데.
2: 크롱이 자다가 누른 거였네.
0: 뭐라고? 에휴, 그럼 난 가볼게.
3: 잠깐!
0: 어? 무슨 일인데?
3: 문은 고쳐놓고 가야지.
0: 알았어. 이야, 이게 아닌데.
4: 에디는 집으로 돌아와 출동 신호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는 울리지 않았어요.
0: 출동. 출동! 어, 꿈이었네. 에휴. 이래서 멋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5: 나는 악당 로봇이다.
0: 그래, 역시 영웅이라면 악당을 무찔러야지. 그렇다면...

0: 로봇이라는데 나쁜 로봇처럼 보이진 않는데?
1: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군. 이제 가볼까?
0: 네!
1: 멈춰라 이 나쁜 악당! 영웅 에디가 용서하지 않겠다!
2: 에디!
1: 받아라 로켓! 꼼짝마라 그물통 발사!
3: 너희들 혼내줄게.
1: 악당 로봇도 별거 아니군.
0: 에디! 어떻게 된 거야?
1: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계획에 없었는데.
0: 그게 무슨 말이야?
1: 그게...
0: 우리 쪽으로 오잖아.
1: 이럴 때 고장이 나다니.
0: 아, 맞다. 스위치가 있었지. 얍!

0: 멈췄다.
1: 에디, 괜찮아?
2: 어, 괜찮아.
3: 다행이다. 그런데 에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2: 그게...
1: 뭐? 악당 로봇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2: 미안, 영웅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4: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어.
3: 정말 위험했어, 애기.
2: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5: 그래도 고마워, 애디.
2: 어?
5: 애디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1: 그래, 애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2: 아까 애디가 진짜 영웅 같긴 했어.
3: 맞아, 맞아.
2: 정말?
6: 마침 애디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데.
2: 그래? 뭐든지 말만 해. 아휴, 너무해. 이걸 언제 다 고치지? 좀... 집에 간 거 아니었어?
3: 에디 혼자 고치게 할 순 없지.
6: 도와주러 왔어.
2: 정말? 에이, 고마워.
7: 에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죠?
2: 네.
6: 이야기를 들려줘, 패티.
7: 루피와 패티가 숲으로 소풍을 왔어요.
4: 날씨 정말 좋다.
8: 응, 나오길 잘했어.
6: 어? 루피, 저기 봐.
8: 응? 우와, 사과다. 너무 높이 있어.
6: 나한테 방법이 있어? 응? 조금만 기다려. 어서 사과를 담자.
8: 응, 알았어.
9: 이 녀석들, 감히 내 사과를 훔쳐?
8: 누구세요?
9: 사과나무 주인이다.
8: 주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9: 소용없어. 내 사과를 훔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 녀석들, 혼내주겠다. 얌전히 있어.
8: 우리 갇혀버렸어.
9: 조용히 해. 계속 떠돌아대면 혼내줄 거야.
8: 이제 어쩌면 좋지?
6: 걱정 마. 방법을 찾아보자.
8: 아니야, 다시 집에 못 갈 거야.
6: 루피를 어떻게 달래주지?
2: 아, 그래. 루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8: 응?
2: 공주님도 나오는 이야기야.
8: 공주님? 무슨 얘긴데?
2: 잘 들어봐. 옛날 아주 먼

0: 옛날 숲속 작은 집에 뽀로로가 살고 있었어. 뽀로로에게는 심술궂은 형들이 있었지.
1: 휴, 청소 끝.
2: 헤이라카.
1: 저기 청소 다 했는데 나도 같이 놀면 안 돼?
2: 안 돼.
0: 뽀로로의 심술쟁이 에디 형은 안 된다고 소리쳤어.
1: 왜?
0: 왜냐하면
3: 뭐?
2: 왜냐하면 넌 이걸 지워야 하거든.
1: 아, 그새 낙서를 하다니.
2: 크랑크랑. 여기도 치워야겠다. 크랑크랑.
4: 어떡해, 매일 청소만 하고.
3: 맞아. 응? 뽀로로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0: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3: 응.
0: 루피,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 것 같아.
4: 정말?
3: 빨리 들려줘.
0: 그래, 알았어. 그러던 어느 날, 뽀록뽀록 왕국에서 초대장이 도착했어.
2: 이게 뭔데? 뽀롱뽀롱 왕국 무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재밌게 가!
1: 저기, 나도 가면 안 될까?
2: 그래, 청소 다 하면.
1: 응, 알았어.
2: 그럼 먼저 집 앞부터 치워. 이젠 우리 무도회 갈 준비를 해볼까?
0: 무도회에 가고 싶은 뽀로로는 열심히 청소를 했어.
1: 휴, 다 했다. 이제 가도 되겠지?
4: 이게 뭐야?
2: 우린 먼저 갈게. 청소 다 하면 와라.
3: 뽀로로 어떡해. 애들이랑 크롱 너무한다.
0: 그치? 아주 나쁜 형들이라니까.
4: 뽀로로 불쌍해.
1: 응. 근데 우리도 불쌍해. 집에도 못 가고.
3: 그래서 뽀로로는 어떻게 됐는데?
0: 그때 뽀로로 앞에 털복숭이 요정이 나타났어.
3: 털복숭이 요정?
0: 응, 너처럼 털이 많고 커다란 요정이야.
1: 나도 가고 싶었는데.
3: 뽀로로. 실망하지 마.
1: 누구세요?
3: 난 너를 도와주기 위해 온 요정이야.
1: 요정이라고요?
3: 그렇다니까. 이제 너도 무도회에 갈 수 있어.
1: 정말요? 어떡해요?
3: 이렇게 수리수리 술술술. 얍.
1: 우와!
3: 이게 다가 아니라고. 오. 이게 좋겠다. 자, 수리수리 술술술. 얍. 이걸 타고 무도회에 가면 늦지 않을 거야.
1: 고마워요, 요정님.
0: 그럼 다녀올게요.
3: 아참, 12시 전에 꼭 돌아와야 해. 그땐 마법이 풀리니까.
1: 네.

0: 들어가 볼까? 모두 즐거운가 봐.
1: 응, 무도회 열길 잘한 것 같다.
0: 응? 어? 야호! 저 왕자님은 누구지?

0: 도대체 누구야?
1: 자, 춤 정말 멋졌어요.
2: 별거 아니에요.
3: 12시다. 그럼 저기만.
1: 강자님.
2: 땡, 땡.
1: 그렇게 뽀로로는?
4: 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1: 배가 고파서 도저히 이야기를 못하겠어.
4: 그래? 그럼 내가 요리해줄게. 잠깐만.
1: 아, 잘 먹었다.
2: 응, 맛있었어.
4: 이제 빨리 이야기해줘.
2: 그래.
1: 12시가 되자 뽀로로는?
3: 늦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빨리 가야 해.
1: 왕자님, 어디로 간 거지? 어? 이건 왕자님이 신었던 건데.
2: 며칠 후 공주님의 신하들이 뽀로로네 집을 찾아왔어.
5: 계십니까?
6: 누구세요?
5: 그럼
6: 저희는 뽀롱뽀롱 왕국의 신하들입니다.
5: 공주님이 이 그루의 주인을 찾고 있어요.
6: 네? 아, 그건 제 거예요. 어? 이거 내 거 맞는데. 아니, 들어가. 어? 됐다. 딱 맞죠? 자. 벗겨졌네. 아이고.
2: 아무래도 여긴 주인이 없는 것 같네요.
5: 그럼 이만.
6: 저기 제가 다시 한번 신어볼게요. 네.
4: 뭐야, 이럴 때 뽀로로는 대체 어딜 간 거야?
1: 글쎄, 못된 형들이 뽀로로를 집안에다 가둬버렸어. 우리처럼. 우리처럼. 그런데 털복숭이 요정이 다시 나타나서 뽀로로를 풀어줬지.
4: 우와, 정말?
1: 풀려난 뽀로로는 신하들에게 달려갔어.
3: 저기요!
2: 잠깐만요.
3: 어떻게 말로.
1: 저도 신어볼게요.
2: 그래요.
5: 여기요.
3: 어? 그리워 찾았어.
6: 말도 안 돼.
1: 왕자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2: 네? 그런데 패티 공주님은요?
1: 네?
2: 사실은 저 패티 공주님한테 반했거든요.
1: 뭐라고요?
2: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1: 네, 저도요.
2: 치, 너무해.
6: 저랑 춤추실래요, 공주님?
1: 좋아요.
2: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끝.
4: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모두 행복해서 기쁘다. 그치?
1: 아니야. 우린 하나도 안 기뻐.
2: 맞아. 하나도 안 기뻐.
4: 왜?
2: 집에도 못 가고.
1: 이야기처럼 우리한테도 요정이 나타나면 좋겠어.
4: 이야기처럼? 그럼 내가 요정이 돼서 널 도와줄게.
2: 정말?
4: 자, 어서 나와.
2: 고마워.
3: 이만 가볼게.
1: 잘 있어.
4: 아, 잠깐만. 이건 선물이야.
2: 와, 고마워요, 요정님.
4: 뭘? 잘 가. 또 놀러 와.
2: 응, 안녕.
7: 패티의 이야기 덕분에 두 친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1: 다 됐다.
6: 우와, 잘 만들었다.
1: 고마워.
2: 나도 완성.
6: 어때?
2: 그럼.
0: 잘 만들었네.
6: 어, 내가 보기엔 엉망인데.
8: 뭐라고?
6: 이 에디님이 정말 멋진 눈사람이 뭔지 보여주지.

0: 누구야? 꼬르륵도 로디 도와줘.
1: 나도 할래.
2: 새 친구들이 눈싸움을 시작했어요.
3: 얘들아 하지마.
4: 비누온 사람이 망가졌네.
1: 그러게.
0: 마다라 너희다.
1: 에디.
5: 미안해 루피.
3: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좀 가져올게.
5: 고마워 루비.
0: 맛있다.
6: 그치 그럼?
0: 그럼 그럼. 더 먹어야지.
6: 하나 남았네.
0: 내가 먼저 집었어. 그럼 그럼 우리 반씩 먹자. 내가 잘라줄게.
6: 그럼
0: 진짜라니까.
6: 그래.

0: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 바로 그거야.
1: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2: 루피.
0: 안녕.
2: 루피, 어제는 우리가 너무 심했지.
3: 미안해.
0: 괜찮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4: 뭔데?
0: 앞으로는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해줄게.
5: 위험한 일?
0: 응. 그럼 어제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2: 그럼 우리 이제 미끄럼틀 탈까?
0: 그럼. 조심해서 놀아, 얘들아.
6: 내가 맞았구야.
0: 뛰다 넘어지면 어떡해. 천천히 걸어가야지.
3: 알았어.
0: 그래, 그렇게.
2: 크랑크랑. 알았어, 내가 밀어줄게. 자, 간다. 세게 밀어줄까?
6: 크랑.
0: 뽀로로, 세게 밀지 말고 살살. 그 정도면 안전한 것 같다.
6: 자,
0: 에디.
2: 아,
0: 발명품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걸로 해.
6: 이걸로.
0: 응, 다칠 위험이 없잖아.
6: 그렇긴 한데.
0: 뽀비. 어서 나와.
5: 루피?
0: 얼음이 깨지면.

0: 루피의 잔소리에 지친 친구들은 모두 뽀로로네 집에 모였어요.
1: 어떻게 해야 루피가 잔소리를 안 할까?
2: 글쎄...
3: 루피가 좋아하는 걸 하면 잔소리를 안 할지도 몰라.
4: 그럼 루피...

0: 네가 좋아하는 언덕으로 소풍 가는 건 어때?
1: 소풍? 소풍도 위험하다고 할 것 같은데.
0: 걱정 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
1: 뭔데 뭔데?
0: 그게 말이야.
2: 다음날 친구들이 루피네 집 앞에 모였어요.
3: 루피!
4: 안녕.
5: 무슨 일이야?
0: 기차 타고 소풍 가지 않을래?
5: 기차?
0: 짜잔! 루피 칸엔 예쁘게 꽃도 그려놨어.
5: 우와, 예쁘다. 그럼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돼?
2: 친구들이 루피와 함께 소풍을 가고 있어요.
5: 잠깐!
0: 무슨 일이야?
5: 기차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0: 뭐? 이게 빠르다고?
5: 응, 빨라.
0: 알았어.
5: 뭐 이 정도면 됐어.
0: 도착했어.
6: 언덕 위에 올라가면 멋진 풍경이 보일 거야.
5: 응, 올라가자.
3: 우와, 멋지다.
7: 오길 잘했어.
0: 그러게.
5: 응, 맞아.
7: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연다 얘기할까?
8: 술래 잡기.
6: 사진 찍자.
5: 미라, 얘들아.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려가자.
1: 지금 날씨 좋은데.
7: 그럼.
5: 저기 구름 좀 봐. 눈이 오면 어떡해.
6: 괜찮을 것 같은데. 루피가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
3: 맞아.
8: 잔소리도 많아.
5: 뭐라고? 난 너희를 위해서.
7: 루피가 자꾸 잔소리만 하니까 노는 게 재미없어.
5: 그래, 알았어. 난 내려갈래.
3: 루피!
2: 화가 난 루피는 혼자 언덕 아래로 내려왔어요.
5: 다 걱정돼서 한 말인데 너무해. 응? 눈이다. 이거 봐, 진짜 눈이 오잖아. 이럴 때 잔소리라고.
6: 루피가 혼자 가버렸네. 어떡하지?
7: 지금이라도 찾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눈이네. 동굴이 있어. 저쪽으로 가자.
5: 눈보라가 점점 세지네. 친구들이 위험할 텐데. 그래, 이거야.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7: 루피 말을 들을 걸 그랬어.
1: 그럼 이제 어떻게 내려가지?
6: 눈보라가 그친 다음에 힘을 합치면 갈 수 있을 거야.
0: 루피는 괜찮을까? 혼자 내려갔잖아.
3: 맞아.
5: 치우와.
7: 루피가 걱정돼.
5: 루피가 우리 걱정했던 것도 이런 마음이었나 봐.
6: 그런 것 같아.
5: 얘들아, 어디 있어?
0: 어? 루피 목소리 같은데?
7: 저기 좀 봐.
5: 얘들아, 루피다. 어서타. 빨리빨리. 모두 탔지? 그럼 출발한다.
2: 루피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언덕을 내려갔어요.

0: 루피.
1: 미안해. 루피 마음도 모르고.
2: 루피가 화가 많이 났나 봐.
1: 그럼 너희들 걱정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0: 미안해 루피.
3: 루피가 걱정해서 그런 거였는데.
1: 맞아. 아니야, 나도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4: 좀 그랬지.
1: 그치만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 날씨가 흐릴 때 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았지? 눈이 올 것 같다고 했잖아.
5: 루피의 잔소리는 다시 시작됐지만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6: 여름섬 친구들이 놀러왔어요.
5: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7: 얘들아, 내일 여름섬 친구들이 오는 거 알지?
3: 친구들이 오면 뭐하고 놀까?
0: 그럼!
7: 그것보단 일단 여긴 추우니까 여름섬 친구들이 입을 옷이 필요해.
1: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을게.
7: 고마워. 그리고 음식하고 탈 것도 필요한데.
1: 음식은 내가 준비할게.
0: 돌아다닐 땐 내 기차를 태워주지.
7: 좋아. 이제 난 뭐하고 놀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6: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네.
7: 여기도 가고 그리고
2: 베리 뭐해?
7: 여름섬 친구들이랑 놀 계획을 짜는 중이야. 보여주고 싶은 곳이 정말 많거든. 놀이터, 얼음절벽, 신기한 샘, 그리고...
2: 근데 내일 다 볼 수 있을까?
7: 그럼 이제 자야겠다.
2: 어? 잘 자, 해리.
7: 이 여름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겠지.
5: 해리는 설레는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3: 왜 이렇게 안 오지?
7: 올 때가 됐는데.
8: 배줄을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3: 저기 봐. 얘들아.
1: 아니야.
7: 정말 오랜만이야.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
3: 따뜻해.
7: 고마워. 뭐, 잘 어울려서 다행이야.
3: 이제 우리 뭐하고 놀 거야?
2: 너희들이 온다고 해리가 열심히 준비했어.
7: 응. 갈 데가 아주 아주 많아. 빨리 출발하자.
3: 그래.
7: 이게 뭐지?
0: 그건 눈이라는 거야.
7: 그럼 눈. 와, 이게 눈이구나.
3: 이야.
0: 폭신폭신해.
1: 여름섬엔 눈이 없어서 신기한가 봐.
7: 얘들아, 이럴 때가 아니야. 눈은 어디에나 많아. 이제 출발하자.
0: 그래, 좋아. 도착했습니다.
7: 여긴 놀이터야. 우린 여기서 큰애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면서 놀아.
3: 미끄럼틀?
6: 응. 저게 미끄럼틀이야.
1: 오, 신기하게 생겼다.
3: 가보자.
7: 그래. 얘들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0: 어떻게 타는 거지?
3: 내가 타볼게.
7: 괜찮아.
6: 내가 어떻게 타는지 보여줄게. 따라와. 미끄럼틀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 그리고 이렇게 타는 거야.
0: 진짜 재밌어.
1: 다른 것도 타볼래?
3: 예?
0: 좋아.
7: 이제 그만 가는 게 어때?
0: 어이, 다른 거 더 안 타고?
4: 재밌을 텐데.
7: 이제 얼음 절벽에 갈 건데 거기가 훨씬 재밌어.
9: 알았어.
5: 해리와 친구들이 서둘러 다음 장소로 가고 있어요.
7: 저기 봐. 반짝반짝하네.
1: 우와.
7: 아, 저건 그냥 얼음 호수야. 다음은
1: 에디, 잠깐만 세워줘.

0: 어? 무슨 일이야?
1: 가까이 가서 보려고.
0: 가자.
2: 어휴, 정말 저기 볼 것도 없는데.
3: 미끌미끌하네.
0: 그건 바로 얼음이야. 호수에 물이 엉거지.
3: 이게 물이라고?
2: 그래, 그냥 물이라니까. 그만 가자.
4: 크랑 크랑. 어? 크랑 크랑 크랑
5: 크랑. 크랑 잘한다.
3: 재밌겠다.
2: 크롱은 지금 뭐 하는 거야?
3: 우리도 해보자.
2: 어휴, 이건 계획이 없었다고. 그만 가자.
4: 크랑 크랑 크랑.
0: 페리!
2: 더 늦기 전에 얼음 절벽에 가야 한단 말이야. 자, 빨리빨리!
1: 재밌을 것 같은데.
2: 여기가 얼음 절벽이야.
0: 멋지다.
2: 그렇지? 보비, 사진 찍어줘.
6: 어?
2: 자자, 웃어, 웃어.
6: 하나, 둘, 셋.
4: 우리도 찍어줘.
2: 자, 이제 가자.
7: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해리는 친구들을 재촉했어요.
2: 여긴 갔고 이번에
6: 배가 좀 고프네.
1: 나도 배고파.
3: 나도.
4: 우리도.
2: 아직 갈 곳이 많은데.
3: 해리, 우리 뭐 좀 먹고 가면 안 돼?
4: 야, 그럼.
3: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2: 그게 좋겠어.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 하는데. 아니야. 전 그렇다면 알았어.
1: 잘 먹었다. 진짜 맛있었어.
2: 그럼 다 먹은 거지?
1: 그럼 이제 낮잠 좀 잘까?
3: 그래.
2: 낮잠.
8: 여름 섬에서는 점심이 항상 낮잠을 자거든.
3: 와, 정말?
2: 나도 졸린 것 같아.
0: 그럼 우리도 좀 잘까?
2: 그래. 안 돼. 안 된다고.
0: 해리, 너도 같이 자자.
2: 그래. 너 이게 정말. 먹고 나서 다시 출발하기로 했었잖아. 아유, 이게 뭐야. 잠들어 버렸잖아. 얘들아, 다들 어디 간 거야? 아휴, 진짜 시간도 없는데. 토비, 뭐 하는 거야?
6: 해리, 다 같이 놀고 있었어.
2: 뭐? 지금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6: 저기, 해리, 여름섬 친구들은 구경만 하는 것보다 우리랑 노는 게 더 좋은가 봐.
2: 뭐라고?
3: 이건 어때?
2: 정말 즐거워 보이네.
6: 우리도 가자.
2: 하지만.
3: 알았어.
7: 해리는 친구들의 시무룩했던 표정을 떠올렸어요.
2: 내가 여름섬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나 봐. 그래, 좋아.
7: 해리는 계획은 다 잊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로 했어요.

0: 진짜 재밌었다, 그치?
1: 응. 참, 얘들아,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
2: 뭐? 또 어디 가야 하는 거야?
1: 아니야.
3: 그럼 마지막 순서는 뭔데?
1: 그건 말이지. 난 노래야.
4: 노래?
1: 겨울 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등등 위험해. 10년 살아봤어도 날 걷더라.
5: 이렇게 여름성 친구들은 해리와 친구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주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성.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술물엔
14: 덕분 말.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6: 아빠 저게 뭐야?
17: 글쎄.
18: 다들 뭐 먹는 거지?
19: 이게 뭐예요?
2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9: EBS IN 포키젤?
20: 네.
1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6: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7: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8: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7: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8: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얼티
5: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얼티
5: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얼티
6: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7: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위기에 빠진 슈퍼제트.
1: 완성이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그레이트 레오봇. 고대의 기술을 모두 다 합쳐서 만들었지.
2: 그게 다 내 덕분인 거 알지?
1: 근데 나한테 고대의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더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지, 타이탄?
2: 어쩔 수 없었어. 슈퍼제트에게 지하본부를 들켜버렸으니.
1: 그럼 지하본부도 없어졌으니 내 포화로 들어오는 게 어때, 타이탄?
3: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서 그레이트 레오봇이나 작동시키라고.
1: 좋아, 그럼. 자, 그레이트 레오봇 움직여라. 아주 좋아. 이제 멋지게 타볼까? 어? 이거 왜 이래? 고장난 건가?
2: 좋아, 그레이트 레오봇 나에게 와라.
1: 뭐야? 타이탄,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2: 내가 준 고대의 설계도에 몰래 조종장치를 숨겨놓았지. 이제 그레이트 레오봇은 내 말만 듣는다고.
1: 처음부터 나를 속일 셈이었군.
2: 이제야 알았어, 메롱.
1: 타이탄!
2: 그레이트 레오봇으로 왕이 돼서 스토리아를 다스려야지. 어?
4: 들었어? 자기가 왕이 됐네.
5: 연극 연습하는 건가? 연기를 너무 못한다.
2: 이 녀석들이, 두고 봐라. 내가 곧 왕이 돼서 너희들 모두 혼내주고 말겠어.
6: 왜 그런 못된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왜 왕이 되려고 하죠?
2: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 어? 왕이 되면 맛있는 케이크를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
7: 뭐?
5: 저 케이크 같은 건 제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 다른 이유는 없나요?
2: 날 아주 무시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왕이 되면 녀석들을 혼내줄 거야.
8: 무시라니? 스토리아에 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는 없어요.
2: 아니야. 예전에 땅굴을 파다가 나한테 흙이 묻은 것을 보고 어떤 녀석이 깨끗하게 다니라며 날 무시했어.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8: 두더지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 그 친구의 오해였을 거야.
6: 오해는 하지 말고 우리 친구가 되는 건 어때요?
2: 정말 오해였나?
8: 우리 친구가 되자!
2: 그럼 그래볼까?
8: 괴물이다!
2: 괜찮아, 그냥 내 로봇이야.
9: 나는 타군. 이 로봇을 타면 왕이 될 수 있어? 이제 내가 왕이다! 호이, 호이.
2: 역시 그랬군. 달콤한 말로 나를 방심하게 만든 후에 그레이트 레오봇을 빼앗으려는 거야. 에이, 저리 비워봐! 감히 날 속이다니? 모두 혼내주마! 그레이트 레오봇 공격!

0: 타이탄이 거대 로봇을 타고 나타났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난 스토리아의 왕이 될 거야. 야!
1: 탈탄!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0: 슈퍼제트, 어서 날 왕으로 모셔!
2: 왕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 내가 해결할게. 잠깐! 처음 보는 로봇이니까 조심해야 해. 걱정 마, 나한테 맡겨.
0: 그레이트 레오봇은 너의 공격 방법이 모두 분석돼 있지. 너의 공격은 안 통해.
2: 플래시노!
1: 잠깐만! 지금은 위험해. 일단 작전을 세우자.
2: 아니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0: 원더비키, 너의 염력도 소용없어. 염력 얼른!

0: 나 혼자서는 힘이 부족한데.
1: 혼자 남았구나, 슈퍼제. 도망쳐도 소용없지롱. 난 너의 약점을 알고 있거든. 다른 친구들을 위한 착한 마음.
0: 와, 안 돼!
1: 좋았어. 드디어 슈퍼 제트를 물리쳤다.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파워를 회복하자.
3: 파워를 회복시키려면 오렌지가 필요하지. 오렌지에 비타민 C, 달걀에 단백질, 올리브 오일에 폴리페놀을 조합한다. 오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오렌지 한 개, 달걀 한 개, 올리브 오일 약간. 슈퍼 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

0: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1: 얘들아, 합동 공격으로 타이탄을 무찌르자. 원더비키, 초능력으로 그 방어막을 조종할 수 있겠어?
2: 해볼게.
1: 좋았어. 플래시룸, 몸 상태는 어때?
3: 괜찮아, 다 회복됐어.
1: 좋았어, 슈퍼제트 합동 공격이다.
2: 원더 파워.
0: 그런 공격은 쉽게 피할 수 있다.
1: 플래시 파워.
0: 뭐야, 그렇게 해서 날 맞추겠어?
1: 야! 원더비키, 준비됐어?
2: 어? 슈퍼잭!
1: 좋았어! 슈퍼냠냠 파워!
0: 아! 이건 나네, 쟤!
2: 성공이다!
3: 슈퍼잭! 왜 그래?
1: 힘을 다 써버렸나 봐.
4: 얘들아, 슈퍼잭을 어서 본부로 데려와 주렴.
3: 네, 캡틴 톰!
1: 조심, 조심. 타이탄이 다시는 못 오겠지.
0: 슈퍼제트,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이제 정말 끝을 내주겠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밀 무기를 사용할 때군. 왜 이러는 거지? 어지러워. 이런, 레오바카가 훈련품을

0: 이겨라 슈퍼제.
1: 타이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2: 난 스토리아의 왕이 될 계획을 세웠었다.
3: 왕? 그 망가진 레오보스로 말이야?
2: 레오바.

0: 이런 일이?
1: 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까? 그레이트 레오봇은 주변의 물질을 흡수해서 더 강력해질 수 있지. 이게 바로 진정한 고대 기술, 거대한 그레이트 레오봇이다.
0: 저 녀석이 왕이 되는 걸 막아야겠어.
2: 레오 박사님, 방법이 있어요? 예?
0: 타이탄이 놀라운 것을 보여줬으니 나도 알려주어야지.
1: 역시 준비하고 계셨군요.
0: 슈퍼잭이 이겨줄 거야.
2: 어?
0: 오래 오래. 어?
3: 슈퍼잭이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당분간 회복하기는 힘들겠어.
4: 슈퍼잭 미안해. 괜히 혼자 나서서.
5: 나도 미안해. 같이 힘을 합쳤어야 하는데.
6: 아니야. 그레이트 레오봇이 그렇게 셀 줄 몰랐잖아.
7: 어? 어머! 타이탄이 또 광장에 나타났어요!
3: 그 맵은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6: 저도 같이 갈래요.
3: 아직은 안 돼.
4: 걱정 마! 우리가 막고 있을 테니까! 넌 회복에만 집중해!
6: 그래도...
5: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6: 알았어. 빨리 회복해서 따라갈게.
4: 그래, 슈퍼제!
7: 아니, 레오 박사가 에? 통신을 요청하고 있어요.
3: 레오 박사가? 레오 박사, 도대체 타이탄과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0: 무슨 엉뚱한 소리야. 난 타이탄이랑 한편이 아니라고.
7: 거짓말하지 마.
0: 정말이야. 타이탄이 왕이 되는 건 나도 싫다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연락한 거야. 자, 이건 힘을 되찾고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고대 요리 레시피다. 어서 받아.
7: 저 비법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0: 당연하지.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때 쓰려던 자료라고.
3: 좋아. 슈퍼 냠냠 요리로 슈퍼잭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자.
7: 특별한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유가 필요하지. 우유에 칼슘, 쌀에 탄수화물, 꿀에 아미노산을 조합한다. 호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우유 200ml, 쌀 50g, 꿀 한 스푼. 슈퍼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쌀 우유 푸딩. 슈퍼제? 자.
4: 어떡하지? 레오봇이 더 강해졌어요.
5: 이대로는 힘들겠어요.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도 도로 가자.
7: 하지만 슈퍼잭만 두고 갈 순 없어요.
6: 전 괜찮아요. 엄마, 아빠,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7: 하지만
6: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3: 알았다. 쉬고 있어라.
1: 어떠냐, 이 그레이트 레오봇의 힘이!
4: 타이탄!
1: 래쉬룸? 어림없다! 전혀 소용 없다니까! 받아라! 뭐야? 그런 공격은 전혀 안 통한다고. 응? 어? 또 뭐야?
3: 쯧! 타이탄!

0: 건데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 어? 우와, 큰일이야. 나도 빨리 출동을 해야겠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1: 더 이상 안 되겠어.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들겠어.
2: 갑자기 지진인가?
3: 우와! 저게 봐요!
2: 슈퍼잭!
4: 슈퍼잭! 이럴 줄 알았어. 고대의 레시피로 만든 요리가 이렇게 굉장하다니.
5: 슈퍼잭이 어떻게 거대해진 거지? 하지만 나한테는 어림없다. 슈퍼잭!

0: 거절할 순 없지.
1: 나는 타고 호이. 로봇을 타고 왕이 될 거야.
2: 타군, 여기 오면 안 돼.
0: 지금이다. 밀치기 공격. 네? 호이. 이제 마지막 공격이다. 하고 해라.
3: 안 돼. 그만해. 슈퍼잭을 괴롭히지 마.
0: 넌 또 뭐야? 저리 비키라고.
2: 타군.
4: 타이탄, 슈퍼잭은 우리가 지킨다.
5: 슈퍼잭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도 슈퍼잭을 지킨다.
6: 잠깐만, 저 녀석들 내 허락도 없이.
7: 레오 박사님 같이 해요.
6: 어? 난 괜찮아.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0: 어? 좋아, 그렇다면 너희도 함께 처리해주마. 뭐야?
2: 플래시런, 어서 감아. 원더비키, 힘껏 당겨. 여러분.
0: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레이트 레오봇을 이길 순 없어. 니가 낫다냐? 슈퍼잭!
2: 슈퍼 냠냠!
0: 이건 안 되지!
2: 타이탄을 물리쳤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이야.
6: 무슨 소리? 모든 건 내 레시피 덕분이라고. 만약 내 레시피가 없었다면 타이탄의 부하가 될 뻔했거든. 고마워하라고. 어레어레요.
2: 그래, 고마워 레오 박사. 그동안 괴롭혔던 건 다 잊었나?
6: 잊을 리가 있나? 이제 다시 열심히 괴롭혀주겠어.
2: 뭐라고요?
6: 내 말은 지금은 아니고.
2: 하구!
1: 여기 아프리카야. 솜사탕 구름이다.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2: 옛썰, 칫썰, 마데카솔.
3: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수속이 가자.
7: 꼬로로 숲속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6: 2층입니다.
7: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숲속놀이터.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0: 옥스포드 상.
11: 해보고.
10: 주소 상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1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1: 얼굴엔
6: 순한 킬킬.
1: 눈물엔
0: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썰 칫썰 마데카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잘 잡고 있어?
1: 으악, 무서워.
0: 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잡고 있으니까.
1: 손 놓지 마. 손 놓지 마.
2: 노인아.
1: 내가 놓지 말랬잖아.
2: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혼자서 왔잖아.
1: 몰라. 나 자전거 안 타. 포기할래.
3: 조금만 더 연습하면 할 수 있어.
0: 그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1: 싫어, 힘들어, 무서워, 안 해.
4: 그거 몇 번 타고 포기한다고? 이런 이런,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데. 아, 노엘이한테 이 친구를 보여주면 좋겠어.

0: 샤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아기 거북을 도와줘.
1: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엄청 잘 타.
2: 맞아 맞아. 노엘이도 다시 도전.
3: 다시 타고.
1: 어? 나 왜 폈지?
4: 이번엔 또 뭐지?
1: 아기 거북을 도와라? 아기 거북?
3: 우와 귀엽겠다.
2: 우와 근데 아기 거북이를 왜 도우라는 거지?
1: 무슨 문제가 생겼나?
4: 그럼 안 되지. 우리가 어서 아기 거북을 찾으러 가자.
5: 좋아요.
4: 준비됐지?

0: 박사와
1: 지구별 자연 탐험대 출동 가자구.
2: 야. 와, 찾아라 찾아, 거북이를 찾아라.
3: 그런데 여기 물에서 사는데 여기서 왜 거북이를 찾아?
4: 맞아, 거북이는 바다에 있잖아.
3: 어? 저기 거북이 아니야?
4: 모래에서 아기 거북이 나오고 있어.

0: 이쪽인가?
1: 이쪽이야, 이쪽.
0: 어?
1: 이쪽이 바다야.
0: 거의 다 왔어.
1: 진짜.
2: 아장아장 가는 거 너무 귀엽다.
3: 그런데 아기 거북들이 왜 모래에서 나오지?
4: 아, 왜냐하면 엄마 거북이가 모래사장에 알을 낳았기 때문이지. 바로 두 달 전에.
2: 두 달?
4: 바다 거북은 물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밤에 육지로 올라오지.
5: 아휴, 어디다 알을 낳을까? 자, 아, 여기가 좋겠군.
4: 엄마 거북은 열심히 모래를 파고 알을 낳지. 바다 거북은 약 100개에서 150개의 알을 낳는데.
3: 우와, 그렇게 많이?
4: 알을 다 낳은 엄마는 모래로 잘 덮어주고 바다로 돌아가지.
5: 무사히 살아서 바다에서 만나자.
3: 근데 이렇게 알만 놓고 가면 어떡해? 너무해.
4: 원래 바다 거북은 알에서 깨어나면 스스로 바다로 돌아간다고.
3: 아, 그래서 도와주라고 했나 보다.
2: 맞아, 그런가 봐.
1: 살려줘.
2: 오?
1: 에구구, 다 죽네.
6: 아기 거북아.
7: 하나, 둘, 셋.
2: 아이고,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3: 너무 더워서 쓰러졌어. 아, 너무 더워.
8: 어서 물 마셔. 여기 선풍기.
1: 아, 살 것 같다.
4: 아, 모래 온도가 40도가 넘어.
3: 40도?
8: 어쩌지? 너무 뜨겁더라.
3: 그럼 난 바다로.
8: 바다로? 바다가 엄청 멀어. 바다까지 가기 전에 우리 다 익어버릴 거야.
3: 그래도 난 가야 해.
8: 어? 저기 봐. 더위에 진짜 쓰러지고 뒤집어졌잖아. 너무 위험해. 그냥 포기해, 거북아.
3: 거북이에게 포기는 없어.
4: 그래, 아기 거북이는 바다로 가야 살 수 있어. 그런데 너무 뜨겁다.
2: 저기로도 아기 거북이 가는데?
8: 저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
4: 어서 저쪽으로 가보자.
2: 가자. 아기 거북아 조심조심.
8: 고마워.
2: 그래.
0: 영차.
4: 아기 거북이가 물에 빠졌어.
2: 어떡해요? 여기서 떨어지면 다칠 것 같은데.
1: 그럼 어디로 가지?
4: 어? 하늘에 웬 까마귀 떼가? 까마귀는 아기 거북이의 천적이야.
6: 천적이요?
2: 저리 가!
1: 저리 가!
2: 저리 가!
8: 아기 거북을 놔줘!
4: 어? 어?
8: 안 돼! 아기 거북아! 아기 거북아!
2: 안 돼! 안 돼! 저기 또 까마귀가 와요.
4: 도망쳐!
2: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8: 큰일 날 뻔했어. 으악! 나는 못 가. 아기 거북아, 바다에 꼭 가야 해? 너무 위험해.
3: 꼭 가야 해. 드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게 내 꿈이거든.
4: 아기 거북아,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가 해가 지면 출발할까?
2: 그래. 그럼 밤 사이에 모래도 식을 거야.
1: 빨리 가고 싶은데
4: 아우, 깜빡 잠들었네. 다들 피곤했나? 어? 아기 거북! 아기 거북 어디였어?
2: 정말 아기 거북이가 사라졌어요.
4: 아기 거북아!
2: 아기 거북아!
8: 아기 거북아!
2: 어디 갔지? 아기 거북아!
3: 아기 거북이 어디로 가는 거지?
8: 바다가 아니라 숲으로 가던데?
2: 가로등 불빛에 따라가고 있어.
8: 저쪽이 바다인가?
4: 안 돼! 저쪽으로 가면은 아기 거북이의 천적 너구리가 있다고.
8: 네? 바다도 아닌데 왜 거기로 간 거야? 바다의 빛인 달빛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꼭 가야 해? 포기해. 그냥 울렁 갈까?
9: 거북이에게 포기란 없다! 그리고 바다로 가서 엄마도 만나야 돼.
8: 아, 그렇구나.
4: 우와, 날이 밝았어. 이제 가로등도 꺼지고.
2: 밤사이 모래사장도 많이 식었어.
8: 이제 바다로 가자, 아기 거북아.
9: 괜찮아, 나 혼자 갈게.
4: 혼자?
8: 혼자?
9: 원래 거북이는 스스로 바다에 가야 해.
4: 그냥 같이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갓 태어난 아기 거북이 100마리 중에 두세 마리만 살아남대.
9: 그 두세 마리가 내가 되면 되겠다.
7: 우와.
8: 거북아, 너 대단하다.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9: 뭘. 그럼 나 갈게.
2: 안녕.
4: 안녕.
2: 안녕.
4: 오, 열심히 기어가고 있군.
2: 와, 바다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8: 어떡해, 구덩이에 빠졌어.
2: 힘내.

0: 다 뒤집혔어.
1: 아기가 우다.
2: 어떻게 어떻게? 안 되겠어. 우리가 아기 거북이를 위해 응원의 노래를 부르자.
1: 좋아.
0: 좋아.
2: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0: 갈 수 있어!
1: 힘을 내, 아기 거북아!
2: 오, 파도다!
0: 아기 거북아!
3: 물속으로 들어갔다!
4: 헤엄치면서 잡아가고 있어! 자유롭게 헤엄치며

0: 거북이는 오래 산대. 늑살까지 살아.
1: 고마워, 지구별 자연 탐험대.
2: 거북이 또 보고 싶다. 어? 어? 아니, 노예라. 다시 도전하려고?
0: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괜찮겠어?
3: 그럼, 나도 거북이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4: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3: 네, 금박사님.
2: 와, 노엘이 잘해라.
4: 출발.
3: 출발.
1: 와, 파이팅.
2: 노엘이 잘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로 신고합니다.
1: 자는가?
2: 아니에요!

0: 네.
1: 어? 이게 뭐예요?
0: 이건 말이죠. 몸으로 소리 내서 연주하는 놀이예요.
2: 우와, 저도 하고 싶어요.
3: 저도요.
2: 재밌겠다.
0: 그림을 보고 다 같이 따라해봐요. 짝짝짝
4: 짝짝짝
0: 쿵쿵쿵
4: 쿵쿵쿵
1: 응? 별은 뭐예요?
0: 마음대로 춤을 춰요.
5: 마음대로 춤을 춰봐.
0: 짝짝쿵
4: 짝짝쿵
0: 자, 다 같이 해봐요.
5: 짝짝짝 쿵쿵쿵 마음대로 춤을 춰봐. 짝짝쿵
2: 이번엔 저부터요.
0: 드럼솔 시작.

TV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호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헤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거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지.

0: 나쁜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0: 나도
2: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영웅 헌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
1: 솔.
5: 번개 대장님,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 이건...
6: 번개맨, 지구에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당장 출동해야만 해. 할 수 있겠나?
5: 네. 아이들의 행복은 번개맨이 지켜야죠. 지금 당장 지구로 가겠습니다.

우리 강이 아파서 어떡하지? 일단 한숨 푹 자. 할아버지 얼른 일 갔다 올게. 같이 병원 가자. 응?

0: 황희 친구, 괜찮아? 병원은 갔어?
1: 이따 할아버지 오시면 가기로 했어.
0: 이렇게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안 되겠다.
1: 응?
0: 강희 친구, 번개맨이 번개처럼 빠르게 병원에 데려다 줄게.
1: 고마워요, 번개맨.
2: 화장실 청소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
3: 아, 좀 이따 하려 그랬어. 아, 뭐 누가 안 한대?
2: 좀 이따? 맨날 있다가 있다가 하다가 안 하잖아.
3: 아, 내가 육아 휴직 내고 하루 종일 그 집안일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
2: 그럼 난 회사에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도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3: 아, 내가 뭐 가만히 있었다 그랬어? 말을 그렇게 해.
1: 봉기맨.
0: 괜찮니?
1: 엄마랑 아빠랑 싸웠는데 무서워요. 제가 놀이터에서 더 놀자고 해서 아빠가 청소를 못 하신 건데.
0: 그랬구나.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절대 너 때문이 아니야.
1: 진짜요?
0: 그럼 엄마 아빠도 가끔은 생각이 달라서 싸울 수 있어. 나중에 마음이 풀리면 금방 화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3: 번개맨?
2: 뭐라고? 진짜 번개맨?
3: 아, 근데 번개맨이 우리 집에
2: 어떤 일로.
0: 어머님, 아버님, 너무 큰 소리로 싸우셔서 천둥이가 많이 놀랐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2: 그래요? 천둥아, 엄마랑 아빠랑 싸운 거 절대 아니야. 그치?

0: 그럼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커진 것 뿐이지.
1: 그치 여보.
2: 그럼.
0: 그럼.
3: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님이 싸우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예.
3: 자, 그럼 전 이만.
1: 전두부가 놀랐어?
2: 미안해.
4: 엄마 아빠 진짜 미안해.
5: 응? 우리 안 싸웠어.
1: 계속 지내자.
6: 저게 뭐야? 바닥에 쓰레기를 막 버렸어. 여긴 우리가 맨날 노는 곳인데.
7: 맞아.
6: 어떡하지?
3: 안녕 친구들.
7: 안녕.
3: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6: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 아무리 어른이라도 잘못을 할 수 있지. 우리 친구들이 가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말해볼 수 있겠어?
7: 그럴까? 한번 말은 해볼까?
6: 저기요,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돼요.
7: 맞아요. 공원은 모두 함께 쓰는 곳이라고요.
8: 아, 그치. 아, 미안해, 미안해.
2: 미안해.
7: 번개맨 봤어요? 우리 애기를 들어줬어요.
3: 거봐, 해낼 거라니까.
7: 다른 사람한테도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3: 오, 그거 아주 멋진 생각인데?

0: 나도 놀고 싶다.
1: 도영아, 오늘은 놀 시간 없어. 논술 갔다가 수학 가야지. 내일 영어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엄마가 내일은 회사 가야 돼서 오늘밖에 숙제 같이 못 해줘. 알지? 엄마도 알아. 근데 원래 공부는 재미없어도 참고 하는 거야. 숙제 다 하고 딱한 시간 놀게 해줄게. 응? 아니, 번개맨이 왜 여기서 나와요?
2: 어머님,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공부는요, 바로 노는 거예요. 마음껏 신나게 뛰어놀 때더잘 배울 수 있답니다.
3: 맞아요, 번개맨.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요. 얘들아, 같이 놀자.
1: 그래. 아, 안 돼, 도영아. 학원 갔다가 주말에 놀자. 어?
4: 지구로 출동했던 건 어떻게 되었나, 번개맨?
2: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안전히 보호받으며 커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4: 새로운 방법?
2: 네. 제 오랜 친구인 보드라왕의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그 친구가 요즘 작곡에 푹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5: 좋아. 바로 이거야. 모차르트도 울고 갈 엄청난 작품. 됐다, 됐어. 번개맨이 들으면 놀라서 기절하겠지.
2: 보드라왕!
5: 오, 내 친구, 잘 왔어. 안 그래도 연락할 참이었어.
2: 다된 거지?
5: 급하기는 이 보드라왕을 뭘로 보는 거야? 아주 보드라운 멜로디로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을 보드랍게 어루만지는 노래를 완성했지.

0: 다만.
1: 응? 다만?
0: 아직 제목은 못 정했어.
1: 뭐? 아니,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0: 매야! 이런 어마어마한 곡을 만드는 게 쉬운 줄 알아!
1: 진정해! 너 꽃 떨어진다, 꽃! 자, 자, 숨 쉬어, 자.
0: 그래. 보드라워진 내 마음 다시 따갑게 만들지 마. 이 가시꽃이 지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1: 알았어. 자, 그럼 우리 제목부터 같이 고민해보자. 난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해. 그리고 또 너무너무 소중해.
0: 소중. 아주 보드라운 느낌이야.
1: 그리고 모두가 네 음악을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0: 모두 떠오른다. 떠올라.
1: 우리는 모두 소중해? 그래.
0: 됐어. 제목만으로도 빌보드 1위야. BTS, 블랙핑크 인정하는 게 좋을 거다.
1: 그래, 우리 가사까지 바로 써보자.
0: 그래.
1: 자, 보자. 코드가 뭐지?
0: G코드야.
1: G? 좋아. 오, 자, 역시. 보자. 나나나나나나나 맞나 이거? 맞아?
0: 너무 잘하는데.
1: 오, 맞아. 좋아, 다음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최강영웅 헌개맨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1화 영웅에게 휴가라뇨.
4: 난 끝났어, 깡통뱀을! 어디로 간 거지?
5: 날 만만하게 봤군.
4: 전기 보석감을 쓸 때건. 예, 대장님.
6: 헌개맨이 생일 축하드리며 헌개팜 20% 할인 안내드려요.
4: 예, 나중에 갈게요.
5: 뭐야, 생일이었냐?
4: 이제 그만 끝내자. 헌개 팜! 최근
7: 호달달달
4: 웬일로 부활을 데려왔지?
0: 관계 도착!
8: 오빠!
4: 오빠?
8: 저 사람 내 남편이야!
4: 남편?
8: 진짜 여보! 여보 괜찮아? 여보 정신 차려! 응? 괜찮아? 여보! 진짜 개민 오빠! 제정신이니? 제정신이야!
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번개 이동으로 얼른 병원에... 아, 죄송합니다. 근데 친구 혹시...
8: 예스! 오빠 팬클럽! 분당 댄스머신 권또또!
4: 또또 20년 전 팬클럽 회장이 된 그 또또 친구? 또또 친구가 벌써 엄마라니.
8: 오빠 20년 전이야. 벌써 졸업하고 취직했고 엄마라고.
4: 시간이 그렇게... 나는 지구 지키느라 바빠서.
8: 난 가족 지키느라 몰라. 바빴어. 아니 그런데 매일 이게 뭐야?
9: 저희 아빠 번개 맞고 기막해서 제 유치원 늦었고요. 괴물 나온다고 집값도 떨어질 거래요.
8: 그러게 말이다. 여보 일어나. 가자. 나도 가족 좀 지키자. 응?

0: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1: 아, 그럴리가.
0: 지구는 이제 안전해. 그러니까 개맨이 너도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다 와.
1: 번개망토를 반납하란 말입니까?
2: 축하한다, 영웅 번개맨.
1: 암흑 에너지가 가끔 발견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0: 나중에 보자, 번개맨.

0: 안녕하세요.
1: 휴가 접수되셨고요. 리조트는 달, 화성, 목성 이렇게 자리 남아 있으세요?
0: 달은 제가 토끼털 알러지가 있어서요.
1: 아, 그럼 화성 어떠세요? 여기는 동물 자체가 아예 없으세요?
0: 거기는 밤에 영하 70도까지 내려가지 않나요?
2: 껴입으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네, 그럼 목성 어떠세요?
0: 어, 지구. 지구는 자리 없나요?
3: 어, 거기는 정말 안 되세요. 여기는 기후위기, 빈부격차, 도파민 중독 있으시고요.
0: 대신에 가족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예, 지구. 지구로 갈게요.
3: 교환치도 안 되시고요. 후회도 안 되세요?

0: 사진보다
1: 더 빈티지하네. 야,
0: 낙엽.
2: 아빠!
0: 가을에 태어나서일까? 생일이면 아빠! 난 아빠와 낙엽을 밟으며 놀았다.
2: 아빠!
0: 예. 지금은 나 혼자. 그래도 변치 않는 건?
1: 낙엽은? 밟아야 제맛이지.
3: 아이고, 아주 신났네. 키즈 카페를 가지구려. 어? 왜 그러는 거요? 어? 왜 다 큰 인간이 낙엽을 가지고 장난질이요, 장난질이? 근데 이거 또 언제 다 주워, 이거? 어, 이거 내가 다 주워, 이거?
1: 죄송합니다. 고생하시면 또 모르고.
3: 됐고! 아유, 나. 잠깐만.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 이사 왔어?
1: 아, 저 111호에 이사.
3: 아, 코피인 집. 아, 111호 왔구만. 아, 왔어 왔어 111호. 아, 나는 이 동네 미화원 이미화여요. 싱글. 아유, 아유, 이 동네 살려면 말이요. 이 동네 사람들을 좀 알아야 돼. 응, 간다. 응, 저기 지금 고급 트위드 재킷 입고 지나가는 여자 보여? 저기가 그 우리 아파트 꼭대기 층에 의리 반짝한 펜트하우스에 사는 빛나네요. 화장품 회사 대표요. 요거.
4: 정말로 기름광이 나기 위해서 참겠.
3: 근데 그 속색이는 동생이 하나 있어. 그 왕자, 왕자라고 있어. 가 옆에 꼭 붙어댕기는 애가 하나 있거든. 가. 공주여, 왕자 공주. 아주 웃겨. 아이돌을 준비한다나 뭐라나 막 그래. 근데 내 생각엔 말이야.

0: 그 집 딸 빛나가 훨씬 더 빨리 잘 될 것 같아요. 가가 아주 애가 야물딱지. 야물어 야물어. 아, 맞다 맞다. 그 111호 옆집이 동대표요. 동대표. 그 재건축에 인생을 걸었어. 조심해요. 까칠한 게 보통이 아니여. 근데 짐이 아주 단촐하네.
1: 아, 혼자라세요. 아, 저는 번개, 아니, 한번개라고 합니다.
0: 아, 한번개 청년. 반가워요.
1: 자. 오, 집이 참 넓다.
2: 번개.
1: 아, 누구지?
3: 번개맨님, 생활 쿠폰이 곧 소멸됩니다. 남극 미용실.
1: 아, 보드라우한테 휴가 간다고 얘기 안 했다. 아유, 친구라고 또 전화 엄청 했을 텐데.
4: 어, 번개맨.
1: 어, 보드라왕. 아니, 내가 휴가를 왔는데.
4: 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번개맨, 나 오늘 프로포즈 받았어.
1: 무슨 포즈?
4: 프로포즈. 결혼한다고. 나한테도 가족이란 게 생긴다고. 어, 자기야, 지금 갈게.
1: 축하해.
4: 나중에 통화하자.

0: TV나 볼까?
1: 생일 축하합니다.
2: 축하해요. 기쁜 생일.
3: 땡큐.
4: Happy birthday.
5: 생일을 맞은 개만 씨. 그는 오늘도 혼자다.
6: 안 챙겨줘. 아주 외로워. 아휴. 아유.
0: 그만 볼래?

0: 번개맨 생일 축하합니다. 아, 소원 빌은 건 깜빡했다. 번개 불끝. 망토가 없어서 그런가? 다시 번개 불끝.
1: 야, 누가 촉감이집 건드렸어?
0: 죄송합니다.
2: 번개맨 축하가 늦었지. 지구로 케이크 하나 보냈어. 주소가 B111호 맞지? 늘 건강해.
3: B111호? 이 농 지하에 있지. 우리 아파트 사랑방이야.
0: 친구야, 주소가 틀렸어.
4: 아유, 아니 왠지 그래요?
2: 아이고, 맞네, 맞아.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일한 지 오늘로서 딱 28년째 되는 날인데, 아이고, 그걸 또 알고 이걸 보냈네. 내가 좀 짠해.
0: 난 그냥 111호야.
5: 아니, 저 근육이에요.
2: 진짜 살이 저 근육.
0: 내 거. 내 거.

0: 미안. 아이고. 많이 먹긴 했어.
1: 생일 축하합니다.
2: 번개 대장님, 영웅은 외로운 건가요? 괴물과 싸우는 동안 친구들은 모두 어른이 됐고 함께 생일 보낼 가족 한 명 없네요.
3: 늑대기예요. 오늘 내 생일이에요.
4: 영원한 영웅 번개맨 생일 축하해요. 아까는 미안.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니니키즈들이 오늘은 놀이터에서 다 함께 놀고 있네요.
7: 써니 써니.
6: 지니와 써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8: 꼬니 꼬니 꼬니
9: 떠니
10: 써니.
6: 꼬니와 떠니 써미는 동물 맞추기 놀이를 하나 봐요.
8: 꼬니 꼬니 꼬니.
10: 써미
8: 써미 써미 써미 우기기 꼬니 꼬니
10: 떠니.
8: 꼬니.
6: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니니키즈들이 깜짝 놀랐나 봐요.
8: 꼬니.
10: 써니.
6: 오? 꼬니가 무슨 생각이 났나 봐요.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0: 꾸니 꾸니 꾸니.
1: 써니 써니 써니.
2: 꾸니가 친구들에게 무엇을 제안한 걸까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1: 꾸니 써니
3: 지니
0: 써니
2: 니니 퀴즈들이 이곳엔 왜 온 걸까요?
0: 꾸니, 꾸니, 꾸니!
2: 아하! 꾸니가 각자 바람의 모습을 표현해보자고 하네요. 오, 정말 재밌겠는데요? 니니 퀴즈들은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까요?
0: 꾸니, 꾸니, 꾸니! 꾸니, 꾸니,
2: 아하! 꾸니는 바람이 가볍게 불어오는 느낌을 표현했네요.
0: 꾸니, 꾸니!
1: 써니, 써니!
2: 다음은 쏘니네요. 쏘니는 바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1: 쏘니! 쏘니!
2: 쏘니는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1: 응, 쏘니, 쏘니!
2: 이번에는 찐이 차례네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우와! 찐이는 부드러운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찐니!
0: 떠니, 떠니!
2: 다음은 떠니의 차례네요. 어떻게 바람을 표현할까요?
0: 떠니, 떠니!
2: 오! 떠니는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나 보네요. 마지막으로 써미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0: 써미!
2: 아하! 써미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0: 써미! 써미!
1: 써미! 써미! 써미! 써미!
2: 니니 퀴즈! 모두 보이지 않는 바람의 느낌을 몸으로 잘 표현해냈어요. 오늘도 다들 정말 잘했어요, 니니 퀴즈!
4: 예!
2: 니니 퀴즈! 오늘도 즐겁게 놀았나요?
4: 예!
2: 니니 퀴즈!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4: 응?
2: 안녕.

Yellow. Red. Blue.

Purple. Green. Pink.

0: banana. Banana.
1: Ooh.

Orange. Grapes.

Purple.

think. Green. Blu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사이언스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식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8: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를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모래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의 규찬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정성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홍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It's a pizza.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수 안 힘들어 자 힘들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이거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됐다! 됐다!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자전거 타고 신나게 달리자.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볼까. 이야, 이야. 너무 힘들다. 울퉁불퉁한 길도 가고 싶은데. 우와, 사장부터 바이크다. 우와, 어떻게 사장부터 바이크를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도 잘 갈 수가 있는 거지? 나 사장 모터바이크 탈래! 우와! 선수님, 저도 사장 모터바이크 탈래요!
1: 성사요, 산악 모터바이크!

0: 선수님! 선수님! 저도 산악 모터바이크 타고 싶어요.
1: 좋아요. 따라오세요.
0: 어디 따라오세요. 아니 좀 태워주시지. 아니

0: 마 탄다면이 드디어 산악 모터바이크를 탄다. 그럼 출발해 볼까? 브랑브랑 브랑브랑.
1: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0: 산악 모터바이크 타고 있습니다.
1: 아, 이 바이크는 어린 아이들이 타는 바이크예요.
0: 어린 아이들도 산악 모터바이크를 타요?
1: 네, 탈 수 있습니다.
0: 면허증 없이도 타도 되나요?
1: 네, 이 정해져 있는 트랙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럼 한번 배워보러 가실까요?
0: 네, 알겠습니다. 오!

0: 아, 재밌다. 아, 신난다. 오, 오. 오, 어, 지금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어, 엉덩이 안 아프세요?
1: 괜찮아요. 산악 모터바이크에는 완충기가 달려있어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0: 어, 완충기? 아, 모터바이크에도 달려있고 자전거에도 달려있고 자동차에도 달려있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기야?
1: 이야, 맞아요, 탄담에. 산악 모터바이크에는 다른 모터바이크들에 비해 완충기가 되게 길어서 충격을 아주 잘 흡수해줄 수 있어요.

0: 그래서 아프지 않게 탈 수가 있는 거구나.
1: 완충기가 달려있어서 산도 탈 수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0: 산이요? 산을 간다고요?
1: 바로 보여줄게요.
0: 아니 어떻게 산을 가요? 와 말도 안 돼! 멋있다! 우와!

0: 오토바이크는 어떻게 산길을 잘 달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산악 오토바이크. 최고 속도 시속 110km. 울퉁불퉁한 흙길이나 높은 산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 산악 오토바이크가 산길을 잘 달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바로 바퀴! 이렇게 산악 오토바이크의 바퀴에는 깍두기 모양의 말랑말랑한 고무가 여러 개 달려있어서 산길을 잘 달려갈 수 있거든. 그런데 같은 오토바이크에 깍두기 모양이 아닌 매끄러운 일반 바퀴를 달면 어떻게 될까?

0: 이렇게 흙만 팔고 바퀴만 계속 헛돌게 돼. 그래서 이렇게 비탈진 흙길을 올라가지 못해. 하지만 같은 산악 모터바이크에 깍두기 모양의 바퀴를 달게 되면 비탈진 흙길도 잘 올라갈 수 있어. 그건 깍두기 모양의 말랑말랑한 고무가 흙을 꽉 잡으면서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이야. 이렇게 바퀴가 땅바닥에 잘 붙는 힘을 접지력이라고 해. 깍두기 모양의 바퀴는 접지력이 크고 일반 바퀴는 접지력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길에서 달리는 힘이 달라진 거야.
1: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도로를 달리는 바퀴와 산악 모터바이크의 바퀴가 다르단 얘기지. 눈으로 확인.
2: 짜잔, 여기 바닥이 평평한 신발이 있어. 이 신발을 신고 비탈길을 올라가 볼게. 으악! 신발이 미끄러지면서 비탈길을 올라가지 못해. 하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한 신발을 신고 올라가 볼게. 울퉁불퉁한 신발 바닥이 흙을 꽉 잡아주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
0: 맞아. 그렇게 땅바닥에 딱 붙는 힘을 접지력이라고 하고, 접지력이 있어야 바퀴나 신발이 땅바닥과 마찰을 일으켜서 굴러가거나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1: 아하! 산악 모터바이크가 울퉁불퉁한 산길을 잘 달리는 비밀은 땅에 딱 붙는 힘, 접지력을 크게 해주는 바퀴 때문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산악 모터바이크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줄무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지설.

0: 가만히 있어.
1: 왜 내 그런
0: 아! 아! 놓쳤다.
2: 뭐야 너? 원래 팔이 없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지?
0: 아니, 진짜 있었거든. 아, 미안해.
3: 파리는 오늘 주인공이 잘 잡는다. 옛날에 허풍치기 좋아하는 한 재봉사가 있었는다.
4: 귀찮은 녀석들, 파리 때문에 바느질을 할 수가 없네.
5: 왼쪽에 네 마리, 오른쪽에 세 마리, 가운데로 모일 때 한 방에
0: 잡은 거야?
2: 아, 동동이처럼 놓쳤나? 몇 마리나 잡은 거야?
3: 몇 마리 잡았는지 친구들이

0: 재봉사가 한 방에 잡은 파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일곱 마리!
1: 우와! 한 방에 파리를 일곱 마리나 잡다니! 역시나 대단해!
2: 재봉사는 이를 기념하려고 한 방에 일곱! 이라고 새긴 허리띠를 만들어 찼지.
1: 멋지다 멋져. 아, 이 엄청난 일을 나만 알고 있을 순 없어. 좋아, 세상을 여행하며 자랑하는 거야.
2: 재봉사는 실과 바늘, 도시락으로 먹을 삶은 감자를 가방에 넣고 집을 떠났지.
1: 한 방에 일곱! 귀찮게 하는 나쁜 녀석들을 한 방에 혼내줬죠.
3: 우와, 엄청 세시네요. 아주 나쁜 산적이었나요?
1: 예? 아, 뭐 대충 그렇죠 뭐.
3: 잠깐.
1: 왼쪽에서 네, 오른쪽에서 셋이 달려드는데 한 방에 해치웠죠.
3: 어머나. 그래서 한 방에 일곱? 이야,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용사 중에 용사네. 용사님.
2: 그렇게 재봉사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갔지. 한편 한 왕국에 갑자기 거인들이 나타나 마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
4: 임금님은 저 큰 거인들을 나보고 어떡하라고.
5: 자자, 오늘도 신나게 놀아보자.
4: 좋아.
5: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우와! 식당에도 오르죠.
6: 어휴, 어휴, 어휴, 어휴!
7: 어휴, 저 거인들 또 시작이네! 어휴, 못 살아!
6: 어휴, 어휴!
3: 멈췄나?
7: 저 거인들 때문에 집도 부서지고 밤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3: 임금님이 당장 거인을 잡으라는데 어떡하죠?
8: 이 마을에서도 자랑을 좀 해볼까?
7: 한방에 일곱? 그 요즘 소문이 자자한 그 한방에 일곱?
8: 아니, 벌써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나요?
3: 그럼요. 정말 무시무시한 적들을 한방에 일곱 명이나 해치우시는 용사님 맞으신가요?
8: 무시무시한 적? 아니, 그렇죠. 제가 바로 그 한방에 일곱!
3: 용사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6: 제발요.
3: 잡아봐, 도와주십시오. 저희
8: 네?
3: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용사님.
8: 거인을 물리치라고요?
9: 그렇소. 한방에 나쁜 자들을 일곱 명이나 해치울 실력이라면 거인도 문제없을 것이오.
8: 그게 실은 한방에 일곱은 맞지만 일곱 사람을 물리쳤다는 건
9: 뭐요? 설마 거짓이란 말이오?
10: 네, 이놈!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라면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8: 벌이요? 아, 아니, 아니, 그,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거인! 거인을 물리쳤다고요. 한 방에 일곱! 거인을.
9: 거인을? 우리가 제대로 된 기사를 찾았구나.
8: 아이, 그니까요. 여기가 거인이 있는 곳?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유, 어떡하지? 난 한 방에 일곱! 너 같은 거인도 한 방에 일곱을 해치웠지?
11: 뭐야, 이 어풍쟁이는! 쿵쿵 공격이나 받으라! 같은 쬐끄만한 녀석이 나를 해치우겠다고?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한번 볼래? 어떻냐, 내 힘이!
8: 저렇게 큰 바위를 어떡하지? 아, 가방에 그게 있었지? 삶은 감자가 없어. 어디 갔지?
12: 아까 삶은 감자가 대굴대굴 굴러갔잖아.
13: 삶은 감자로 뭘 하려는 거지?
14: 우리가 빨리 찾아주자. 친구들, 삶은 감자를 찾아줘.
13: 이건가? 아, 이것도 돌이네.
12: 어? 이것도 돌? 감자. 삶은 감자는 여기 있다.
8: 찾았다. 난 돌을 이렇게 으깰 수 있지?
11: 아니, 돌을 한 손으로 으깨다니! 저 녀석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가?
8: 당연하지. 난 한 방에 일곱!
11: 한 방에 일곱이고 뭐고 그냥 한 방에 과지 밟아주겠어!
8: 실로 묶어주마! 이리와.
11: 이게 뭐야? 이 조그만한 게?
8: 이제 못 밟겠지?
11: 분하다! 두고 보자!
8: 거인도 별거 아닌데. 아이, 근데 거인이 둘이라고 했는데 숨어서 기다려볼까?
2: 재봉사는 몰래 숨어서 거인들이 나타나 잠들기만을 기다렸지.

0: 한숨 잘까?
1: 나도.
2: 지금 이 기회야. 이 알밤만 있으면.
0: 누구야? 야!
1: 뭐야?
0: 왜 때리냐?
1: 어? 무슨 소리야? 나 안 때렸거든.
0: 장난치지 마라.
1: 뭐래?
2: 그래, 한 번 더.
1: 야! 넌 왜 때리는데?
0: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잠만 자고 있었는데.
1: 한 번만 더 장난치면 안 참는다.
0: 누가 이 소리?
2: 그렇다면 한 번 더. 좋아.
3: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
1: 하지마.
3: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지.
0: 야, 건드리지 마라.
1: 너나 건드리지 마라.
0: 아, 힘들어.
1: 우리 조금만 쉴까?
2: 역시 내 예상대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지쳐서 쓰러졌군. 그렇다면 이제 최고의 재봉사가 최고의 바느질 솜씨를 보여주지. 이차, 이차, 여기 꼬매고. 진짜 크네. 여기는 이렇게 꼬매고. 힘들어. 크긴 크네. 드디어 다 꼬맸다. 이봐, 거인들! 늦잠 그만 자고 일어나시지!
0: 뭐야? 넌 저번에 그 한방에 일곱?
1: 네가 말한 그 한방에 일곱?
2: 그렇다. 난 한방에 일곱? 이제 싸우지 마. 실은 너희 잘 때 내가 알밤 던진 거야.
0: 이 조그마한 녀석이!
1: 가만 안 둔다! 이거 왜 이래?
2: 내가 마법으로 너희들을 딱 붙여놨거든. 아니, 뭐, 화가 나면 이쪽으로 오시던가?
4: 거기 꼼짝마!
2: 한 방에 일곱! 나한테는 안 되지!

0: 그렇게 거인들은 마을에서 도망갔고.
1: 아, 뭘 제시했을까?
0: 재봉상은 왕국의 영웅이 되었지.
1: 고맙소. 당신은

0: 우리의 영웅이요.
1: 거인을 물리친 영웅 만세!
2: 만세!
1: 만세!
2: 만세!
3: 허풍을 떨다 위기에 처했지만 지혜롭게 거인을 물리친 재봉사는
4: 그만해요.
3: 왕궁 사람들의 옷을 만들며 왕도 지키는 기사가 되었다.
1: 드디어 온 세상에 날 알렸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방에 일곱.
3: 딩딩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실험해봐. 나는 달팽이처럼 움직여. 나도 달팽이처럼 움직여. 자,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재밌다. 정음아, 나처럼 해봐. 어. 나는 고릴라처럼 움직여.
1: 고릴라?
0: 응, 봐봐.
2: 아. 우와.
0: 나도 고릴라처럼 움직여.
3: 우와. 우와.
1: 훈민아, 응? 나처럼 해봐.
4: 나는 할아버지처럼 움직여.
0: 할아버지?
4: 이젠 할아버지 차례.
1: 츠. 츠, 츠, 츠, 츠.
2: 아, 글자가 안 생기네. 아.
5: 뭐든지 문장이야.
0: 나는 처럼
4: 움직여요.
5: 나는 할아버지처럼 움직여요.
0: 이제 할아버지 차례.
4: 한글처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처럼 읽어보세요.
0: 츄, 츄, 츄. 어? 어, 어, 츠어, 츠어, 차.
4: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럼, 럼,
5: 처럼,
4: 처럼,
5: 처럼,
4: 끝!
0: 우리 정말 할아버지 같다!
2: 어? 아, 헬리콥터 소리.
4: 나도 헬리콥터처럼 움직일래.
0: 신나겠다. 해보자.
4: 나는 헬리콥터.
0: 안 돼.
2: 뭐가 없어졌지?
0: 친구들, 알려줘.
2: 아, 악어가 한글처럼을 먹어버렸네.
0: 이제 헬리콥터처럼 움직일 수 없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좋아.
5: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어? 이
7: 야
6: 훈민정은 안녕?
0: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5: 처럼, 처럼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한글의
5: 굿!

0: 철험의 문을 찾자.
1: 여기
2: 철험을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0: 아이야가 간다.

0: 치읓을 찾아야 해. 축구 연습 중이군요. 축구 선수가 공을 차고 있어. 슛! 슛! 골! 야! 잠깐. 치읓을 본 것 같아. 도와줘.
1: 멈춰라. 15분간.
0: 고마워. 찾았어. 축구의 치읓.
2: 수술아 핸드.

이번엔 리을을 찾아야 해. 리코더 소리가 아름답군. 누가 불고 있지? 오, 저분이군. 아니, 저건 내가 찾던 리을이야. 찾았어. 리코더의 리을.

이유리 어를 만나 로.

0: 받침 미음을 찾아야 해. 찾았어. 담요의 받침 미음. 하! 돌아와 한글. 하! 하!
1: 받침 미음. 받침 미음.
2: 처. 러.
0: 받침 미음.
3: 처럼
4: 합체.
5: 저장 완료. 처. 러. 훈민정음의 손으로.
6: 처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문장 완성!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헬리콥터처럼 움직인다.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나는 로봇처럼 움직여요. 또 무엇처럼 움직여볼까?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1: 나도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0: 악어도 헬리콥터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1: 끝.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헬리콥터보다 움직여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헬리콥터보다 움직여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2: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3: 나는 고릴라처럼 움직여요.
4: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이고 싶어요.
5: 어? 한글처럼이 어디로 갔지?
6: 축구의 치읓이
7: 어를 만나
8: 쳐.
9: 리코더의 리을이
10: 어를 만나
11: 러.
12: 러가
13: 담요의 받침 미음을 만나
14: 럼.
15: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처럼이 나왔어요.
16: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17: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18: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9: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0: 장엄마
1: 사랑해.
0: 어? 후민아, 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
2: 내가 더 많이 사랑해.
0: 내가 더 많이 사랑해.
2: 내가 훈민이를 더 많이 사랑해.
0: 아이 참, 내가 정음이를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은데. 어? 뭐든지 문장이야. 나는 너를 만큼 사랑해.
2: 나는 너를 손바닥만큼 사랑해.
0: 에게? 나는 너를 배만큼 사랑해.
2: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0: 그렇게나 많이?
2: 응.
0: 그래도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 나는 너를
2: 나를
0: 하늘.
2: 하늘?
0: 그래, 하늘. 나는 너를 하늘.
3: 뿅.
0: 안 돼.
2: 뭐가 없어졌지?
0: 친구들 알려줘.
2: 아 맞네. 악어가 한글만큼을 먹어버렸네. 괜찮아.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만큼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만큼의 문을 찾자.
6: 여기야!
4: 만큼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6: 간다!

미음을 찾자. 오, 멋진 말이군. 아니, 저건 찾았어. 말의 미음.

0: 삼일용사, 만두 하나 드시고 가세요.
1: 만두요?
0: 방금 쪄서 맛있어요.
1: 오, 만두. 어? 찾았어. 만두의 받침 니은.

0: 아침 니은. 아침 니은.
1: 이제 키읔을 찾자.
2: 한글용사. 나는 제카 콩나무 이야기책에 나오는 제기예요. 그리고 이건 마법의 콩이에요.
1: 마법의 콩?
2: 여기서 키읔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 오, 고마워요. 야, 차! 콩나무잖아. 찾았어. 콩나무의 기억. 나와라 한글. 하차. 기억이 을을 만나 크. 그.

0: 아침 미음. 받침 미음.
1: 뭐?
0: 받침 니은.
1: 그.
0: 받침 미음.
1: 만큼.

0: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1: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0: 그래, 하늘만큼.
2: 우와, 나도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하늘만큼 사랑해!
1: 나는 할아버지를 하늘만큼 사랑해요.
0: 정말?
1: 그럼요.
0: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에게 사랑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에게 사랑해.
0: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어? 한글 만큼이 어디로 갔지? 말에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마가 만두에 받침 니은을 만나 만. 콩나무의 키읔이 으를 만나 크. 크가 침대에 받침 미음을 만나 큼.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만큼이 나왔어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덕분만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디에론 사이언스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여보, 뒤에서 그러지 말고 카운터로 와요.
1: 아빠 춤 너무 위험해요.
2: 에휴, 하나 남은 댄스 막인데.
3: 다들 미안해.

0: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었는데.
1: 나도 같이 춤추고 싶었어.
2: 아, 싫어!

0: 다들 뿐이다.
1: 뭐지?
2: 다들 괜찮아?
3: 이렇게 재밌는 춤은 처음이야.
2: 춤?
3: 아까 그 춤 있잖아. 다리를 막 이렇게 하던 거.
2: 아, 그건 그냥 발이 미끄러지면서 후들후들.
3: 후들후들 춤.
4: 아빠가 혼자 폭죽을 터뜨리다가 화산 구멍으로 떨어졌나 봐.
1: 제가 춤이 이상하다고 해서 아빠가 서운하셨나 봐요.
5: 아빠.
6: 우리 아빠를 찾으러 가자.
5: 네.
6: 좋아. 아빠를 찾으러.
7: 아니면은 가. 힘도 있고 가자.
6: 아이찌꽃도 변신.
1: 아빠는 어디 있는 거지?
5: 아저씨, 우리도 후들후들 좀 알려주세요.
2: 알았어, 알았어. 왼팔은 들고, 오른팔 들고, 엉덩이. 얘야, 괜찮니? 아우!

0: 이런 댄스는 본 적이 없어.
1: 뭐야? 다들 좋아하잖아?
2: 댄스왕! 댄스왕! 댄스왕! 어?
1: 내가 댄스왕이라고?
2: 댄스왕!
3: 엄마, 온통 빙하들 뿐이에요.
0: 파파턱은 어디로 간 거지?
3: 엄마, 저기 육지가 보여요.
0: 그래? 빨리 가보자.

0: 좋아.
1: 내 좋아, 빨리 피해.
0: 그래, 그래.
1: 댄스완, 괜찮아?
0: 그래, 괜찮아.
1: 한참 재밌어질 때면 눈보라가 온다니까.
2: 큰일이야. 바다에 배가 있어.
0: 배라고?
2: 그래, 알 모양 배.
0: 뭐, 알 모양? 아, 우리 가족이야. 얘들아. 맘마미야! 여기에요, 여기! 빨리 구해야 해! 얘들아! 여기에요, 여기!
1: 눈보라가 이렇게 심한데 혼자 춤을 추다니! 역시 댄스왕이야!
2: 우리도 함께 춰요.
1: 그래, 좋아. 같이 추자. 좋아.
2: 우리도 함께 춰요.
3: 함께 춰요.
0: 좋아, 다들 나를 따라해.
4: 저런 곳에 불빛이 있네. 저기로 가보자. 빙하잖아. 너 불빛이 보이지 않아?
0: 빙하에 가려서 보이지 않잖아. 어떡하지?
1: 댄스완, 춤 안 춰?
0: 이번엔 좀 어려운 댄스인데 할 수 있겠어?
3: 네, 댄스완.
2: 저기 불빛이 보여요.
4: 저건 빙하 뒤에서 빛나고 있어.
2: 저건 펭귄? 아빠가 펭귄들 위해서 춤을 추고 있어요.
4: 아빠가?
0: 여보! 얘들아!
4: 여보!
0: 맘마미야! 얘들아! 우사해서 다행이다.
1: 너희가 댄스왕의 가족이야?
2: 댄스왕? 누가요? 아빠가요? 팽팽! 너희 좋겠다. 저렇게 재밌고 멋진 아빠가 있어서.
0: 안녕!

0: 말도 안 돼. 팝팝톡이 댄스왕이라고?
1: 정말이에요. 모든 펭귄들이 아빠 춤을 따라 췄다니까요.
0: 에? 눈보라 때문에 헛걸 본 거겠지.
2: 못 믿겠다면 이 댄스왕 팝팝톡이 직접 보여주지.
3: 어머. 여보.
1: 아빠.
0: 그럼 그렇지.
2: 댄스왕 파파탁은 이 정도로 춤을 멈추지 않아. 자, 후들후들 춤 시작.
1: 진짜 웃겨.
3: 여보, 그게 뭐예요?

0: 내 집을 갖고 싶어.
1: 요건 요렇게.
2: 오빠 뭐해?
0: 슈퍼공룡 퀴즈를 만드는 중이야.
2: 삐뿌쭈!
0: 안 돼! 여긴 내 비밀기지야. 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건 여기에.
2: 오빠?
0: 안 돼.
2: 오빠?
0: 안 돼.
2: 오빠?
0: 안 돼. 좋아. 슈퍼공룡 비밀기지 완성!
3: 와, 그래! 깃발 있으면 더 멋질 거야!
0: 너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

0: 대박 만들어줘요.
1: 삐뽀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2: 오빠가 오빠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0: 싫어요. 삐뽀가 내 장난감 맘대로 만지고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대박 만들어주세요.
2: 진짜로 나가려고?
0: 삐뽀도 슈퍼 갈래! 슈퍼 가는 거 아니거든! 혼자 살 곳을 찾을 거야!
2: 혼자 살면 밥도 혼자 먹어야 하는데?
1: 밤에 잠도 혼자 자야 해!
2: 정말 무섭겠다!
0: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3: 오빠야.
0: 이제 어디로 가지?

배고프네. 먹을 걸 하나도 안 챙겨왔잖아. 어떡하지? 물고기 먹으면 되지.

0: 저게? 아, 배고파. 이 냄새는?
1: 뽀뽀야, 같이 바비큐 먹자.
2: 함께 먹어야 더 맛있지.
0: 내 힘으로 잡아서 먹을 거라고요.

좋네. 작아도 엄청 맛있을 거야. 별거 아니네 뭐. 한번 해보자.

0: 엄마.
1: 다 힘들어. 갑자기 추워지네.
2: 뽀뽀야, 여기 와서 몸 좀 녹이고 가.
3: 맛있는 바비큐 얼른 와서 먹어.
1: 나도 불 피울 수 있어요.
2: 뽀뽀야, 괜찮니?
1: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도 절대 안 돌아갈 거야. 배고파.
2: 뽀뽀야. 괜찮아.
1: 여기서 혼자 살 거야.

무슨 소리지?

0: 뽀뽀야.
1: 뽀뽀야.
2: 엄마.
3: 우리 뽀뽀 혼자서 고생 많았어.
1: 이제 집에 가자.

0: 잘 자렴.
1: 따뜻해. 저게 뭐지? 어? 이게 뭐예요?
0: 어서 들어가 봐.
2: 우와! 내 비밀기지가 그대로 있어요!
0: 이거 찾는다고 아침 일찍부터 섬을 다 돌아다녔어.
3: 오빠!
1: 이거!
2: 내 슈퍼공룡! 됐고요!
3: 자, 슈퍼공룡! 기지로 돌아가자!
4: 오빠, 이쁘도 들어가도 돼?
3: 들어와! 엄마, 아빠는 들어오세요!
0: 빨리, 빨리!
5: 자, 이야!
0: 텐트 무너지겠어요! 빨리 나와요!
5: 엉덩이가 걸렸어! 어떡해! 아유, 나 좀 꺼내줘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2: 옳지.
11: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2: 옳지.
1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옳지.
13: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4: 얼리면 더 맛있어.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5: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7: 옥스포드 타운.
15: 해보고.
17: 주유소 상품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8: 탑승하세요.
1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1, 2, 3.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8: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10: 안녕.
11: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14: 정면 버스 결집한 놀이터.
15: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16: 내일 떠나자.
1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8: 점심에
1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8: 저녁에
1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폭탄이 위험한 진짜 이유.
1: 정말이야?
0: 새로운 대포를 또 만들었어?
2: 예전에 만든 대포들보다 훨씬 더 강할 거야.
1: 훨씬 강하다고?
2: 샤크 캐논! 향기대포 박사!
0: 흥분한 곤충들을 진정시켰던 향기대포보다 더?
2: 더 강력해. 말랑말랑 풍선대포 발사!
0: 생태를 구해줬던 말랑말랑 풍선대포보다 더?
2: 훨씬 더 멋질걸?
1: 더 멋지다니, 정말 대단한걸?
0: 근데 대포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0: 도와줄래? 나한테 영감을 준 친구가 있어.
1: 쉐리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2: 야! 폭탄 먼지벌레잖아!
0: 오, 피치도 알아? 이따가 만나기로 했는데 다들 같이 가자.
2: 와, 아니.
3: 나 만나고 싶어. 갈게요.
4: 혼자 가면 어떡해.
5: 어딘지 아는 거야?
2: 아, 뭐해. 같이 가야지.
6: 켄켄!
7: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2: 염탐정 피트 궁금해.
0: 켄켄! 맞는 게 쉐리!
8: 젠틀맨 제재! 우리

0: 아이, 죽은 벌레가 또 있네. 얼른 치워야겠군. 하여간 숲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1: 폭탄 먼지 벌레!
0: 어우, 셰리! 오랜만이야.
1: 친구들도 같이 왔어.
2: 난 제제.
1: 난 캥캥.
0: 어? 넌 피트 아니야? 우리 전에 만났었잖아. 너도 기억나지? 울지 마, 폭탄 먼지 벌레. 너도 여전히 발에 먼지나게 뛰어다니네. 그래서 내 이름이 먼지벌레잖아. 근데 피트, 오늘은 기절 안 해? 그땐 나보고 기절했잖아.
3: 그랬어?
0: 아, 기절이라니. 깜짝 놀랐을 뿐이야. 갑자기 폭탄을 쏘는데 안 놀라겠냐?
3: 폭탄?
0: 셰리, 폭탄 먼지벌레 말이야. 폭탄 발사! 독가스 폭탄을 쏘는 거 알아? 그래서 이름도 폭탄 먼지벌레잖아. 요즘도 아무한테나 폭탄 쏘고 다니는 거 아니야?
1: 네, 피트. 아무한테나라니.
0: 맞아. 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폭탄을 쏘는 거라고. 휙! 폭탄 맛이 어떠냐?
2: 스컹크처럼 스컹크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폭탄을 발사하거든.
0: 스컹크랑 나랑 비교하지 말아줄래? 내가 스컹크보다 한 수 위라고.
1: 아우! 어디가? 스컹크 나랑 놀자. 날 잡아라. 놀자고 해놓고 괴롭히자는 거잖냐.
0: 물론 스컹크도 위험할 땐 냄새가 아주 강한 황금색 액체 폭탄을 발사하지.
1: 아우, 누구니 안 보여. 도망가자.
4: 아가, 아가.
1: 늑대다, 엄마 늑대야. 엄마, 스펀크가 냄새나는 걸 쐈어.
4: 뭐야, 감히 내 아들한테 폭탄을 쐈어? 어디 나한테도 쏴보시지. 네, 잡히기만 해봐. 네.
1: 어떡해. 폭탄을 다 쏴버렸는데. 어디 도망가야지. 스컹크 살려.
0: 스컹크는 폭탄을 한번 쏘고 나면 다시 생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난 맘만 먹으면 70번 더 다 쏠 수 있어. 이렇게.
1: 어? 저기 조갑이야.
0: 응? 나 괴롭히려고?
5: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0: 그럼 그냥 맞아라, 폭탄 발사!
5: 뜨거워!
2: 세상에, 많이 아픈가 봐. 오줌을 쌌어.
5: 놀라서 싼 거야. 나도 모르겠구만.
0: 한 번 더 쏠까?
5: 아니야, 아니야. 됐으니까 그냥 지나가. 빨리 가. 제발 가줘. 제발 부탁이야.
0: 봤지? 작지만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어.
2: 폭탄 먼지벌레, 너 폭탄 믿고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0: 너 그러다 큰 코 다칠지도 몰라. 신경 꺼. 폭탄
6: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는군. 여전히 그러고 있으려나? 아, 생각난 김에 가볼까?
3: 누군데?
6: 여기 코스타.

0: 아프리카 정글에 사는 친구인데.
1: 빨간 개구리다.
0: 오, 켄켄 잘 찾았어. 바로 빨간 몸에 파란 다리, 꼭 청바지를 입은 것 같다고 해서.
2: 나 코스타리카 블루진 개구리야. 근데 넌 안 피하니?
3: 아주 맹랭한 개구리네. 한입에 꿀꺽 해주마.
2: 후회할 텐데.
3: 후회는 네가 하겠지.
2: 어? 아, 자, 물었냐? 어? 아, 자, 물었어? 어?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을 텐데.
1: 이미 개구리한테 당하다니.
4: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2: 아, 몰랐어. 뱀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내 피부에선 독이 땀처럼 나온다고. 어때? 독화살 맞은 것처럼 아프지? 응, 아프지?
3: 독 때문에 잡아먹을 수도 없고.
0: 이 개구리는 독화살 같은 강한 독을 가졌다고 해서 딸기 독화살 개구리라고도 불러. 하하, 벌자, 벌자, 벌자.
3: 내려와라.
2: 잡아보시던가.
1: 닮았다.
0: 그치? 잘난 척하는 게 핫한 먼지벌레랑 닮았지?
4: 그러게.
1: 어? 저기 봐.
5: 왜 쫓아와? 쫓아와도 소용없어. 내 몸에 독 있다.
6: 이상하게 쫓아가고 싶네.
5: 더 수고하지 말고 집에 가라. 응?
6: 뭐야? 계란마디?
5: 하지 마라.
6: 싫은데?
5: 독 있는데?
6: 괜찮은데?
5: 괜찮아? 그럴 리가.
6: 우리가 언제까지 당할 줄 알았어?
4: 딸기 독화살 개구리 독을 견뎌낼 수 있는 뱀이 나타났어.
2: 그래서?
1: 혹시 모르니까 너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2: 걱정 마. 난 딸기 독화살 개구리처럼 쉽게 당하지 않아. 내 독가스 폭탄은 더 강력하다고.
1: 그래도 조심해.
2: 뭐라고 조심하라고? 채, 난 고슴도치가 와도 하나도 안 무섭거든.
7: 뭐? 내가 안 무섭다고?
2: 그냥 가시지.
7: 뭐야?
2: 나 이길 수 있으면 먹어보든가. 먹어봐, 먹어봐. 아, 먹어봐. 나한텐 무기가 있다 이거야. 폭탄 발사! 틀린 거야. 빨리 뱉어. 폭탄 발사!
5: 폭탄?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7: 폭탄 믿고 갈래? 폭탄 믿고 우쭐 대더니.
4: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7: 왜? 너희들도 폭탄 있어?
4: 아니 아니.
7: 봤지? 폭탄 있다고 잘난 척하다간 금코 다친다.
0: 레벨 업!
1: 캔캔!
0: 붉은 섬의 비밀. 캔캔, 뭐 하는 거야?
1: 비트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0: 캔캔, 내가 어떻게 명탐정이 된 줄 알아? 바로 이 빨간 코 덕분이지. 내 코는 단 한 번도 사건을 놓친 적이 없다니까.
1: 대단해.
4: 저런다고 빨간 코가 생길까?
1: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그냥 두자. 말린다고 그만둘 캔캔이 아니니까.
0: 캔캔, 내 코가 그렇게 부러워?
8: 사건입니다.
0: 뭐 할 만하지.
8: 사건입니다.
0: 하지만 캔캔,
8: 사건입니다.
0: 이 코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코가 아니야.
1: 뭐야? 사건을 놓친 적이 없다더니 사건이라잖아.
0: 사건? 아니, 무슨 사건이지?
8: 크리스마스 섬에

0: 해안가가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1: 뭐라고? 해안가가 붉게 물들었다고?
2: 저런 건 처음 봐.
1: 혹시 피 아냐? 끔찍한 사건인가? 그렇다면 이 명탐정 피트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당장 출동이다.
2: 출동!
3: 출동!
4: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1: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캥캥! 맞는 게 제리!
2: 젠틀맨 제제!

0: 저기가 크리스마스 섬이야.
1: 크리스마스 날 발견돼서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부른다면서?
2: 근데 해안가가 이렇게 붉었나?
1: 신기하다.
0: 가까이 내려가서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 다들 조심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2: 알았어.
1: 움직인다.
3: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4: 잡지 마. 떨어진단 말이야.
2: 세상에. 이게 뭐지?
0: 아기 홍게들이야. 여기 크리스마스 섬에만 산다고 들었어.
2: 그게 정말이야?
1: 귀여워.
2: 엄청.
1: 우와, 아기들이 정말 많은데?
4: 얘들아,
1: 가지 마.
0: 우리가 센 줄 알고 도망가네.
1: 쟤 아닌데.
5: 그럼 안 잡아먹을 거야?
1: 그럼 당연하지.
2: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0: 근데 아기 홍게들 왜 해안가에 모여 있어?
5: 엄마한테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우린 얼마 전까지 바다에 살았어. 알에서 깨어나 이제 막 육지로 올라왔거든.
3: 지금은 몸이 말랑말랑한 상태라서 바닷가에서 몸이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1: 이거 잘하면 엄마 아빠처럼 몸도 단단해지고 몸 색깔도 더 빨갛게 변할 거야.
5: 여기 온 지 3일쯤 지났나? 이제 엄마 찾으러 갈 거야.
1: 엄마는 어디 있는데?
5: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3: 몰라.
4: 엄마. 보고 싶어.
6: 아기 홍게들아,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왔구나. 엄마를 만나고 싶니?
4: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알려주세요.
6: 엄마 홍게들은 저기 숲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란다.
0: 엄마 홍게가 숲에 산다고?
2: 바다가 아니고?
4: 가자.
0: 아기 홍게들은 바다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홍게들은 숲에 산다니 이상하지 않아?
1: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직접 확인해보는 거야. 제재!
2: 좋아. 과거 재생장치로 확인해보자. 과거 재생장치 스타트!
7: 알들아, 엄마랑 바닷가로 가자.
8: 알들이 상하기 전에 빨리 바다로 가서 털어내야 해.
1: 죽기 전에 얼른 가자.
7: 이 길이 아닌가?
6: 내 거야. 나도 좀 먹자.
4: 자동차다. 조심해.
2: 여보, 꽉 잡아. 여보.
7: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했다.
9: 고생 많았어.
4: 나 정말 힘들었지.
7: 늦기 전에 얼른 바다의 알들을 털어냅시다.
9: 갑시다.
4: 바다로 가자.
8: 알들아, 무사히 태어나렴.
0: 우와,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6: 아기 홍게들아, 시간이 없어. 이러고 있다간 무시무시한 그 녀석이 나타날지도 모른단다. 자, 모두 나를 따라오거라.
10: 아니, 이 냄새는 홍게로구나.
6: 어이, 코코넛 개다. 내가 저쪽으로 유인할 테니까.
10: 거기 살아.
6: 아기 홍게들아, 어서 피해라.
10: 도망쳐봤자 내 집게발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6: 아기 홍게들아, 어서 숲으로 도망쳐. 어서.
0: 아기 홍게들은 어떡하지?
1: 우리가 숲으로 데려다 주자.
5: 어디로 가지?
4: 어떡해.
0: 아기 홍게들아, 우리가 숲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게.
11: 집중해.
5: 따라와.
4: 가자.
7: 아기 홍게들이 숲을 무사히 찾아올까?
12: 난 아기들이 오면 젖은 낙엽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줄 거야. 나 지난번에 바다로 가는 지름길을 알아뒀어. 아기들에게 알려줄 거야.
8: 난 알털기 춤을 알려줄 거야.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알을 터는 게 홍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알지?
7: 아기들이 무사히 숲으로 와줘야 할 텐데.
6: 쏴! 모두들 다 쏴버려!
11: 미친 개미들이다.
6: 개미선이다. 맛 좀 봐라.
13: 오, 노랑 미친 개미가 쏜 개미선에 당했어.
0: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1: 아기 홍개들이 숲으로 오고 있어.
7: 아기들이 오면 전해줘. 이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0: 안 돼.
6: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닥치는 대로 공격!
0: 노랑 미친 개미들을 쫓아내야겠어. 다니, 무당벌레를 연결해줘.
7: 다니가 무당벌레와 연결합니다.
14: 피트, 무슨 일이야?
0: 무당벌레들아, 깍지벌레 있는 곳을 알려줄게. 그쪽으로 가줄래?
14: 깍지벌레라면 어디든 좋지.
0: 노랑 미친 개미들아, 깍지벌레 알지?
6: 깍지벌레? 알지, 알지. 우리 아기 개미들이 깍지벌레가 쓴 배설물을 아주 좋아하거든.
0: 그래? 근데 지금 무당벌레들이 깍지벌레한테 가고 있다는데?
6: 어, 안 돼! 무당벌레가 깍지벌레들을 잡아먹을 거야. 그럼 깍지벌레들의 배설물은 더 이상 없을 거고, 그럼 아기 개미들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 너랑 미친 개미들아, 모두 깍지벌레를 구하러 간다. 가자!
1: 피트, 어떻게 이런 작전을 생각해낸 거야?
0: 아기 홍개들이 저렇게 열심히 엄마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 명탐정 피트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5: 꼭 숲으로 가서 엄마를 만날 거야.
1: 가자.
15: 마치 붉은 물결 같아 보여.
1: 세상에서 가장 멋진 빨강이야.
0: 내 코보다 더?
1: 피트 코뉴 멋져.
0: 내가 더 멋지지?
15: 뭐라고?
0: 아기 홍개들도 무사히 엄마 아빠를 만나 멋진 어른 홍개가 될 수 있겠지?
1: 아기 홍개들아 힘내.
0: 레벨 업! 캔캔!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엔
17: 순한 킬킬,
16: 줄무랑
18: 순하게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0: 지금 쟁여놓으세요.
21: 옥스퍼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주랑!
16: 탑승하세요.
2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1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2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삼 팀호합.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잡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캔캔 조심조심.
10: 캔캔.
9: 캔캔. 조심조심. 캔캔 이거 잡아당기면 안 돼.
10: 당길까 말까?
9: 안 된다니까. 캔캔 잡아당기지 말라니까. 어떤 게 크리스마스 트리인지 모르겠네.
10: 캔캔
9: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는 거야.
11: 크리스마스인데 안 오시려나.
9: 체리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것 좀 같이 할래?
11: 뭐? 캔캔 왜 이러고 있어? 민츠가 그런 거야?
9: 설마 내가 그랬겠어?
11: 그럼 캔캔이? 캔캔이 벌써 이렇게 컸는데 캔 박사님은 언제 오시려나?
9: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는 거면 영영 안 오시는 거 아니야?
11: 아니, 아니거든.
9: 아이 깜짝이야.
11: 캔 박사님은 꼭 오실 거야. 캔캔을 위해서라도 꼭 오실 거야.

0: 알았어. 소리는 치르고 그러냐.
1: 켄켄, 이제 됐어. 고마워.
0: 또 장난치면 안 돼.
2: 키트, 그냥 둬. 켄켄이 태어나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잖아. 얼마나 신나겠어.
0: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려나? 올해도 루돌프 썰매 타고 선물 들어오시겠지?
2: 어?
0: 어? 사건이다!
1: 사건이라고?
2: 크리스마스에?
0: 아니, 무슨 일이야? 보여줘!
3: 크리스마스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루돌프가 다쳤다고 합니다.
4: 나 좀 도와줘. 다리를 다쳐서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끌 수가 없어.
5: 나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줄 수 있을까?
0: 그런 거라면
6: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지.
0: 얘들아 가자.
6: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0: 기억탐정 피트 궁금해.
1: 맞는 게 제리
2: 젠틀맨 제제.
6: 우리 함께 어어어
7: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8: 행동가리들아 걱정 마.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수 있을 거야.
7: 착한 일이라면 말미잘 네가 더 많이 했지.
8: 어, 행동가리 나한테 와서 숨어.
7: 물고기들로부터 우릴 지켜줬잖아. 고마워 말미잘.
8: 내가 더 고마워. 그동안 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줬잖아.
7: 아이고,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또 청소해줄게.
8: 간지러.
7: 산타 할아버지, 오셨나? 안 오셨네. 오셨나? 안 오셨네. 언제 오실까?
9: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은데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지 나가볼까?
10: 난 착한 일 많이 못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겠지.
1: 메리 크리스마스!
2: 바다 친구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난 이쪽으로 갈게.
1: 깊은 바다 쪽은 내가 맡을게.
0: 어? 이 선물은 갑오징어 선물이네. 근데 갑오징어가 어디 있으려나?
1: 저기! 어?
0: 갑오징어야!
11: 누구야? 누군데 자꾸 쫓아오는 거야? 나 산타 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한단 말이야. 안 되겠다. 변신이다.
0: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지? 그럼 선물을 줄 수가 없잖아.
1: 없잖아.
11: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도 못 받았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려나?
2: 아, 이 선물은 멘티스 슈림프 거잖아. 또 만나게 됐네. 오늘도 열심히 사냥하고 있으려나?
1: 제리잖아. 지난번에 도망쳐서 창피했는데. 아이고, 이제 숨자.
2: 멘티스 시림프! 어? 집에 없나? 그럼 놓고 가야겠네. 이건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야.
1: 어? 제제가 산타 할아버지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러 온 거구나. 제제 고마워.
12: 난 스타게이저한테 가는 길이야.
0: 제리, 조심해. 스타게이저는 위험할 수도 있어.
12: 괜찮아. 스타게이저는 스타. 별을 보는 물고기라고 해서 스타게이저야. 근데 위험하다고? 말도 안 돼.
2: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0: 잘난 척은 금물. 여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다라고.
12: 나 쉐리야. 그리고 바다에선 샤크 캐논이 제일 강한 거 몰라?

0: 가까이 오는 거야. 전기 발사! 그러니까 왜 날 놀라게 하는 거야? 나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도 못 받았는데.
1: 쉐리, 괜찮아? 괜찮냐고?
2: 이상크 캐논에 움직일 수가 없어.
1: 스타게이저가 쏜 전기 때문에 고장났나 봐.
3: 쉐리! 오, 캔캔! 쉐리 걱정돼서 온 거야? 얼리 가자!
1: 쉐리, 괜찮아? 괜찮냐고?
2: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그리고 구해줘서 고마워, 제제, 캔캔.
4: 쉐리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5: 다행이야!
2: 그럼 계속 선물을 나눠주러 가볼까?
4: 좋아.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 웜 선물이네.
2: 기다리겠다. 얼른 가자.
1: 나도 같이 가.
6: 메리 크리스마스.
7: 메리 크리스마스.
8: 크리스마스 트리 웜이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더 즐거운데.
2: 고마워.
4: 크리스마스 트리 웜 선물이야.
9: 우와, 선물 고마워. 크리스마스!
10: 쉐리, 제제, 피트, 캔캔, 메리 크리스마스! 다니, 내가 다녀간 건 비밀로 해다오.
11: 네, 캔 박사님.
1: 우와, 드디어 끝났다.
4: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해.
2: 함께해서 금방 끝난 것 같아, 그치?
1: 쉐리! 네가 스타게이저만 조심했어도 더 빨리 끝났을 텐데.
2: 뭐라고?
4: 피트, 쉐리, 싸울 건 아니지?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
1: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그래? 그치? 내 선물도 있어.
4: 쉐리 것도, 내 것도 있어.
2: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나 봐.
4: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12: 벌써 고맙다니. 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은 눈인데. 어쨌든 피트, 쉐리, 제제, 캔캔, 오늘 고맙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1: 우와, 레벨 업,
5: 캔캔.
1: 아기 원앙의 첫 비행.
13: 다니를 불렀나요?
5: 제 보였죠.
13: 어떤 새라도 상관없나요? 그렇다면 먹이를 찾기 위해 날고 있는 쇠부엉이입니다.
5: 우와, 멋지다. 나도 날고 싶어.
1: 캔캔, 너 벌써 잊었어? 하늘을 날겠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거?
2: 나도 생각나. 떨어져서 다칠 뻔했는데 제제가 구해줬잖아.
4: 켄켄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어.
1: 그때 쉐리가 만들어준 비막 때문에도 큰일 날 뻔했잖아.
2: 켄켄이 너무 날고 싶어해서 만들어준 건데.
1: 그럼 제대로 만들어야지. 비막이 찢어지는 바람에 위험했잖아.
4: 위험해, 켄켄!
1: 그때도 제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2: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
4: 에이, 뭘.
1: 사건이다! 다니, 무슨 사건이야?
13: 사건을 검색합니다. 아기 원앙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1: 아기 원앙이 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지?
4: 위험해! 떨어지면 어떡해.
1: 가서 구해주자는 거지? 좋아, 다 같이 가는 거야. 출동!
4: 출동!
2: 출동!
14: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 병참정 피트, 궁금해
2: 캔캔, 맞는 게
4: 젠틀맨 제제.

0: 저러다 떨어지겠어.
1: 무사히 땅에 내려가게 할 순 없을까?
2: 포클레인 어때?
0: 아, 그래. 포클레인. 켄켄, 너 언제 이렇게 똑똑해진 거야? 나와라. 라이노 크레인, 포클레인.
2: 엄마가 올 때까지 난 절대로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릴 거야.
0: 뭐라고? 아무래도 아기 원앙 엄마부터 찾아야 할 것 같은데.
3: 그게 좋겠어. 아마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크게 불러보는 거야.
4: 엄마 원앙 어디 있어요?
0: 느티나무 위에서 아기 원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5: 쉿, 조용히 해. 그러다 비밀 둥지 들키겠어.
2: 엄마 원앙이다.
6: 엄마.
5: 아가야.
6: 엄마. 엄마.
7: 아가야,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2: 여기가 원앙 둥지야?
0: 그러게. 그럼 나무 구멍이 원앙의 비밀 둥지라는 건가?
7: 맞아.
0: 물가 근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든 거야?
7: 우리 아기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8: 여보, 우린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원앙 부부야. 사랑해.
7: 나도 사랑해.
5: 여보, 곧 알이 나올 것 같아.
8: 그럼 빨리 둥지부터 찾아야겠네.
7: 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으로 하자.
8: 그렇다면 살기나 너구리가 올라오기 힘든 높은 곳이 좋겠군. 여보, 여보, 이 나무구멍은 어때?
7: 좋은데?
2: 야, 저리 가라고. 이 나무구멍은 딱딱우리 집이야.
8: 여보, 저 나무구멍은 어때?
3: 아가들아, 배고팠지? 여긴 내 아기들이 자라고 있어. 넌 볼 생각 말고 딴 데 알아봐.
8: 여보, 여긴 어때? 내가 힘들게 찾은 나무 구멍인데 너무 높은가?
7: 아니야, 높아서 딱이야. 여기라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여기로 하자.
2: 그런데 아빠 원앙은 어디 있어?
7: 아, 그게...
8: 여보, 힘들지? 내가 대신 낳아줄 수도 없고. 힘내.
9: 아니, 저건 화려한 깃털을 보호하니 숙한 원앙이잖아. 눈에 딱 띄는구만. 그럼 사냥하러 가볼까나.
8: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인가? 내가 여기 있으면 내 화려한 깃털 때문에 비밀 둥지를 들키게 될 거야. 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난 떠나야 해.
7: 그렇게 아빠 원앙은 떠났고 나 혼자 알을 낳고 한 달 동안 품었어. 그러다 이제 막 알들이 깨어난 거야.
1: 정말 대단한 엄마구나.
7: 에이, 뭘. 이제부터 엄마로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해. 아기 원앙들을 강으로 데려가야 하거든.
1: 그런데 아기 원앙들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날 수도 없잖아.
0: 내가 포클레인으로 받아서 안전하게 옮겨줄게.
7: 마음은 고맙지만 둥지에서 내려오는 건 아기 원앙들이 해야 해.
0: 대신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얘기해.
7: 아기 원앙들을 노리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 아기 원앙들이 무사히 둥지를 벗어날 때까지 주변을 지켜줄래?
0: 좋아. 우리에게 맡겨주라고. 지금부터 아기 원앙들은
4: 우리가 지킨다.
7: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고. 좋아. 아가들아, 엄마가 하는 거 잘 봐. 날개를 쫙 펴고 뛰어내리는 거야.
10: 엄마, 엄마.
2: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10: 무서워.
7: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할머니가 그러셨지. 용기 내서 뛰어내리는 순간 첫 비행이 시작된다고.
2: 엄마, 저 해볼게요. 이야!
7: 그래, 바로 그거야. 첫째야, 첫 비행을 축하한다. 아직은 날개가 작아서 네 몸의 무게를 견디며 날 순 없지만 언젠가 더 멋지게 날 수 있을 거야.
11: 아직은 작고 작지만.
2: 내가 해야겠다.
10: 엄마, 저도 형처럼 할 수 있을까요?
7: 그럼 용기 내서 뛰어보는 거야.
10: 네, 엄마. 얍.
7: 그렇지, 잘했어. 누구나 처음은 무섭고 힘들단다.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0: 첫 비행 성공을 축하해.
1: 나도 할 수 있어.
2: 나도. 야. 야.
0: 내려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나뭇가지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넌 해낼 수 있어.
3: 아니 이 냄새는 아기 원앙 솜털 냄새 아니야? 아기 원앙들아 딱 기다려라. 이 살기 간다.
4: 아기 원앙 냄새 빨리 가서 한 입에 꿀딱 해야지.
2: 살기 그쪽으로 가고 있어.
5: 뱀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6: 어떡하지? 엄마 원앙 얼마나 걸릴까?
0: 어? 아직 막내가 남았어.
6: 쉐리, 제제, 시간을 벌어줘.
5: 우리한테 맡겨줘.
2: 삽, 나 잡아봐라.
5: 나도 잡아봐라.
6: 넌 또 뭐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라. 야, 어디가? 어디 가려고? 상 너무 웃겨.
3: 너 방금 웃었냐?
6: 어? 어? 야, 그게 아니라 강석!
2: 용들은 다 가고 나만 남았잖아.
0: 막내야, 널 믿고 뛰어내려봐.
2: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0: 막내야, 잘했어. 여보, 비밀 둥지 덕분에 아이들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어. 그리고 아이들 모두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강으로 갈 거야.
2: 나도 해냈다. 야호!
0: 비트, 켄켄, 쉐리, 제제 고마워. 덕분에 아기 원앙들의 첫 비행은 성공이야.
2: 축하해. 야호! 강이다.
3: 켄켄, 강에 놀러와 같이 수영하자.
7: 내가 나는 법 알려줄게. 함께 날자.
3: 내가 알려줄 거야. 아니, 내가 알려줄
7: 나도,
3: 거야.
7: 나도.
3: 레벨 업!
7: 켄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켄켄.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탕.
2: 아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롬 사이언스.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덤덤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꼬롱꼬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8: 아침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6: 옳지.
11: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6: 옳지.
11: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옳지.
12: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3: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덤덤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감사합니다.

0: 백 아저씨, 운전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데요?
1: 그치?
2: 그냥, 그냥!
3: 아, 어? 뭐야, 마른 나뭇가지?
1: 뭐라, 모닥불 피워서 먹을 거 굽자는 거지?
2: 그냥, 그냥!
1: 그래, 알았어. 아침 출출했는데.
3: 산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기도 하니까.
1: 그럼 준비해올 테니까 너희가 불을 지펴놔.
0: 안 되겠는데요?
1: 뭐, 뭐야?
0: 산불 조심이요.
1: 산불 조심이라.
3: 그걸 깜빡했네.
0: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아요.
3: 어? 늑대 소린가?
0: 가까이에서 들리는데? 박사님!
4: 어? 얘들아.
3: 박사님, 아까부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4: 그래, 그러니까 지금 캠핑 분위기를 낼 때가 아니란다.

0: 알겠어요. 여긴 어떤 몬스터인지 짐작이 가네요.
1: 설마 늑대인간?
2: 그래, 쉑. 소단지를 오래 하더니 그새 눈치가 빨라졌는데. 지금 너희가 도착한 곳에 살고 있는 몬스터는 늑대인간이란다. 오늘같이 보름달이 뜰 때면 늑대인간의 힘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지. 그러니 오늘은 더욱 조심해야 한단다. 알겠지?
1: 네, 박사님.
0: 그런 거 하나 두 컵 안 나요.
1: 어?
0: 어디야? 아, 저기다!
3: 봐도 봐도 실감 난다니까. 아, 그나저나 늑대인간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했는데 걱정이구만.
1: 진짜로 본 거야?
0: 분명히 뭔가가 휙 지나갔어요.
4: 뭐였을까?
0: 내가 빠르게 세 발이나 썼는데 한 발이라도 명중하지 않... 저기! 내 화살이야!
1: 다들 조심해. 어디서 늑대가 공격해왔지 몰라.
5: 조심, 조심.
0: 왜 그래, 드라곤에? 어? 저기 뭔가가 있어.
1: 조심해, 세실. 앞에 나무가 움직였어.
4: 조심해야 해.
0: 알았어. 나와라, 늑대! 한 방에 날려주마!
6: 어? 뭘 그렇게 놀라? 활 쏘는 솜씨가 제법인데.
4: 세상에, 바늘싱 아저씨! 아저씨! 반가워요, 바늘싱 아저씨!
6: 그래, 잘 지냈지, 세실?
1: 반헬싱? 누군지 알아, 타타?
4: 전설의 몬스터 사냥꾼이에요.
6: 이게 너 두 살 때 찍은 사진인데 그동안 많이 컸구나, 세실.
0: 네, 아저씨. 근데 우리 아빠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6: 글쓰다. 나도 가는 곳마다 수소문 해보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단다.
0: 아, 아빠, 보고 싶어요.
6: 그래도 너무 상심하진 마.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계신 건 분명하니까.
0: 정말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6: 우리 몬스터 사냥꾼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단다.
0: 그렇다면 저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6: 그럼! 너희도 와서 서로 손을 잡아보려.
4: 네.
6: 자, 세실이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염원을 담아 눈을 감고 진지하게 아빠를 떠올리는 거야.
0: 아빠...
7: 여러분, 저 달을 뚫고 나오는 괴물체를 다들 봤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늑대인간이 이 마을에 나타날 불길한 징조입니다. 늑대인간은 공포의 몬스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오직 늑대인간을 잡기 위해 몸바쳐 오신 분이 지금 이 마을에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설적인 몬스터 사냥꾼 칸 헬싱 씨를 소개합니다.
8: 방금 소개받은 칸 헬싱입니다. 오늘같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늑대인간이 나타난다는 전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늑대인간이 몰고 온 늑대 무리가 한번 마을을 덮치게 되면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은 물론 풍토병까지 돌아 결국 이 마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무서운 늑대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는 덫을 놓고 그들의 안식처인 숲을 불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저를 믿고 제가 지시하는 그대로 따라준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저 늑대 무리들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늑대 박멸!
9: 하늘신! 하늘신!
8: 늑대 박멸!
7: 어쭈? 아주 신났네. 왜 이렇게 오버야?
8: 자자, 그렇다고 늑대인간이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늑대인간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선 이 은으로 된 총알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은총알을 구입하세요.
7: 금화 하나에 은총알 하나. 이러다가 금방 부자가 되겠는데. 어리석은 테리안들, 금화를 주고 나부로 만든 가짜 은총알을 사다니. 이 따뜻한 촉감. 테리안들이 늑대를 잡아오면 평생 쓸 늑대 모피가 생기겠지. 오호호, 신난다.
8: 늑대 박멸, 어? 늑대 박멸, 은총알, 은총알, 늑대 박멸, 늑대 박멸.
7: 오호, 탄타. 근데 너 은근히 사람들 홀리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8: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7: 너무 자만하지 마. 그래봤자 넌 영원히 내 시종일 뿐이니까. 아, 다음엔 또 어떤 마을로 가볼까 하나?
6: 늑대인간을 잡기 위해선 이게 필요할 거야.
0: 그게 뭔데요?
6: 은으로 된 화살촉이다.
0: 은 화살촉이요?
6: 오늘처럼

0: 보름달이 뜬 날은 늑대인간의 힘이 가장 강력해지기 때문에 은으로 된 화살이 정확히 늑대인간의 심장에 꽂혀야만 늑대인간을 쓰러뜨릴 수 있단다.
1: 네.
0: 뭐지? 아래 마을에 늑대인간이 나타났다는구나.
2: 혹시 쟤 양치기 소녀는 아니겠지? 진짠가 보네.
1: 좋아, 가자. 늑대인간아.
2: 기다려라.
3: 당황할 거 없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무사해요. 보스들, 앞으로! 한알 일발 정전! 발사! 명중이다!
1: 뭐야! 간다! 총알이 모두 튕겨나가잖아!
3: 나무로 만든 총알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1: 그럼 이제 어떡해?
3: 일단 도망치십시오.
1: 근데 저 녀석 왜 우리만 쫓아오는 거야?
3: 아무래도 공주님의 옷 때문인 것 같은데요.
1: 안 돼,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기나 해. 어쨌든 따돌렸네. 뭐지? 아니, 대체 이것도 뭐야?
3: 제 덫입니다.
1: 넌 왜 하필 이런데 덫을 쳐놓은 거야?
3: 어? 아래 늑대인간이 있어요.
1: 어쨌든 전차는 잘해. 아까워요.
3: 들켰네요.
0: 여기 있었군. 몬스터 늑대인간. 아네싱, 동족의 원수. 잘 만났다. 근데 꼬마들은 뭐지? 이젠 골목대장 노릇까지 하나 보군.
1: 뭐라고? 꼬마들? 절대 안 봐줘.
0: 너무 느려. 길갓 화살로 나와 대적하려 하더니 갸소로운 인간들. 아우! 이제 이곳은 내 세상이다.
4: 죄 없는 이들은 그만 괴롭히고 이제 나랑 상대하자. 이것 좀 맡아줄래?
5: 네? 네, 아저씨.
0: 좋아, 어서 덤벼라! 동족의 원수 바네싱! 넌 내 일을 할 뿐이다!
2: 우와, 정말 대단해!
5: 아저씨, 괜찮으세요?
4: 늑대인간은?
5: 어?
4: 어? 사실, 지금이야!
5: 어? 대?
1: 사실, 서둘러! 난 이미 준비됐어! 명정!
5: 편해 보이는데?
6: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걸.
0: 몬스터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행동에 이유가 있는 거란다. 늑대인간도 마찬가지고.
6: 맞아요. 플랫마이너 누나의 늑대 가죽 외투를 보고는 더 화가 나서 달려들었을 거예요.
0: 그래, 그런 면에선 우리 인간들도 반성할 필요가 있어.
5: 그렇군요. 어쨌든 늑대인간도 잡았으니까 우리랑 같이 떠나요.
0: 아니야, 할 일도 다 마쳤고 이제는 한적한 곳으로 떠나 쉬고 싶구나.
5: 네. 아, 참, 이거.
0: 세실, 그건 네가 가지고 있다가 몬스터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거라.
5: 네?
0: 그럼 뒤를 부탁하마, 세실.
5: 어?
0: 아빠의 뒤를 잇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길 바라마.
5: 아저씨.
6: 세실, 왜?
5: 알았어.

0: 알들이 참 많기도 하네. 농장이라서 그런가 공기도 좋고.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여기 누워서 밤하늘 좀 봐.
1: 네? 아니 제가 감히...

0: 공주님 옆에 눕기는 좀.
1: 뭐? 누가 데이트라도 하재?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봐야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안 놓치지.
0: 아, 별똥별을 찾으시는 거였구나. 소원 비시려고요?
1: 진짜 답답하네. 내가 소원 따위나 빌려고 이런 시골까지 찾아왔는지 알아?
0: 그럼...
1: 잘 들어, 칸타? 조금 이따 이쪽으로 떨어질 별똥별에는 말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0: 아, 공주님, 별똥별이에요.
1: 그래, 최고야. 가자! 이거구나. 아빠 말씀대로야. 진짜 운석안에 씨앗이 들어있어.
0: 설마 그 무시무시하다는 게 겨우...
1: 겨우라니!
0: 뭐, 무섭게 크긴 하네요.
1: 이건 그냥 보통 씨앗이 아니야. 이 씨앗은...
0: 괜찮으세요, 공주님?
1: 이상해. 자꾸 눈이 감겨.
0: 네, 저도요.

0: 우와, 여기 또 어디지?
1: 농장인가 봐요. 평화롭고 아름다운데요?
0: 공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겠다.
2: 맞아요. 몬스터 같은 건 전혀 없을 것 같은 곳인데요.
0: 저기 봐. 테리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 본데.
3: 타파, 세시, 최, 드라군의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이상하다. 여긴 테리안들이 전부 우리말을 할 줄 아네.
1: 우리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거 좀 소름 끼치는데.
4: 당신들이 곧 도착한다고 플랫마이너와 칸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1: 네? 공동체요? 플랫마이너와 칸타가 여기 와 있다고요?
4: 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보시죠.
5: 노동은 신성한 거야.
0: 정말이잖아.
1: 진짜 저 둘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니.
6: 어? 안녕 얘들아.
5: 여, 반가워. 작고 귀여운 꼬마 드래곤.
1: 당신들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야?
6: 꿍꿍이라니. 우린 노동의 즐거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뿐이라고.
1: 나 참, 갑자기 착해진 척하면 우리가 방심이라도 할 줄 알아?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몬스터가 어디 있는지나 말하시지.
6: 안타깝지만 여기 몬스터가 없어, 세실. 몬스터를 봉인하기 위해 만든 세상이 아니거든.
5: 도레미경이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들렀던 안식처 같은 곳이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테리안들과 어울리며 농사도 짓고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는 하셨지.
6: 아빠가 쓰러지신 이후로 내가 가끔 들러 돌보고 있어. 나도 칸타도 여기선 싸울 생각 없으니 너희도 며칠 휴가라 생각하고 편하게 쉬었다 가. 몬스터는 다음 세계에서 또 찾으면 되잖아.
0: 그러니까 주말농장 같은 거네. 도레미 주말농장.
1: 저 말을 정말 믿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구만. 휴가는 무슨. 근데 저 둘 정말 편안해 보이지 않아? 테리안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그렇고 왠지 이번엔 거짓말 같지가 않아. 카타, 어? 너까지 왜 그래?
6: 아유, 내 정신 좀 봐. 곧 식사 시간인데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었네. 아, 참, 쉐, 수확한 식재료를 식당으로 좀 옮겨줄래요?
0: 힘쓰는 일은 다 저한테 맡기세요, 공주님.
1: 아이고, 하여튼 못 말려.
7: 먹을 거라면 뭐.
0: 우와, 재료가 정말 많네요.
5: 공동체니까요.
6: 카타, 세시, 너희도 얼른 와. 마을도 둘러보고 식사도 함께해야지.
0: 우와, 정말 배부르다.
8: 아, 정말 오랜만에.
1: 오랜만에 뭐? 어, 세시? 에? 금방 잠들어버렸네. 뭐야, 밤새 날 지켜주겠다더니. 빨리 박사님이랑 연락이 돼야 할 텐데 신호가 잡힐 듯 잡히지가 않네. 어? 근데 저건 뭐지? 무슨 창고 같은데? 뭐야, 처음 보는 식물이네.
8: 누구야?
1: 뭐야, 테리안이네? 왜 그래요? 놀랐잖아요.
9: 뭐 아니야, 봐.
1: 잠들면 몸을 빼앗아 간다고요? 저기 있던 그 씨앗들이? 아, 도대체 무슨 소린지.
10: 거기 누구야? 당장 나오지 못해!
9: 어, 어. 어, 어, 어, 어,

0: 징그러워. 이런 게 왜?
1: 간지러워.
2: 침대 밑에 뭐가 있어? 세실? 시아동들이 세실이 됐잖아.
1: 이게 뭐야? 왜 나랑 똑같이 생긴 게 침대 밑에서 나오는데?
2: 드라곤은 뭐해? 공격해!
3: 저 이상한 식물이 내 모습으로 변한 거야?
2: 그래.
1: 내 침대 밑에서도 나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2: 이 씨앗 때문이에요. 우리가 잠들면 여기서 촉수 같은 게 나와서 우리를 복제하고 자기들이 우리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어? 박사님 신호다.
4: 그래 얘들아, 우주에서 온 씨앗이라니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그 씨앗이 너희를 완전히 복제하기 전에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야. 하마터면 영영 못 깨어날 뻔했어.
2: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 온 거라고요?
4: 그래, 운석을 통해서 행성들을 옮겨 다니는 것 같구나. 평소에는 씨앗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잠든 사이 그들의 신체를 빼앗고 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무리 속에 스며들어 또 다른 사람에게 씨앗을 퍼뜨리는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몸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그 행성은 우주 씨앗이 지배하는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만단다.
1: 우와,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3: 그러고 보니 이곳 사람들 좀 이상하긴 했어.
2: 맞아, 모두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4: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이 마을은 이미 우주 씨앗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것 같아.
3: 그럼 어떻게 하죠? 너무 늦었다는 건가요?
4: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단다. 처음 운석이 떨어진 곳에 아직 최초의 씨앗이 남아있을 거야. 그 씨앗을 찾아서 없애면 테리안들을 모두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조심하거라.
5: 얘들아, 아침 먹어야지.
6: 아니, 이런.
2: 벌써 들켰나 보네. 아저씨, 무사하셨네요. 아저씨 말씀대로였어요. 우주에서 온 씨앗이요.
7: 그래 타타, 무사해서 다행이다.
3: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2: 아, 우주 씨앗에 대해 알려주셨던. 근데 어떻게 우리 말을?
1: 우리 위치를 눈치챈 것 같아. 서둘러야겠어.
2: 어? 드라곤넷! 운석이 떨어진 곳을 찾았대요.
1: 어딘데?
2: 여기다.
3: 그래.
1: 공주님이잖아.
2: 플랫마이너 누나랑 칸타가 제일 먼저 당했나 봐.
1: 저기 우주 씨앗이야.
2: 세실, 아저씨, 저 우주 씨앗을 봉인시켜버려요.
6: 그래, 네가 우두머리구나.
5: 안돼. 얘들아 멈춰. 너희는 지금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2: 오해? 그럼 너희가 마을 사람들의 몸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야?
8: 테리안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의 정신으로 평화롭진 않았다네. 뿌리 깊은 불신과 시기, 질투에 휩싸여 서로 편가르고 싸우기를 반복하고 언제 전쟁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보다시피 모두가 하나처럼 서로를 생각하며 조화롭게 지내고 있잖아. 우린 몸을 빼앗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도와준 거라고.
3: 하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로 만들어버렸잖아. 저 하나의 씨앗에서 복제된 똑같은 사람으로.
6: 여기 오기 전에 나플렛 마이너는 어떤 사람이었지? 너희가 몬스터를 잡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며 방해를 했어.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테리안들이 다칠 뻔했던 거 너희가 더 잘 알잖아.
1: 그걸.
9: 그리고 또 플렛 마이너는 자기 아버지 도레미경이 쓰러진 정확한 이유는 알지도 못하면서 늘 죄 없는 탓한 널 탓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사실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나, 칸타의 짓인데 말이야.
2: 무슨 소리야?
3: 칸타 당신이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9: 그래, 나를 만든 창조주 도레미경을 배신하더라도 나만의 미스테리아,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벌인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두 사람의 몸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이곳 미스테리아와 수많은 테리안들이 과연 무사했을까?
6: 우리가 재배한 우주 씨앗들이 이미 다른 세계까지 퍼져나가고 있어. 모든 세계의 테리안들과 몬스터들은 곧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 너희까지 우리와 함께하자고 강요하진 않겠어. 대신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너희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
9: 어때 타타, 집이 그립지 않아? 그냥 저 씨앗만 저 자리에 놔.

0: 내가 깨어나네.
1: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0: 모르는 게 다행일 거다.
2: 분해. 또다시 저 녀석들한테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니. 간타, 넌 골렘인데 왜 그들한테 몸을 빼앗긴 거야?
3: 외계 씨앗은 사람과 골렘을 차별하지 않나 보죠.
2: 뭐야?
3: 아닙니다. 그만 가시죠.
2: 간타, 너!
4: 간타가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플랫마이너 누나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0: 글쎄, 우주 씨앗이 한 말을 전부 다 믿을 수도 없고 좀 더 지켜봐야겠지.
5: 간타 녀석, 내가 사냥꾼의 눈으로 주시하겠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2: 옳지.
11: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2: 옳지.
11: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옳지.
13: 우리 모두
6: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3: 옥스포드 팡.
0: 어? 해보고
3: 주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숲속에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5: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7: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플랫마이너, 플랫마이너, 일어나라, 플랫마이너.
5: 아빠?
0: 내 딸 플랫마이너, 이리로 오렴.
5: 네, 도레미경. 아니, 아빠.
6: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5: 뭐야, 칸타?
6: 안 됩니다, 공주님.
5: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리 안 비켜? 어?
7: 같이 가요, 아빠. 꿈이었나? 도레미경의 연주? 아빠! 도레미경! 어? 칸타? 두고 보자, 칸타. 꼭 복수해줄 테다.
8: 왠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여긴 또 어떤 몬스터가 사는 곳일까? 타타,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9: 글쎄요, 분위기가 오싹하긴 하네요.
10: 오싹하긴 뭐가 오싹해? 어? 안 그래, 드라곤은? 까짓거 들어가 보면 뭐든 나오겠지. 겁들은 많아가지고 빨리도 와요.
9: 어? 뭐야, 노크도 안 했는데.
8: 성문이 저절로 열리잖아.
9: 자동문인가?
10: 이거 흥미진진해지는데? 가보면 알겠지? 따라와!
9: 따라가긴 가는데
8: 그 기분이 무지 찝찝해. 뭔가 나올 것만 같아.
9: 뭐야?
8: 문이 저절로 닫혔어.
9: 문이? 그럼 우리 이 안에 갇힌 거예요?
8: 그런가 봐. 이분 꼼짝도 안 하는데. 이러다 여기가 저 굶어 죽는 건가.
10: 저 겁은 언제쯤 없어지려나.
8: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이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0: 말이네?
1: 이쪽이야, 가자.
2: 우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0: 웬 음식이 이렇게 많은 거지? 생일 파티라도 하는 건가?
2: 우와, 침 넘어간다.
1: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2: 어? 뭐가?
1: 허락도 없이 남의 음식을 먹는 건 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음식이 차려진 것도 좀 이상하고.
0: 그러고 보니 그렇네.
2: 에이, 세실, 너까지 왜 그래? 성문이 저절로 열린 거 보면 우릴 초대한 거 아니겠어?
0: 그러고 보니 또 그렇기도 하고.
1: 그렇다면 할 수 없지.
2: 배고픈데 일단
0: 먹어보자.
1: 하자 말이야. 박사님.
3: 얘들아, 잘 도착한 거지?
1: 네, 박사님.
3: 아니, 근데 지금...
2: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칠면조 요리 정말 맛있어요. 아, 이렇게 맛있는 걸 박사님과 같이 못 먹는 게 아쉽네요.
3: 얘들아, 그곳에 사는 몬스터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1: 몬스터요?
4: 그게 누군데요?
2: 전 알 것 같아요. 이 집 주인은 엄청난 미식가일 거예요.
3: 뭐, 미식가? 그곳에 살고 있는 몬스터는 드라큘라야.
2: 드라큘라요?
0: 설마 그 피를 빨아먹는다는 그 별귀요?
3: 그래,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드라큘라가 살고 있는 성이야. 해가 졌으니 드라큘라가 곧 잠에서 깨어날 거다.
2: 어쩌면 좋지?
3: 드라큘라가 무서운 몬스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니란다.
4: 약점이요? 그건 저도 알아요, 박사님.
1: 뭔데?
4: 마늘, 십자가, 그리고... 이 망치랑 말뚝.
1: 아니, 그런 건 또 언제 가져왔대?
4: 몬스터 사냥꾼이 이 정도쯤은 준비가 돼 있어야지.
3: 잘 알고 있구나, 세실. 특히 드라큘라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또...
5: 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구만. 혹시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었나? 만난 적 있었냐고. 난 초면인 것 같은데 날 알아?
0: 어쩌지? 그거 있잖아.
1: 그렇지, 아까 챙겨놓은 마늘.
5: 역시 마늘은 내 취향이 아니야.
4: 그래? 그럼 이건 어떠냐?
5: 오호, 말뚝이라. 꼬마 아가씨가 이런 위험한 걸 들고 다니면 쓰나?
3: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악귀야, 물려마라!
5: 성경 구절로 공격할 생각이군. 나라면 이 구절을 선택했을 텐데. 내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건 어떠신가? 나한테는 안 통해.
3: 당신 진짜 드라큘라 맞아요?
5: 정확히 드라큘라 블라드 3세 백작입니다.
3: 어떻게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
5: 내가 더 이상 인간의 피를 먹지 않기 때문이죠.
1: 그럼 뭘 드시는데요?
5: 피와 성분이 비슷한 음식들을 요리조리 섞어서 이렇게 하면 색깔은 좀 별로지만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지.
2: 그럼 피 대신 채소 주스를 드신다고요?
5: 왜? 이상한가?
3: 어라...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피의 성분 중 하나인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지.
5: 정답!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C는 덤이지요. 사람을 상대로 체스를 두는 게 얼마만인지.
6: 저도 유명한 백작과 체스를 두다니 영광입니다.
5: 사람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발견, 또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직접 체스를 둘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저를 변화할 수 있게 만들었죠.
6: 첨단 과학기술.
5: 예. 체크메이트.
6: 어? 제가 또 졌네요. 응?
5: 아, 벌써 아침이 됐네요. 다른 건 다 고치겠는데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건 아직 힘들더군요. 아주 아주 많이.
6: 습관이란 게 그리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죠.
5: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6: 네,
5: 박사님. 그럼 전 이만.
6: 저기 잠깐만. 얘들아,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3: 지금 그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6: 드라큘라는 변하지 않았어. 하필 또 통신이.

0: 뭐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복수하나 싶었는데.
1: 그러게요.
0: 나 참, 채식주의자 드라큘라라니. 이건 또 무슨 미스터리한 상황이야. 칸타, 어떻게 좀 해봐.
2: 드라큘라가 아무리 다른 삶을 살아보려 한들 다시 피맛을 보게 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0: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돼?
2: 그러기 위해선 아주 신선한 인간의 피가 필요한데 딱 한 방울이면 됩니다.
0: 내 피를?
2: 도레미경의 복수를 완성해야죠, 공주님.
0: 아, 좋아. 딱 한 방울이다.
2: 네, 공주님.
0: 아야!

0: 아침이 되니 또 출출하네.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1: 잠깐! 어? 어제 먹던 음식인데 위생관념도 없이. 그나저나 더 이상 몬스터가 아닌 드라큘라를 무슨 수로 잡아가지?
2: 그러게 말이야. 어? 몬스터를 잡아야 다른 미스테리아로 갈 수 있는데 어쩌지?
1: 아휴,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네.
3: 이런 한심한 관계! 누가 드라큘라가 몬스터가 아니래?
1: 드라큘라는 이제 완전히 변했다고.
3: 판타, 뭐해? 확실하게 보여줘.
4: 네, 공주님. 어둠이 백작의 피를 다시 끓게 한.
1: 뭐하는 거야?
0: 아니,
3: 이제 너의 본성을 드러내라. 지상 최고의 흡혈 몬스터, 어마무시한 그 이름 미스터 드라큘라 백작.
5: 역시 그냥 온화한 모습이잖아.
3: 이게 아니잖아. 칸타, 뭐야, 왜 저렇게 얌전해?
4: 아무래도 피가 모자랐나 봐.
3: 뭐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안 되겠군. 너한텐 피 한 방울도 없어. 야!
6: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신선한 인간의 냄새.
0: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나 봐.
3: 오늘이야말로 미스테리아의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될 것이다.
6: 내 본능을 다시 깨워준 피가 누구의 피지?
1: 이리로 온다.
6: 아니야, 이 냄새도 아니야. 그렇다면
3: 나? 저리 가.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난 아니라니까.
6: 아니긴 딱인데. 네 냄새야. 네 피가 나를 다시 깨운 거야.
4: 멈춰라! 감히 공주님을 희롱하다니!
6: 넌 빠져. 귀여운 아가씨,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시지요.
3: 안 돼! 얘들아, 어떻게 좀 해봐!
2: 블랙마이너 누나!
0: 공주님!
2: 대신 어떻게 좀 해봐!
7: 뭘 어떻게 해!
1: 악당을 해치울 좋은 기회인데.
2: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드라큘라를 처리하지 않으면 플랫마이너 누나도 드라큘라가 되잖아.
1: 알았어 알았어. 몬스터 하나 처리하기도 힘든데 둘은 좀 귀찮긴 하지. 타타, 웜워치 들어봐.
2: 어? 웜홀워치를?
1: 엘레오 소환!
2: 대신 지금이야!
1: 역시 드라큘라는
0: 햇빛이 약점이지.
2: 대단해 세신. 에밀레오를 소환해서 드라큘라를 잡을 생각을 하다니.
1: 사냥꾼이라면 본능적으로 목표물의 약점을 캐치하는 감각이 있는 법이지.
2: 다음 세계로 가자.
4: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0: 다들 맞지? 나의 환상적인 조종 실력.
2: 쉐가 아저씨, 드디어 착륙에 성공하셨네요. 열 번 만에 처음으로. 우와, 여긴 어디지? 빌딩들이 엄청 많네. 뭐? 아직 착륙한 게 아니라고? 우와, 땅이 보이질 않아. 이 빌딩들 대체 얼마나 높은 거야? 어디?
1: 거기 줄 지어 다니는 건 뭐지? 미니카 같기도 하고.
0: 큰일 날 뻔했네.
2: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1: 잠깐, 저기 좀 봐. 해피 뉴 이어 2222년? 그럼 우리가 200년 후 미래에 온 거야?
2: 세상에, 200년 후라고?
0: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음식이 개발됐을까? 기다려라, 슈퍼푸드! 내가 다 먹고 말 테다!
1: 한심하다, 그치?
2: 저건
1: 신호등이야. 차들도 날아다니니까 신호등도 공중에 떠 있네.
2: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교차로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
0: 제멋대로 추락하고 있어!
7: 이렇게 큰 종이 언제? 차차차차, 그 모양도 귀하게 생겼는데.
8: 뭐야, 새가 아니잖아? 이 녀석 재밌게 생겼네. 값이 꽤 나가겠어.
2: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리고 여긴 또 어디죠?
7: 아, 정신이 좀 드니?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던 너희를 내가 데려왔단다.
2: 그런데 그거 우리 에밀레오 아니에요? 그렇게 막 부수시면 어떡해요?
0: 뭐? 에밀레오가 뭐 어쨌다고?
9: 뭔데? 에밀레오가 왜? 저게 에밀레오야?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잖아. 누가 그런 거야? 가만 안 될 줄 알아?
7: 너희가 타고 있던 이상한 종을 말하는 거라면 저기 잘 세워놨단다.
10: 어르신,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7: 저게 에밀레호라는 거였구나. 보관료는 안 받으마.
0: 그런데 어르신은 테리안인데 어떻게 우리랑 말이 통하는 거죠?
7: 너희 대체 어디서 온 게냐? 자동통역장치가 모든 말을 동시통역해주잖아.
9: 동시통역이요? 어떻게요?
7: 그야 뭐,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나?
2: 아니, 그게 무슨...
1: 지금은 미래니까 이 정도는 일상이겠지.
7: 보아하니 너흰 저 윗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2: 윗동네요?
7: 그래, 여긴 가난하지만 저 위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란다.
2: 어쩐지.
7: 하지만 우린 이렇게 없이 살아도 남의 물건을 탐내본 적 없어. 우린 생활력이 강하거든.
9: 그래서 그 무거운 에밀레호를...
7: 아, 참,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대접을 해야지. 어허, 그래서 너희 같은 꼬마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를 찾고 있다고?
2: 꼬마가 아니라 우린 자랑스러운
9: 세계 문화 수호단이니까요.
7: 당돌한 전사들이로구만.
9: 할아버지, 혹시 이 근처에서 괴물 본 적 없으세요?
2: 미스터리한 자연현상이 반복된다던가요.
7: 지금은 2222년인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
9: 미래에 걸맞는 괴물이 있을 수 있죠. 팔다리가 무시무시한 기계로 된.
7: 팔다리가 어쨌다고?
2: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10: 근데 차에 물이 없는데요.
7: 내 정신 좀 봐라. 잠깐만 기다리게. 연식이 좀 오래된 모델이라서 그냥 물 끓이는 기능밖에 없어. 뭘 그렇게 놀라나? 주전자 처음 보는 것처럼
2: 기계팔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7: 이건 구식이야. 요즘 나오는 것들은 원두 커피를 갈아서 내려주기도 한데.
0: 원두 커피까지?
7: 설마 너희 아직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니?
0: 인간이 인간의 몸이죠. 그럼
9: 이곳 테리안들은 기계 몸이잖아요.
7: 한번 만져봐도 될까?
2: 아니요.
9: 저희는 순수한 인간이에요.
0: 네, 사양할게요.
7: 녀석들, 그래서 겁이 많았구만. 간식 좀 가져오마.
2: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네. 아무리 미래 세상이라고 해도 모두가 기계로 된 팔다리를 가지고 있을 줄이야. 어? 박사님!
11: 그런 걸 바로 사이보그라고 한단다.
0: 박사님, 여긴 벌써 2222년이래요.
11: 그러니까 미스테리하지. 근데 드라곤넷이 안 보이는구나.
2: 걘 걱정 마세요. 어디서든 잘 찾아오니까요.
9: 박사님, 그러니까 이번엔 사이보그란 몬스터를 잡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11: 사이보그는 몬스터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합쳐진 인조인간을 뜻하는 말이야.
2: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 역시 사이보그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11: 그렇지, 역시 타타야.
9: 잘난 척 좀 그만해. 그런데 박사님, 여기 사람들은 왜 전부 다 사이보그가 된 걸까요?
11: 그게 말이다. 이런 또 신호가 약해지는구나.
7: 왜 사이버그가 됐냐면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라네.
2: 욕심이요? 그게 무슨...
7: 기계로 된 팔과 다리는 원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발명된 거였지.
2: 그야 그렇죠. 의수나 의족처럼.
7: 하지만 그 성능이 인간의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게 알려지자 하나둘 멀쩡한 팔다리를 기계로 바꿔달기 시작한 거야.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2: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지. 나처럼.
7: 아무튼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기계를 장착하고 있는가로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란다. 나도 저 높은 곳에서 잘 살던 때가 있었다네. 내 팔과 다리도 한땐 최신형이었는데 한쪽 다리가 망가지는 바람에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게 됐지.
2: 망가진 기계는 새로 고치면 되잖아요.
7: 부품이 단종돼서 고칠 수가 없어.
9: 그냥 새로 사면 안 돼요? 그게 기계를 쓰는 장점이잖아요.
7: 그러고 싶지만 어마어마한 위약금 때문에.
10: 네? 위약금이라뇨?
7: 이 다리는 30년 약정 장기 할부로 산 거야. 기간 안에 새 걸로 바꾸려면 원가의 300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네. 그러니 내 형편으로는 불가능하지.
2: 에이, 30년 약정이요?
7: 싸게 준다는 말에 그만.
10: 아무래도 악덕업자한테 당한 것 같은데.
2: 맞아요. 이건 불공정 계약이라고요.
9: 좋아. 당장 찾아가서 혼쭐을 내주자. 여기가 그 사기꾼네 가게 맞죠?
7: 저기 난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2: 안 돼요. 할아버지 다리를 새 걸로 바꾸기 전엔 절대 못 돌아가요.
7: 고맙긴 한데.
10: 어? 쟤 드라군 애시잖아.
12: 자, 귀여운 용도 보시고 새로운 로봇 팔다리도 장만하세요.
3: 기회는 오늘뿐.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골라가세요.
2: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또 누나 짓이었어요?
3: 드라군 애까지. 이제야 나타나셨군.
2: 남을 이기려면 팔다리를 좋은 기계로 바꿔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하다니요. 또 위약금 없이는 기계가 고장나도 바꿀 수 없게 만든 건 너무하잖아요.
3: 불합리한 계약? 테리안들은 다 이 계약서를 읽어보고 스스로 결정한 거야.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고.
7: 그래, 모두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은 나 같은 실수하지 말고 어서 계약을 취소하세요.
13: 우리를 속인 거야?
3: 계약 취소? 이것들이 왜 이래?
2: 어서 취소해줘.
3: 계약은 끝났어. 이것들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10: 와, 저게 뭐야? 아, 테리안들의 기계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9: 뭐가 어떻게 된 거야?
2: 플랫마이너가 테리안들의 팔과 다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10: 로봇으로 합체했어.
3: 놀랐지? 이제 고분고분해졌군. 이 계약서가 내 손에 있는 한 테리안들은 내 노예일 뿐이라고. 자, 지금부터 저 녀석들을 공격해라.
10: 꿈쩍도 안 하는데.
2: 어쩌지?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
3: 이 계약서가 내 손에 있는 한 테리안들은 내 노예일 뿐이라고.
2: 맞아, 계약서. 세실, 알지?
3: 그럼. 어?
2: 지금이야!
10: 돌아왔어.
2: 역시 계약서였어.
9: 진짜 못됐네.
10: 맞아.
3: 저것들이 또 다된 밤에 죄를 뿌리네. 가자 카타.
7: 네, 공주님. 내 팔다리를 되찾게 되다니 정말 고맙구나. 지진인가?
2: 땅에 흔들려요. 신호예요.
9: 서둘러요.
10: 난 이 흔들림이 적응이 안 돼.
5: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7: 성격도 급하지. 잘 가라. 정말 고맙다. 이젠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운동으로 힘을 키우마. 너희 덕분에 지나친 욕심은 자신을 망친다는 진리를 배웠구나.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눈물엔
14: 덥덥한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1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7: 지금 쟁여놓으세요.
1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9: 옳지.
18: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9: 옳지.
18: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9: 옳지.
20: 우리 모두
21: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옳지.
22: 얼리면 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순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1: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똑똑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자전거 타고 신나게 달리자.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볼까. 이야, 이야, 너무 힘들다. 울퉁불퉁한 길도 가고 싶은데. 우와! 사장부터 바이크다! 우와! 어떻게 사장부터 바이크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도 잘 갈 수가 있는 거지? 나 사장부터 바이크 탈래! 우와! 선수님, 저도 사장부터 바이크 탈래요!
1: 형 타요? 산악 모터바이크.

0: 교수님! 저도 산악 모터바이크 타고 싶어요.
1: 좋아요. 따라오세요.
0: 어디 따라오세요. 아니, 좀 태워주시지. 아니,

0: 탄다매니 드디어 산악 모터 바이크를 탄다. 그럼 출발해 볼까? 브랑브랑 브랑브랑.
1: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0: 산악 모터바이크 타고 있습니다.
1: 아, 이 바이크는 어린 아이들이 타는 바이크예요.
0: 어린 아이들도 산악 모터바이크를 타요?
1: 네, 탈 수 있습니다.
0: 면허증 없이도 타도 되나요?
1: 네, 이 정해져 있는 트랙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럼 한번 배워보러 가실까요?
0: 네, 알겠습니다. 오!

0: 아, 재밌다. 아, 신난다. 오! 오! 오! 어, 지금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어, 엉덩이 안 아프세요?
1: 괜찮아요. 사람 모터바이크에는 완충기가 달려있어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0: 어, 완충기? 아, 모터바이크에도 달려있고 자전거에도 달려있고

0: 달려있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기야.
1: 이야 맞아요 탄담에. 사랑 모터바이크에는 다른 모터바이크들에 비해 완충기가 되게 길어서 충격을 아주 잘 흡수해줄 수 있어요.

0: 그래서 아프지 않게 탈 수가 있는 거구나.
1: 완충기가 달려있어서 산도 탈 수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0: 산이요? 산을 간다고요?
1: 바로 보여줄게요.
0: 아니 어떻게 산을 가요? 와 말도 안 돼! 멋있다!

0: 딱 모터바이크는 어떻게 산길을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산악 모터바이크! 최고 속도 시속 110km! 울퉁불퉁한 흙길이나 높은 산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 산악 모터바이크가 산길을 잘 달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바로 바퀴! 이렇게 산악 모터바이크의 바퀴에는 깍두기 모양의 말랑말랑한 고무가 여러 개 달려있어서 산길을 잘 달려갈 수 있거든. 그런데 같은 모터바이크에 깍두기 모양이 아닌 매끄러운 일반 바퀴를 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흙만 파이고 바퀴만 계속 헛돌게 돼. 그래서 이렇게 비탈진 흙길을 올라가지 못해. 하지만 같은 산악 모터바이크에 깍두기 모양의 바퀴를 달게 되면 비탈진 흙길도 잘 올라갈 수 있어. 그건 깍두기 모양의 말랑말랑한 고무가 흙을 꽉 잡으면서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이야. 이렇게 바퀴가 땅바닥에 잘 붙는 힘을 접지력이라고 해. 깍두기 모양의 바퀴는 접지력이 크고 일반 바퀴는 접지력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길에서 달리는 힘이 달라진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도로를 달리는 바퀴와 산악 모터바이크의 바퀴가 다르단 얘기지. 눈으로 확인. 짜잔, 여기 바닥이 평평한 신발이 있어. 이 신발을 신고 비탈길을 올라가 볼게. 으악! 신발이 미끄러지면서 비탈길을 올라가지 못해. 하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한 신발을 신고 올라가 볼게. 울퉁불퉁한 신발 바닥이 흙을 꽉 잡아주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
1: 맞아. 그렇게 땅바닥에 딱 붙는 힘을 접지력이라고 하고, 접지력이 있어야 바퀴나 신발이 땅바닥과 마찰을 일으켜서 굴러가거나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0: 아하! 산악 모터바이크가 울퉁불퉁한 산길을 잘 달리는 비밀은 땅에 딱 붙는 힘, 접지력을 크게 해주는 바퀴 때문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산악 모터바이크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부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부르르 동안아라 키스.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있어?
1: 왜 그러는 거야?
0: 아! 놓쳤다!
1: 뭐야 너! 원래 팔이 없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지?
0: 아니, 진짜 있었거든! 아, 미안해.
2: 파리는 오늘 주인공이 잘 잡는다. 옛날에 허풍치기 좋아하는 한 재봉사가 있었는다.
3: 아유, 귀찮은 녀석들. 파리 때문에 바느질을 할 수가 없네.
4: 왼쪽에 네 마리, 오른쪽에 세 마리, 가운데로 모일 때
3: 한 방에
0: 잡은 거야?
1: 아, 동동이처럼 놓쳤나? 몇 마리나 잡은 거야?
2: 몇 마리 잡았는지 친구들이 세어줘.
5: 재봉사가 한 방에 잡은 파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일곱 마리!
3: 우와! 한 방에 파리를 일곱 마리나 잡다니! 역시 난 대단해!
2: 재봉사는 이를 기념하려고 한 방에 일곱이라고 새긴 허리띠를 만들어 쳤지.

0: 멋지다 멋져. 아, 이 엄청난 일을 나만 알고 있을 순 없어. 좋아, 세상을 여행하며 자랑하는 거야.
1: 재봉사는 실과 바늘, 도시락으로 먹을 삶은 감자를 가방에 넣고 집을 떠났지.
0: 한 방에 일곱! 귀찮게 하는 나쁜 녀석들을 한 방에 혼내줬죠.
2: 우와, 엄청 세시네요. 아주 나쁜 산적이었나요?
0: 예? 아이고, 대충 그렇죠 뭐.
2: 잠깐.
0: 왼쪽에서 네, 오른쪽에서 셋이 달려드는데 한 방에 치웠죠.
2: 어머나. 그래서 한 방에 일곱? 이야,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용사 중에 용사네. 용사님.
1: 그렇게 재봉사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갔지. 한편 한 왕국에 갑자기 거인들이 나타나 마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
3: 임금님은 저 큰 거인들을 나보고 어떡하라고.
4: 자자, 오늘도 신나게 놀아보자.
3: 좋아.
4: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굴짝굴짝 노래.
3: 멈췄나?
5: 저 거인들 때문에 집도 부서지고 밤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3: 임금님이 당장 거인을 잡으라는데 어떡하죠?
0: 이 마을에서도 자랑을 좀 해볼까?
5: 그 한 방에 일곱? 그 요즘 소문이 자자한 그 한 방에 일곱?
0: 아니, 벌써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나요?
3: 아니, 그럼요. 정말 무시무시한 적들을 한 방에 일곱 명이나 해치우시는 용사님 맞으신가요?
0: 무시무시한 적? 아니, 그렇죠. 아니, 제가 바로 그 한 방에 일곱.
3: 용사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6: 제발요.
3: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
0: 예?
3: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0: 거인을 물리치라고요?
7: 그렇소. 한 방에 나쁜 자들을 일곱 명이나 해치울 실력이라면 거인도 문제 없을 것이오.
0: 그게 실은 한 방에 일곱은 맞지만 일곱 사람을 물리쳤다는 건
7: 뭐요? 어? 설마 거짓이란 말이오?
5: 네, 이놈!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라면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0: 벌이요? 아니 그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거인을 물리쳤다고요. 한 방에 일곱 거인을.
7: 거인을? 우리가 제대로 된 기사를 찾았구나.
0: 그니까요.

0: 여기가 거인이 있는 곳?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어떡하지?
1: 어? 너 뭐야?
0: 나? 난 난 한 방에 일곱! 너 같은 거인도 한 방에 일곱을 해치웠지?
1: 응. 뭐야, 이 허풍쟁이는! 쿵쿵 공격이나 받아라! 너 같은 쬐끄만한 녀석이 나를 해치우겠다고?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한번 볼래? 어떻냐, 내 힘이!
0: 아니, 저렇게 큰 바위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가방에 그게 있었지? 아니, 삶은 감자가 없어. 어디 갔지?
2: 아까 삶은 감자가 대굴대굴 굴러갔잖아.
3: 삶은 감자로 뭘 하려는 거지?
4: 우리가 빨리 찾아주자. 친구들, 삶은 감자를 찾아줘.
3: 어? 이건가? 아, 이것도 돌이네.
5: 어? 이것도 돌? 감자, 감자. 어? 삶은 감자는 여기 있다.
0: 찾았다. 난 돌을 이렇게 으깰 수 있지.
1: 아니, 돌을 한 손으로 으깨다니. 저 녀석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가?
0: 당연하지. 난 한 방에 일곱!
1: 한 방에 일곱이고 뭐고 그냥 한 방에 과지 밟아 주겠어! 어? 어? 뭐야? 어? 어디 갔지? 잠깐만. 어? 뭐야?
0: 실로 묶어주마!
1: 어?
0: 이리 와.
1: 어, 뭐야? 어? 이게 뭐야? 이 조그만한 게?
0: 이제 못 밟겠지?
1: 무난다! 두고 보자!
0: 거인도 별거 아닌데. 아이, 근데 거인이 둘이라고 했는데 숨어서 기다려 볼까?
4: 재봉사는 몰래 숨어서 거인들이 나타나 잠들기만을 기다렸지.
1: 한숨 잘까? 나도.
0: 지금이 기회야. 이 알밤만 있으면.
1: 누구야? 야!
3: 뭐야?
1: 왜 때리냐?
3: 어? 아, 무슨 소리야? 나 안 때렸거든?
1: 장난치지 마라!
3: 뭐래?

0: 그래, 한 번 더.
1: 야! 넌 왜 때리는데?
2: 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잠만 자고 있었는데.
1: 한 번만 더 장난치면 안 참는다!
2: 누가 이 소리!
0: 그렇다면 한 번 더. 어, 좋아.
3: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
1: 하지마.
3: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지.
2: 야, 건드리지 마라.
1: 너나 건드리지 마라.
2: 아, 힘들어.
1: 우리 조금만 쉴까?
0: 역시 내 예상대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지쳐서 쓰러졌군. 그렇다면 이제 최고의 재봉사가 최고의 바느질 솜씨를 보여주지. 이차, 이차, 여기 꼬매고. 아, 진짜 크네. 여기는 이렇게 꼬매고. 아, 힘들어. 아이, 아이, 크긴 크네. 드디어 다 꼬맸다. 아, 이봐, 거인들! 늦잠 그만 자고 일어나시지!
2: 뭐야? 어? 넌 저번에 그 한방에 일곱?
1: 어? 네가 말한 그 한방에 일곱?
0: 그렇다. 난 한방에 일곱? 아, 이제 싸우지 마. 실은 너희 잘 때 내가 알밤 던진 거야.
4: 이 조그마한 녀석이.
1: 가만 안 둔다.
0: 내가 마법으로 너희들을 딱 붙여놨거든. 아니 뭐 화가 나면 이쪽으로 오시든가.
5: 거기 꼼짝마.
1: 이거 왜 이래.
0: 한 방에 일곱. 나한테는 안 되지.

0: 그렇게 거인들은 마을에서 도망갔고.
1: 아, 물리칠 수 있을까?
0: 재봉사는 왕국의 영웅이 되었지.
1: 고맙소.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요.
2: 거인을 물리친 영웅 만세!
3: 만세!
0: 허풍을 떨다 위기에 처했지만 지혜롭게 거인을 물리친 재봉사는
4: 그만해요.
0: 왕궁 사람들의 옷을 만들며 왕도 지키는 기사가 되었다.
2: 드디어 온 세상에 날 알렸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방에 일곱.
0: 딩딩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래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링.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여보, 뒤에서 그러지 말고 카운터로 와요.
1: 아빠 춤 너무 위험해요.
2: 에휴, 하나 남은 댄스막인데.
3: 다들 미안해.

0: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었는데. 나도 같이 춤추고 싶었어.
1: 아, 지금!

0: 무슨 소리지?
1: 나를 피해라!
0: 뭐지?
1: 다들 괜찮아?
2: 이렇게 재밌는 춤은 처음이야.
1: 춤?
2: 아까 그 춤 있잖아. 다리를 막 이렇게 하던 거.
1: 아, 그건 그냥 발이 미끄러지면서 후들후들.
2: 후들후들 춤.
3: 아빠가 혼자 폭죽을 터뜨리다가 화산 구멍으로 떨어졌나 봐.
4: 제가 춤이 이상하다고 해서 아빠가 서운하셨나 봐요.
5: 아빠.
3: 우리 아빠를 찾으러 가자.
5: 네.
3: 좋아. 아빠를 찾으러.
6: 아리리리는 힐표 빅풋 가족.
3: 아이치포토 변신.
5: 아빠. 아빠.
4: 아빠는 어디 있는 거지?
5: 아저씨, 우리도 후들후들 좀 알려주세요.
1: 알았어, 알았어. 왼팔을 들고, 오른발 들고, 엉덩이. 얘야, 괜찮니? 아우!

0: 저런 댄스는 본 적이 없어.
1: 뭐야? 다들 좋아하잖아?
2: 댄스왕! 댄스왕! 댄스왕! 어?
1: 내가 댄스왕이라고?
2: 댄스왕!
3: 엄마, 온통 빙하들 뿐이에요.
0: 파파턱은 어디로 간 거지?
3: 엄마, 저기 육지가 보여요.
0: 그래? 빨리 가보자.
3: 아빠!

0: 괜찮아. 한참 재밌어질 때면 눈보라가 온다니까.
1: 큰일이야. 어? 바다에 배가 있어.
2: 배라고?
1: 그래. 알 모양 배.
2: 뭐? 알 모양? 아, 우리 가족이야. 얘들아. 빨리 구해야 해. 얘들아! 여기야, 여기!
0: 눈보라가 이렇게 심한데 혼자 춤을 추다니. 역시 댄스왕이야.
3: 우리도 함께 춰요.
0: 그래, 좋아. 같이 추자. 댄스왕!
3: 우리도 함께 춰요.
4: 함께 춰요.
2: 좋아, 다들 나를 따라해.
5: 저런 곳에 불빛이 있네. 저기로 가보자. 빙하잖아. 너 불빛이 보이지 않아?
2: 빙하에 가려서 보이지 않잖아. 어떡하지?
0: 댄스왕! 춤 안 춰?
2: 이번엔 좀 어려운 댄스인데 할 수 있겠어?
4: 네! 댄스왕!
5: 저기 불빛이 보여요! 저건 빙하 뒤에서 빛나고 있어.
1: 저건 펭귄?

0: 맘마미야! 얘들아! 우사에서 다행이다.
1: 너희가 댄스왕의 가족이야?
2: 댄스왕? 누가요? 아빠가요? 팽팽! 너희 좋겠다. 저렇게 재밌게.

0: 저기 댄스왕이라고?
1: 정말이에요. 모든 펭귄들이 아빠 춤을 따라 췄다니까요.
0: 에? 눈보라 때문에 헛걸 본 거겠지.
2: 못 믿겠다면 이 댄스왕 파파턱이 직접 보여주지.
3: 어머. 여보.
1: 아빠.
0: 그럼 그렇지.
2: 댄스왕 파파턱은 이 정도로 춤을 멈추지 않아. 자, 후들후들 춤 시작.
3: 여보, 그게 뭐예요?

0: 내 집을 갖고 싶어. 여건 요렇게.
1: 오빠 뭐해?
0: 슈퍼공룡 기지를 만드는 중이야.
1: 삐뿌쭈 삐뿌쭈.
0: 안돼. 여긴 내 비밀 기지야. 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건 여기에.
1: 오빠.
0: 안돼.
1: 오빠.
0: 안돼.
1: 오빠.
0: 안돼. 좋아, 슈퍼공룡 비밀 기지 완성. 와, 그래, 깃발이 있으면 더 멋질 거야. 너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
2: 삐뿌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3: 오빠가 오빠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0: 싫어요. 삐뿌가 내 장난감 맘대로 만지고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대박 만들어주세요.
3: 진짜로 나가려고?
1: 삐뿌지 슈퍼 갈래?
0: 조금 가는 거 아니거든. 혼자 살 곳을 찾을 거야.
3: 혼자 살면 밥도 혼자 먹어야 하는데?
2: 밤에 잠도 혼자 자야 해.

0: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1: 오빠야.
0: 이제 어디로 가지?

내가 만들지 멋지지. 아 맞다, 나 혼자지. 배고프네. 먹을 걸 하나도 안 챙겨왔잖아. 어떡하지? 물고기 먹으면 되지.

0: 저게? 아, 배고파. 이 냄새는?
1: 뽀뽀야, 같이 바비큐 먹자.
2: 함께 먹어야 더 맛있지.
0: 내 힘으로 잡아서 먹을 거라고요.

장래. 작아도 엄청 맛있을 거야. 별거 아니네 뭐. 한번 해보자.

0: 갑자기 추워지네.
1: 뽀뽀야, 여기 와서 몸 좀 녹이고 가.
2: 맛있는 바비큐 얼른 와서 먹어.
0: 나도 불 피울 수 있어요.
1: 뽀뽀야, 괜찮니?
0: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도 절대 안 돌아갈 거야. 배고파.
1: 뽀뽀야. 괜찮아.
0: 여기서 혼자 살 거야.

무슨 소리지?

0: 잘 자렴.
1: 따뜻해. 저게 뭐지?
2: 정답!
1: 어? 이게 뭐예요?
0: 어서 들어가 봐.
3: 우와! 내 비밀기지가 그대로 있어요!
0: 이거 찾는다고 아침 일찍부터 섬을 다 돌아다녔어.
1: 이봐. 내 슈퍼공룡. 내꺼야.
3: 자, 슈퍼공룡. 기지로 돌아가자.
4: 오빠. 이쁘도 들어가도 돼?
3: 들어와. 엄마 아빠도 들어오세요.
0: 알았어.
5: 자, 이야.
0: 탱크 무너지겠어요? 빨리 나와요.
5: 엉덩이가 걸렸어. 어떡해. 나 좀 꺼내줘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2: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4: 얼리면 더 맛있어.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15: 가자 얘들아.
1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8: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9: 다들 뭐 먹는 거지?
20: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1, 2, 3.

응.

0: 그라마 아빠!
1: 와! 아빠!

Wow.

0: 그럼 배고픈 세상은
1: Yeah.

와!

0: 든든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야기의 슈퍼 영웅 소동.
1: 오늘은 에디와 로디가 뽀로로네 집에 놀러 왔어요.
0: 악당들 용서하지 않겠다.
2: 크랑 크랑.
0: 어림없지. 악당 로봇 출동해라.
2: 출동. 나는 악당 로봇이다.
0: 끝났지? 이번엔 내가 영웅할래.
3: 에디가 영웅을 한다고? 안 어울리는데?
2: 크랑크랑.
0: 무슨 소리야? 영웅하면 바로 에디님이지. 그치, 로디?
2: 영웅 안 어울려, 에디.
0: 뭐? 로디, 너까지? 흥, 나 갈래.
2: 에디.
1: 에디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0: 내가 영웅이 안 어울린다고? 분하다. 좋아, 내가 얼마나 영웅이 잘 어울리는지 직접 보여주지.
1: 에디는 영웅이 되기 위한 발명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0: 좋아, 이제 만들어볼까?

0: 돈이 되는 건 역시 쉽지 않네요. 하지만 에디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열심히 영웅 갑옷을 만들었어요.
1: 다 됐다! 성능을 시험해볼까? 헛! 로켓 주먹 발사! 좋았어! 그럼 다음은... 그래! 저게 좋겠군! 그물총 발사! 성공!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럼 출발! 에디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2: 그러게.
1: 얘들아! 어? 와! 에디! 자! 안녕, 친구들.
2: 이게 뭐야?
1: 이건 바로 진짜 영웅들만 입는 영웅 갑옷이야!
3: 우와!
1: 멋지지?
3: 대단해!
1: 정권 줄 게 있어. 자, 이거 하나씩 받아.
4: 그건 뭐야?
1: 정권, 그 단추는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만 눌러야 해.
2: 위험한 일이라고?
1: 응, 그걸 누르면 이 에디님이 출동해서 구해줄게.

0: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1: 아, 잘 잤다. 아, 참!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나 볼까? 아직 아무 일도 없네? 빨리 출동하고 싶은데. 만약에 출동하게 되면...
2: 도와줘, 에디!
1: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2: 우와, 에디!
1: 로켓 주먹 발사! 우와! 다들 괜찮아?
2: 크라크라! 역시 에디는 영웅이야!
1: 정말 멋질 텐데. 어? 아, 해리한테 위험한 일이 생겼나 보네. 출동 준비!

0: 미션 완료! 조금만 기다려! 헤디! 내가 구하러 왔어!
1: 진짜로 왔네?
0: 위험한 일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었어?
1: 아, 이게 잘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본 거야.
0: 뭐?
1: 진짜 빨리 왔다, 애기. 온 김에 새로 만든 노래나 듣고 갈래?
0: 이게 뭐야? 어? 어, 크롱님? 기다려, 크롱.
1: 애기
0: 크롱을 구하러 왔다. 크롱은?
1: 크롱은 여기 있잖아.
0: 어, 뭐야? 분명히 출동 신호가 울렸는데.
1: 크롱이 자다가 누른 거였네.
0: 뭐라고? 그럼 난 가볼게.
2: 잠깐.
0: 어? 무슨 일인데?
1: 문은 고쳐놓고 가야지.
0: 알았어. 야, 이게 아닌데.
3: 에디는 집으로 돌아와 출동 신호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는 울리지 않았어요.
0: 출동. 출동! 어, 꿈이었네. 에휴. 이래서 멋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4: 나는 악당 로봇이다.
0: 그래, 역시 영웅이라면 악당을 무찔러야지. 그렇다면 완성!
3: 에디는 밤새 가짜 악당 로봇을 만들었어요.
0: 진짜 영웅이 어떤 건지 보여주지. 저기 있군. 악당 로봇 부탁해.
5: 나는 악당 로봇이다.
1: 재밌다.
0: 그럼
1: 한 번 더 탈까? 웬 로봇이지?
6: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5: 나는 악당 로봇이다.
1: 악당 로봇이라는데?
2: 나쁜 로봇처럼 보이진 않는데?
0: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군. 이제 가볼까?
1: 예!

0: 멈춰라 이 나쁜 악당. 영웅 에디가 용서하지 않겠다.
1: 에디
0: 받아라 로켓트. 꼼짝마라 그물총 발사.
2: 너희들 혼내줄게.
0: 악당 로봇도 별거 아니군.
3: 에디
4: 어떻게 된 거야?
0: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계획에 없었는데.
4: 그게 무슨 말이야?
0: 그게...
5: 우리 쪽으로 오잖아.
0: 이럴 때 고장이 나다니.
5: 아 맞다, 스위치가 있었지. 야!
3: 에디 위험해.
0: 가자, 빨리 스위치를 꺼야.

0: 엄청 커.
1: 헬비, 괜찮아?
2: 어, 괜찮아.
3: 다행이다. 그런데 에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2: 뭐?
4: 악당 로봇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2: 미안, 영웅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5: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어.
3: 정말 위험했어, 에디.
2: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6: 그래도 고마워, 에디.
2: 어?
6: 에디가 우릴 구해줬잖아.
4: 그래, 에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7: 아까 에디가 진짜 영웅 같긴 했어.
3: 맞아.
2: 정말?
7: 마침 에디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데.
2: 그래? 뭐든지 말만 해. 아휴, 너무해. 이걸 언제 다 고치지? 집에 간 거 아니었어?
3: 에디 혼자 고치게 할 순 없지.
7: 도와주러 왔어.
2: 정말? 고마워.
8: 에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죠?
2: 네.
4: 이야기를 들려줘, 패티.
8: 루피와 패티가 숲으로 소풍을 왔어요.
9: 날씨 정말 좋다.
10: 응, 나오길 잘했어.
9: 어? 루피, 저기 봐.
10: 응? 우와, 사과다. 너무 높이 있어.
7: 나한테 방법이 있어?
9: 응? 응?
7: 조금만 기다려. 어서 사과를 담자.
10: 응, 알았어.
11: 이 녀석들, 감히 내 사과를 훔쳐?
10: 누구세요?
11: 사과나무 주인이다.
10: 주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11: 소용없어. 내 사과를 훔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 녀석들, 혼내주겠다. 얌전히 있어.
10: 우리 갇혀버렸어.
11: 조용히 해. 계속 떠돌아대면 혼내줄 거야.
10: 이제 어쩌면 좋지?
7: 걱정 마. 방법을 찾아보자.
10: 아니야, 다시 집에 못 갈 거야.
7: 루피를 어떻게 달래주지?
9: 아, 그래.
7: 루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10: 응?
7: 공주님도 나오는 이야기야.
10: 공주님? 무슨 얘긴데?
7: 잘 들어봐.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숲속 작은 집에 뽀로로가 살고 있었어. 뽀로로에게는 심술궂은 형들이 있었지.

0: 청소 끝. 에이라 저기 청소 다 했는데 나도 같이 놀면 안 돼?
1: 안 돼.
0: 포로로의 심술쟁이 에디 형은 안 된다고 소리쳤어.
2: 왜?
0: 왜냐하면
3: 뭐?
1: 왜냐하면 넌 이걸 지워야 하거든.
0: 아, 그새 낙서를 하다니.
1: 크랑크랑. 여기도 치워야겠다. 크랑크랑.
2: 어떡해, 매일 청소만 하고.
3: 맞아. 뽀로로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0: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루피,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 것 같아.
2: 정말?
3: 빨리 들려줘.
0: 그래, 알았어. 그러던 어느 날 뽀록뽀록 왕국에서 초대장이 도착했어.
1: 이게 뭔데? 뽀록뽀록 왕국 무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와, 재밌겠다.
0: 저기 나도 가면 안 될까?
1: 그래, 청소 다 하면.
0: 응, 알았어.
1: 그럼 먼저 집 앞부터 치워. 이젠 우리 무도회 갈 준비를 해볼까?
0: 그래. 무도회에 가고 싶은 뽀로로는 열심히 청소를 했어. 휴, 다 했다. 이제 가도 되겠지?
2: 이게 뭐야?
1: 우린 먼저 갈게. 청소 다 하면 와라.
3: 뽀로로 어떡해. 애기랑 크롱 너무한다.
0: 그치? 아주 나쁜 형들이라니까.
2: 뽀로로 불쌍해.
5: 응. 근데 우리도 불쌍해. 집에도 못 가고.
3: 그래서 뽀로로는 어떻게 됐는데?
0: 그때 뽀로로 앞에 털복숭이 요정이 나타났어.
3: 털복숭이 요정?
0: 응, 너처럼 털이 많고 커다란 요정이야. 나도 가고 싶었는데.
3: 뽀로로. 실망하지 마.
2: 누구세요?
3: 난 너를 도와주기 위해 온 요정이야.
0: 요정이라고요?
3: 그렇다니까. 이제 너도 무도회에 갈 수 있어.
0: 정말요? 어떡해요?
3: 이렇게 수리수리 술술술. 얍.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게 좋겠다. 자, 수리수리 술술술. 얍. 이걸 타고 무도회에 가면 늦지 않을 거야.
0: 고마워요, 요정님. 그럼 다녀올게요.
3: 아참, 12시 전에 꼭 돌아와야 해. 그땐 마법이 풀릴

0: 그럼 들어가 볼까?
1: 모두 즐거운가 봐.
2: 응, 우도의 열기 잘한 것 같다.
1: 응?
2: 야호! 저 왕자님은 누구지?

0: 도대체 누구야?
1: 춤 정말 멋졌어요.
0: 별거 아니에요. 12시다. 그럼 저기만.
1: 강사님.
2: 땡, 땡. 그렇게 뽀로로는.
3: 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0: 도저히 이야기를 못하겠어.
1: 그래? 그럼 내가 요리해줄게. 잠깐만.
0: 아, 잘 먹었다.
2: 응, 맛있었어.
1: 이제 빨리 이야기해줘.
0: 그래. 12시간 뒤자 뽀로로는?
2: 늦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빨리 가야 해.
3: 왕자님, 어디로 간 거지? 어? 이건 왕자님이 신었던 건데.
0: 며칠 후 공주님의 신하들이 뽀로로네 집을 찾아왔어.
4: 계십니까?
5: 누구세요?
4: 그럼
5: 저희는 뽀롱뽀롱 왕국의 신하들입니다.
4: 공주님이 이 구두의 주인을 찾고 있어요.
5: 네? 아, 그건 제 거예요. 어? 이거 내 거 맞는데. 에이, 들어가. 어? 됐다. 딱 맞죠?
4: 자.
5: 어, 벗겨졌네.
4: 아이고.
5: 아무래도 여긴 주인이 없는 것 같네요.
4: 그럼 이만.
5: 저기 제가 다시 한번 신어볼게요. 네?
1: 뭐야? 이럴 때 뽀로로는 대체 어딜 간 거야?
0: 글쎄, 못된 형들이 뽀로로를 집안에다 가둬버렸어.
3: 우리처럼.
0: 우리처럼. 그런데 털목숭이 요정이 다시 나타나서 뽀로로를 풀어줬지?
1: 우와, 정말?
0: 훈련한 뽀로로는 신하들에게 달려갔어.
2: 저기요!
6: 잠깐만요!
2: 어떻게 간 거야?
3: 저도 신어볼게요.
0: 그래요.
4: 여기요.
2: 어? 드디어 찾았어!
5: 말도 안 돼!
3: 왕자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0: 네? 그런데 패티 공주님은요?
3: 네?
0: 사실은 저 패티 공주님한테 반했거든요.
3: 뭐라고요?
0: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3: 네, 저도요. 치, 너무해.
5: 저랑 춤추실래요, 공주님?
3: 좋아요.
0: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1: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모두 행복해서 기쁘다. 그치?
3: 응.
0: 어? 아니야. 우린 하나도 안 기뻐.
3: 맞아. 하나도 안 기뻐.
1: 왜?
3: 집에도 못 가고.
0: 응. 이야기처럼 우리한테도 요정이 나타나면 좋겠어.
1: 이야기처럼? 그럼 내가 요정이 돼서 널 도와줄게.
3: 정말?
1: 자, 어서 나와.
3: 고마워.
0: 이만 가볼게.
3: 잘 있어.
1: 아, 잠깐만. 이건 선물이야.
3: 와, 고마워요, 요정님.
1: 뭘? 잘 가. 또 놀러 와.
3: 응, 안녕.
7: 패티의 이야기 덕분에 두 친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3: 다 됐다.
5: 우와, 잘 만들었다.
3: 고마워.
8: 나도 완성.
5: 어때?
3: 뽀로로, 크롱 둘 다 잘 만들었네.
5: 내가 보기엔 엉망인데.
0: 뭐라고?
5: 이 에디님이 정말 멋진 눈사람이 뭔지 보여주지.

0: 나도 할래.
1: 어느새 친구들이 눈싸움을 시작했어요.
2: 얘들아 하지마.
3: 루피 눈사람이 망가졌네.
4: 그러게.
5: 바다라 너희다.
4: 애기.
3: 미안해 루피.
6: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좀 가져올게.
3: 고마워 루피.
5: 맛있다.
7: 그치 그럼?
5: 그럼 그럼
7: 더 먹어야지.
8: 하나 남았네.
7: 내가 먼저 집었어. 그럼 그럼 우리 반씩 먹자. 내가 잘라줄게.
5: 그럼
7: 진짜라니까.
5: 그래.

0: 이게 뭐야?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 바로 그거야.
1: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2: 루피!
0: 안녕!
2: 루피, 어제는 우리가 너무 심했지.
3: 미안해.
0: 괜찮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4: 뭔데?
0: 앞으로는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해줄게.
5: 위험한 일?
0: 응. 그럼 어제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2: 그럼 우리 이제 미끄럼틀 탈까?
4: 그럼.
0: 조심해서 놀아 얘들아.
2: 내가 맞았구야.
0: 뛰다 넘어지면 어떡해. 천천히 걸어가야지.
3: 알았어.
0: 그래, 그렇게.
2: 알았어, 내가 밀어줄게. 자, 간다. 세게 밀어줄까?
3: 그럼.
0: 뽀로로, 세게 밀지 말고 살살. 그 정도면 안전한 것 같아.
2: 자,
0: 에이디.
2: 아.
0: 발명품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걸로 해.
2: 이걸로?
0: 응, 다칠 위험이 없잖아.
2: 그렇긴 한데.
0: 보비!
5: 어?
0: 어서 나와.
5: 루피?
0: 얼음이 깨

0: 루피의 잔소리에 지친 친구들은 모두 뽀로로네 집에 모였어요.
1: 어떻게 해야 루피가 잔소리를 안 할까?
2: 글쎄.
3: 루피가 좋아하는 걸 하면 잔소리를 안 할지도 몰라.
4: 그럼 루피가 좋아하는 언덕으로 소풍 가는 건 어때?
1: 소풍? 소풍도 위험하다고 할 것 같은데.
4: 걱정 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
1: 뭔데 뭔데?
4: 그게 말이야.
0: 다음날 친구들이 루피네 집 앞에 모였어요.
5: 루피!
6: 안녕.
7: 무슨 일이야?
4: 기차 타고 소풍 가지 않을래?
7: 기차?
4: 짜잔! 루피 칸엔 예쁘게 꽃도 그려놨어.
7: 우와, 예쁘다. 그럼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돼?
0: 친구들이 루피와 함께 소풍을 가고 있어요.
7: 잠깐!
4: 무슨 일이야?
7: 기차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4: 뭐? 이게 빠르다고?
7: 응, 빨라.
4: 알았어.
7: 뭐 이 정도면 됐어.
4: 도착했어.
2: 언덕 위에 올라가면 멋진 풍경이 보일 거야.
7: 응, 올라가자.
8: 오길 잘했어.
4: 그러게.
7: 응, 맞아.
8: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연다 얘기할까?
9: 술래 잡기.
2: 사진 찍자.
7: 이런. 얘들아.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려가자.
1: 지금 날씨 좋은데.
7: 그냥. 저기 구름 좀 봐. 눈이 오면 어떡해.
2: 괜찮을 것 같은데 루피가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
5: 맞아.
9: 잔소리도 많아.
7: 뭐라고? 난 너희를 위해서.
4: 루피가 자꾸 잔소리만 하니까 노는 게 재미없어.
8: 그럼.
7: 그래, 알았어. 난 내려갈래.
5: 루피.
0: 화가 난 루피는 혼자 언덕 아래로 내려왔어요.
7: 걱정돼서 한 말인데 너무해. 응? 눈이다. 이것 봐, 진짜 눈이 오잖아. 이럴 때 잔소리라고.
2: 루피가 혼자 가버렸네. 어떡하지?
3: 지금이라도 찾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4: 어? 눈이네.
7: 친구들이 위험할 텐데. 그래, 이거야.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4: 루피 말을 들을 걸 그랬어.
1: 그럼 이제 어떻게 내려가지?
2: 눈보라가 그친 다음에 힘을 합치면 갈 수 있을 거야.
4: 루피는 괜찮을까? 혼자 내려갔잖아.
5: 맞아.
4: 루피가 걱정돼.
3: 루피가 우리 걱정하던 것도 이런 마음이었나 봐.
2: 그런 것 같아.
7: 얘들아, 어디 있어?
4: 어? 루피 목소리 같은데? 저기 좀 봐.
7: 얘들아, 루피다. 어서 타. 빨리빨리. 모두 탔지? 그럼 출발한다.
0: 루피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언덕을 내려갔어요.
4: 위험해!

0: 루피.
1: 미안해. 루피 마음도 모르고.
2: 루피가 화가 많이 났나 봐.
1: 그럼 너희들 걱정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미안해 루피. 루피가 걱정해서 그런 거였는데.
0: 맞아.
1: 아니야, 나도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4: 좀 그랬지.
1: 그치만 이번에 정말 위험했어. 날씨가 흐릴 때 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았지? 눈이 올 것 같다고 했잖아.
5: 루피의 잔소리는 다시 시작됐지만

0: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1: 여름섬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2: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3: 얘들아, 내일 여름섬 친구들이 오는 거 알지?
1: 친구들이 오면 뭐하고 놀까?
3: 그럼! 그것보단 일단 여긴 추우니까 여름섬 친구들이 입을 옷이 필요해.
4: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을게.
3: 고마워. 그리고 음식하고 탈 것도 필요한데.
4: 음식은 내가 준비할게.
5: 돌아다닐 땐 내 기차를 태워주지.
3: 좋아. 이제 난 뭐하고 놀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1: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네.
3: 여기도 가고, 그리고,
6: 해리, 뭐해?
3: 여름섬 친구들이랑 놀 계획을 짜는 중이야. 보여주고 싶은 곳이 정말 많거든. 놀이터, 얼음절벽, 신기한 샘, 그리고...
6: 근데 내일 다 볼 수 있을까?
3: 그럼! 이제 자야겠다.
6: 어? 잘 자, 해리.
3: 여름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겠지.
2: 해리는 설레는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5: 왜 이렇게 안 오지?
3: 올 때가 됐는데.
7: 뱃줄을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8: 저기 봐. 얘들아.
9: 아니야.
3: 가자. 정말 오랜만이야.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
8: 우와, 따뜻해. 고마워.
1: 뭘 잘 어울려서 다행이야.
8: 이제 우리 뭐하고 놀 거야?
6: 너희들이 온다고 해리가 열심히 준비했어.
3: 응, 갈 데가 아주 많아. 빨리 출발하자.
8: 그래.
3: 이게 뭐지?
5: 그건 눈이라는 거야.
3: 그럼 눈. 와, 이게 눈이구나.
5: 이야. 폭신폭신해.
4: 여름섬엔 눈이 없어서 신기한가 봐.
3: 얘들아, 이럴 때가 아니야. 눈은 어디에나 많아. 이제 출발하자.
5: 그래, 좋아. 도착했습니다.
3: 여긴 놀이터야. 우린 여기서 큰애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면서 놀아.
8: 미끄럼틀?
5: 저게 미끄럼틀이야.
4: 신기하게 생겼다.
8: 가보자.
3: 그래. 얘들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5: 어떻게 타는 거지?
8: 내가 타볼게.
5: 괜찮아.
1: 내가 어떻게 타는지 보여줄게. 따라와. 미끄럼틀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 그리고 이렇게 타는 거야. 야호!
5: 진짜 재밌어.
4: 다른 것도 타볼래?
8: 예?
5: 좋아.
3: 얘들아.
8: 뭐?
3: 이제 그만 가는 게 어때?
5: 다른 거 더 안 타고?
10: 재밌을 텐데.
3: 이제 얼음절벽에 갈 건데 거기가 훨씬 재밌어.
10: 알았어.
2: 해리와 친구들이 서둘러 다음 장소로 가고 있어요.
4: 저기 봐.
1: 반짝반짝하네.
3: 우와. 저건 그냥 얼음 호수야. 다음은
4: 에디, 잠깐만 세워줘.
5: 예? 무슨 일이야?
8: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자.
4: 어휴,
3: 정말 저긴 볼 것도 없는데.
4: 미끌미끌하네.
5: 그건 바로 얼음이야. 호수에 물이 엉가지.
4: 이게 물이라고?
3: 그래, 그냥 물이라니까. 그만 가자.
5: 크랑 크랑. 어? 크랑 크랑 크랑
6: 크랑. 크랑 잘한다.
4: 재밌겠다.
3: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8: 우리도 해보자.
3: 이건 계획에 없었다고. 그만 가자.
5: 크랑 크랑 크랑.
7: 해리
3: 더 늦기 전에 얼음 절벽에 가야 한단 말이야. 자, 빨리빨리.
10: 재밌을 것 같은데.
3: 여기가 얼음 절벽이야.
5: 멋지다.
3: 그렇지? 도비, 사진 찍어줘.
6: 어?
3: 자자, 웃어, 웃어.
4: 어? 그래.
6: 하나, 둘, 셋.
7: 우리도 찍어줘.
3: 자, 이제 가자.
2: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해리는 친구들을 재촉했어요.
3: 여긴 갔고 이번에
6: 배가 좀 고프네.
8: 나도 배고파.
4: 나도.
7: 우리도.
3: 아직 갈 곳이 많은데.
4: 해리, 우리 뭐 좀 먹고 가면 안 돼?
10: 야, 그럼.
4: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3: 그게 좋겠어.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 하는데. 정, 그렇다면 알았어.
8: 잘 먹었다. 진짜 맛있었어.
3: 그럼 다 먹은 거지, 응?
8: 그럼 이제 낮잠 좀 잘까?
4: 그래.
3: 낮잠?
5: 여름섬에서는 점심이 항상 낮잠을 자거든.
4: 와, 정말?
3: 나도 졸린 것 같아.
5: 그럼 우리도 좀 잘까?
4: 그래. 안 돼. 안 된다고.
5: 해리, 너도 같이 자자.
3: 그래. 너 이제 정말 먹고 나서 다시 출발하기로 했었잖아. 이게 뭐야. 잠들어버렸잖아. 얘들아, 다들 어디 간 거야? 진짜 시간도 없는데. 토비, 뭐 하는 거야?
6: 해리, 다 같이 놀고 있었어.
3: 뭐? 지금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6: 저기, 해리, 여름섬 친구들은 구경만 하는 것보다 우리랑 노는 게 더 좋은가 봐.
3: 뭐라고?
4: 이건 어때?
3: 정말 즐거워 보이네.
6: 해리, 우리도 가자.
3: 하지만.
4: 알았어.
2: 해리는 친구들의 시무룩했던 표정을 떠올렸어요.
3: 내가 여름섬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나 봐. 그래, 좋아.
2: 해리는 계획은 다 잊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로 했어요.
10: 얘들아, 여기 다 왔지? 그럼

0: 저글저글저글 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잡냐들이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등장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 걷더라.
1: 이렇게 여름성 친구들은 해리와 친구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4: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5: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0: draw something, Miss Pen.
1: What can I draw with this?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그림책 뽕뽕뽕.
1: 보리밥 장군, 그레이트 북스. 옛날 옛날에 보리밥 장군이 살았어. 왜 보리밥 장군이냐고? 보리밥을 하도 잘 먹어서 그렇지. 보리밥이라면 하루에 가마솥 10개도 모자랐거든. 게다가 덩치는 산처럼 크고 눈도 부리부리해. 생긴 것만 보면 엄청 힘이 센 장군 같았단다. 하지만 보리밥 장군은 덩치만 컸지 정작 힘은 손톱만큼도 없었어.
2: 오, 아이고, 무거워라.
1: 도끼 하나 제대로 못 들고 낑낑거렸지.
3: 밥 먹은 건 다 어디로 가는 거냐?
1: 엄마는 속이 타서 한숨만 쉬었어.
3: 아휴, 너 먹이느라 다른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너도 이제 집을 떠나 제주껏 살아보거라.
2: 그러지요, 뭐.
1: 보리밥 장군은 껐덕껐덕 집을 나섰단다. 한참을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어. 마침 보이는 외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지. 그 집 할머니가 밥을 내주는데 보리밥 장군이 어째께? 아예 가마솥째 달래서 박박 긁어먹었지 뭐야. 그런데 그걸 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울먹이는 거야.
3: 힘 잘 쓰게 생긴 총각, 뒷산 호랑이 좀 잡아주오. 그 호랑이가 우리 영감을 잡아먹었다오.
1: 보리밥 장군은 큰 소리를 땅땅 쳤어.
2: 고깟 호랑이쯤이야. 맨주먹으로 잡아드리죠.
1: 이튿날 보리밥 장군은 호랑이를 잡으러 갔어. 할머니 아들들이 산 위에서 호랑이를 몰아오면 보리밥 장군이 산 밑에서 때려잡기로 했지.
2: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1: 보리밥 장군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누워 배만 벅벅 긁었단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후두두 달려내려오네.
2: 에구구, 무서워라.
1: 보리밥 장군은 후다닥 나무 위로 기어올랐어. 그런데 호랑이란 녀석이 발톱으로 나무를 척척 찍으며 올라오는 거야.
2: 아이고, 나 죽는다.
1: 보리밥 장군은 무서워서 마구 소리쳤어. 그러면서 어찌나 힘을 줬는지 저도 모르게 뿌지직 똥을 한 무더기 싸버렸지. 시누런 똥이 호랑이 얼굴에 철퍼덕. 깜짝 놀란 호랑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코가 꿰어 꽥 죽어버렸어.
2: 호랑이도 별거 아니군.
1: 보리밥 장군은 다시 길을 떠났어. 한참을 가다 보니 주막집이 나왔지.
2: 여기 보리밥 열 그릇, 아니 스무 그릇 주시오.
1: 주막집 주인이 슬금슬금 다가와 말을 걸었어.
4: 그리 잘 드시니 힘도 아주 세겠소. 날마다 와서 공짜로 먹어대는 못된 놈이 있는데 그놈 좀 쫓아줄 수 있겠소?
1: 보리밥 장군은 숟가락을 쪽쪽 빨며 큰 소리를 쳤어.
2: 곳간 놈은 말 한마디면 쫓아낼 수 있어.
1: 보리밥 장군은 주인에게 일렀어.
2: 무쇠로 만든 지게를 구해다가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시구려.
1: 그러고는 벌러덩 들어 누워버렸지.
2: 나는 낮잠이나 한숨 자야겠어. 그놈이 오거든 부르시오.
1: 한참 뒤 웬 놈이 껄렁껄렁 주막으로 들어섰어. 주인은 보리밥 장군이 시킨 대로 소리쳤어.
5: 장군님, 무쇠지게 좀 옮겨주십시오.
2: 알겠어. 그깟껏 한 손으로도 옮기지.
5: 저걸 한 손으로 옮긴다고? 아이고, 한 대 맞으면 끝장이겠구나.
1: 못된 놈은 지레 겁을 먹고 쌩하니 도망쳐버렸지. 보리밥 장군은 다시 길을 나섰어. 한참을 가다가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났지.
6: 아저씨, 우리 집에 시커먼 도둑이 있어요. 도둑질을 하고서는 가지도 않고 드렁드렁 잠만 자고 있어요.
2: 이런 고얀 놈이 있나? 내가 혼내주마.
1: 보리밥 장군은 이번에도 큰 소리를 쳤어. 도둑은 팻마루에 누워 쿨쿨 자고 있었어. 보리밥 장군은 곡간에가 떡매를 찾았어. 낑낑대며 끌고 와 도둑의 머리맡으로 갔지.
2: 에라 이 천하의 못된 도둑놈!
1: 떡매를 번쩍 틀어 내리치려는데 그게 될 리가 있나. 보리밥 장군은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겨우 떡매를 들어 도둑의 이마에 떨어뜨렸어. 아! 도둑이 벌떡 일어났어. 보리밥 장군은 후딱 떡매를 감추고 얼빠져 있는 도둑에게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어.
2: 이놈! 내가 이 새끼 손가락으로 튀겼기에 망정이지! 엄지손가락이었으면 어찌 되었겠느냐!
5: 에구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1: 도둑은 벌벌 기더니 꽁지가 빠져라 달아났지.
2: 힘 좀 썼더니 배가 출출하네.
1: 보리밥 장군이 한마디 하자 아이의 집에서는 밥을 짓는다, 고기를 굽는다 난리가 났어. 보리밥 장군은 아이의 허리끈을 끌어놓고 먹고 또 먹고 끝없이 한없이 먹었지. 그러고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또다시 길을 떠났더란다.
0: 단방귀 장수 그레이트 북스.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 형제가 살았어. 동생은 날마다 부지런히 나무를 했지. 하지만 형은 마루에 벌러덩 누워 잔소리만 했단다.
7: 예, 아우야, 얼른 나무에 와라.
0: 그날도 형은 아침부터 동생을 들들 볶았어. 동생은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집을 나섰지. 동생은 깊은 산속에서 열심히 나무를 했어. 이마에는 어느새 구슬땀이 맺혔지. 그때 갑자기 땅이 쿵쿵 울리더니 저만치서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뛰어오는 거야.
8: 으아! 호랑이다!
0: 깜짝 놀란 동생은 지게도 팽개치고 냅다 뛰었지. 동생은 호랑이를 피해 마구 달렸어. 그러다 그만 구덩이에 쑥 빠져 정신을 잃고 말았단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동생이 깨어나 보니 어느새 달이 뜬 밤이었어. 구덩이 바닥에는 끈적끈적한 꿀이 잔뜩 고여 있었지.
8: 우와, 이게 웬 꿀이래?
0: 동생은 달콤한 꿀을 허겁지겁 핥아먹었어. 다음 날 아침, 동생은 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왔어. 지게를 짊어진 동생이 일어나려고 아랫배에 힘을 꾹 주자 오! 방귀가 터져나왔어.
8: 내 방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네.
9: 라풀 라풀 윙윙 찌르르 찌르르.
0: 온갖 풀벌레가 동생에게 날아들었어. 동생도 기분이 좋아 당실당실 춤을 추었지. 동생이 마을로 내려와 나뭇짐을 내려놓는데 뽕! 또 방귀가 새어나왔어. 사람들은 달콤한 방귀 냄새에 구름을 탄 듯 기분이 좋아졌지.
10: 이보시오, 나무꾼. 그 냄새 한번 참 달고 좋수다. 나한테 파시오.
11: 나도 단방귀 한 병 주세요.
0: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방귀를 사겠다고 나섰어. 동생은 이제 나무꾼 대신 단방귀 장수가 되었어.
12: 단방귀 사려!
0: 한마디만 외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
10: 단방귀 냄새를 맡으면 밥맛이 절로 나.
11: 이렇게 달콤한 냄새는 처음이야.
0: 동생은 단방귀를 팔아 떼돈을 벌었어. 형은 셈이 나서 따지듯 물었지.
13: 도대체 그 단방귀를 어디서 얻은 게냐?
14: 제가 나무를 하는데 말이죠.
0: 동생은 그날 산에서 있었던 일을 형에게 모두 이야기했어. 형은 호랑이를 찾아 깊은 산속을 헤맸어.
13: 호랑아! 호랑아! 어디에 있니?
0: 마침내 저만치서 호랑이가 나타났지. 형은 옳다구나 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어.
10: 호랑아, 나 잡아봐라!
0: 형은 속으로 일이 술술 풀린다며 기뻐했어. 호랑이에게 쫓겨 달아나다 보니 정말로 구덩이에 쑥 빠졌단다. 형이 깨어나 보니 어느새 부엉이가 우는 밤이었어. 형은 얼른 바닥부터 짚어보았지. 아니나 다를까 바닥에 끈적끈적한 것이 잔뜩 고여있었어.
10: 냄새가 좀 이상한데? 아이, 모르겠다. 일단 먹어보자.
0: 형은 숨을 꼭 참고 바닥을 마구 핥았어. 그런데 이를 어째? 그건 꿀이 아니라 물똥이었지 뭐야. 다음날 아침, 형은 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왔어. 그리고 당장 마을로 달려갔지.
10: 나도 단방귀를 팔아 부자가 될 거야.
0: 그런데 형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풀과 꽃이 시들시들 말라버리는 거야. 형의 엉덩이에서 뿡뿡 새어나오는 고약한 방귀 냄새 때문이었지. 형은 장터로 가서 고래고래 소리쳤어.
5: 달콤한 단방귀 사려! 둘이 맞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단방귀 사려!
0: 그 말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어. 단방귀 냄새 한번 맡아보겠다며 동네 꼬마들까지 코를 킁킁거렸지. 형은 있는 힘껏 방귀를 터뜨렸어. 뿌드드득 뿡뿡! 방귀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몇몇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지.
5: 와, 이렇게 고약한 냄새는 처음이야.
0: 이웃마을에서도 어디선가 천년쯤 썩은 똥냄새가 난다며 야단이었어.
2: 옛끼 고얀놈, 단방귀가 아니라 똥방귀구나.
0: 화가 난 사람들은 형을 멍석에 둘둘 말아 멀리멀리 쫓아버렸단다. 다시는 방귀 냄새를 못 풍기게 말이야.
15: 며느리감 고르기 그레이트 북스.
16: 아버지, 사과 사왔어요.
15: 최부자 아들이 사과 하나를 들고 신나게 뛰어왔어.
16: 뭐? 사과를 사왔다고?
17: 예, 스무냥 주고 샀지요.
16: 아이고, 마당에 널린 게 사과인데 겨우 하나를 스무냥이나 주고 샀단 말이냐?
15: 최부자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어. 최부자는 아들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어수룩한 아들은 상한 생선에 구멍난 비단, 심지어 깨진 도자기를 사온 적도 있단다.
16: 아휴, 저 녀석 때문에 살림이 거덜나겠구려.
15: 최부자가 한숨을 쉬자 아내가 말했지.
3: 영감,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으면 알뜰살뜰 살림도 잘하지 않겠어요?
15: 최부자는 무릎을 탁 쳤어. 다음날 최부자는 동네방네 방을 붙였어.
18: 최부잣집 며느리 구함. 하인 둘과 함께 쌀 한 말로 석 달을 지내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겠소. 최부자.
19: 최부잣집에서 며느리를 구한다고? 쌀 한 말로 석 달을 버티면 된대. 그래? 나도 가서 해볼래.
15: 동네 처녀들은 너도 나도 나섰어. 첫 번째 처녀는 잘난 체 하는 부잣집 딸이었어.
19: 뭐 어려울 거 있나? 석 달이니까 아흔 봉지로 나눠 하루에 한 봉지씩 먹으면 되지.
15: 부잣집 처녀는 나눠 담은 쌀로 밥을 했어. 가뜩이나 적은 밥을 셋이 나눠 먹으려니 한 끼에 한 숟갈씩밖에 못 먹었지. 그렇게 사흘이 지났어.
19: 아, 배고파서 더는 못 견디겠어. 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지?
15: 부잣집 처녀는 냉큼 짐을 싸서 가버렸어. 두 번째로 빼빼 마른 처녀가 찾아왔어.
20: 쌀을 아끼려면 안 먹으면 돼요.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가만히 계세요.
15: 처녀는 벌렁 드러누워
0: 꼼짝도 하지 않았지. 이틀이 지나자 처녀도 하인들도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어.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난리가 났지. 결국 두 번째 처녀도 더 참지 못하고 비틀비틀 자기 집으로 가버렸단다. 그 뒤로도 많은 처녀가 찾아왔지만 하나같이 며칠을 쫄쫄 굶다가 돌아갔지. 사람들은 최부자가 구두쇠라며 수군거렸어. 최부자 부부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었어.
3: 아휴, 영감, 이러다간 며느리도 못 구하고 인심만 잃겠어요.
18: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0: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농사꾼의 딸이 찾아왔어. 그런데 이 처녀는 하는 짓이 영딴판이야. 첫날부터 솥단지가 넘치도록 밥을 지었지. 할멈과 머슴은 어리둥절했어.
3: 아휴, 이러다간 열흘도 못 가 쌀이 떨어질 거예요.
4: 괜찮아요. 걱정 말고 마음껏 드세요.
0: 이튿날 처녀는 아침 일찍부터 쿵덕쿵덕 쌀을 지어 떡을 만들었어. 할멈이 놀라서 물었지.
3: 아휴, 이 많은 떡을 어쩌시려고요?
4: 이웃집에 나눠주려고요.
3: 뭐해? 아이, 먹을 쌀도 부족한데 나눠준다고요?
0: 할멈의 입이 삐죽삐죽 대빨이나 나왔어. 처녀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맛난 떡을 배불리 먹었어.
2: 떡이 참 맛있지 않소? 젊은 처녀가 솜씨가 좋네. 그뿐인가? 마음 씀씀이도 넉넉하네 그리야.
0: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처녀를 칭찬했어.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처녀가 말했어.
4: 할멈, 마을에서 삭바느 질거리를 얻어다 주세요.
0: 맛있게 떡을 먹은 사람들은 선뜻 일거리를 내주었지. 처녀는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어.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사람들은 앞다퉈 일을 맡겼단다.
2: 아가씨, 저희도 도울게요.
0: 처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할멈과 머슴도 나섰어.
4: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 주세요. 뗄나무도 구해오시고요.
0: 배불리 먹은 할멈과 머슴은 일할 때도 힘이 났어. 처녀는 나물과 뗄나무를 장에 내다 팔았지. 처녀와 하인들이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제법 많은 돈이 모였어. 약속한 석 달이 지나자 곡간은 곡식으로 가득 찼어. 세 사람이 1년을 거뜬히 먹고도 남을 정도였단다. 마침내 최부자는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었어. 쌀 한 말로 석 달을 지낸 것은 물론이고 텅 빈 곡간까지 가득 채웠으니 말이야. 처녀가 꽃가마를 타고 시집 오던 날 최부자 부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단다. 그 뒤로 최부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혜로운 색시 덕분에 집안을 잘 꾸려나갔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레이트 북스. 옛날 어느 나라에서 젊은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지.
2: 어진 임금이 될 터이니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전해주시오.
0: 임금님은 밤낮 없이 나랏일을 돌고 왔어.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임금님이 거울을 들여다보니 귀가 길쭉해졌지 뭐야. 임금님은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졌어. 누가 알게 될까봐 잠도 오지 않았지. 그때부터 귀는 날마다 쑥쑥 자랐어. 임금님은 모자로 귀를 가려보았지만 자꾸 귀가 삐져나왔지.
2: 내 귀가 당나귀 귀만큼 커졌구나. 이제 모자도 맞지 않으니 어쩌면 좋을까.
0: 임금님은 자나 깨나 기다란 귀가 걱정이었단다. 임금님은 고민 끝에 모자장이를 불렀어.
2: 내 귀를 가릴 새 모자를 만들어다오.
6: 아니, 이럴 수가!
0: 모자장이는 임금님 귀를 보고 깜짝 놀랐어.
2: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0: 임금님은 모자장이에게 단단히 일렀지. 며칠 뒤, 모자장이는 임금님에게 새 모자를 바치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자꾸 임금님 귀가 떠올랐지.
6: 아이고, 말하고 싶어 못 살겠네.
0: 모자장이는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벌을 받을까봐 꾹 참았어. 참다 못한 모자장이는 깊은 산속 대나무 숲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어.
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0: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속이 시원해졌지. 그날부터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바람이 휘잉 불 때마다 대나무 이파리가 서로 부딪히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20: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2: 응? 이게 무슨 소리지?
0: 대나무 숲을 지나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 순식간에 나라 안에 소문이 쫙 퍼졌어.
21: 자네 그 얘기 들었나?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군.
2: 들었고 말고 참 별일도 다 있지.
0: 소문은 점점 퍼지고 퍼져서 마침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단다. 당황한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
2: 당장 대나무를 몽땅 베어라.
0: 대나무를 모두 베어내자 이상한 소리도 나지 않았지. 얼마 뒤 대나무를 벤 자리에 한 농사꾼이 산수유나무를 심었어. 산수유나무는 쑥쑥 자라 노란 꽃을 피웠지. 그런데 바람이 불자 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20: 사랑사랑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사랑사랑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2: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
0: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눈앞이 캄캄했어.
2: 이제 모두 나를 비웃겠지.
0: 임금님은 방 안에 콕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았어. 나란 일도 돌보지 않고 신하들도 만나지 않았지. 보다 못한 정승이 임금님을 찾아왔어.
22: 임금님, 왜 그리 괴로워하십니까?
0: 임금님은 망설이다 모자를 벗었어. 그런데 정승은 놀라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했지.
22: 임금님의 귀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 귀가 큰 것이 어찌 흉이 되겠습니까?
0: 그날 밤, 임금님은 궁궐 뜰을 거닐며 생각했어.
2: 정승의 말이 맞아. 내가 임금답지 못했구나.
0: 임금님은 그동안 안절부절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 다음 날,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 임금님은 당당히 귀를 내보이며 말했지.
2: 앞으로 나는 이 커다란 귀로 백성들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오.
0: 그 뒤로 당나귀 귀 임금님은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단다.

0: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철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삼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매일 현관 앞에서 시위하는 양이가 있습니다.
1: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면은 야옹 하면서 대답도 하고 오줌 마렵다는 신호 보내면은 내보낸 주기도 하고
0: 시도 때도 없이 외출을 감행하는데 녀석의 목적은 화장실?
2: 밖에서 누워야 시원하다오.
3: 들어가. 얼른 들어 밥 먹자.
0: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돌아올 땐 혼자가 아니다. 늘 친구를 달고 온다는 것.
2: 같이 가자오.
0: 나갔다 들어오면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는 놀라운 매직.
1: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틈만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 문틈 사이.
0: 누렁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이유, 반전이 숨어있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경기도 고양시.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집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4: 누렁이 어딨나요?
5: 누렁이 지금 화장실 갔어요.
4: 아, 화장실이요?
5: 네.
0: 그런데 주인공은 없고 텅 빈 화장실만 있는데요?
5: 저희 누렁이는 지금 안에 화장실을 못 써서 지금 그게 문제라서.
0: 강아지도 아니고 양이가 밖에서 볼 일을 본다? 아, 흔치 않은 일인데요.
4: 얘인가요?
5: 아니야, 얘는 나비.
4: 누구는?
5: 우리 친구들이에요.
4: 친구요?
5: 네. 얘는 나비라는 친구인데요.
4: 나비요?
5: 네.
4: 그럼 얘가 누렁인가요?
5: 아니요, 얘는 노랑이요.
0: 아, 고양이가 참 많네요. 한 살이 된 길냥이 형제, 주인공의 친구들이랍니다.
4: 우리 주인공 누렁이는 어디 있어요?
5: 누렁이 지금 전 보러 간 것 같은데.
0: 오늘 주인공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뭔가 발견한 집사.
5: 누렁아! 누렁이 방금 나왔어요. 누렁이.
0: 온몸이 치즈치즈한 누렁이. 드디어 만났다.
5: 누렁아, 변 다 봤으면 집에 가자.
0: 하지만 숨기 바쁜 녀석.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누렁아, 아직 볼 일 다 못 봤니?
5: 보통 이렇게 들어가려면 한두 시간은 걸려요. 보통 그래도. 못해도 길게는 뭐 4시간까지 안 들어온 적도 있고. 누렁아, 누나 들어가 있을게. 좀 이따 와. 알았지? 갈게. 누나 들어갈게.
2: 아이, 내가 알아서 간다옹.
0: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듯 집사 자리를 뜹니다. 아하, 누렁이 녀석. 처음에 만났던 길냥이 친구들과 더 놀고 싶었던 거구나. 안녕. 아까 인사했지? 누렁이 형, 차 밑에 있어. 어린 노랑이는 누렁이 바라기 그렇게 졸졸 쫓아다닌다고. 같은 형제지만 고등어 나비는 조금 독립적인 성격. 주인공 누렁이보다는 형제 나비랑 노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누렁이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쭉 구석에 앉아있는 걸 즐긴다는데요. 아이, 특별히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얼른 집에 가자. 이제 밥때가 된 건가요? 녀석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어라, 그런데 누렁이를 따라가는 노랑이. 노랑아, 너 안 불렀어. 결국 집 앞까지 따라왔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집 안까지 발을 들이는 노랑이.
2: 누렁이 형이 오길래 같이 왔다옴.
0: 오, 뒤이어 고등어 나비까지. 그리고는 마치 문을 열라는 듯 울기 시작합니다. 나비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는데요. 녀석 말릴 새도 없이 집안으로 직진. 집사님, 나비 얘네들

0: 대체 뭔가요?
1: 얘는 왜 여기서 살다시. 줘봐요. 지 집인 줄 알고.
0: 아, 여기 너희 집 아니야.
2: 다 지나가다 한 번씩 다 예뻐해주는 것 같은데 유독 왜 집에, 저희 집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틈만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3: 맘약한 집사, 무단으로 들어온 녀석들을 매몰차게 보내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1: 귀여워, 귀여워.
4: 아이고, 이뻐라.
3: 길고양이들이지만 매일 얼굴 보는 사이다 보니 정이 들었다는데요. 길고양이들이라 누가 놀아줄 일이 없을 것 같아 일단 찾아오면 실컷 놀아주고 그리고 덜 미안해지면 그때그때 눈치껏 내보내는 게 일상이 됐답니다. 친구들이 가니 섭섭해진 누렁이.
4: 가셨어요. 안 계세요. 그래.
0: 다시 데려와라.
3: 상심한 누렁이를 달래기 위해 장난감은 물론 간식까지 바쳐보지만 서운함은 채워지지 않는 듯.
4: 이거 먹어.
0: 급기야 자물쇠 긁기까지.
3: 친구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누렁이와 어떻게 한 식구가 됐나요?
2: 갑자기 이렇게 막 다리 쪽에 막 비비더라고요, 발 쪽으로. 너무 그때도 무서워가지고 이제 몇 번은 이렇게 약간 밀치듯이 됐는데 또 다음날 되면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본인 따라서 기어서 오기도 하고.
3: 1년 전 집사를 간택해 문 앞까지 찾아왔다는 녀석. 애정 공세 끝에 함께 살게 됐다는데요. 그런데 녀석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는 바로 화장실이랍니다.
2: 화장실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무서워해요. 그 화장실 자체를.
3: 1년째 배변 훈련 중이라는 집사.
1: 여기 하나 낙엽 갖고 왔어. 이거 봐봐. 너가 여기서 변 봤잖아. 어? 한번 들어가보자 오늘은.
3: 야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낙엽을 준비했다는데 정성이 대단하죠.
1: 누렁이가 이렇게 하면 관심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5: 그래서 낙엽까지 주워.
0: 네. 이 간절함을 녀석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 낙엽이 되게 친근하지 않아?
0: 누렁이는 표정을 봐서는 도통 어떤 마음인 줄 모르겠네요.
1: 한번 들어가 보자. 어디서 좀 친근하지? 어? 너 괜찮아?
3: 집안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한 듯. 뒤도돌아보지 않고 숨어버리는 녀석.
0: 나는 밖에서 볼 일 볼 거다.
1: 어? 어디서 썼어? 바닥에.
3: 급했는지 놀랬는지 바닥에 실수를 해버린 녀석. 누렁아, 혹시 화장실에 대해 안 좋은 기억 있는 거니?
1: 어떻게 보면 남들 다 하는 화장실 그 용도인데 못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하죠.
3: 소변을 놓은 누렁이, 이제는 큰 볼일이 보고 싶은 걸까요?
4: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요.
3: 녀석, 그 와중에 대답은 잘하네요.
4: 나가고 싶어요.
3: 결국 엄마 집사가 나서고
4: 나가.
3: 누렁이 녀석 급하긴 했나 봅니다. 곧바로 자리를 잡고 급한 용변을 해결하는데요. 자, 이제 볼일도 다 봤으니 다시 집으로 들어갈 시간. 추워, 어서 가자.
1: 누렁아, 옳지?
3: 그런데 또 나비가 따라옵니다. 집사의 부름에 응답한 길고양이가 아파트 앞에 바글바글. 조심스레 누렁이만 불러보지만 정작 누렁이만 못 들은 척. 몰려든 길냥이 친구들 때문에 오늘 밤 누렁이 귀갓길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날. 이게 왜?

0: 길냥이 나비가 이젠 아예 누렁이랑 신나게 뛰어놀고 있네요. 녀석 자연스럽게 물도 마시고 방 한가운데 떡하니 눕기까지. 야, 누가 보면 이 집 양인 줄 알겠다.
1: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몇 개월 전부터는 이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어 해요.
0: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설마 너 화장실 쓰니?
1: 너라도 싸라고.
0: 아니 주인 누렁이도 한 번도 안 쓴, 아니 못 쓴 새 거를? 난 괜찮다오. 시원하게 볼일까지 다 마치곤 이젠 모래찜질까지 하는 나비. 집사 누렁이가 보고 배웠음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네요.
1: 나와. 나와.
0: 다시 불청객들을 내보낼 시간.
1: 어, 네, 밖으로 나가. 나와.
0: 이젠 길냥이 내보내는 솜씨도 발전 중. 그렇게 녀석을 떼어놓고 무사히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아차하는 순간 누렁이가 튀어나갑니다. 놀란 집사 급하게 녀석을 쫓아가 보는데요. 아이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1: 보통 이 집 나와야 되는데 만약 집에 없는 거면은 여기 있어야 돼요.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0: 집사 속도 모르고 집사에게 다가온 노랑이. 노랑아, 너 누렁이 어디 갔는지 모르니? 볼일을 봤으면 집으로 곧장 돌아와야지. 누렁이는 왜 4시간 이상 밖에 머무는 걸까?
2: 누렁아? 어, 누렁이 왔어? 집에 가자. 누렁아?
1: 누렁아?
0: 다행히 찾았지만 역시나 녀석은 집에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1: 가자. 가자. 가자. 잠시만요.
0: 결국 밤에는 납치 아닌 납치를 해서 집에서 재운다는 집사. 못 찾는 날에는 아침에야 집으로 돌아온다는 누렁이. 집사는 어떻게든 화장실 가는 법을 가르쳐서 녀석의 외출을 막고 싶습니다.
1: 차도 주변이 보통 위험하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혹시 다른 고양이들한테 혹시 공격을 당하진 않을까, 그런 게 가장 걱정이 돼요.
0: 그도 그럴 것이 3개월 전 녀석이 크게 다쳐왔다는데요.
1: 여기서 얼마나 더 살지는 몰라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몇 년, 뭐, 못도 한 2년 안에는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때 가서도 화장실을 못 쓰면 그때는 내보낼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동네 자체도 완전 다른 동네일 테고. 그래서 가장 걱정이 돼요, 그게. 네, 약간 절박한 심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아, 진짜 안 보이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정말.
0: 이사 후 낯선 동네에서 외출을 하면 누렁이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누렁이의 위험한 외출과 친구들 초대,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그 고민 덜어주기 위해 이곳에 찾은 손님이 있다는데요.
3: 안녕하세요, 고양이로 부탁해 나영씨 쓰기로 합니다.
0: 야옹신, 오늘도 명쾌한 솔루션 부탁드려요.
3: 애들이 여기 막 많이 나와있네요.
1: 네, 원래 이쪽에 거주하고 네. 있는 애들이에요.
3: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1: 친구는 노랑이.
3: 노랑이?
1: 네.
3: 저기도 한 마리가 더 있네.
1: 어, 쟤는 나비.
3: 나비?
1: 얘랑 형제예요.
3: 나비?
1: 노랑이랑 형제.
3: 저기는?
1: 쟤 누렁이요.
3: 제가 누렁이?
1: 네.
3: 오늘 주인공 누렁이?
1: 네.
3: 누렁이 인사 좀 한번 하러 와볼까요?
1: 네. 누렁이가 워낙에 경계심이 조금 많아서.
3: 자, 이렇게 누렁, 누렁.
1: 어? 안 그러네?
3: 안 그러는데.
0: 누렁이 생각보다 성격이 좋구나?
1: 아니, 쟤 원래 저런.
3: 안 그러는데?
1: 엄청 경계하는데.
0: 야옹씨는 마음에 든다옹.
1: 지금 너무 낯설어.
3: 뭐가 낯설어?
1: 제가 이런 분위기가 낯설어.
3: 아, 그래요?
1: 야, 원래
3: 제가 거대한 고양이라서 그런가?
1: 네.
3: 고양이 거라서 그런가?
0: 역시 거대 고양이는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이제 녀석의 문제를 볼까요?
1: 괜찮아?
0: 화장실에 적응 못하던 누렁이.
1: 어?
0: 결국 소변까지 바닥에 누고 말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3: 이건 이제 공포성 배뇨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공포스러워서 네. 싼 거예요?
3: 공포, 왜냐면은 계속 억지로 싸라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자기가 이제

0: 소변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심리적인 두려움, 공포심이 생기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택해요. 그걸 이제 저희가 세 가지 F라고 하는데, 하나는 플라이트,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프리징, 얼어버리거나, 하나는 파이트, 아예 내가 싸움, 공격을 하거나.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누렁이의 감정 상태는, 아,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무서운 감정을 해소하려고 플라이트 도망간 거죠. 근데 이제 보호자님이, 아, 누렁아, 왜안 싸고 있니? 계속, 그러니까, 아, 이렇게 무서워. 감정이 드니까 이제 소변 실수까지 해버리는 거죠.
1: 실내 소변은 아직 먼 얘기군요. 그나저나 왜 이렇게 맨날 우는 것인지.
0: 이거는 이제 울음소리만 봤을 때는 보호자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2: 아, 저한테.
0: 관심 유발 울음소리. 냥 이렇게 하는. 약간 이런.
2: 오.
0: 예.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성대 묘사를 하게 돼가지고. 뭐 이런 형태. 한번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냥 이렇게 올라가는.
1: 녀석, 그러고 보니 문 앞에서 울기만 한건 아니었죠. 자물쇠를 열려고 했던 누렁이, 괜찮은 건가요?
0: 이 정도로 격렬하게 막 열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 상황 정도 되면은 보호자님이 얘를 완전히 입양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1: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같이 산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입양이 덜 됐다뇨?
0: 얘는 밖에서 사는데 그냥 집안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보호자님하고 지금 생활하고 여기가 원래 핵심적인 공간이고 밖에가 잠깐 외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밖에가 핵심적인 공간이고 이 집을 잠깐 왔다
2: 잠깐
0: 갔다
2: 왔다
0: 하는
2: 갔다
0: 공간.
2: 하는.
0: 네.
2: 보니까
0: 거꾸로.
2: 너무 안 좋네요, 마음이.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밥을 좀 편안하게 먹고 여기서 좀 쉬다 가고.
2: 잠을 좀
0: 네, 그죠. 약간 대피소 같은 느낌?
2: 네.
0: 여기가 집이 아닌 대피소 느낌이 강한 거죠.
2: 아, 잠깐 피할 수 있는
0: 네,
2: 공간.
0: 그렇죠. 누렁이 입장에서는 나는 밖에 집이 있는데 이 사람들 왜날 가두려고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1: 누렁이 입장에선 이 집에 갇혔다고 생각했다는 거. 누렁이랑 영영 같이 살 수는 없는 건가요?
0: 화장실의 재교육이 아니라
2: 네.
0: 길에서 생활하던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실내 고양이로 순환을 잘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것
2: 그것도
0: 같아요.
2: 조금 개선이 될수 있을까요, 친구?
0: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보호자님 노력 정말 많이 하셔.
1: 누렁이를 실내 고양이로 만드는 것이 우선. 다음으로는 누렁이의 초대로 매일 이 집을 찾아온 녀석들이 문제죠. 심지어 나비는 스스로 찾아와 집사에게 문 열기를 재촉하고 마치 본인 집인 마냥 행세했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0: 우리는 집에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2: 쉬러 가자.
0: 쉼터 가자.
2: 쉼터 가자.
0: 쉬러 가자 이거예요. 여기
2: 밥도 주고
0: 꿀라운데래.
2: 밥도
0: 꿀라운데래.
2: 주고.
0: 여기 제 시간 되면은 약간 밥 차와가지고 밥 주는 공간이야.
2: 그런가 봐요. 누렁이가 다 데리고 온것
0: 야, 여기 핫플이서
2: 같아요. 아, 그런 걸 소문도 내나 봐요.
0: 그죠?
2: 아, 정말요?
0: 냅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생활하시면 힘드시죠?
2: 네,
0: 사랑의 밥
2: 쉬고 가세요.
0: 삽니다. 사랑의 밥 삽니다. 뭐 애들이 처음에는 진짜야? 공짜야? 막 이러다가 이제
1: 알고 봤더니 녀석들 모두 이 집을 쉼터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일부러 찾아와서 시원한 물로 목도 축이고 밖에서는 추워서 하지 못했던 모래찜질까지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였군요. 그러다가도 원래 생활 공간인 밖으로 가고 싶어 문 앞에서 그리 울어댔던 것. 아, 단단히 오해했네요.
2: 그럼 처음에 저를 누렁이가 왜 이렇게 비볐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0: 누렁이 입장에서는, 아, 어디 좀 따뜻하게 쉴데 없나? 밥 먹을 데 없나 했는데, 갑자기 보호자님한테 표현을 좀 했더니, 보호자님이, 아, 들어가서 밥 줄게. 이게 돼버리는
2: 데려와.
0: 거죠. 여기. 좀 쉬다 갈수 있겠네.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12시간 정도 됐는데, 그거를 24시간으로 얘한테 완전히 바꿀 거냐? 라는 거는 솔루션이 되는 거죠.
1: 1년의 시간 동안 반만 집사였던 것. 누렁이의 온전한 집사가 될 방법을 찾아야겠죠?
0: 우선은 이 공간이 밖의 공간보다 훨씬 안전하고 훨씬 쉴 곳이 많고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거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하나씩 보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람 중심적으로 이제 세팅이 된 공간이고 여기 딱 있는 거는 화장실하고 밥 먹는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1: 누렁이

0: 대한 꽉 찬 사랑만큼 녀석을 위한 공간으로 집안 곳곳을 채워넣는 게 포인트.
1: 솜솜집이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쪽 안에도 하나 더 있는 게 중요하고.
2: 아, 저기 밑으로요?
1: 네네네네. 아.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직 공간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고 네. 이 공간을 사용한다면.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충분히 고양이가 놀 수 있는 환경. 놀이에 대한 노력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2: 정말로?
1: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밖에는 되게 춥고 아늑하지가 않잖아요.
2: 네.
1: 그 담요나 포근한 공간들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적인 거죠. 이런 애한테는. 그러면 이제 화장실이 더 커지고 뭐 벤토나이트 모래도 이거보다 훨씬 더 고운 입자. 요즘 고운 입자. 이건 약간 좀
2: 두꺼운 좀,
1: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질도 훨씬 천연에 가까운 걸로 바꿔주시면 좋죠. 네. 그래서 환경을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지금 누렁이가 아직도 나갔잖아요.
2: 네.
1: 나가서 정말 밖에서 있는 게 좋은지 한번 밖에 나가서 보고 네, 보러 갈까요?
2: 네.
0: 맞다. 선생님, 누렁이 밖에 있을 때 자꾸 차 밑에 있어서 걱정됐어요.
1: 누렁이 입장에서는 네. 얘는 숨숨집, 숨어있는 거를 되게 익숙해진 아이예요. 그래서 누렁이를 집에서 생활하게 하려면 이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고 안정감을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 숨숨집을 그럼 많이 좀 설치해
1: 많이 주고 안락하게 해주고 담요도 많이 깔아주고.
0: 그럼 야옹신, 누렁이의 초대를 받아 놀러왔던 길냥이 형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한번 상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공지를 붙여서
2: 입양하실
1: 생각이 있으신 분, 얘는 순화가 잘 돼 있고 괜찮은 아이니까 뭐 이 단지에서도 입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SNS나 이런 데다가 이런 애가 있는데 아니 내가 순화시켰다. 그래서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그러면 그런 공간으로 가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0: 아파트가 허물어지기 전에 좋은 집사님을 만나길 희망합니다.
1: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결정을 하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네. 단계적으로 그래도 누렁이가 어느 정도는 순화가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노력하시면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훨씬 더 고양이 중심적으로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2: 아,
1: 그리고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지금 12시간 정도 있던 게 네. 14시간, 16시간, 24시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네.
1: 오늘 제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됐습니다.
2: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1: 네.
2: 네. 일단. 그래서 환경을 많이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솔루션 훅. 와, 화장실이 많이 넓어졌네요. 여기에 새로운 모래를 쏴. 바깥의 흙과 가장 비슷한 재질. 누렁이가 좋아하겠는데요? 그리고 녀석을 위한 수직 공간, 캣타워 설치까지 완료. 녀석도 꽤나 마음에 들어 보이죠? 그리고 녀석이 좋아하는 숨숨집까지 완벽하네요. 누렁아, 집사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마음 알아줄 거지?
2: 연이 계속 닿아서 그냥 오래 같이 집에서 함께 살고 싶은 게 가장 커요, 사실은. 그냥 누렁이가 건강하게. 저희, 그러니까 사람 위주보다 고양이 위주로 환경을 만들어줘서 조금 더 얘네가, 아, 누렁이가 더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려고요.
0: 누렁아, 그동안 집이 어색했지. 이제 험난한 길 위의 생활을 접고 따뜻한 집사님의 품으로 정착하렴. 집사님, 누렁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결같이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나의 봄을 이루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의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모두가 인공지능의 세상을 얘기하는 지금 여전히 인간지능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심리학 전공자였던 그는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며 교육계의 슈퍼스타로 떠올랐죠.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1: As any teacher who's worked with students for a while knows that the student's good in math, they just don't know if they're going to be good in playing lacrosse.
0: 전 세계 부모 마음을 움직인 다중지능. IQ 말고 다른 지능을 찾고 싶다면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In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대표는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며 교육계의 슈퍼스타로 떠올랐죠.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1: As any teacher who's worked with students for a while knows that the student's good in math, they just don't know if they're going to be good in playing lacrosse.
0: 전 세계 부모 마음을 움직인 다중지능. IQ 말고 다른 지능을 찾고 싶다면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모두가 인공지능의 세상을 얘기하는 지금. 여전히 인간지능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심리학 전공자였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발된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국민행동요령 시진테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0: 그리고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는 참다랑어. 태평양 먼 바다가 아닌 통영 앞바다에서 이 녀석들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쉼없이 헤엄치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1: 와, 돌고래, 돌고래 같아.
2: 애들 담배씨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달아야

0: 우리의 고기가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 정성을 먹고 자란 녀석의 덩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 그게 오늘 엄청 큰데요?
0: 예, 네, 90kg 되겠습니다.
2: 90kg 정도예요, 이 정도면? 네.
1: 일본과 멕시코, 스페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의 바다에서 한국의 기술로 성공한 참다랑어 양식. 하지만 녀석들을 키우기 위해선 거친 파도와 바람, 고강도의 노동을 매일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고기와 다른 엄청난 무게, 금세 체력이 방전됐습니다.
2: 안 될 것 같아. 아, 선생님, 이제 못하겠어요.
1: 잠수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험난한 과정. 자신있게 입수는 했지만, 잠수가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3: 안 되나? 빨리 웨이트 더 달아야 되겠는데?
1: 수십 년의 도전 끝에 성공한 K참다랑어의 꿈. 대한민국 수산업의 희망을 만나봅니다. 우선 참다랑어를 만나기 위해 간 곳은 부산입니다.
4: 부산 광역시에 있는 한 백화점 앞입니다. 이 서면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 행사를 보기 위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도대체 어떤 행사인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참다랑어 해체쇼. 냉동이 아닌 거대한 크기의 생 참다랑어입니다.
5: 참다랑어 지역은 일본에서 뭐 미야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요바시 지역은 치어, 다양한 치어를 잡아다가 우리나라 통일 양식장에서 애기때부터 기르게 되는 거예요.
1: 태평양 먼바다가 아닌 국내 양식장에서 참다랑어를 길러냈다는 한마디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5: 욕제도 수행물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부위가 뱃살, 등살 나눠지지가 않아요. 냉동이나 나눠지는 거고요.
1: 통영 욕지도 양식장에서 공수해왔다는 싱싱한 생 참다랑어. 셰프들조차 생물 참다랑어는 쉽게 접하기 힘든 재료라고 합니다.
6: 식감이 다 다르고 맛도 훨씬 더, 식감도 맛있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2: 근데 이제 아무래도 냉동 참다랑어하고는 조금 가격 차이가 좀 있겠네요.
6: 냉동보다는 3배 정도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값비싼 참다랑어를 직접 만나기 위해 불양식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참다랑어 양식장 업무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4: 제가 방송일 처음 할 때 하나뿐인 지구라는 프로그램을 조연출을 했었는데 그때도 통영이었고 피디로그 첫 편도 통영이었더라고요. 참 이쯤 되면 뭐 묘한 인연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배가 바로 앞에 와 있으니까 배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묘한 인연을 가진 통영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임과 걱정을 안고 출발해봤습니다. 통영에서 배로 약 1시간 반 정도 가면 도착하는 욕지도.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곳인데요. 이곳에 축구장 약 48개 면적의 참다랑어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먼저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베테랑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7: 촬영 때문에 왔습니다.
8: 예, 그렇죠. 아니, 날도 추운데 이 먼기도 오셨네요.
4: 두 분 어느 분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8: 저는 국내 의장주기는 한데 저는 그냥 뭐 갔다 갔다는 건달이고 내 건조 우리 어이 박사님께서 일을 다 하고 제가 총 책임자고
9: 소장이잖아요. 예, 박종희 군.
1: 18년간 욕지도에서 참다랑어 양식을 하고 있는 홍성남 베테랑과 뼛속까지 수산인이라 자부하는 박종일 베테랑. 국내에서 참다랑어 양식에 도전한 1세대라 할 수 있는 두 분은

0: 에 종사하던 인연으로 만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데요. 전직 원양어선 선장이던 대표님과 수산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소장님이 만나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던 시기에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참다랑어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1: 제가 배워볼 일들이 좀 힘든 일이 좀 많이 있나요?
2: 일들이 전부 그 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1: 아, 사람이 필요.
2: 예, 할 일은 뭐 많이 있습니다.
1: 할 일은 많이
2: 있어요. 예, 예.
1: 그럼 뭐 몸통 해보면 될까요?
2: 복장부터 갖춰야 되니까.
1: 아, 네네네.
2: 예, 긴 장화를 하고.
1: 네.
2: 또 장갑하고. 이거는 일반 장하고 안 받지.
1: 네. 요거를 제가 올해 2월 달에 굴공장에서 한번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0: 작업복을 보니 지난번 혹독한 추위와 방대한 작업량을 견뎌야 했던 불 양식장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왠지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은 뭘까요?
3: 괜찮나요?
2: 네. 예. 어울립니다.
1: 잘 어울립니다.
2: 예.
0: 작업복 핏은 우선 합격. 이제 저도 참다랑어 양식 현장에 본격 합류해보기로 했습니다. 대표님의 승선 모습에 이른이 넘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1: 근데 몸이 날렵하시네요.
3: 밥 배에서 살려면
1: 날렵해야 돼.
0: 그런데 왜 욕지도 앞바다에 참다랑어 양식장을 만드신 걸까요?
1: 욕지는 어떤 섬이에요, 대표님?
3: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에 그 저기가 그 연근의 어선들의 그 최대 그 어군 기지였어요. 여기는 이제 내만이잖아요. 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겨울에 이제 북서 계절풍이 불면 여기는 만 안에는 잔잔하고.
0: 육지도는 섬들이 바다를 병풍처럼 둘러싼 만 구조로 파도가 잔잔하고 수온이 안정적입니다.
3: 우리 양식 어류의 입장에서 볼 때는
1: 네.
3: 이게 수질이 대단히 안정된 것입니다.
1: 아, 수질이
3: 깨끗하고 오염 물질이 없고.
1: 참다랑어가 좀 수질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3: 참다랑어의 생육 조건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수질입니다. 참다랑어는 시야가 2m 이내로 좁혀져 버리면 사료를 먹지를 않습니다.
1: 시야가 좁아지면 밥을 안 먹어요, 얘네들이?
3: 그리고 2m도 안 되고 더 시야가 좁아지면은 고기들이 그때 그냥 발작을 하게 되죠.
1: 발작을 일으켜요, 고기들이?
0: 자, 이제 예민하고 조금은 까칠한 참다랑어들을 만날 시간. 바두리 양시장에 도착했습니다.
3: 이제 물결이 변하고 있죠?
1: 오, 여기 애들 있어요. 참다랑어. 네. 와, 와.
3: 오늘 물도 맞고 고기가 잘 보이네요.
1: 돌고래 같이 생겼네, 우리.
0: 힘차게 꼬리짓하며 유영하는 녀석들. 마치 환영 인사라도 하는 듯 합니다.
1: 와, 얘네는 왜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어요, 대표님?
3: 그럼요, 먹이 들어오니까. 담배가 접근하면 이거 올라오지 않아요.
1: 그러면 어떻게, 입인지 어떻게 알죠?
3: 밥을 주는데 있는 소리는 기분이 되는 거죠.
0: 참 똑똑한 참다랑어들이죠? 이곳엔 약 400여 마리의 참다랑어가 양식되고 있습니다.
3: 참다랑어나, 다랑어나 고등어가 어리들은 아가미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달리면서 입으로 물을 마셔가지고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1: 아, 그러면 숨을 쉬려면 달려야 되는 거네요?
3: 멈추면 죽는 거지 뭐.
1: 아이고, 그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3: 쉴 표가 없죠.
1: 쉴 표가 없는 생선이네요.
0: 참다랑어는 일반 생선과 비교해 아가미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일반 생선들은 아가미를 통해 호흡하지만 참다랑어는 앞으로 헤엄치며 물을 강제로 아가미에 흘려보내 숨을 쉽니다. 결국 평생 쉬지 않고 헤엄쳐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1: 와, 오.
0: 그래서 참다랑어는 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 힘이 장난이 아닌데요? 첨벙첨벙 하는 게요?
3: 그리고 몸 전체가 통근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잡힌 참다랑어 최대의 기록은 770kg까지 쓰다죠.
1: 거의 1톤에 가깝네요, 그러면?
3: 그리고 뭐, 풍요한 손을만 하겠죠.
1: 와.
3: 근데 그 대형 참다랑어는 이제 그, 뭐, 관리를 하거나 출하를 한다든가, 다이버가 들어갔다가, 네. 한 번씩 받치면 뭐, 갈비 때 뭐, 몇 대씩 다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최대 속도를 시속 160km를 내나갑니다.
0: 베테랑님이 참다랑어 양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3: 200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정치마 의장에 참다랑어 자그마한 한 1kg, 2kg 되는 조그만 쥐가 잡혔어요. 정말로 그 귀한 바다의 귀종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 의장을 찾아왔느냐. 그 예쁜 참다랑어를 보고는 그 막 죽은 참다랑어 그놈을 하루 종일 안고 요모조모 다 살펴보고 그때부터 이제 참다랑어 운명적으로 저한테 벗이 된 거지.
0: 원양어선 선장이었던 홍성남 베테랑은 국내 최초로 고등어 양식에 성공했고 불가능하다던 참다랑어 양식도 국내 환경에 맞는 양식법을 개발해 성공시켰습니다.
3: 참다랑어 양식을 위해서는 겨울 최저 수온이 13도 이상은 돼야 되는 걸로 그 다 학계에서도 그렇게 다 알려지셨고 여기에는 겨울에 10도 이하까지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참다랑어 양식은 불가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저는 왜 안 될까? 될 것도 같은데 늘 그런 미련이 남아서 그 2002년도에 그 일본에서 그 양식을 참다랑어 양식 오래 한 그 선배분을 찾아가서 아주 그 여러 차례 찾아가서 애를 태우고 하다가 결국 그분의 그 필드 메뉴를 얻어오게 됐죠.
0: 18년간의 끈질긴 연구와 개발로 키운 귀한 참다랑어들. 그 결과 약 축구장 48개 면적에 35개 가두리 양식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참다랑어 양식 업무를 시작할 시간. 오늘은 참다랑어 포획이 계획된 날이라고 합니다. 참다랑어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4: 그럼 오늘 잡을 애들은 몇 킬로짜리 잡는 거예요?
5: 한 대충 70에서 80킬로. 제가 조기를 깨고 미쳐보면요.
4: 네.
5: 큰 거를 요청하면 작은 게 돼요. 작은 걸 전문 요청하면 큰 게 돼요.
0: 어떤 크기가 잡힐지는 하늘의 운. 80kg이 넘는 참다랑어는 3년 이상 길러야 만날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과연 덩치 큰 참다랑어를 어떻게 잡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선원들이 특별하게 생긴 낚시줄을 준비합니다.
5: 이거는 전기가 통하는 특수선입니다.
0: 참다랑어가 좋아하는 정갱이 미끼를 사용합니다.
5: 이거는
4: 네.
5: 거기 물면은
4: 네.
5: 내가 딱 그 스위치 눌러가지고 기절시키는 거예요.
4: 아, 여기 이걸 누르면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5: 예, 예.
0: 머리가 좋은 참다랑어는 미끼를 한 번에 덥석 무는 일이 없다는데요. 게다가 한 번 실패하게 되면 눈치를 채고 달아나기 때문에 오늘 포획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선원들. 더 멀리 낚싯줄을 던져보는데요.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 바로 그때 미끼를 덥석 문 녀석.
4: 오! 됐다!
0: 이제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지만 격렬히 저항합니다.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는 상황. 녀석과 밀당을 하며 안전하게 배 가까이 이동을 시켰는데요.
5: 뭐
0: 크기가 범상치 않습니다.
5: 야, 한 방에 잘했어.
4: 한 방에 성공했네요.
5: 네. 하나, 둘. 으쌰.
0: 여러 명이 힘을 모아 겨우 건져 올린 참다랑어. 상상보다 더 큰 육중한 몸집에 놀랐습니다.
4: 선생님, 엄청 큰데요?
5: 90kg 되겠습니다.
4: 90kg 정도 돼요, 이 정도면? 네.
5: 뭐, 좋은 일 많이 하신대.
4: 그러고,
5: 우리, 연출관 모시니까 완전히 벌에 한 번에 딱, 그래.
4: 한 번에, 오!
0: 그런데 잡자마자 참다랑어의 골수를 찌르는 선원들.
5: 정통의 골수를 이게 쑤셔가지고, 이게, 그, 파이프를 해가지고,
4: 네.
5: 예, 이게 아직 제거해야 이게, 고기 육질이,
4: 네.
5: 그리고 안에
2: 피맺힘도 없애고, 이 정확하게 이렇게 중심선으로 안 들어가면은, 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한 5분 안에 네. 이게 처리를 해야.
4: 5분 안에요?
2: 예, 고기 선도가 제일 좋습니다. 아, 예.
0: 잡자마자 5분 안에 아가미와 내장, 그리고 핏물을 제거해야 고기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데요. 생 참다랑어의 맛과 신선도는 바로 시간 싸움에 있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다는 참다랑어.
2: 이 내장하고 요리해 먹으면 맛있습니다.
4: 아, 이것도 요리가 가능해요?
2: 예, 예.
0: 전처리가 끝난 후엔 곧바로 얼음물에 담궈 하루 정도 숙성시킨 뒤 주문자에게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2: 참다랑어는 이제 이 국화 지방산이 많아지고 네. 이렇게 안 하면은 산화가 빨리 됩니다. 여러분.
0: 냉동시키지 않고 주문자에게 배송하기 위해선 이런 세심한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귀한 선물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밤새 얼음물에 담궈두었던 참다랑어를 꺼낼 시간. 그런데 이제 보니 참다랑어 지느러미 색깔이 독특합니다.
4: 지느러미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노란색 여기.
2: 네, 그게 태평양 참다랑어고 그게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분류를 크게 하면 8종류 되는데.
4: 8종류나 돼요?
2: 네. 여기 이 태평양 참다랑어가 제일 맛있다고 그런 게 일본 말로 구로마그로.
4: 아. 네,
2: 제일 맛있는 겁니다.
0: 아~ 90kg 참다랑어 한 마리는 약 500여만 원이 넘게 거래된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참치캔의 참치는 참다랑어가 아닌 지방이 적고 가격이 저렴한 가다랑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최고급 참치 중 하나로 꼽히는 북방 참다랑어.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남방 참다랑어. 또 한국에서 참치회로 불리는 담백한 맛이 특징인 황다랑어. 육질이 단단하고 지방이 많은 눈다랑어와 참치캔에 쓰이는 가다랑어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양식 참다랑어. 소비자들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베테랑의 목표라는데요. 늘 소망을 목전에 두고 뜻하지 않는 좌절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다의 로또라 불리던 참다랑어 양식에 성공하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양식장을 덮치며 수년간 길러온 수천 마리의 참다랑어들이 순식간에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3: 7년 전이죠. 그때는 저희들이 참다랑어를 약 한 4천 마리 정도 기르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잘 성장을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을 이제 벌도록 그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볼라벤 태풍이 닥치면서 4천여 미 중에서 한 3,500미를 유실을 해버렸어요. 약 한 50억 이상을 그냥 돈으로도 날려버렸는데 근데 그게 다른 어류는 참 어류 양식 보험이 되지만 참다랑어는 정작 어류 양식 보험도 안 들어있었으니까 그 피해를 전부 제가 다 알아야 되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바다에서 10수년을 파도에 시달리며 살아온 사람이 그리고 파도 한 방 맞았다고 제가 물러서 버리면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다시 일어서야죠.
0: 오후 시간. 선착장에선 선원들이 그물을 배에 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참다랑어 양식장에 그물을 교체하는 날이라는데요. 지름 25m의 대형 그물이다 보니 무게가 상당합니다.
2: 물에 당기면 찢어진다.
0: 서로 호흡을 맞추며 동시에 그물을 당겨야 합니다.
2: 영차 영.

0: 저들에게 예, 서로 누가 앞소리를 해주고
1: 뭐 걸렸어.
0: 이 문에 땡기면 이제
1: 찢어지죠. 힘들게 예. 이거 다 보강하고. 예.
2: 그래도 힘을 합하니 예. 금세 그물을 실었습니다.
0: 떨어지는데 찾았다고
3: 방치라고. 아, 예.
2: 그물은 두세 달에 한 번 교체한다는데요.
1: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가요?
0: 아니, 아주 중요하지. 뭐, 예를 들어, 긴장하지 않고, 네. 그냥 건습으로 하다가는, 참나는 고기가 건물에 걸려가지고, 네. 건물에 걸리면 폐산하고 하기 때문에.
1: 건물에 걸리면 죽어요?
0: 건물이 이제 주름이 간다든지 그러면은, 건물에 감켜가지고, 네. 폐사가 이런.
2: 그물 교체 작업에는 두 대의 배가 이용되는데요. 먼저 두 달여간 사용한 헌그물과 새로 교체할 새 그물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물속에 잠겨있던 기존 그물의 일부분을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무게가 상당합니다. 홍합과 따개비는 물론 해초들이 그물에 잔뜩 붙어있는데요. 이것들을 방치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0: 이제 홍합 같은 이 잔물이 많이 붙으면은 네. 이게 또 그 썰리 가지고 구멍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1: 이게 저 예. 홍합이 맨날 홍합탕으로만 봤지 이렇게 다 붙어붙자라는 처음 알았어요. 소장님 이 그물을 이제 빼가지고 이제 바꾸는 거네요. 그물을 이 그물을
0: 저 다음 작업 보시면 이 그물을
1: 먼저
0: 이 그물을 연결을 합니다.
2: 새 그물과 헌 그물의 끝을 연결한 뒤 한쪽에서 헌 그물을 끌어당기면 새 그물이 자연스럽게 딸려가면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한쪽 배에선 어장에 넣을 새 그물을 펼쳐 만반의 준비를 해둡니다. 반대쪽에선 헌 그물과 새 그물을 연결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둡니다. 드디어 크레인을 이용해 헌 그물을 당겨 올립니다.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서서히 작업을 진행시키는데요. 기계는 거둘 뿐 교체 작업 역시 일일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름진 곳에 참다랑화가 끼면 폐사할 위험이 높아 일일이 손으로 펼쳐가며 섬세하게 작업을 합니다.
1: 뭐 이상 걸렸다.
4: 전부 남은 오! 빨리. 들어와서 밟으라고.
1: 들어와서 밟아요? 뭘 밟아지? 이걸 밟고 있으면 될까, 이렇게? 밟고. 오케이.
4: 한국말 몰라?
1: 아, 아는데 뭘, 그물을 밟는 거라고 생각했어, 어르장님.
2: 동작이 굼뜨니 한 소리 들었습니다. 모두가 호흡을 맞춰야 끝나는 작업인 만큼 각자 제 역할을 해내야 하는데요. 그렇게 그물 교체 작업만 꼬박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갑자기 잠수부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0: 새 그물이 잘 이렇게 패졌는지, 고기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합니다, 주로.
2: 아마추어 잠수사 경력이 있는 저도 잠수부 업무에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자신감 충만. 일단 입수부터 해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생겼는데요.
5: 투격이 너무 루즈해요.
2: 말썽인 수경을 재정비한 후 다시 입수. 그런데 또다시 수경에 물이 찼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는 이장님.
6: 다시. 이 머리까지 물로 들어갔다가 싹 뒤집어 보세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예, 보세요, 뒤집어. 진짜 극한 직업은 PD님 직업이네.
2: 제가 헤매는 동안 일찍부터 그물 점검에 나선 베테랑 잠수부님. 그물은 잘 펴졌는지

0: 그물도 좋아. 예. 잘 펴졌어.
1: 고생했습니다.
2: 예. 빨리 관객들이 빨리 올라오세요.
3: 빨리 올라갈까요? 여기 도움이 못 된 것 같아요. 저 너무 아니 지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4: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특히 이곳엔 귀한 참다랑어 치어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인공 종묘부터 사육해 완전 양식에 성공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1: 지금 일본은 뭐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참다랑어 양식을 하는 업체가 한 두 개소밖에 안 되는데 일본에는 한 200여 개소 되거든요. 그러면 규모 면에서 또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종어 생산도 가능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 자연에서 종어 확보하는 것도 우리보다 쉽게 하고 있습니다.
4: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참다랑어 양식에 대규모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미래 먹거리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회지만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현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 이런 일을 누군가는 뭐 정의를 쏟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뭐 야 뭔가 또 제 인생에 뭐 큰 뭐 보람을 하나 남기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어렵지만 계속 지금 도전을 하고
4: 잠시도 쉴 여유가 없습니다.
5: 지금 오늘 그 고등어 출하 요청이 있어가지고
3: 아 고등어 출하 요청이요?
5: 예. 네. 양식하고 있는 가두를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4: 베테랑이 이렇게 고등어를 키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6: 이 참다랑어는 의학의 기복이 심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원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는 더 훨씬 우리가 많은 양을 확보하고 기를 수 있는 고등어 양식이 더 우리 수입 면에서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4: 현재는 참다랑어 양식만으로는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태. 약 5만 마리의 고등어가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 일부는 참다랑어 먹이로도 쓰입니다. 고등어를 잡는 방법은 미리 설치해둔 그물을 당겨 끌어올리는 건데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 원장님, 요령은 없어요? 그냥 땡기는 거예요?
7: 땡기는 거예요.
1: 천천히, 천천히 있습니다.
3: 천천히 해야겠죠, 이거?
1: 예, 예. 힘을 한 번에 쏜다고.
3: 아, 힘 한 번에 빡 준다고 막, 막 예, 올라오는 게 아니고.
1: 막 올라오는 게 아니고. 네. 천천히 이제. 아.
3: 오, 고등어 보여요, 막 이제.
1: 예.
4: 드디어 고등어 떼가 보입니다. 팔딱팔딱 뛰는 모습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 녀석들은 활어 상태로 판매돼 횟감으로 쓰인다는데요. 그래서 선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등어는 참다랑어와 마찬가지로 아가미가 건조되면 생존 기간이 짧아져 선도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빨리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3: 네. 어떻게 여기 이렇게 받치고 쓰면 되나? 네. 이렇게요? 아, 요렇게? 아, 네. 네. 감아요? 됐어요?
4: 고등어를 통에 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허리 힘이 중요한데요. 악! 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3: 뭐야, 선생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잘하고 있죠?
1: 예, 잘하고 있는데 많이 무겁지?
3: 많이 무거워요, 이거 생각보다. 교대로 갈까요, 교대로? 한 번씩, 한 번씩. 아, 힘들어, 한 번씩이요.
4: 무게도 무게지만 활기찬 녀석들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3: 아, 근데 얼굴에 너무 물이 많이 튀는데? 얼굴에 막 물이 막 튀어요.
4: 들어올리고 또 들어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 작업. 점점 두 팔에 힘이 빠져갑니다.

0: 아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들려 들려 들려 들려
1: 아아 이제 안돼 안될 거
0: 왔다 내려 물이 안 나는데 돼
1: 선생님 이제 못 하겠어요
0: 예예 그 무슨데 그 물
2: 자포자기한 저와 달리 마치 참다란 것처럼 멈춤없이 일하는 선원들 정말 존경스러웠는데요. 잡은 고등어에게 곧바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1: 올라가고
0: 지금 산소 그렇게 아주 아... 세상의 환경을 컨디션을
1: 만들어주고 산소가 살아서 건강하게 네. 가려면
0: 네 그리고 또 이게 제주도 거기 가기 때문에 네. 거기 또 사료를 2-3일 전에는 사료를 안 주고 또 굶깁니다.
1: 아 일부러 사료를 안 줘요?
0: 네 사료를 주면 배가 부르면은 폐사가 날 우려했습니다.
2: 그런데 이곳의 고등어들은 무늬가 달라 보이는데요.
1: 제가 마트 같은 데서 고등어를 보면 등이 약간 무늬가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은데
0: 네, 그렇지.
1: 얘네는 약간 네. 살아봐부터 약간 초록색이네요.
0: 모든 고기는 보호색을 자기가 보호색을 가집니다.
1: 아, 보호색을 가지고?
0: 네, 이게 세상의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1: 네.
0: 싱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1: 색이 달라요. 네.
0: 예, 예.
1: 네, 오오오오, 네.
0: 350g.
1: 오, 힘이.
0: 네, 힘이 엄청 세.
1: 오! 네. 색깔이 다르네요.
0: 네.
3: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 네. 아, 잡을 수가 없네.
2: 화라 성태의 이 최상급 고등어는 한 마리에 약 7,000원 정도에 판매된다는데요. 참다랑어를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잡은 양만 약 200kg. 만선의 기쁨을 안고 또 고단한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선원들. 얼린 정어리들을 분쇄기를 통해 잘게 부숩니다. 무엇에 쓰는 걸까요?
0: 고등어 양치장에
1: 네.
0: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1: 네.
0: 프레스를 합니다. 그 고기 자체를 말해주면 고기들이 입이 작아서 그걸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분쇄를 하는 거예요.
1: 아 그럼 저렇게 지금 만들어진 게 지금 고등어 사료인 거래요?
0: 네.
2: 오늘은 고등어뿐만 아니라 참다랑어에게도 밥을 줘야 한다는데요. 하루에 많게는 두 번 이상 사료를 제공합니다. 차에 싣고 가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 이거 혼자 못 들겠는데요, 선생님.
0: 네, 오늘.
2: 사료를 매일 배에 싣는 과정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망에서 어획한 사료가 부족할 때면 별도로 구매해 조달한다는데요.
1: 홍회사님, 이거 무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4: 네?
1: 이게 무게가 얼마,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
4: 오늘 줄 양은?
1: 네.
4: 400kg.
1: 아, 이게 지금 정어리 400kg예요?
0: 급이랑을 보통 일반 고기는 한 10% 보는데.
1: 10%요?
0: 예, 참다랑 한 15% 보면 됩니다.
1: 그러면은 참다랑 몸무게가 100kg다, 그러면은?
0: 한 15kg.
1: 하루에요?
0: 예. 네.
1: 그렇게 많이 먹어요?
0: 많이 먹습니다. 참다랑 에너지를 소비 많이 하기 때문에 겁이랑 네. 먹는 것도 많이 먹습니다.
1: 와, 그럼 사료값도 적장이 드는데요?
0: 아, 사료값이 많이 들지.
2: 매일 엄청난 양을 먹어대는 녀석들. 덕분에 사료 운반 작업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1: 아니, 이거 날리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0: 네, 이게 모으니까.
1: 아.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네요, 이거 맡는 네, 것도.
0: 그지, 뭐, 배낭 이루어지는 게
1: 네.
0: 전부 노동력이니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1: 아.
0: 네.
2: 드디어 운반 작업이 끝났는데요. 먹이를 기다리고 있을 녀석들을 위해 서둘러 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키우다 보니 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0: 이 양식하는 물고기를 그 애들 다루듯이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1: 아기 다루듯이.
0: 예, 예.
1: 신경 써서 그렇게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
0: 예, 그렇게 어디가 아픈지 말을 의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면서

0: 안 먹는 거는 왜 안 먹는지 사료량을 올리고 내리고 조절을 해야 되고 관리 상태가 안 좋으면 약도 처방을 해야 되고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달아야 이게 고기가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고등어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고등어에게 줄 먹이는 분쇄한 정어리와 배합 사료인데요. 적당한 양을 골고루 양식장 안에 뿌려야 한다는데요. 사료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게 고등어들의 동선을 살피며 먹을 만큼만 제공해야 합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2: 줄 때는 그냥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예요. 뭐 요령이 있어요, 이게.
0: 근데 이 고기 상태, 먹는 상태를 봐가면서.
2: 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0: 예. 이 사료가 가라앉습니다. 증강을 하기 때문에 안 먹고 버리면은 사료비도 아깝지만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 먹는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해 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2: 제가 한번 줘봐도 될까요?
3: 네.
2: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뿌리면 돼요?
0: 저 멀리 퍼지게끔, 예. 더 이렇게 착, 스냅을 줘가지고 착 해가지고.
2: 스냅을 줘야 돼요?
0: 예, 스냅을 딱 줘야 돼요.
2: 스냅을?
0: 예. 그렇지. 예, 예.
2: 아, 재밌는데, 회장님?
0: 예.
2: 오늘 힘들지도 않고 재밌는데, 잠깐만.
0: 예.
1: 이때까지만 해도 곧 닥칠 위기를 몰랐습니다. 하루라도 먹지 못하면 살이 금세 빠지는 고등어들. 그래서 매일 급여가 필수입니다. 먹이를 먹는 고등어 때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이 예뻐 열심히 주다 보니 점점 어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0: 살 먹을 텐데.
2: 네?
0: 살 안 먹기 했으니까.
2: 살 좀 그렇네요. 이제 하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처음 할 때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어깨가 뻐근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가 뻐근해요, 이게. 와! 저 어떻게 해요, 사장님? 아! 안 돼! 잠깐만요. 아이고. 아, 또 한 번씩 사고로 이렇게.
0: 아, 됐습니다.
1: 그런데 좀 전까지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눈을 뜨기도 힘든 돌풍.
2: 와, 바람이 장난 아니. 하류가 날아가도 휘어.
0: 이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2: 아, 위험해. 와, 와. 갑자기 날씨가. 아까 저기까지만 해도 호수 같았는데.
0: 수시로 변하니까. 빨리 준비, 일기를 잘 봐가지고.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1: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 날씨. 안전을 위해 회항을 해야 하지만 참다랑어들을 굶길 수 없어 서둘러 이동을 해봅니다.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세찬 바람. 배가 고팠는지 참다랑어들이 금세 몰려듭니다. 파도가 더 세지기 전에 서둘러 먹이를 줘야 합니다.
2: 조심.
0: 유동을. 와, 이게 파도 치는데.
1: 먹이를 가로채는 갈매기들까지 오늘은 회방꾼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보는데요. 예측불허의 바다에서 참다랑어를 기른다는 것이 새삼 대단해 보였습니다.
3: 이게 양식장이라고 해서 일이 쉬울 줄 알았는데 정말 쉴 틈 없고 또 업무 강도도 절대 약하지 않구나. 일단 보면은 이제 이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나 또 소장님이 또 연세가 있으신데 이걸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사실은 좀 감동받은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꿈이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려고 쉼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를 얼만큼 먹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
1: 고된 업무를 마치고 휴식 시간. 드디어 생 참다랑어회를 먹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2: 참다랑어 양식하시니까 되게 자주 드시겠네요, 참다랑어회를.
4: 워낙 비싼 거니까 자주 잡아 먹을 수가 없죠.
2: 아, 그래요? 네. 아, 대표님하고 소장님도 자주는 못 드세요?
4: 그럼요.
2: 워낙
1: 대표님과 소장님도 자주 못 먹는다는 값비싼 참다랑어회.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군침도는 비주얼. 빛깔부터 남다릅니다.

0: 있어.
1: 아니라는데요.
0: 내가 어떻게 먹었던
1: 참다랑어, 물론 참다랑어 인지 참, 저는 참다랑어 인지 모르고 참치인 줄 알고 먹었던 거지만, 오늘이요?
2: 그렇습니까? 단맛이 좀 나는 거 안 같습니까?
1: 네, 단맛이 좀 나고, 전혀 안 믿는 거고.
3: 참다랑어 양식장 오늘 잘한 것 같아요.
4: 모두의 수고로움과 꿈이 더해져 완성된 귀한 참다랑어의 맛. 두 분의 희망처럼 참다랑어 양식이 활성화돼 대중적인 음식으로 사랑받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 그래 아직까지 제가 목표한 꿈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계속 뭐 이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미래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나라 참다랑어 양식은 반드시 성공을 하고 활성화하게 되게 됩니다. 이거는 저는 뭐 100% 확신합니다. 제 힘이 닿는 데까지는 뭐 꾸준히 그 역할을 이어갈 생각이죠.
2: 가능성이 있는 걸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내가 용서가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다랑어, 그 신선 참다랑어를 요구하는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사료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경비를 투입한 만큼 지금 수익이 조금 충분하지 못해서 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쉼없이 헤엄쳐야만 살아가는 참다랑어처럼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성공시킨 K참다랑어의 기적. 나이도 잊은 채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두 분의 열정이 꼭 현실로 이뤄지는 그날을 함께 응원해봅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받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0: 시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은 보행 자세가 아닌데 그냥 맹신하는 거죠.
1: 저런 걸음으로 너무 많이 걷는 거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발 모양을 보니까. 근데 그거 무슨 신발인지 아세요?
2: 뭐야?
3: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다고 감지하고 나서부터는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이제.
2: 어느 날 갑자기 계단 내려가는 게 손을 안 잡아가지고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4: 걷기를 빨리 못했는데 빨라졌다고 저도 느끼니까 뛰고 싶고 그러지.

걷기는 때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틈만 나면 걸었다는 기준이 3년 전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는군요.

0: 그 후 기준님은 걸음걸이부터 바꿨답니다. 누가 봐도 꼿꼿한 자세와 에너지가 느껴지는 발걸음.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볍게 걷는답니다.
1: 가는 식당이 있는데 일부러 거기까지 걸어가서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어떤 걷기 위한 장치? 일부러 걷기 위한 장치? 예.
0: 집 앞 식당도 많지만 일부러 8km를 걸어간다네요. 기준님에게 걷기는 이동이 아닌 운동인 셈이죠. 밥을 먹을 때도 구부정한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게 다 아파봤기 때문이랍니다.
1: 항상 이렇게 밥 먹으면서 보지는 않고 식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0: 걷기 동호회 활동만 10여 년. 산티아고 순례길은 세 번이나 다녀왔을 정도로 기준님은 걷기 많이 하였는데요.
1: 새벽 3시 좀 넘었는데 식은땀이 쫙 나더니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은 느꼈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죠. 병원 응급실로 가서 정신을 차렸을 때가 한 5, 6시간이 지난 다음 날이었어요.
0: 병명은 흔히 디스크라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척수증. 수술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주치의와의 상의 끝에 자세부터 바꿔보기로 했답니다.
1: 지금 이 사진이 응급실에 갔을 때 그 바로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지금 끔찍하네요. 지금 보더라도. 네.
0: 그런데 걷기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2: 우리가 척추가 좌우가 한 100g 정도의 불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만보를 걷는다고 생각하면 곱하기 만을 하면 이게 거의 1톤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불균형을 버티지 못하고 몸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를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바르게 앉기, 서기, 걷기. 몸을 귀하게 여긴 지 9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는군요.
1: 갈 때마다 CT하고 MRI를 찍는데 이 전에 갔을 때는 아주 좋아졌다. 어떤 성공으로 봐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기준님을 살린 걷기는 어떤 걷기일까요?
1: 걸을 때 어깨를 최대한 펼치고 등 뒤에 가상의 점으로 어깨를 모은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상체에 최대한 힘을 뺍니다. 어깨를 축 늘이트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부품을 넓게 하는 겁니다. 넓게. 그래서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땅에 닿습니다. 먼저. 예. 예, 최대한. 예, 머리끝에서 누군가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 그런 기분. 꼿꼿하게 세우는 거죠. 발 모양은 11자로. 네. 제가 생각하는 바른 걷기입니다. 예.
0: 기준님에게 걷는 법을 알려준 주치의마저 놀라게 한 기적의 걷기. 여러분도 지금 약이 되는 걷기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저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마치 사람의 지문과도 같죠. 걸음은 그 사람의 건강과 성격까지도 말해주는데요. 걸음마를 떼기까지 1년. 뒤뚱뒤뚱 걷다가 어느 순간 잘 걷게 되는데요. 건강한 성인이 되고 어느덧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 반대가 됩니다. 걸음이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걷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2: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걷지 못하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걸으려고 하는데요. 걷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3: 걷기는 단지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심폐계, 신경계, 골격계, 내분비계, 이 모든 인간의 모든 구조물들을 이루고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전체가 동원돼서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0: 제작진은 잘 걷고 싶다는 세 분의 귀하신 몸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두 분을 찾았는데요.

0: 아, 우리 순복님은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분이군요. 귀촌한 지 2년째. 자식들 다 건사할 때까지 이런 생활은 꿈만 꾸셨다죠. 마침내 그림 같은 집을 지었건만 허리며 관절 여기저기 안 쑤시는 곳이 없다는 순복님. 그래서인지 씨 뿌리는 사람 따로 심는 사람 따로 있네요.
1: 그리고 땅이 질어서 제가 허리 구부리는 걸 못하니까 서서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고 동생 도와주고 그럴 때나 좀 하지. 안 그러면 못 심지.
0: 허리 한번 펼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데요. 사실 우리 순복님 같은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그래도 건강에 좋다니 마냥 걸으신답니다.
1: 우직하지? 이게
2: 오른쪽 고관절이 굉장히 뻣뻣해서 되게 뻣정다리로 이렇게 걷는다는 표현으로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 그러니까요. 무릎의 굴곡도 거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1: 저는 똑바로 걷는다는데 옆에 분들은 이래요.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약간 띠뚱띠뚱. 이게 발을 크게 못 뛰다 보니까.
4: 모든 관절이 회전하면서 걸어야 되는데요. 상체는 뻣뻣하게 세우면서 다리로만 걷는다든지. 보폭이 너무 짧은 걷기 동작. 무릎이 걸으면서 안으로 모여지는 걷는 동작. 고관절이 흔들리면서 걷는 동작. 잘못 걷는 유형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걸음걸이들입니다.
0: 걸음은 인생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35년간 하루 10시간씩 앉아 옷을 만드셨다는 순복님. 그러다 아프면 주사를 맞으면서 그 세월을 버텼는데요. 결국 2년 전에는 고관절 수술까지 받았답니다.
2: 침대가 아예 거실로서 나와 있네요.
3: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누워 계신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2: 시골에 계시면 저렇게 허리를 숙일 일이 되게 많거든요.
3: 그대로 그냥 엉덩이 땅에 대고 하시는 거 보니까 고관절이 불편해 보이네요.
1: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0: 올해 63세, 점점 더

0: 걸음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1: 통증 때문에 겁이 너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보행 거리도 굉장히 짧으시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골반을 굽히는 동작도 많이 안 되셔서 뒤뚱뒤뚱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피아노 좀 치는 남자. 복윤님은 올해 39살.
1: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비만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남자 피아니스트는 되게 호리호리하고 잘생기고 막 손가락 막 이렇게 길고 얇고 막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반대니까.
0: 171cm에 105kg. 연주를 하다 보면 아랫배에 팔 뒤꿈치가 걸리기도 한다네요.
1: 혼신을 다해서 꺾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갈 때 뭔가 저는 완전 거의 눕다시피 해서 넘어가야 돼요.
0: 당장 다이어트가 필요할 뿐 걷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2: 몸무게도 꽤 많이 나가는데 지금 보행 패턴을 불안하게 만드는 슬리퍼 착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강아지도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1: 아이고, 아우,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우리 갈게. 아, 미안.
4: 딱히 뭔가 뭐 불편한 건 안 보이시는데.
1: 아, 지금 근데 살짝. 이제 좀 허리가 조금 뻐근해지려고 해요. 근육이 좀 타이트해지는 느낌?
0: 에이, 설마 아직 걸은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요?
2: 오른쪽으로 확실히 이렇게 좀 쏠려서 걷는 게 보여지네요.
3: 골반은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상체는 왼쪽 어깨가 높아요.
0: 한 시간을 걸었는데 드셔야죠. 네, 그럼요. 그런데 그거 나지 사이즈 아니에요? 지금 봉규님 말고 집에 또 누가 있는 거죠?
5: 먹은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이것 때 이렇게 먹으니까 안 빠지는 것 같아요.
3: 저렇게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배가 나오다 보니까 요추가 전만이라고 그러는데 각도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죠?
2: 아무래도 요추라는 그 허리뼈가 앞으로 많이 구부러지니까 뒤에 있는 근육들은 또 그거를 잡아내야 되고 그래서 뻣뻣하게 그 부분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봉규님과 순봉님이 왜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제작진은 각종 검사를 통해 두 분의 몸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성함이 귀하신 봉규님 네. 맞으시죠? 네. 요게 이제 각도가 한 40도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인데, 네. 48도. 아... 50도 정도 나와야 되는 수치가 이제 65도 정도로 더 많이 이제 기울어진 거를 보기 때문에, 네. 척추의 균형 자체가 일단 정상이 아니에요.
0: 보행 패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행 검사를 해보니, 보행 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 있어, 정상 보행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체중 때문에 눌려서 무너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체중을 감량하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0: 다음은 네. 순봉님입니다.
3: 귀하신.

0: 총독님,
1: 네.
0: 오늘 뭐 고생 많이 하셨어요?
2: 이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높이 차이가 나요. 거의 한 12mm 정도 되니까 1cm가 넘는 정도로 왼쪽이 높으세요.
3: 거기에 허리 주변에는 유독 하얀색의 지방이 많은데요. 근육이 받쳐주지 못하니 척추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많이 걷지만 보행 검사를 해보니 순복님의 보행 패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의 중심이 이동하는 가상의 선을 보행선이라고 하는데, 순복님의 보행선의 길이는 정상 범위에 비해 짧았습니다.
0: 걷는 게 좋다는 거는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어요?
1: TV에서 그냥 무조건 걷는 것만 좋다 그래서 걷기만 했어요.
0: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1: 하루에 만 번도 하고 2시간, 3시간.
0: 신발은 항상 그런 거 신고 다니시고요.
1: 네, 이거.
0: 매일 신는 신발이세요?
1: 네네.
0: 네.
3: 발 편한 신발은 어르신들의 관심사, 고르고 고른 신발인데요.
0: 예, 근데 그거 무슨 신발인지 아세요?
1: 몰라요.
0: 용도는 러닝화예요.
1: 아, 맞아요.
0: 근데
1: 러닝이라고 그랬어요.
0: 러닝화도 단거리 러닝이 아니고요. 한 10km, 20km 마라톤 하는 사람들용 러닝화예요.
1: 이게요?
0: 예.
3: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이렇게 장거리용 러닝화를 신으면 발목 사용을 거의 안 하게 된다네요.
4: 순복님께서 신고 있는 신발이 노인들을 위한 기능성 신발과 가장 유사한 신발인데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근육이 약하고 유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뒤꿈이 너무 높거나 발볼이 너무 좁으면 지면의 충격이 발바닥에 불균형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저희는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0: 오늘 귀하신 운송님 검사한다고
3: 하루도 걸지 않고 만보를 꼭 채운다는 우종님입니다.
4: 힘점이 있는 게 오른쪽에 예전에 이제 고관절 수술하신 그 현장이에요.
3: 골반뼈와 허벅지뼈를 잇는 고관절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곳. 손상된 고관절 부위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게 고관절 수술입니다.
4: 근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40% 정도 가까이 근력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3: 우종님 연세에 비해 근육이 무려 7kg이나 부족하다네요.
4: 근육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근육으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근육에 고장이 생기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3: 만보 걷기를 한지 꼬박 2년. 왜 걸어도 근육이 붙지 않는 걸까요?
4: 뒤꿈치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 같고요.
5: 확실히 제 눈에도 보폭이 굉장히 짧아
4: 짧아
5: 보이는 게.
4: 보이고.
3: 매일 오르는 북한산 둘레길, 가장 완만한 코스로만 다닌답니다.
6: 한 14,000보, 12,000보 그래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지금도 산에 올라갈 때는 여기가 밑짝 다리가 아파요. 아프면서도 그걸 참고 조금 올라가는 거죠.
7: 건강해지려면 계속 걸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으실 텐데, 바르지 않은 보행 패턴으로 계속 걸으니까.
4: 저런 걸음으로 너무 많이 걷는 거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3: 산 공기를 마시면 없던 식욕도 절로 생긴다는데, 우종님이 드시는 건 고기 대신 말린 인삼. 맛있는 냄새가 몰려와도 흠적도 안 하십니다.
6: 고기가 입 안에 들어가게 되면 뱅글뱅글 돌고 넘어가지를 않아요.
3: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인데 신경 좀 쓰셔야겠는데요.
4: 통증이 발생하거나 숨이 차면 무조건 걸음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마시고 부족한 근력이나 뻣뻣한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데 더 힘을 쓰는 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3: 걸을 때 척추나 관절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사인. 그때는 먼저 몸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 세 분 모두 의료적 조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누구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걷고 싶다는 세 분을 위해 다시 두 명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8: 우종님은 일단은 고관절 주변에 근력을 약간 균형 맞게끔 맞춰놔야 되겠다. 그리고 봉규님은 지금 근육의 불균형을 맞춰주고 골반의 움직임을 좀 좋게 해서 20분, 30분 걸어도 안 아프게끔. 순봉님은 움직임 공포증, 두려움을 떨어뜨려주면서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움직임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자신감을 드리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3: 먼저 허리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던 순봉님.
8: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허리가 불편한 게 10에서 몇 정도 될까요?
1: 10에서 한 8?
8: 8? 어휴, 많이 불편하시죠?
1: 네, 많이 불편해요.
8: 자, 귀한 황순봉님이 네. 젊다고 봐요.
1: 그래요?
8: 왜 아직도 살 날이 많다. 훌라후프 옛날에 돌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젊었을 네. 때? 근데 이 손을 여기다 놓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그렇지.
3: 이 정도 운동이라면 저도 당장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순봉님도 잘 돌리시네요.
8: 둘, 자, 괜찮아요. 셋, 그렇지. 넷. 요게 이제 옛날 젊으셨을 때 어디 가서 이렇게도 춤도 추셨거든요. 자, 그 기능을 찾아야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이번엔 두 번째 운동이에요. 이거를 수모 스쿼트라고 해요. 수모 선수들이. 아, 이런다고 스모 스쿼트야. 이거 잡고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 앞으로 똑바로 걸어주고 싶으시면. 네. 자, 내려갑시다. 그렇지. 또 이렇게 빼고
3: 말타는 기마 자세로 배에 힘을 준 다음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자,
8: 머릿속에 이게 지금 잘 된 거예요. 성공.
3: 세 번째는 삼각형 물병 터치하기.
8: 하나, 둘, 셋. 하나, 너무 잘하신다. 둘,
3: 걸을 때 외에는 거의 누워만 지냈던 순봉님. 뭐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1: 불편해졌는데?
8: 저는 그냥 어만 할게요.
1: 이쪽이 불편했거든요.
8: 그러니까 감염됐어.
1: 편한데요? 확실히.
8: 아, 괜찮죠?
1: 네.
8: 그래서 땀 나고 너무 좋다. 네. 펴지지 않으면서 고관절만 돌리는 게 키예요.
3: 봉규님에게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이 주어졌는데요. 살도 빼고 걷기 자세도 교정하는 일석이조의 운동법.
8: 호흡 내뱉을까요? 강아지 데리고 걷다가 이렇게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3: 자꾸만 오른쪽이 끌리셨죠.
8: 균형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처럼 이렇게 딱 서보실게요. 아무것도 아닌 운동 같이 보이지만 끝나고 그래. 나서 어떤 느낌이 드나 보십시다. 고!
9: 이거 고문인데?
8: 하나.
3: 비틀비틀 한 발로 서기.
8: 셋. 이렇게 하면서 걸어.
3: 그 다음은 파워워킹인데요. 손을 X자로 콕콕 찌르면서 제자리에서 네. 걷습니다.
8: 제자리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자꾸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교정해서 내가 똑바로 비슷하게 갈 수 있게끔.
9: 네네. 이렇게요?
8: 둘. 네. 하나. 둘.
3: 집에서 딱 5분만 해도 땀이 둘. 파워풀하게 난다네요.
8: 하나. 둘.
9: 자꾸 이렇게.
8: 하나. 둘. 그 제자리에 서서 그렇게. 지금 힘 빼고 그냥.
3: 우종님은 뻣뻣해진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고관절 강화 운동에 집중했는데요.
8: 다섯. 잘하셨어요. 네. 다섯. 여섯.
3: 정작. 내 몸은 이런 걸 원했는데 너무 몰라줬네요. 드디어 바르게 잘 걷기 위한 3주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0: 큰맘 먹고 나가셨다는데요. 요즘은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네, 네.
2: 한 며칠쯤 지나니까 그 변화가 좀 느껴지시던가요, 슬슬?
1: 내 몸이 무슨 뭐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은 아니고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계속했죠.
0: 피아노 치는 봉균님을 다시 만난 건 프로젝트 10일차. 잘 걸으려면 무엇보다 살부터 빼야 하는데요. 윤기 좔좔 흐르는 음식들이 오늘도 어서 오라고 손짓하네요.

0: 봉규님 앞에 있으니 유난히도 단촐해 보이는 김밥 한 줄. 차라리 운동 한 시간이 낫겠습니다.
1: 이 먹고 배가 불러요?
2: 아니요.
1: 그러면 라면 생각 안 나요, 지금은?
2: 사실 좀 나요. 그래서 지금 짬뽕 라면을 시켜볼까.
0: 평소 먹는 양에 비하면 줄이고 줄인 게 이 정도라네요. 한번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면 꼬박 두세 시간은 앉아있다는 봉규님. 경직된 몸을 풀어주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다네요.

0: 가장 달라진 건 봉규님의 걷기. 요즘엔 20분 넘게 걸어도 몸이 가뿐하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1: 아랫배에 살짝 좀 힘을 주고 걸으면은 허리가 좀 이렇게 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0: 몸이 달라지니 등 떠미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운동이 된다는데요. 이에 질세라 우리 우종님도 어찌나 성실하신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순봉님은 단지나 선아 운동 생각. 와, 세 분 다 모범생이십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는데요. 세 분의 운동 영상을 꼼꼼하게 모니터합니다. 과연 세 분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2: 아, 순봉님은 우리 허리 돌리기 운동을 좀 너무 빨리 하신다. 아, 조금만 더 구부리면 좋아요. 조금만 더 구부리시면 참 좋은데,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순봉님.
3: 안녕하세요.
2: 잘 지내세요, 황순봉님?
3: 네, 잘 지내고 있어요.
2: 요 허리가 지금 보이시죠?
3: 네, 네.
2: 무릎하고 병뚜껑을 닿게 할 때 무릎도 이렇게 좀 내려와야 돼요.
3: 아, 예.
2: 무릎과 허리가 같이 내려가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처럼 했어야 돼. 네,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훨씬 편하잖아. 요거 돌리는 것도, 이것도 너무 지금 급하세요. 뭐가 급하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강원도 정선에서 누가 와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 돌릴게요. 하나. 이런 식으로. 그것도 무릎 구부리세요. 구부릴게.
0: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느리게 허리를 돌려야 한다네요.
2: 네, 그렇게. 그렇죠. 네네. 어이구. 다 앉아버렸네. 안녕하세요. 귀하신 우종님.
3: 네, 안녕하세요.
2: 오른 다리로 땅,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있어 보여서 정말 감사했어요.
3: 놀랬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0: 아니, 그런데 우리 우정님 표정부터 달라지셨네요.
2: 제가 아주 너무 감사하네요. 다리 이렇게 딱 드는 동작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3: 네, 지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2: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걷는 것.

0: 여러 가지 이런 운동법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1: 예. 걸을 때는 어떠세요?
2: 허리가 타이트하지 않아요.
3: 아.
2: 예, 네, 많이 오래 걸어도 그렇게 피곤한 게 없어요.
1: 2분, 3분짜리 그 걷기 전에 가볍게 워밍업 하는 동작을 영상으로 제가 직접 제작했어요. 꼭 걷기 전에 또 요거 추가적으로 체조하시고 걸어보시고 또 어떤 느낌이 나는가 알려줘 보세요.
4: 운동할 때는 진짜 오롯이 저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사실.
5: 이제 막 등산을 하고 싶어요. 산을 타고 싶어요.
6: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안 하면 다시 굳어요.
7: 3주 후가 벌써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운동만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세상 놀랍습니다.
8: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근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력도 필요하고 지구력도 필요하고 유연성도 필요하고 이런 밸런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사람마다 어느 한 부분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장 모자라는 부분이 채워지면서 그만큼 기능이 호전이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7: 걷기 위한 몸 만들기 18일째 그 사이 완연한 봄이 됐는데요. 우리 순복님의 삶에도 과연 봄날이 왔을까요? 응? 아니 그런데 친구분은 어디 가셨나요? 우리 순복님은 앉아서 이런 거 못하시는 분인데요.
5: 못했어요. 이거 하나도 못 심었어요. 그 친구가 해주고 나는 시 서서 이렇게 눕기만 했지 뭐 이렇게 쪼그려 앉는 거 언감생신 생각도 못했지.
7: 작은 텃밭조차 혼자서는 가꿀 수 없었던 순복님. 배운 대로 열심히 운동한 것 말고는 없다는데요.
9: 쪼그려 앉아서 하신 건 얼마만이세요?
5: 2년, 한 3년이라고 봐야지. 그전에는 농사 안 졌어요. 동생이 다 해주고 그랬는데 좀 이제 좀 왔는데 다친 후로는 언감도 못 했다가 요번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지.
7: 혹여 다칠까? 다른 운동은 생각도 못 했다는 순복님. 꼭 과격한 운동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뚱기뚱 주춤대던 걸음걸이가 몰라보게 당차지셨네요. 변화는 입뿐만이 아닙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찌릿찌릿 다리가 저려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주방에서도 발목 강화 운동을 하신답니다. 체육인이 다 되셨네요. 활력이 생기니 요새는 뭘 해도 살맛이 나신답니다. 드디어 3주를 꽉 채웠습니다. 사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3주 만에 달라지기가 어려운데요.
8: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귀하신 순복님.
5: 네, 안녕하세요.
8: 3주 금방 가네요. 네.
7: 그래도 왠지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8: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보시듯이 척추가 이렇게 좀 많이 휘어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척추에 근육이 생기면서 척추가 휜 것도 조금 좋아지고요. 골반이 틀어지는 것도 일부 이제 잡히는 모습이

0: 관찰이 되는 것 같아요.
1: 걸음에 자신감이 생기며 보폭도 늘어났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전에는 뒤꿈치를 거의 안 썼지만 지금은 뒤꿈치부터 엄지 발가락까지 고루 쓰며 보행선의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잘 걸었지만 오래 걸을 수 없었던 봉규님. 양쪽으로 벌어지고 흔들렸던 다리가 좀 더 편안해졌답니다. 그러나 체중 감량은 단 600g. 아, 좀 더 분발하셔야겠죠. 봉규님, 한 달에 2kg이 딱 좋대요.
0: 진짜 잘 하실 걸로 믿고 드십시오.
1: 우종님의 변화도 궁금해지는데요.
0: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통증이 원래 뭐 10점 만점으로 치면 어느 정도였는데 가장 아플 때가?
2: 아마 한 40%는 감소된 것 같아요.
0: 아, 그래야 거의 40%까지. 확실히 좋아진 거는 골반 쪽이 조금 좋아졌어요. 네. 이 골반이 후방경사가 돼 있던 게 조금 이제 골반이 중립적으로 조금 더 가는 부분도 관찰이 되고요. 조금 더 고무적인 거는 차이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무릎이 더 많이 펴지는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 보폭도 늘어났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뒤꿈치부터 엄지 발가락까지 고루 쓰며 보행선의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0: 저희가 뭐 3주 동안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주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고 근력을 좋아지는 운동을 시켰을 뿐인데도 호전이 있었던 걸 보면 조금 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고 앞단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병원 오시기 전날 우종님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3주 전만 해도 저 계단이 참 높아 보였는데요. 지금은 좀 편안해 보이시네요.
3: 집에서 뭐
2: 보다시피 다리가 안 아프다니까.
3: 얼굴이야.
4: 야, 땅이다.
2: 아까 여기 올라오고 왔죠, 해단이.
3: 그러니까. 네. 잘 올라오더라고요.
2: 계단 같은.
1: 부지런히 걸어도 늘 뒤처졌던 우정님. 앞질러가는 사람들이 야속할 때도 많았답니다.
5: 이번 기회에 이 양반들 뭐 어디.
6: 그럼 아픈 느낌은?
2: 아픈 게 없으니까 걷죠. 먼저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아프냐고. 그게 왜 참냐고 그랬잖아요. 전혀 아픈 걸 느끼지 못하겠는데.
1: 병원을 다녀온 후로는 매일 단백질 음식도 꼭꼭 챙겨 드신다네요.
2: 안녕하세요.
7: 따로 걷는 건 어떠세요?
2: 아, 따로 걷는 거는 아주 만족합니다.
7: 아,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2: 예, 좋아진 것보다도 아주 그냥 완전히 좋아진 거죠.
7: 그거 할 때도 약간 우종님 뒤꿈치를 더 들면서 하세요.
2: 네.
7: 이 걷는 게 리듬이거든요. 걷는 게 이제 앞으로 리듬감이 좋아지시기 위해서 드린 체조니까 네. 복잡한 운동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2: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1: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결국 내 의지가 내 몸을 세웁니다.
2: 운동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그렇고 제 몸을 좀 낫게 해줬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진 거죠.
8: 관절에 문제가 없다면, 근육이 잘 발달돼 있다면 바르게 걷는 걸음이라는 것은 내가 걷고 있을 때 뭔가 내 걷기에 에너지가 느껴져야 됩니다.

0: 우리는 평생 걷습니다. 그러나 걷는 법은 잘 모르는데요.
1: 이동이 아니고 운동을 위한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의미 없는 1만 보보다는 제대로 된 5천 보가 더 중요합니다.
0: 오늘도 누워만 계시진 않았죠? 우리는 걸으면서 하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더 넓은 세상도 만나는데요. 이 자유를 더 오래 누리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바르게 걸어가 볼까요? 걸음걸음 참 소중합니다.
2: 1 down 2 down 3 down 4 down 5 down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내가 다닌 중학교는?
6: 하은중학교.
5: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6: 세게 왔었어요.
5: 존경했던 롤모델은?
6: 에픽하이 타블로.
5: 좋아했던 과목은?
6: 미술.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6: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6: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6: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5: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6: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5: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6: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5: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6: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5: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6: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0: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0: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

한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지금 와서는 약간 후회가 되지. 빨리 했더라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건데.
1: 후회해요.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2: 이 나이 그렇게 되니까 다 후회스러워. 지금 와서.
3: 그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미뤘을 뿐이었다. 음식을 조절하고 금식을 하고 약을 먹어 장을 비우는 과정이 번거로워서였다. 하지만 결과는 가혹했다. 대장 속에선 암의 씨앗인 용종이 자라고 있었고 암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생애 최초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들과 검사로 질병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의 대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4: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을 잘 받아도 90% 정도에서는 예방이 가능한 거로 생각합니다.
5: 절제가 가능한 그런 암인 경우에 완전히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암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3: 작은 용종이 자라 암이 되기까지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대장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자.

0: 답답한 도시 생활을 접고 강화도에 내려온 지 올해로 15년. 한정임 씨가 전원 생활을 하게 된 건 건강을 위해서였다.
1: 일단 공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기가 얼만큼 중요한 거는 살면서 알게 됐어요. 중요하다고는 느꼈지만 내가 실제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끼지 못했는데 여기 살면서 이제 공기가 얼만큼 우리 사람한테 중요한지를 느꼈어요.
0: 평소 약골이었던 탓에 유난히 건강에 신경을 쓴다는 그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지만 정작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
2: 그래서 자신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대장내시경을 왜한 번도 안 하셨어요?
1: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해졌다 생각을 해서 거기를 그렇게 생각을 못 했어요. 진짜. 그렇게, 아, 이렇게 자연이랑 살면 이렇게 건강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위내시경은 뭐 했어요, 제가. 근데 대장내시경을 한다는 생각을 정말 못하고 살다가 약간 겁이 있었고 그 정도예요.
0: 두 아이의 아빠인 장효현 씨.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대장내시경 검사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3: 주변에서 거의 다 받아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한 번씩 해봐라. 지금 이제 해야 된다. 40이 넘으면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지 하는데 사실 대장내시경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위협적인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래가지고 계속 망설이고만 있었어요.
2: 그래요?
3: 예, 왠지 대장 거기다 내시경 뭐이 단어 자체가 좀 너무 위협적이라서 그냥 겁먹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생애 최초로 받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소화기내과 진료가 이루어졌다.
4: 좀 늦으셨네요. 대장내시경 보통 50세부터 많이 하는데.
1: 그거 할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4: 안 하셨어요? 근데 주변에서 대장내시경 많이들 하시지 않나요?
1: 저희는 잘 몰라갖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증상이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조금 약간 그 대장을 하면 좀 힘들대는 그런 거는 주위에서 들어갖고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회피하는 거죠.
0: 장효현 씨는 걱정되는 증상을 이야기했다.
3: 소화가 조금 덜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건 좀 되긴 했는데 항상 첫 끼를 먹으면 좀 설사가 잦은 편이에요. 딱첫 끼만, 네, 딱첫 끼. 네. 그 이후로는 괜찮은데.
4: 식사를 하면은 변을 보러 가신다는 얘기죠.
3: 네, 자주 근데 묽은 변을 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4: 혈변 같은 게 나오시지 않고요?
3: 네, 근데 엄청 피곤할 때뭐 1년에 한 번? 뭐.
4: 1년에 한번 정도요?
3: 네, 어쩌다가, 네.
0: 평소 대장 건강을 제대로 챙기려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몇 살부터 받는 게 좋을까?
4: 우리나라에서 50세 이상에서 대장암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50세 이상의 분변 자멸 반응 검사를 우선은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국가에서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변 자멸 반응 검사가 양성률이 적고 그리고 대장암 발견 정확도가 좀 낮은 단점이 있어서요. 50세 경에는 한 번쯤 대장내시경 검사를 평균 위험도일 경우에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외국이나 한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에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40세에서도 한 번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하시면 돼요.
0: 검사를 앞두고 주의해야 할 음식과 장 청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5: 약파서 드시고 물 한번 드시고. 그럼 찢는 과일, 잡곡류, 미역, 다시마, 질긴 야채, 나물 같은 거 주의해 주시고 가능한 흰밥, 생선 다 끝났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0: 며칠 뒤 한정임 씨의 집을 다시 찾았다. 내일 있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장 청소를 시작해야 할 시간. 병원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정결제를 물에 탄 후 시간에 맞춰 몇 차례 나누어 복용했다.
2: 드실 만하세요?
5: 네, 그만해요.
2: 맛은 어떠세요?
0: 정결제는 인위적으로 장을 비워내는 약물이다. 성분에 따라 삼투압을 이용하거나 장 점막을 자극해서 또는 수분량을 늘려 배변을 촉진하게 된다. 그래서 약을 먹고 나면 여러 차례 설사 같은 배변을 하게 된다. 같은 시각. 장효연 씨도 장 청소를 위한 준비 중이다. 검사 사흘 전부터 음식을 조절하고 검사 전날은 금식 후 장 청소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장 청소가 제대로 되어야 대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 날. 장효연 씨의 대장 내시경 검사가 진행됐다. 수면 마취 상태에서 항문을 통해 내시경 기구를 넣었다. 카메라가 달린 기구를 대장의 가장 안쪽인 소장과 만나는 부위까지 넣은 다음 천천히 나오면서 대장 내부를 꼼꼼히 살핀다.
4: 지금 여기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용종이고요. 5mm 이하의 미소 용종으로 생각되고요.
0: 용종이란 대장 내부에 작은 혹처럼 돌출된 병변을 말한다. 대장 어디에든 발생할 수 있는데 그대로 두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용종은 정상적인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자라게 되는데 용종을 암의 씨앗이라 부르는 건 용종 중 일부는 암으로 진행하는 선종이기 때문이다. 0.5cm의 선종이 1cm로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 3년. 1cm의 선종이 암으로 진행하기까지는 2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된다. 결국 용종이 생긴 후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사이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발견된 용종 역시 작지만 집게 같은 도구를 이용해 제거했다. 잘라낸 용종은 선종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의뢰한다.
3: 깨끗하길 바랬거든요. 네. 근데 뭐라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발견된 거니까 네. 그게 좀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2: 잘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게 더 오히려?
3: 네, 뭐 그렇게 한, 다른 한편으로 따라주면 그게 맞는데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나와가지고
0: 처음 받는 검사라 그런 걸까? 한정임 씨는 긴장한 표정이다. 잠시 후 검사가 시작되자마자 큰 용종이 눈에 들어왔다.
4: 여기 용종이 1cm 이상 되는 용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평평하면서 용종 위에 점액이 많이 묻어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관상 선종 보다는 거치상 선정

0: 거치상 용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거치상 용종은 어떤 특성을 가진 용종일까?
0: 거치상 병변이란 것은 과거에 저희가 대장암의 원인이 선종에서 암종으로 가는 그러한 경로를 거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로가 약 전체 대장암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20%, 30%는 저희가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러한 평평하면서 조직검사에서 거치상으로 보이는 병변들이 선종, 암종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러한 대장암 경로를 거치는 병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거치상 용종은 모양이 납작해 제거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암으로의 진행이 빠른 만큼 깨끗하게 잘라내야 한다. 용종을 제거할 때는 출혈이나 대장 점막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주의하며 시술이 이루어진다. 발견한 용종은 모두 제거하게 되는데 작은 용종은 집게나 올가미를 이용해 떼어낸다. 하지만 크기가 크고 납작한 경우 약물을 주입해 용종 아래 조직을 부풀린 다음 올가미나 전기 나이프 등을 사용해 용종을 제거하는 점막하 박리술이 이루어진다. 납작한 모양의 거치상 용종은 점막 제거술로 잘라냈다. 그 외에도 두 개의 용종이 더 발견되어 모두 제거했다.
2: 그 홍상윤 씨가 오늘 대장 내시경 안 했었으면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반드시 대장암으로 진행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뭐 시간이나 속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3년, 5년 뒤에는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1: 그건 나중에 조직검사 결과 대장암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들의 경우 대부분 대장 용종이 자라고 있을까? 일반인이 대장 용종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연구 집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한 연구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최소 30%, 50대 여성은 최소 20%에서 용종이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자 씨도 얼마 전 생애 최초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검사에서 암을 발견했다.
3: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예요?
4: 네, 한 번 안 했어요. 하라고 그랬는데 기회가 안 맞아갖고 또 못하고 나도 장사를 하니까 그냥 아픈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미루는 게
5: 자꾸 미루다 보니까
3: 좀 미리 받았으면 좋았을걸.
4: 그러니까 말해 한번 받아 미리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은 게 그게 실수한 거지.
1: 암의 크기와 위치 전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됐다. 이영자 씨의 남편 역시 3년 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10개 넘는 용종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는 대장암 연기로 밝혀져 수술까지 받았다.
3: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렇게 발견됐을 때
5: 네, 그렇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는 이제 뭐 괜찮으니까 미뤄온 거죠, 계속. 결론은 키운 거죠, 병원.
1: 생업에 바빠 검사를 차일피일 미룬 것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이영자 씨.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며칠 뒤 이영자 씨의 검사 결과를 놓고 6개의 진료과 교수들이 함께 모여 치료 방법을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가 진행됐다. 다학제 진료는 치료 속도를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도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6: 네, 가운데 앉으세요.

0: 먼저 의료진이 치료 방향을 상의한 후 환자와 보호자가 들어오면 정확한 상황과 앞으로의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 우리가 이제 그 내시경하고 사진 보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좀 상의를 했어요, 먼저. 그래서 요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제가 다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권광 교수님 내시경 소견 좀 보여주시죠. 네,
2: 내시경 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원에서 20cm 위로 올라가면서 대장 내강을 거의 폐쇄시키는, 전체를 폐쇄시키는 그러한 종괴가 관찰되었고요. 이곳에서 실행한 조직검사에서 선암, 고분화도의 선암 소견이었습니다.
0: 암이 대장을 거의 막고 있는 상황.
3: 그래서 끝에 사진 보시면 이게 CT입니다. CT 사진이고 보시면은 여기가 저희가 지금 4cm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S결장 암이 내시경에서 보인 부위가 CT에서는 이렇게 골반 내에 이렇게 보이고 S결장은 크기는 4cm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작은 편은 아니고요. 폐사진도 찍으셨는데 그 양측 폐 한 쌀알보다 더 작은 애들이 좀 퍼져 있어요. 몇 개가 여러 개 퍼져 있는데 이게 이전에 염증 알았던 흔적일 수도 있지만 뭐 대장암이 폐로 이렇게 퍼진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판단은 어렵습니다.
0: 암이 폐로 전이됐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환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1: 저희 조직 검사상 하기도 좀 어렵고 쉽지가 않은 부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 있으면 이제 4기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3기나 4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장 내시경이 통과되지 않는 대장암. 저게 좀 있으면 막혀버리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일단 원발암을 제거를 한 다음에 사진 찍고 경과 관찰하면서 항암제를 선택을 할 거고.
4: 잘 부탁할게요.
1: 네, 잘 될 거예요. 남편분은 그때 그냥 초기도 나와서 그냥 수술로 끝났잖아. 끝났는데 이번에는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올라가시면.
0: 암이 림프절로만 전이됐다면 3기,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다면 4기인 상황. 그렇다면 대장암의 병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대장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 0기에서 4기로 나뉜다. 대장의 가장 안쪽 조직인 점막에 암이 국한되어 있으면 0기. 암세포가 점막 하층이나 근육층까지 침범하면 1기. 암이 근육층을 넘어 장벽을 침범하거나 주변 장기에 침윤되면 2기. 대장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면 3기로 본다. 하지만 간이나 폐, 복막 등으로 원격 전이가 나타나면 암의 크기와 상관없이 4기로 분류된다.
5: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대장만 저기 하고 생각을 했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오고 보니까 그냥 다 밝히네.
0: 암이 대장을 막아 장폐색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영자 씨는 서둘러 수술을 받기로 했다. 어떤 암이든 치료 없이 시간을 끌면 암은 진행하기 마련이다. 할 수 있다면 서둘러 암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다. 수술을 하루 앞두고 이영자 씨는 또 한 번 장 청소를 하기 위해 정결제를 먹고 있다.
6: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검사를 할 때 저희 약 먹기가 힘들어서 대장검사를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5: 근데 안 한다 그러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다들 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아들도 하라고 그랬어.
0: 암이 대장을 막고 있는데도 변비 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는 이영자 씨.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할까?
1: 대장암은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는 이런 뭐 변비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런 증세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오른쪽 대장암인 경우에는 환자분이 이제 빈혈이 돼서 왔는데 여기서 계속 출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다가 빈혈이 아니라 결장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본인이 이제 그 학문에 있는 치질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직장암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0: 의심할 만한 대장암의 전조 증상으로는 대변 습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갑자기 변비가 나타나거나 설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을 본 후에도 잔변감이 느껴진다. 혈변을 보기도 하고 콧물 같은 점액이 변과 섞여 나오기도 하며 피로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백정흠 교수의 집도로 이영자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된다. 환자는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조직이 붓는 유착이 나타난 상황. 조심스럽게 절개하며 수술을 이어나갔다. 수술은 복부에 5개의 트로카를 삽입한 후 복강경, 겸좌 등의 도구를 이용해 암이 발견된 S결장 부위를 절제한다. 이후 남은 결장과 직장을 문합기로 연결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종양이 있는 부위와 함께 림프절과 혈관까지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내야 한다.
1: 여기 정상 결장 점막이고요. 여기 내려가서 이거 보면 여기 궤양을 동반한 융기된 결장암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갈라놔서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거의 내강을 거의 막고 있었어요. 거의 내강을 막고 있었고 이것이 밖으로 자라서 우리가 세로자라하는 바깥에까지 침범된 소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진행된 결장암에 해당이고.
0: 수술 후에는 잘라낸 조직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림프절 전이 여부 등을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등 수술 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4: 점막에서 시작된 암이 여기 근육층을 지나서 노랗게 보이는 지방층까지 침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랗게 보이는 여기 지방층 내에 림프절이 여러 개 있고 그 림프절을 방리를 해서 저희가 현미경을 검사를 해서 림프절에 암이 침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병리 진단으로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0: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그래도 두려운 건 다른 장기로 전이 된다는 점이다. 대장암의 경우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해 전이되는데 종양이 장벽을 뚫고 나와 암이 파종되거나 복막화 림프관을 타고 이동하면 복막전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혈관을 타고 암세포가 전파되는 혈행성 전이는 암의 위치에 따라 전이되는 장기가 달라진다. 결장암과 직장암의 경우 문맥을 통해 간 전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대장암 환자의 25% 정도는 간 전이를 동반한다. 대장암 전이가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기관은 폐로, 직장암의 경우 결장암보다 폐 전이가 많이 나타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왔다는 김호영 씨는 6년 만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7: 회사에서 1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이 있는데 내시경 끝나고 이제 깨는데 그분이 암도 보이고 용종도 좀 보이고 두 가지 다 있다고 해서 그때는 상당히 놀랐죠. 뭐 전혀 증상도 없는데 내부적으로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암이 의심된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뭐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0: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에 김호영 씨는 권광한 교수에게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다.
8: 어, 여기 보면은 항문에서 한 10cm 위에

0: 작은 용종이 여러 개다. 그렇다면 용종의 크기는 암 발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대장 용종의 크기가 작으면 암일 확률도 낮다. 하지만 작은 용종이라도 악성암인 경우가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용종의 크기가 클수록 암일 확률은 높아지고 용종이 또 생길 확률도 높아지는 만큼 큰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1: 용종을 제거한 경우 개수가 한 개이거나 1cm 미만일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런데 개수가 3개 이상 용종이 있었고요. 크기가 1cm 이상의 용종이 선종이 하나 이상 있었구나. 또는 고도의 이형성증, 조직검사 결과에서 고도의 이형성증이나 육모성 소견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평평한 그런 거치상 병변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납작한 용종이 1cm 이상의 그러한 거치상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3년 뒤에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유되고 있습니다.
0: 검사 후 김호영 씨는 권 교수를 만났다.
1: 여기 보시면은 상부 직장에 혹이 있었는데 이 병변은 조직검사에서 선암으로 나왔고요. 이게 직장에 위치하고 있고요. 항문에서 한 10cm 위에 위치하고 있고 조직검사는 선암이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수술을 잘 받으시면 경과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2: 암이라는 거는 그 직장에만 있는 건가요?
1: 암이라는 거는 다른 장기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가는 그런 부위가 주위 인프절이라는 게 있어요. 주위 인프절. 네. 주위 인프절은 CT나 MRI 가지고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데요.
0: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가 더 진행됐다. 며칠 뒤.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호영 씨는 초조해 보였다.
3: 그진 잠 한숨도 못 잤죠. 월요일 갔다 와서 화수 먹이니까 한 3일 정도는 한숨도 못 잤어요. 지나온 세월부터 해가지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4: 주로 어떤 검색을 많이 하셨어요?
3: 이게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 예, 그거 검색을 많이 했죠.
0: 김호영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졌다.
5: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환자 내시경하고 그다음에 복부 사진, MRI 이런 것들 다 리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결정을 내렸는데 우선 그 권강환 교수님 처음 오셔서 칭찬을 받으셨는데
1: 보시면 항문에서 8cm 위에 전체 내강을 그런 종교가 관찰되었고요. 조직 검사 결과가 선암으로 나왔고요.
6: 저 끝에 보시면은 이게 MRI 사진이거든요. 네. 이건 크기는 한 4cm 정도 저희가 측정했을 때 그리고 항문에서는 한 8c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봤을 때는 사진상으로는 한 3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다른 장기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이는 없으셨습니다.
5: 그래서 이제 중위 직장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발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이런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 두 달 정도 기다렸다 수술하는 게 환자한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이
0: 당장 수술을 받기보다 항암 방사선 치료부터 진행하자는 의견이다.
5: 이런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7: 방사선 치료는 약 5에서 6주 정도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항원제를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8: 주변 장

0: 이게 방광도 있고 항문을 살리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대부분 암은 바로 수술하는데 직장암은 항암방사선을 해서 암을 줄이면은 주변 장기가 살릴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져. 그리고 해보니까 이쪽 국소 재발률이 떨쳐진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직장암 표준치료 하나가 항암방사선 하고 나중에 수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이 환자는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S결장에서 여러 개의 용종이 발견됐고 직장에서는 암이 발견됐다. 먼저 발견된 용종은 제거했고 암치료는 수술보다 항암 방사선 치료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로 절제하면 전이나 재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직장암 환자의 경우 이 치료 방법의 예후가 좋다.
2: 예, 암 같아서는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 뭐, 이게, 뭐, 방사선 치료하면 또 이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그게 또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니까.
1: 최근 암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는 맞춤 치료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암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석 달 전 난생 처음 받은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김명수 씨.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다.
3: 걸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꼿꼿하세요.
2: 예, 제 건강한 체질이 좀 건강합니다.
3: 그 전에까지는 뭐 아프신 데 하나도 없었어요?
2: 예, 네,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수술, 저기 입원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수술하고 나면 운동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쪽이 연습 중입니다, 지금.
1: 직장암의 경우, 암이 항문과 가까우면 항문을 잃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직장암 환자에게 선행 항암 방사선 치료는 암의 크기를 줄이고 암 병기를 낮추며 항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치료법이다.
2: 진료하시더니 이제 검사 중이 암이라고 직장암인데 2, 3기 정도 된다고. 아, 그러면 이제 항암제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 해야 된다 먼저.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좀 암이 줄어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한 두 달 동안 기다려갖고 그때 수술해야 된다.
1: 선행 항암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도 김명수 씨는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 이유는 그 시간 동안 암세포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명수 씨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4: 이게 처음에 그 대장내시경 소견이고 이제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서 소견을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8월 2일 날 촬영한 내시경 소견인데 종괴가 많이 감소가 돼 있죠.
1: 대장을 막고 있던 암은 크기가 현저하게 줄었고 상처가 아문 듯한 흔적만 남아있다. 하지만 암이 거의 사라졌다 해도 암이 발생한 부위를 잘라내야 암을 뿌리 뽑을 수 있다.
4: 햇담 좀 더 해주시고.
1: 여성은 골반이 넓지만 남성은 골반이 좁고 깊어 수술에 어려움이 따른다.
4: 이제 택단 하고 프리저빙을 해야.
1: 조심스럽게 조직들을 가르고 암이 있는 부위로 접근해 나갔다.

0: 이 환자는 암이 항문 7cm 위에서 발생했고 림프절까지 침범해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인 만큼 수술로 암 부위를 절제한 후 문합기를 사용해 항문과 입게 된다. 오늘 수술에서는 연결한 부위가 아물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게 될 인공 장루를 만들 예정이다. 임시 인공 장루는 수술 후 항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 사용하게 된다. 그 뒤에 다시 복원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수술 후엔 이전처럼 항문으로 배변할 수 있다.
1: 이전에 그 대장 내시경을 보면 굉장히 그 종괴가 크고 궤양을 형성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뭐 거의 대패질 한 것처럼 거의 깎여 있죠. 이게 이제 방사선하고 항암제 역할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그 하위 절단면인데 거리가 거의 한 보통 2cm 이상 충분히 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3cm 정도 돼서 안전하게 수술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0: 아프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김선구 씨. 11년 전 그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
2: 이거하고 이거.
0: 수술을 받은 후로도 간에서 암이 재발돼 한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했다.
2: 맨날 먹던 집이라.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많이 사니 좋긴 좋다.
0: 힘든 시간,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암과 싸워나갔다.
2: 닭고기 살 거야?
3: 닭고기 좀 비켜다 사야 되나? 어떻게 되나? 네, 좋을 것 같아요. 혼자는 안 돼요.
2: 잘 보여야지. 먹을 것도 많이 해주고. 네, 수고하세요. 네. 그 이제 수술을 하고서 항암 치료 들어갈 때 이제 그때 좀 느꼈죠, 이제. 말하자면 항암 주사를 맞으면은 힘이 쭉 빠지고 음식도 못 먹고 토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쉬운 병은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12차까지 해야 된다니까. 아, 이게 좀 꽤 좀 힘든 병이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지.
0: 아프기 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면 투병 후로는 식사에 대한 몇 가지 철칙이 생겼다. 채소든 육류든 가리지 않고 먹지만 찬 음식은 피하고 되도록 익혀 먹으려 노력한다.
4: 그 야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데쳐서 드세요?
5: 상추하고 깻잎 같은 거는 이제 쌈 싸먹을 땐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데쳐 먹지.
0: 그 덕에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는 할 일이 더 많아졌다.
2: 잘 먹겠습니다.
3: 드세요.
2: 네.
0: 맛있게 먹되 과식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결국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그는 몸으로 체득했다. 암의 발생 원인은 단정해 말할 순 없다. 하지만 서구식 식생활은 대장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달고 짠 패스트푸드와 기름진 음식, 가공 육류로 만든 식품은 대장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이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동안 대장암 발병률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김성구 씨 부부가 병원을 찾았다.
2: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오셨네.
2: 네.
6: 네, 앉으세요.
0: 그걸 대장암 4기에 재발까지 겪은 터라 10년이 지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병원을

0: 찾는다.
1: 요새 뭐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2: 그런 건 없어요. 평상대로 그냥 잘 되고 있어요.
3: 잘 되고 있어요? 네.
1: 예전에 그 10년 전 생각을 하면 그때 몸무게가 37kg밖에 안 됐고 지금 한 60kg가 넘으니까 예. 기운도 좀 나시고 할 것 같은데
4: 지금 이제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1: 또 한 6개월, 7개월 만에 이제 오른쪽 간에 이제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근접하게 계속 추적 조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 수술하고 나서는 지금 10년 동안 이제 무병 하고 계시니까
0: 오랜 시간 완치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오면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엔 신뢰가 쌓였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야 했던 시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김성구 씨는 깨달은 것이 있다.
2: 돈도 필요 없죠. 없는 게 그래도 낫지. 옛날에는 돈 벌라고 참 또 줄 많이 다녔는데 건강이 벌써 약해지니까 허상이 허상. 허상이지 건강이. 건강이 난 최고라고 봐야지. 그 당시 이제 나의 병 치료해주는 사람, 여러 교수님들하고 간호사님들,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하죠. 항상 고맙게 느끼죠.
0: 비록 암은 만났지만, 의료진을 믿었고,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환자의 마음가짐은 치료약만큼이나 중요하다. 수술을 받은 이영자 씨는 마음을 편하게 갖기로 했다.
5: 추석까지 쉬고서는 아예 나와야지. 괜히 안기다 덜 됐는데 그냥 뭐 멀뚱한데 속은 또 덜 돼갖고 해갖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6: 이번 기회에 좀 푹 좀 쉬세요.
5: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그래.
0: 항암 방사선 치료 후 수술을 받은 김명수 씨는 임시 인공장루에 적응해가는 중이다.
7: 인생의 뭐 전환점이라든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0: 김호영 씨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8: 25번이니까 뭐 눈 깜짝할 새 간다고 봐야죠. 금방 갈 거예요.
6: 긍정적인 마인드.
8: 이게 되죠.
6: 예.
8: 그 문제 없을 겁니다.
6: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네.
6: 예, 예.
0: 암이 어찌 두렵지 않을까. 하지만 대장암은 조금 다르다고 명인은 우리에게 조언한다.
9: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을 잘 받아도 정기적으로 잘 받으면 90% 정도에서는 예방이 가능한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장 내시경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암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측 대장에서 납작하거나 또는 우측 대장에 장 전결이 안 되거나 또는 이런 유전성인 경우는 발견을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0% 예방은 사실 확신할 수는 없고요. 90% 이상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보통 사기라 그러면 드라마에서 보면 3개월 남으셨습니다. 이런 좀 허무맹랑한 이런 선고를 내리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고용암은 절제가 가장 표준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한 그런 암인 경우에 완전히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암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0: 대장암에 대해 제대로 알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대장알매 달 9월. 골드리본에 담긴 의미처럼 자신의 대장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서서히 치아를 갉아먹는 치주염.
1: 치아가 나면서부터는 치주 조직이 항상 있는 거니까 어린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여기에 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계속 있는 거죠.
0: 치주염이란 치아를 지탱해주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감기만큼이나 흔하지만 뼈가 녹을 때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흔하다.
2: 붓고 아프고 음식을 못 씹으니까
3: 잇몸이 안에 이제 뼈가 좀 녹았다 하더라고요.
4: 했어야 되는데 그 식을 놓치니까 발치를 하니까 아래 이빨이 발치하니까 윗 이빨이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0: 치주염은 치아를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당뇨를 비롯해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5: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한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치주염은 35세 이상 성인의 80%가량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나이가 들수록 치아는 자연스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걸까?
1: 노화 자체를 이제 치주염의 원인이라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0: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번 방송에서는 30대에서 60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관리를 잘한다면 치주염은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걸까? 붓고 시리고 피가 나면 이미 치료가 쉽지 않은 치주염. 김옥수 교수와 함께 치주염의 원인 그리고 예방법을 살펴본다.
1: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잇몸이 부었어요? 며칠 전부터 부었어요?
6: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 10일 정도요?
0: 네. 심한 치주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젊어서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았는데 최근 또다시 탈이 났다.
1: 부었다 가라앉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 부분이 거의 다 뼈가 녹아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이쪽 앞쪽도 좀 부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오늘 발치하고 이쪽은 염증 치료해서 조금 염증 가라앉히고 이렇게 하고 조금 항생제도 좀 드릴 거예요.

0: 그동안 치아를 뽑기 싫어 아파도 많이 참았다. 하지만 자꾸 붓고 통증도 심해져 이젠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결국 발치를 하기로 했다. 치주염이 심해져 치아의 뿌리 끝까지 뼈가 거의 다 녹은 상태다. 치주염이 악화되면 결국엔 이렇게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다. 치주염은 소리 없이 진행된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곧바로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치주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아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사랑니를 제외하고 모두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다. 치아를 둘러싼 여러 조직을 말하는 치주는 치아를 지지하고 치아에 필요한 혈류를 공급한다. 치주는 치아를 비롯해 턱뼈 내에서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인 치조골, 치조골과 치아를 턱뼈에 연결하는 치주인대, 치아의 속부분인 백악질, 흔히 잇몸이라 불리는 치은으로 이루어져 있다. 치주 질환의 주된 원인은 세균이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입안 세균과 세균이 분비하는 물질,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등에 의해 세균막이 형성된다. 흔히 치태라 불리는 것으로 이것이 쌓이면 치석이 된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다량의 세균이 혀에 서식해 치아와 잇몸에 붙게 된다. 치태와 치석이 생기고 이를 없애지 않으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은염이 된다. 치은염 초기엔 피가 나고 붓는 정도인데 염증이 더 심해지면 치아와 치아 주변 조직이 벌어져 생기는 틈인 치주낭이 형성되고 치아를 둘러싼 잇몸뼈가 녹는다. 이로 인해 치아의 뿌리가 누출되며 치아는 점점 흔들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염증으로 인해 치아를 둘러싼 잇몸 조직이 파괴돼 치아의 기능을 잃는 것이 바로 치주염이다.
1: 이 치주염이 이제 조금 이제 지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가 다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치주염이 점점 심해지는데 뭔가 뼈가 잇몸 뼈가 녹는 그 정도를 가지고 30% 이내인 경우, 그다음 60%, 60% 이상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경도, 중등도 그리고 심도 이렇게 치주염을 나눌 수도 있고요. 부착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잇몸이 얼마나 내려갔는가 그 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치주낭 탐진기로 검사하는 치주낭 깊이 검사한 거를 두 개를 합한 거를 이제 부착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재가지고 이걸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 1 내지 2mm 이런 경우는 경도 그리고 3 내지 3mm인 경우는 중등도 5mm 이상은 뭐 심한 치주염 이렇게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잇몸이 얼마나 내려갔느냐 그리고 그 틈이 얼마나 내려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0: 그렇다면 치주염의 증상은 어떤 것일까?
2: 부어요, 부어. 약간 부은다고.
3: 음식을 씹을 적에 흔들리고
4: 뭐 갑자기 찬물 이렇게 할 때 싫은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5: 양치하면 피가 나오고 음식물도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갑자기 뭐 씹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0: 염증이 잇몸에 국한되어 있는 치은염 단계에선 붓고 시리고 피가 난다. 더 나빠져 치주염 초기가 되면 잇몸과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통증이 심해지고 입냄새도 난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고름이 나오고 치아가 흔들리며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염증으로 인해 치아를 둘러싼 뼈가 녹는 치주염. 상태가 심각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0: 50대 후반의 김영선 씨. 치주염으로 6개월 전부터 김옥수 교수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치주염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 건강한 치아와 달리 치아 군데군데 잇몸뼈가 녹아 잇몸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다.
1: 이제까지 조금 이제 잇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뭐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면 치료를 제때 받으셨는지?
2: 예전에는 그 입 닦는 법도 그렇게 자세하게 무슨 말씀이든지 네. 치료 방법이나 네. 예방 차원에서 신경을 안 썼는데 네. 치료 후에는 더 신경을 써서 네. 식사 후에도 약식 뭐 그런 거 관리하면서
1: 하시고 예. 그 전에는 그러면
2: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1: 관리 안 하시고 관리 안 예, 별로 느낌이 없으셔가지고
0: 예. 치주염은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다. 설령 있다 해도 무심코 넘기기 쉽다.
1: 그러다가 갑자기 잇몸이 안 좋으셨나요?
2: 예, 잇몸이 안으로 흔들리면서 조금 그 주변에 예. 치아가 잇미아리니가 더 완벽해진 것 같아요.
1: 아, 그랬었구나. 예,
3: 그래서. 치과는 제가 멀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건강해가지고 나이 들어서의 소중함은 이제 느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틀니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도 안 좋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좀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서 소중함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0: 실제 많은 사람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 치아를 잃고 오랜 시간 치아로 인해 고통받는다.
4: 시기를 놓친 것이 저도 가장 후회되거든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니까 발치를 하니까 아래 이빨이 발치를 하니까 윗 이빨이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5: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소홀히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더욱더 이렇게 질환이 더 악화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0: 치주염은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 지난해 치주염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740만 명에 이른다. 전 세대에서 치주염을 앓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아져 50대에선 환자가 급증한다. 하지만 치주염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몰라서 방치하는 새 치주 조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고 흔하진 않지만 생명을 위협받기도 한다.
1: 뼈 안에 이제 우리 이 턱을 만들고 있는 이 뼈 안에 염증이 계속 잔존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이제 계속해서 뼈가 녹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골수염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 만약에 골수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뼈가 녹으면 뭐 이 악골도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노인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게 심해지면은 이제 구강내는 주변에 공간이 되게 많아서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이게 쉽게 붓거든요. 그래서 이 붓는데 이 붓는 게 이게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심장 가까이 하면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한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치주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40대 초반의 김세론 씨.
6: 치실 사용할 때 이렇게 피가 날 때가 있거든요.
1: 가끔. 네. 이제 그럴 때는 염증이 조금씩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잘 칫솔질 하시고 치실도 잘 사용하시고 하면 좀 도움이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특별하게 증상이 있거나 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매년 정기검진을 받으며 관리를 잘해 치아 상태가 좋다.
1: 여기 약간씩 이제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봤을 때 하고 나서 약간 이쪽에 피가 나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 안에 염증이 시작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스케일링 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조금씩 이제 어금니 부분에 조금 이제 조금씩 그 치실이나 치간질을 조금 더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염증의 원인은 치태다. 치태는 일종의 세균 덩어리로 치아 상태가 좋다 해도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치태를 방치하면 잇몸에 염증이 번지고 이를 그냥 두면 치주염이 된다.
1: 치태라는 거는

0: 세균이 이제 이런 치아 면에 붙거든요. 그래서 이 면에 붙으면은 점점 세균이 많아지면서 이 치은 열구 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치아 색깔하고 거의 구분이 안 돼서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기구로 이렇게 긁어보거나 하면은 실제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치태가 여기에 붙으면은 이 치태가 단단해진 게 치석이라고 하는데요. 또이 잇몸 안에는 이제 점점 이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치태가 그러면서 이 안쪽에 있는 그 혈액하고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실제로 보입니다.
1: 그 외에도 치주염의 원인으로 간과할 수 없는 또한 가지가 있다. 심각한 치주염으로 치료 중인 차선임 씨. 그런데 치과 치료를 받을 때면 혈당 수치부터 잰다.
2: 잇몸이 당뇨 환자들은 많이 안 좋아요. 오래되면 제가 몇십 년 됐거든요. 당뇨 있는지가.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제 안 좋아요.
1: 당뇨는 치주염의 원인 중 하나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 환자는 정상인보다 많은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면서 입안이 마르기 쉽다. 세균 억제 기능을 하는 치매 분비가 부족해 입안 내 세균이 증가한다. 당뇨 환자의 침은 당도가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도 쉽다. 때문에 당뇨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치주염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 그 외에도 치주염은 전신 질환인 대사증후군과도 관련이 깊다.
0: 대사증후군은 이제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당뇨, 복부 비만 네 가지를 보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는 남녀 모두에서 대사증후군이 유병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치주 감염이 아마도 치주 그 대사증후군과는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나쁜 세균들이 이렇게 혈류를 타고 가면 그 애들하고 이제 반응을 해요. 그 애들이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LDL하고 이게 합쳐져가지고 그게 이제 그 안에서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름때가 이렇게 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게 이제 동맥경화증인데 그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1: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침투하면 잇몸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 궤양이 발생한다. 궤양 부위를 통해 세균들이 혈관 내로 들어와 이동을 하다 혈관 내피세포에부터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때 면역 세포들이 세균을 인지하고 모이면서 염증 매개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전이 생긴다.

만약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발생하고 이는 또 심장의 내막에 염증이 생기는 심내막염을 일으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물질의 한 종류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신체 조직 내에 인슐린 내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당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도와 식도의 반사작용이 약한 노인은 구강 내 세균들이 폐로 흡인되면서 만성 폐렴에 시달리고 기도가 좁아져 만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기도 한다.

0: 치주염은 전신질환을 비롯해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거나 혹은 다른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임신 중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도 위험 요소이고 골다공증, 치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치주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당뇨로 치주염이 심했던 차선임 씨,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있다.
1: 임플란트를 두 개를 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임플란트 이전에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뺀 부분이라서 굉장히 이 부분이 뼈가 많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 주변에 뼈 이식을 좀 해야 돼요. 수술 시간이 조금 이제 짧지는 않고 한 1시간 좀 넘게 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하고 나서 예. 좀 당뇨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붓거든요.
2: 예.
1: 제가 붓기 때문에 미리 지금 주사 맞고 예. 지금 하시는 거고.
0: 환자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23번, 24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통증이 심해 이를 제거한 후 이번에 다시 임플란트를 해넣기로 했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국소 마취를 진행하고 잇몸의 점막을 철개한다. 이 부위를 위로 들어올린 후 임플란트가 심어질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 미리 맞춰둔 도구를 대고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에 구멍을 낸다. 임플란트를 박는다. 잘 심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촬영과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충분히 잘 심어졌다면 임플란트 주변에 녹은 뼈를 채워주기 위해 뼈를 이식한다. 이후 상처가 잘 낫게 하는 성분이 든 막을 덮는다. 고정을 위해 또 다른 막을 얹는다. 꼼꼼히 봉합하고 나면 수술은 끝난다. 시간이 지난 후 치아의 형태를 가진 보철물을 넣고 나면 임플란트 시술이 모두 마무리된다. 수술이 시작되면 잇몸을 절개한다. 임플란트를 받고 그 주변 뼈가 녹은 부위에 인공뼈 이식을 해주면 1차 수술이 끝난다.

0: 상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치주염이 악화됐을 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임플란트를 할 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1: 임플란트 심었을 때 기능을 해야 되고 그걸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위치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위치, 어디 부위에 정확하게 잘 심을 건가, 그것이 중요하고요. 뭐 식립대 깊이나 높이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고요. 치아보다는 임플란트는 항상 더 많은 뼈가 필요하거든요. 치아는 이제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더 많은 뼈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뼈가 얼마나 주변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뼈 이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치아도 잇몸이 있잖아요. 근데 단단한 잇몸이 있는데 임플란트도 단단한 잇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없는 경우는 이제 잇몸 이식을 하더라도 해서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주는 거죠.
0: 임플란트 시술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통 치주염으로 치아를 뽑고 나면 치아를 둘러싼 조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충분히 치아 조직을 회복시킨 후 시술을 한다. 경우에 따라 임플란트를 받기 어려운 환자도 있다.
1: 못 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골뼈가 너무 작은 경우, 뭐 빠진 지가 치아 빠진 지 오래되거나 이랬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뭐 틀니를 하게 되는데 틀니도 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부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같이 제작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0: 많은 치주염 환자들에게 다시 씹을 기회를 주는 임플란트. 하지만 임플란트는 관리를 잘해야 한다. 10여 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김성용 씨.
2: 87. 지금은 잘 쓰고 계세요?
3: 네.
2: 임플란트를 똑같이 치아처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뼈가 녹아 있어요. 어렵게 심긴 하셨는데 이 부분 두 군데, 하나, 둘, 세 군데는 지금 좀 임플란트 주의염이라 그래서요. 좀 염증이 있으세요. 치주염 같이.

0: 생겨 있어요. 임플란트도 한 기능을 한 7, 8년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 이런 염증이 생기거든요. 환자 대부분. 근데 금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잘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치아보다 더 잘 붙어요.
1: 임플란트를 한 후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와 비슷하다.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임플란트와 잇몸뼈 사이에 치태와 치석이 생기고 이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잇몸뼈가 녹아내리면서 뼈에 박힌 임플란트가 느슨해지거나 임플란트와 잇몸뼈 사이의 틈인 치중앙이 깊어져 치아가 흔들리고 심할 경우 빠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는 한번 시술하면 20여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잘 쓰기 위해선 염증 치료나 스케일링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치아를 뽑기 전이라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0: 아프시지는 않으시고요. 네.
1: 올해 나이 70인 박완순 씨. 치주염이 심해 치아가 빠지고 잇몸뼈도 녹았다. 고름도 난다. 가능한 치아를 살리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다.
2: 관리해서 잘 써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하니까 한계가 온 것 같아요.
0: 네, 이 부분에 이제 어금니들이 이제 빠진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를 할 계획이 돼 있고 이제 임플란트를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는데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잇몸이 많이 좋지 않고 염증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앞쪽까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빠진 치아를 위한 임플란트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를 위한 염증 제거 수술인 치주 판막술이 함께 진행된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마취부터 한다. 염증이 치아 뿌리 쪽에 있기 때문에 치아를 둘러싼 잇몸 양쪽을 다 철개하고 염증과 치석을 직접적으로 제거한다. 염증으로 인해 치아와 떨어진 잇몸이 다시 잘 붙을 수 있도록 치아를 매끈하게 해주는 치근 활택술도 실시한다. 그리고 잇몸뼈가 녹으면서 울퉁불퉁해진 부분도 자르고 다듬는다. 이렇게 염증 제거가 다 끝나면 임플란트를 심을 자리에 구멍을 낸다. 임플란트를 박은 후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잇몸이 자라는 동안 임플란트를 지지해주는 부속인 치유지대주를 연결한다. 치료한 잇몸이 잘 봉합될 수 있도록 치주팩을 부착하면 수술이 끝난다. 이후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씌우면 최종적으로 임플란트가 완성된다. 잇몸을 절개하고 직접적으로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치주 판막술은 치주염이 심한 환자가 이를 뽑기 전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치료법이다. 염증을 최대한 없애 치아를 둘러싼 치주 조직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치료는 치주염이 심해지기 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다.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특별하게 이상은 없으시고. 네. 뭐 관리하는
1: 올해 나이 54세 장문근 씨. 임플란트를 한 후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3: 네, 뭐 특별한 뭐 방법이 없으니까.
0: 네.
3: 요 네. 외에는 뭐 특별하게.
0: 임플란트는 특별하게 뭐 임플란트 주변에는 네. 뭐.
3: 노란데 실, 치실하고
0: 치실? 네.
3: 그다음에 이제 양치질하고
0: 양치질
3: 그걸 안 하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잘 안 빠지니까
0: 안 빠지니까 네. 예전보다 더 신경 많이 쓰시네요. 네.
3: 아니 불편하니까 찡겨 있으면
0: 네.
1: 임플란트를 한 후 다시 생길 수 있는 치주염 노력한 덕분에 상태가 좋다.
0: 실제로 6개월만 오셨는데 입술도 잘 괜찮으시고요. 이쪽 안

0: 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스케일링이다.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다면 3개월 단위로 스케일링을 하는 게 좋고 건강하다 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스케일링의 목표는 치주염의 원인인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다. 치아 교정 때문에 양치질이 쉽지 않은 한 환자가 스케일링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1: 이 사이 잇몸이 좀 부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리고 단단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거든요. 치은염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 치태가 있기 때문에 치태가 있는 부위는 다 치석이 있고 이 아래 치석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0: 치태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1: 긁어봐야 알거든요.
0: 또 치석은 스케일링 없이는 제거하기 어렵다.
1: 네, 단단하게 치아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날이 있는 기구를 사용해야지만 떨어져 나갑니다.
2: 스케일링이 가장 이제 이 세균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아주 좋은 예방적 방법도 될 수 있고 치료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환이 진행되면 그 틈이 좀 깊어져요. 많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럴 때 마취를 하고 그런 세균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근활택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염증치료라고 환자분들이 저희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이제 질환의 점점 심도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도 못하는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게 돼, 잇몸 수술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있게 이제 잇몸을 벌려서 그 부분 그에 있는 치석이나 세균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거를 하고 다시 잇몸을 꿰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0: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치주염을 사전에 막는 일이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치주염 없이 오랫동안 자신의 치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치주염을 막을 수 있을까? 30대에서 60대 5명의 지원자와 함께 치주염 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해봤다. 지원자들의 치아 상태는 다양하다. 나이에 비해 대체로 건강한 치아를 가진 김근호 씨. 열심히 치아 관리를 해온 김용찬 씨. 젊고 치아 건강에 자신이 있는 박우주 씨. 전체적으로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조용자 씨. 임플란트를 한 이후 치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광용 씨 등이다.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김옥수 교수의 개별 진료부터 진행됐다. 50대 후반의 김근우 씨.
3: 선생님 왼쪽
2: 네.
3: 여기 그 이빨 사이
2: 네.
3: 아, 상상이 저게 어금니죠?
2: 네, 어금니요.
3: 어금니 이 문을 여기가 치폐지만 이게요.
2: 아 음식물 끼는 거?
3: 네.
2: 그거 말고는 또 어떤 증상 있으세요? 이가 좀 시리거나 그러세요?
3: 아, 이쪽 부분하고
2: 네.
3: 이쪽에서 피가 좀
2: 피가 좀 나요.
3: 네, 그렇습니다.
2: 틈이 있어서 더 잘
0: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지만 앞니 쪽에 치석이 있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등 치주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2: 이 부분이 이제 이런데 이게 조금 보면 하얗게 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치태라고 이제 잇몸 질환 원인이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 사이가 약간씩 여기 이 사이가 약간씩 부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치실 혹시 평소에 쓰세요?
4: 치실은 아니고 치간칫솔로요.
2: 치간칫솔은 여기는 잘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4: 네.
2: 그래서
0: 평소 칫솔은 물론 치간칫솔까지 쓴다. 치아 관리에 꽤 신경을 쓰는 편인데 과연 칫솔질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평소대로 양치질을 한 후 검사를 다시 해보기로 했다.
2: 아, 여보세요. 이를 닦고 오셨는데도 여기 음식물이 껴있네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이 좀 다 안 돼 있거든요. 이 안쪽으로 뭐 염증도 있고. 안녕하세요.
0: 또 다른 참가자 30대의 박우주 씨. 충치도 없고 나이가 젊은 만큼 치아 건강에 대해 자신했다. 그런데
2: 교정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셨고?
5: 네, 교정은 따로 한 적 없습니다.
2: 네, 지금 여기 치아 뿌리가 이 부분이 길어졌죠. 여기 부분 치아 머리가 길어지면서 여기 뿌리가 노출됐어요. 그래서 가끔 시린 적은 없으세요?
6: 차가운 거 먹을 때?
2: 네, 차가운 거 시려져요. 치근이 노출.

0: 돼서. 그러니까 보통 7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충치가 있거나 아니면 치근이 노출되거나.
1: 예. 지금 여기 뜻밖의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다.
0: 보이시죠? 예. 예. 예. 이런 것들을 없애주셔야 돼요. 칫솔질해서. 예.
1: 참가자 중 가장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조용자 씨.
0: 좀 치석도 있고 좋지가 않으세요. 이거 좀 흔들거릴 것 같은데.
2: 흔들거리는
0: 않아요. 이쪽에. 근데 위에 여기는 또 내려와 있어요.
2: 네.
0: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엑스레이상 보면은
1: 이미 임플란트를 했지만 남아 있는 다른 치아에서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다.
0: 제가 여기 검사했는데 이게 좀 피가 나죠. 이게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잇몸에 염증. 그래서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 이게 껴있고, 여기 생기, 요게 이제 치주염이 이 사이사이에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1: 조용자 씨를 비롯해 뜻밖의 모든 참가자에게서 염증이 발견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됐다.
0: 칫솔질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입안에 생겨있는 치태를 제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칫솔질 방법을 전문가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오늘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잇몸 질환이 잘 생기는 부분들이 이 치아 사이고 그 다음에 이 치아와 잇몸 사이 이 부분 이 경계부 이 경계부를 닦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 45도로 기울인 칫솔을 잇몸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손목을 돌려 쓸어내듯 치아를 닦는다. 특히 잇몸 경계부와 치아 사이를 꼼꼼하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앞니는 칫솔을 세로로 세워 치아를 한 개씩 따로 닦는다. 이후 치아의 씹는 면을 닦아주고 특히 잘 닦이지 않는 어금니 뒤쪽은 칫솔을 둥글리며 닦는다. 마지막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혀는 두세 번 정도 쓸어내리듯 닦아주면 된다. 그러나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세균막과 음식물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치간 칫솔이다. 치간 사이가 넓을 때 사용하는 치간 칫솔은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치아 벽면을 따라 문지르듯 닦아준다. 끝난 후엔 반대 방향에서 다시 한번 같은 방법을 이용해 닦으면 치태가 깨끗하게 제거된다. 만약에 치아와 치아 사이가 좁다면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잇몸에 닿을 때까지 넣은 후 이에 대고 위아래로 또 양쪽 방향으로 5-6회씩 치아 벽면을 따라 문지른다. 이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 전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치주의 염증 지수로 파악하기로 했다. 치주 염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치주염이 생기는 공간인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을 치주 탐침기라는 기구로 찔렀을 때 출혈이 몇 군데에서 나오는지 보는 SBI 지수를 사용했다. 프로젝트 시작 당시 박우주 씨의 염증 수치는 32, 김근우 씨의 경우 72, 조용자 씨는 15, 한광용 씨도 15, 김용찬 씨는 17이었다. 참가자 모두 스케일링을 통해 1차적으로 치주 염증을 제거했고 2주일간 칫솔질을 제대로 한 후 염증 지수를 다시 측정해보기로 했다. 과연 어떤 각오로 임했을까?
3: 솔직히 제 나이도 제일 젊고 제 잇몸에 좀 자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빨을 하루에 3번 이상은 닦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자신 있게 했는데 막상 또 진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상태가 엄청 좋구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너무 오만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4: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방법과 그런 것들을 이제 숙지해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그렇게 열심히 해보고 또 그걸 습관화하도록 노력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칫솔 사용하는 것, 치간 칫솔도 여태까지 안 해봤어요.

0: 치실 같은 것은 조금 해봤는데, 그건 이제 그냥 손을 집어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안 했었는데, 오히려 치간 칫솔 같은 것은 앞으로 더 사용해 봐야 되겠다.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1: 비교적 치아 상태가 좋았던 김용찬 씨.
0: 시설도 좀 바꿨고요. 뭐가 이렇게 적은 거에 있어서 요큰 걸로 좀 바꿨습니다.
2: 이게 큰 걸로 바꾸면 뭐또 나아요?
0: 왜 이게 이제 면적을 더 많이 찾으니까 함께 더 많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1: 치간 칫솔 또한 치아의 상태에 맞게 바꾸었다. 칫솔질이 훨씬 편안해졌다.
0: 그 칫솔질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우와 위와 아래 또 어디가 제일 많이 좀 탈이 날수 있다는 그 부위, 이런 것들은 누가 흔히 얘기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날 아주 디테일하게 그냥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1: 치아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던 조용자 씨. 평소에 비해 칫솔질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좀 귀찮긴 해도 원칙대로 칫솔질을 하려 애쓴다.
3: 한 5분 정도는 더긴것 같아요. 5분 정도는.
4: 원래는 몇분 정도 하셨는데?
3: 한 3분
4: 아, 3분 정도 하시다가 지금 한
3: 있다가,
4: 5분 정도 된것
3: 네.
1: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었던 한광용 씨. 치간칫솔 사용 후 변화가 생겼다.
5: 치간칫솔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그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간칫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피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가 아니라 지금 아예 이제 안 나고 있죠. 그래서 아, 이게 평소에도 칫솔만, 칫솔질 갖고만은 이건 안 되겠구나. 치간칫솔. 이 칫솔모가 닿지 않는 그 구석구석을 이게 이 대신해주는 칫솔을, 치간칫솔이 꼭 이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1: 치간칫솔뿐 아니라 치실도 열심히 쓰고 있다. 치아와 치아 사이, 일반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를 닦는데 편리하다. 뜻밖의 치주염 진단으로 충격을 받았던 박우주 씨. 회사 업무 중엔 양치질이 쉽지 않았는데 짬을 내어 열심히 칫솔질을 하고 있다. 스케일링과 2주간의 올바른 칫솔질,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2주 후, 박우주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뭐 달라지거나 뭐좀 생각하는 게 달라지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7: 뭔가 이렇게 입이 좀 상쾌해진다?
6: 상쾌해져요?
7: 치간칫솔을 했는데 이게 안에 그 넣어가지고 하는데 피는 나오긴 하거든요.
6: 살짝살짝씩.
7: 네, 피는 나오는데 다 끝내놓고 물로 헹구니까 이게 좀 상쾌하긴 하더라고요.
6: 아, 오히려.
1: 그렇다면 구체적인 염증 지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6: 깨끗한 것 같아요. 새로 생긴 치석은 아직 없는 것 같고.
1: 김옥수 교수의 진료 이후 참가자들은 모두 프로젝트 전 시행했던 염증 지수 검사를 다시 받았다. 과연 스케일링을 하고 칫솔질하는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도 치주의 염증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을까? 김근우 씨의 경우 염증 지수가 72에서 40으로 떨어졌다. 김용찬 씨는 17에서 9. 박우주 씨는 32에서 18. 조용자 씨는 15에서 13. 한광용 씨는 15에서 11로 염증 수치가 줄었다.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참가자들이 염증 감소 효과를 봤다. 또 치아 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3: 치실 그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려웠고, 칫솔질 하는 거는 이제 그 배운 대로 하니까 그거는 좀 괜찮아졌어요.
0: 이가 더 건강해진다는 느낌, 뭐 이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5: 그 잇몸을 저희가 평소 관리

0: 일하면 나중에 여지없이 거기서 피가 나오고 염증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칫솔도 이거 당연한 것이고 치간 칫솔을 각 치아 사이를 항상 닦아줘야만이 이 잇몸이 가장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 결과적으로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치주염은 없어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
2: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케일링하고 그리고 치아 사이를 관리해줌으로써 치은 염증이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치석 제거술 이걸 통해서 치은 염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잘 관리만 된다면은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20개 이상의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 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칫솔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칫솔질을 잘하는 게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데요. 칫솔질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진동을 줍니다. 여기서 약간의 자극을 주면서 이 자극을 주고 살짝 돌려서 이 치아 사이를 돌려서 이렇게 닦게 됩니다. 그래서 송곳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닦을 때 이렇게 양쪽을 나눠서 닦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치아에 붙어 있는 부분을 통과를 시켜서 이 치아 쪽으로 이렇게 치실을 돌린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살살살 대여섯 번 이렇게 딱. 치간 칫솔은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칫솔이 이게 사이에 이렇게 통과가 이렇게 금방 되면은 작은 거고요. 치아 사이에 이게 약간의 저항감,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양쪽 치아가 닿는 느낌에 이게 들어가는 정도가 크기가 적절합니다.
1: 치아 건강, 그리고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치주염.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 피해갈 수 있다.
2: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를 뽑고 뭐 틀니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하면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다 치아를 유지하면은 삶도 즐겁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이게 잇몸이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안 하는 게 좋고 젊을 때부터 치아 관리를 잘해서 나는 절대 이를 뽑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잇몸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0: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2: Happy New Year.
3: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4: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보면지구는고요하고평온하게만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 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 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0: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S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그 철부선이 못 닿습니다. 그래서 2호선으로 갑니다. 네, 차도 못 들어가요.
1: 여수 섬달천 항에서 100길로 20여 분을 달려 여자도에 닿았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아, 예, 반갑습니다. 예.
1: 여자도에서 만난 그 여자 태희 씨. 비파 농사 지으며 나홀로 섬에 정착했다죠.
4: 근데 간혹 여자도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여자만 사냐고 남자는 없냐고. 그 너 여자에다가 스스로 잤자 모든 것을 갖다가 스스로 섬이니까.
5: 혼자서 장군이에요. 여장군, 여장군이에요.
1: 스스로 개척해 척박한 섬에서 단단히 뿌리 내린 사연 들어보시죠. 여자만 해역 한가운데 있는 여자도는 송여자도와 대여자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여자도 남단에 있는 마파지 마을에 터를 잡았다는 윤태희 씨. 아침부터 도시락 준비로 분주합니다.
4: 농장에 가서 일을 하려면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하거든요.
1: 15년째 여자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6: 어디서 오셨어요?
7: 전라남도에서요.
6: 아, 이웃 동네에서 오셨네요.
7: 네, 감사합니다.
8: 저랑 같이 배 타고 오신 분들 아니세요?
7: 맞아요.
1: 여자도에 두 서물이 있는 붕장어 다리.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조용히 걷기 좋답니다.
4: 그 약간 긴 다리가 장어가 헤엄쳐갈 때 그 모양 같습니다. 장어를 닮았다고 합니다.
1: 여자도의 대표 어종이기도 하죠. 다리 건너 송여자도에 태희 씨의 농장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여자도에서 농업용 전기 운반차는 유일한 교통수단.
6: 예, 여기 농장입니다.
1: 젊은 시절 친구의 고향인

0: 여자도로 여행 왔다가 섬에 매료된 후 이곳에서 비파 농사를 시작했답니다.
1: 한번 맛보실래요? 잘 벗겨집니다. 새콤달콤 맛 아닌가요?
2: 맞아요. 새콤달콤.
1: 바나나하고 사과를 섞었다 그러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하셔요.
0: 6월부터 7월 초까지가 수확철로 지금이 가장 바쁠 때라네요.
1: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어르신까지 오시라고 했어요. 오늘 재물이 많았어요. 여기까지 밀고 오셨어요.
3: 이거 봐봐. 한번 보던데.
4: 유과장님
3: 뭐다 싶은. 많이 할 때는 인선 부작할 때는 그냥 바로 밑에서 함께 그냥 옵니다. 그 이웃이시다 뭐. 오늘 언니까지 모시고 왔네요, 제가요.
2: 아, 어머니세요?
3: 예, 우리 시어머니.
4: 아이, 근데 그 사람이 뭐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었어?
2: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올해?
4: 90이나 되네요.
1: 두유 하나 드시고 하십시오. 두유나 그대로 필요해, 복제.
5: 아무것도 안 먹어.
1: 아무것도 안 먹어? 그 일하기 싫다는 거야?
5: 그래도 이만 하나 시켜놓으면 잘해다.
1: 장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담아갖고 여기다 부어주세요.
0: 비파는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나던 아열대 과일로 나뭇잎부터 열매, 씨앗까지 약재로도 쓰이던 귀한 과실수라죠.
2: 선생님 여기 사신 몇 년 되셨어요?
3: 저요? 시집 와서 살아놓으니까 한 40년 됐어요.
2: 그전에는 여기 그 섬에 비파가 있었어요?
3: 전혀 없었죠. 근데 이 사장님이 나무를 가져오셔가지고 아 비파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는데 그때 살고
4: 뭐 과일 같은 건 별것이 없었고 바다에서 뭐 나는 것이 많았고
0: 태희 씨가 완도까지 가서 묘목 200여 그루를 구해와 여자도에 처음 비파를 알렸답니다.
1: 이 섬이 좋아가지고 구입한 땅이었어요. 저는 임야인줄 알았는데 전혀가지고 이게 그래도 제가 하기에는 농약 안 하고 그다음에 그 큰 기술 없어도 그 물 관리 잘하고 그러면 얘가 잘 커요.
0: 그 덕에 여자도 대표 과일로 재배 농가도 늘었죠.
1: 어휴 많이 따셨어요. 뭐 보실게요. 이야. 늘 감사하죠. 이분들 없으면 저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파 날 때마다 저보다 더 걱정합니다.
4: 언제 오늘 가는 조금 더 혼자 하고 있으면 이제 접근한 이제 거들어 주는 거죠 뭐.
0: 그 고마운 마음에 대한 보답은
1: 이게 식탁 하나 깔고
3: 소풍 왔네 소풍 하고 일도 하고 소풍도 오고 뭐 밥도 맛있는 밥 해왔어요. 언제 고기도 또 굽고
1: 입시 뽑아. 갓김치 괜찮더라고요.
3: 여수는 갓김치를 알아서.
1: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외에서 밥 먹는데 왜 오늘이 제일 바다가 이쁘다요.
4: 바람이 부면 더 이쁘지. 찰랑 찰랑.
1: 그죠. 확실히 여자랍니다.
0: 정다운 이웃들이 곁에 있으니 더 아름다운 것일 테죠.
3: 맛있네.
1: 아유, 고생하셨는데 비파가 작은 게 왔네요. 좀 큰 게 왔으면 좋았을 건데.
4: 맛있어, 다 맛있어. 뒷맛은 고소하고 달고 맛있니 맛있어. 운동은 좋은 분이 들어왔어.
1: 방송용 아니
4: 머리부터 다 갖다 주고.
1: 비파를 알게 해드려 좋은 거네?
4: 좋지.
1: 내가 잘했네?
0: 앞으로 여자도 하면 비파가 떠오를 만큼 집집마다 비파나무가 자라는 섬을 만드는 게 태희 씨의 꿈이라죠. 요즘은 다양한 활용법도 연구 중이랍니다.
1: 껍질 벗겨가지고 맛있는 스무디를 만들어서 먹어볼까 합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맛있겠다.
0: 얼음과 함께 비파를 아낌없이 넣고 우유와 요거트 파우더를 더해 갈아주면 끝.

0: 마늘처럼 자주 해 먹습니다. 그러면 갈증 해소도 되고 좋습니다.
1: 여름철엔 이만한 음료가 또 없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비파 스무디 맛볼 주인은 따로 있답니다.
2: 아, 소리 난다. 선배님 계셨네요. 네. 고생하셨다고.
3: 아마 정말 왜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2: 할머니가 밭에 가셨네.
3: 여 놨다가 딱 드릴게.
2: 네, 그렇습니다.
4: 아, 잘 먹겠습니다.
2: 맛있겠습니다. 네. 네. 드셔보십시오. 맛있었습니다.
5: 맛있다.
4: 맛있네요.
2: 다행이야.
3: 괜찮아, 좋아요.
6: 가끔씩 이렇게 비타를 갖다 주세요.
3: 예, 아, 예. 잘 갖다 줍니다.
4: 제가 얻어 먹습니다.
3: 내 대놓고 막 따먹으라 해요, 우리 보고. 그런데도 안
4: 좋아요. 예. 밭에 가서, 예. 진짜 없을 때로 가서 그냥 따갖고 먹으라는데도 저희들이 안 계시면 안 가지.
2: 그게 못 하셔.
3: 계셔야 가지. 네. 또 해가루도 많이 갖다 드리고. 예. 그래요, 고마워.
0: 이분들이 워낙 좋으니까. 아, 저한테 뭐 잘 주셔요. 물고, 아, 바닷고기 잘 주셔요.
1: 농장 일이 끝나면 꼭 들르는 곳이 있답니다.
2: 송야자에 대한 일명. 예쁘죠? 봄에 새참도 많이 잡혀요.
1: 송여자도는 이름에 소나무 송자를 쓸 만큼 무성한 소나무 숲을 자랑하는데요.
2: 저는 이 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틈나면 걷는 길입니다.
1: 사실 태희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수 시내에 살며 섬과 육지를 오갔답니다. 올해 초 완전히 여자도에 정착했죠.
0: 애들 가르치는 그 학원을 오래 했습니다.
2: 거의 직업이 직업인 만큼 스트레스를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얘기하는데 병원을 갔더니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그리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말아요, 몸이.
1: 여자도에 비파나무를 심고 섬으로 가는 동안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쉬어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답니다. 노년을 이곳에서 보내리라 하던 오랜 꿈을 드디어 이룬 지금.
0: 와, 시원하다.
1: 농장에서 종일 땀 흘리고 돌아와도 힘든 줄 모르고 지낸다죠.
0: 주변이 고요하잖아요. 바다만, 바닷소리만 들리잖아요. 이거 무지 좋아해요. 그리고 무지 행복해요. 파도 소리 들고 가까이서.
1: 그토록 바라던 삶이 이곳에 있습니다. 다음 날 부지런히 또 어딘가로 향합니다.
2: 아, 마침 준비하셨네. 네. 내가 시간 잘 맞췄네.
6: 와, 오늘
2: 오늘 같이 가서 낚아 주세요. 아우, 제 낚싯대까지 감사합니다.
6: 아, 낚시도 하세요?
2: 네, 낚시 이웃입니다.
6: 낚시 이웃. 아직 이러다가 삐게 돼가지고.
2: 아, 그러셨어요? 네. 아이고, 미안한데, 낚시 같이 하자 해갖고.
6: 아니, 할 수 없이 또.
2: 다음에 가서 하자 할지 그랬어요.
6: 아,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1: 여자도 하면 낚시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서울에 있는 붕장어 다리는 손꼽히는 낚시 명당이라는데요.
6: 그 철 따라서 여기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가 보물 창고 같아요.
2: 오늘은
6: 보통 이 값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쏙을
2: 추고 있네.
6: 나 쏙은 이제 여기에서 자생하는 좀 캐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몇 마리씩 해가지고 하면 또 반응이 빨라요.
1: 갯벌 깊은 곳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쏙, 미끼로 된장 풀고 붓으로 유인, 한 마리씩 일일이 잡는 게 보통 일은 아니랍니다.
7: 저 미끼로 여기서 잡으시는 게 뭐예요?
6: 다 좋아해요. 뭐 저거 하모도 좋아하고

0: 안 하고도 좋아하고 거의. 근데 특히 감성돔 종류들이 굉장히 좀 잘 물어요.
1: 월척을 낚을 수만 있다면 무언들 준비 못할까요? 최고의 미끼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2: 섬에 들어오기 전에는 낚시 해보셨어요?
3: 아, 전혀요. 옛섬에서 낚시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지난 아이다 보면 이게 저런데 통에다가 고기 잡아서 이러는 거 보면 우와 나도 한 마리 잡고 싶다.
1: 손맛 한번 보니 헤어나올 수 없더랍니다. 그 매력에 이분들도 섬으로 왔다죠.
0: 집사람이랑 같이 낚시 와가지고 아주 이 섬에 이 풍경에 아주 푹 빠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여기 정착하게 된 거예요.
4: 아무 때나 낚시할 수 있고 뭐 고동 같은 거 아무 때나 잡을 수 있고 공기 좋고 살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 왔다.
5: 이쪽으로
1: 속이 제 역할 톡톡히 했네요.
3: 오, 고기야.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반만 된 거 하나 잡으면 좋겠어요.
1: 낚시 이웃이 좋은 건 누가 잡든 잡지 못하든 먹을 때는 함께라는 거죠.
3: 이야, 진짜 맛있겠다.
0: 자, 지금부터 살을 찌우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고기가 맛있어져요, 이제.
3: 야, 이쁘게 하시네.
0: 오.
3: 와, 맛있겠다. 수고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3: 감사합니다. 야, 해도 잘 쓰셨네. 진짜 도톰하네. 아.
0: 이 상추에다가 같이 한번 싸봐요.
3: 너무 맛있다.
4: 맛들었다.
3: 지금 먹다 나
0: 먹는단 말이 맞네. 쫀득쫀득하네. 사람이 좋아야 음식도 더 맛있거든. 좋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맛있게 또 드시잖아요, 또, 워낙.
3: 나만 먹었나 봐. 어떡해. 여자분들 너무 좋아요. 지금이 낙원이죠, 낙원. 이제 저는 소원 성취했습니다.
1: 그 낙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6: 그 풍경들이 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7: 행복해요. 우리 덕실이랑 행복하고 우리 언니가 있을 때 행복하고.
8: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0: 우와, 6,400km. 그럼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만큼을 달려온 거네요.
1: 장대한 협곡이 나왔습니다.
2: 와, 감탄사가 저기 나오는 풍경입니다.
3: 83cm인데 지금도 말을 잘 타신대요.
4: 감사합니다. 나간지.
2: 우와.
0: 아, 오케이. 오케이.

0: 중국 서역, 그 매력의 끝은 어디일까요? 굽이굽이 물길에 비친 장엄한 일몰 뒤 두쿠공로의 마지막 비경을 담습니다.
1: 타클라마칸 사막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
0: 사막을 넘고 만난 오아시스 도시에선 이국적이면서도 화려한 문화가 살아 숨쉬고
2: 드디어 설산이 가깝게 보입니다. 파미르 공원의 저 멋진 설산.
0: 자연이 만드는 장관은 긴 여운을 남기죠. 매혹의 서역당,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서역을 여행하며 달린 길이가 약 6,400km입니다. 그 숫자는 실크로드 전체 길이와도 같죠. 오늘 저는 그 실크로드의 흔적을 찾아가려는데요. 먼저 대초원 파인브루커를 거쳐갑니다.
2: 좀 구름에 많이 가려있긴 하지만 그냥 병풍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12폭이 아니라 뭐 한 300폭 병풍이 좀 펼쳐져 있거든요. 와, 멋지다.
0: 텐샨 산맥을 가로지르는 총 길이 561km의 두쿠공로를 달립니다.
2: 오, 지금 영문도 알 수 없이 가다가 서버렸어요.

0: 곳곳에 절경을 품고 있어 도로에서 수도 없이 멈췄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이유일까요?
1: 오호! 이번 여정에서 처음으로 야크를 만났습니다. 오, 여기가 3000m 거의 되기 때문에 야크가 있네요. 야크 때!
0: 중국, 몽골, 티베트, 히말라야 지역 등 고산지대에 사는 유목민들에게 야크는 상징적인 가축인데요.
1: 자세히 보시면 야크라고 불러도 무방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야크와 버팔로의 교배종이에요. 야크는 보통 4000m 되는 곳에 있고 예, 그보다 좀 낮은 지역은 야크 버팔로 교배종인 좁기호, 네팔 쪽에서는 좁기호라고 부르는 동물들을 이용하는데 소를 이용하는데 보시면 털이 아래쪽은 상당히 긴데 위쪽 등 쪽에 털이 적잖아요. 야크는 등에도 털이 무성합니다. 순수한 야크는.
0: 야크와 좁교의 구분 쉽지 않죠? 몽골족 자치주에 속한 이곳은 몽골족의 오랜 터전입니다. 몽골족의 여름 목장으로 자신들의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중국 서역당 몽골족 유래는 동쪽으로 돌아간다는 동기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멸망하고 서역에 머물렀던 몽골족 일부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 동쪽으로 가다 이곳에 정착한 것이죠.
1: 이 지역은 어디 농경지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대초원. 몽고에서 볼 수 있는 대초원.
0: 면적이 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경기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대초원인데 많은 볼거리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풍경 때문이죠. 텐산 산맥에서 발원한 카이두강이 굽이쳐 흐르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많은 이들의 사진 촬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분들 인생 사진의 진심입니다. 풍경보다 더 눈길을 끕니다. 주위 사람 아랑곳하지 않는 열정.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진은 찍으셨나요? 그런데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강물이 뱀처럼 휘도는 대평원 앞에서니 말이죠. 하지만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일몰 명소. 해가 떨어질 때 더 아름답게 빛난답니다.
2: 죽겠네요.
3: 이야, 저 빛 내림 좀 보세요. 와,
0: 강물이 9번 굽고 18번 휘어 흐른다는 곳. 일몰 때는 굽이치는 강물에 해가 비쳐 여러 개의 태양이 뜨는데 보는 위치에 따라 그 개수가 정해지죠.
4: 멀리서 사람들이 이 장관을 보며 동시에 함성을 무슨 운동 경기 보는 줄 알았어요.
0: 몽골족의 초원 파인부르커 그곳에 아득한 그리움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다시 길은 두쿠 공로를 따라 오아시스 도시 쿠처로 향합니다. 텐샨 산맥 중부 설산 아래로 푸른 초원을 들여놓은 풍경길을 달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산길로 접어들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협곡길을 지났더니

0: 일단 풍경을 보며 가슴으로 느껴보려 합니다. 3일 동안 텐샨 산맥의 협곡을 오르내리며 마침내 이곳에 닿았습니다. 그 길은 때론 서역당의 온갖 비경들을 모아놓은 전시장 같았고, 때론 오랜 삶이 이어진 사람들의 소중한 터전이었죠. 그 여정이 저를 풍요롭게 채워주었는데요.
1: 저는 오래전에 어떤 책에선가 독서는 앉아서 경험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으면서 하는 독서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여행을 하면 할수록 그 글귀가 참 마음에 들어요.
0: 끝은 또 다른 시작. 두쿠공루의 종착지에서 이어진 길은 저를 새로운 풍경 속으로 이끕니다. 켜켜이 세월의 흔적을 남긴 황토빛 삼지대 끝에 붉은빛 협곡이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이곳은 웅장하고 경이로운 협곡의 세계가 펼쳐진 천산 신비대협곡 티엔샨 션미 따샤구입니다. 1억 4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되어 수억 년간 비바람과 강물에 의해 깎이고 조각된 곳이죠. 붉은 대협곡 앞에 마치 수호신처럼 서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청동상이 있는데요. 중국 불교의 중요한 두 인물, 쿠마라지바와 현장입니다. 현장 스님은 고전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죠. 그는 실제로 인도에서 불경을 구해와 번역한 당나라의 고승인데요.
2: 현장법사 앞에는 삼장법사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사실 현장이 고유명사로 저 스님의 이름인 것이고 삼장이라 하면 경장, 율장, 논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경장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을 읽혀놓은 말이고요.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계율을 말합니다. 또 하나 논장은 불교의 경전 혹은 불교의 계율과 관련된 논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장법사라 하면 이 세 가지를 두루 통달한 석학이자 또 종교의 최고 고승이라고 초칭하는 것이죠.
0: 한 번쯤 들어보셨을 불교 경전 반야심경의 한문본도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 중국 당나라와 주변국의 불교 부흥을 이끌었던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삼장법사의 칭호를 받은 스님이 있습니다. 이곳의 고대 국가였던 구좌국에서 활동한 쿠마라지바입니다.
2: 우리나라의 불교는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진이라는 국가에서 불교를 전래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진이 이 쿠마라지바 이분의 학식과 여러 가지의 고승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분을 모셔옵니다. 그때 불교 경전을 완역을 하게 되고 그 완역본이 놀랍게도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꼭 불교와 관련 없는 분들도 가끔씩 그 언급하거나 혹은 들어보신 색즉시공 공즉식색이라는 말도 이 쿠마라지바 삼장법사가 번역한 산스크리트 경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0: 현장 스님보다 약 200년 앞서 300여 권의 불경을 번역하여 동아시아 불교사에 길이 남을 공적을 이뤘는데요. 중국 불교의 걸출한 두 인물이 황량한 땅을 빛나게 합니다. 두 고승의 숨결이 남아있는 구처, 그 중심가로 향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마주친 이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노점에서는 지금 막 신선한 양고기를 손질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 양꼬치를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냄새를 맡으니 그 맛이 생각나 입에 침이 고입니다. 게다가 이 집은 특별한 비법으로 꼬치 맛을 냈다는데요.
2: 이 호향나무가 사실 신장의 또 대표적인 이름난 나무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천년 주목해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하잖아요. 신장에서 호향나무는 한 박자 더 나갑니다. 거기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쓰러져서 천년.

0: 천년. 그러니까 죽어서 천년인데 천년 동안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쓰러져 있는데 천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이 계곡에 많은데
1: 호양, 중국어로 후양이라 불리는 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타클라마칸 사막에서도 자랍니다. 신장 지역, 서역에서는 생명력과 인내를 상징하는 나무죠. 타림강 인근에서는 호양나무로 카누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여기선 꼬치를 구울 때 사용하는데 그래서 양꼬치가 더 특별한 맛이 있다네요.
0: 갈비야, 갈비. 오, 맛있다. 와, 이거 한국에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독특한 양념이 있거든요.
1: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준 양념 비법이랍니다. 신장을 여행하며 거의 매일 양고기를 먹은 것 같은데 그중 최고의 맛입니다. 지금 저희가 향하는 쿠천은 옛날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는데요. 8세기 통일신라 때 인도를 여행한 해처스님도 쿠처를 거쳐 신라로 돌아왔는데 어쩌면 이 길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해초스님도 여기서 잠시 쉬며 고된 여정을 달랬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 도시 쿠처에 도착했습니다. 쿠처는 텐샨 산맥 남부 타클라마칸 사막과 맞닿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텐샨 산맥 남쪽으로 연결된 실크로드 중로에서 가장 크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남겨놓은 문화유산도 많아서 이곳의 거리엔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쿠처의 구시가지 골목을 건너라면 옛 실크로드 때 번성했던 분위기가 상상됩니다. 곳곳을 장식한 색채와 문양이 무척이나 화려하고 독특합니다. 중국과 이슬람 문화의 만남이랄까요? 특히나 집의 문이나 기둥에 파랑색을 많이 사용한 것이 인상적인데요.
0: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여기 중국어만 적혀있지 않으면 어디 이란이나 터키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중국 사람들은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겠죠? 여기 이국적이라고 느낄 겁니다.
1: 2억의 정서이자 중동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 왠지 여기에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쿠처가 유명했던 건 악무, 즉 음악과 춤이었습니다. 선율과 리듬 감각이 남달랐던 쿠처인들의 음악과 춤은 중앙아시아는 물론 중국 중원까지 풍미했는데요.
0: 지금의 쿠차에 있었던 고대 오아시스 국가, 그러니까 구자국은 인구는 당시 오아시스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8만이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가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 한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 특히 음악 분야였습니다. 모두가, 특히 당나라 시대에 모두가 이곳의 음악에 열광했다고 합니다. 춤과 노래. 악기 모두의 말이죠.
1: 음악 못지않게 쿠처의 무용수들도 각광받았는데 호선무를 추는 호선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고구려 백제의 춤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당시 여러 나라의 버전이 있었던 거죠. 양귀비도 잘 쳤다고 전해지는 호선무는 당나라 시인의 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0: 백거이라는 시인은 그 호선무의 동작과 이 묘사에 대해서 아주 멋진 시를 남겼습니다. 후쉔니, 후쉔니, 호선녀야, 호선녀야. 그 다음에 신닝쉔, 조인구. 아, 이 문장이 끝내줍니다. 그 마음은 현악기 가락을 타고 또 손은 타악기 장단을 타는구나. 쉔구, 이성, 쇼쇼쥐. 현악기와 타악기 장단이 나오니 두 손이 올라가는구나. 雪会飘摇, 转蓬舞, 휘날리는 눈꽃처럼 돌다가 다시 흩날리는 풀꽃처럼 춤추네. 역시 이 위대한 시인들은 그 문장이 아, 진짜 멋집니다.
1: 가무의 도시로 이름 높았던 쿠처. 이들의 춤과 음악을 안 볼 수 없겠죠? 빠르고 리드미컬한 음악과 함께 공연이 시작되었는데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무카무는 위구르족의 문화와 역사를 춤과 노래로 표현한 전통예술입니다. 호선무에서 선은 회전하다, 돌다란 뜻이죠. 즉, 호선무는 회전하는 춤인데요. 여러 문화와 접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답니다.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었던 당나라에서도 장안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다는 호선무를 그 본산에서 직접 봅니다.
0: 와! 멋지죠? 진짜 마음은 현악기를 타고 손은 타악기를 탄다는 게 바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멋있다.
1: 음악과 춤으로 멀리 중원까지 이름을 떨쳤던 쿠처. 이들의 피에도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DNA가 흐르나 봅니다. 구자국 시절 불교 국가였던 이곳은 14세기 위구르족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이슬람 사원을 세웠는데요. 쿠처 따시, 쿠처 대사는 신장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 사원이죠. 본당 옆에 목적 건물이 눈길을 끕니다.
0: 이 모스크가 건설되기 시작한 지는 1559년인데요. 그때는 흙과 목조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 460여 년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인데,
1: 이 사원은 15세기에 처음 지을 때는 흙집이었고 17세기에 목조 사원으로 개조됐는데요.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일부를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슬람 사원을 봤지만 목조 건축 사원은 처음 봅니다.
2: 이야, 목조로 된 모스크는 또.
1: 내부는 위구르족 전통 문화와 이슬람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에 유독 파란색이 눈에 많이 띕니다.
0: 쿠처 사람들은 고대나 또 근세나 이 파란색을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고대로부터 키지석굴에 남아있는 그 벽화를 보면 이 파란색을 또 많이 썼는데 이 파란색은 이 지역에서 구할 수 없었던 안료라고 해요. 이 미술 안료를 찾기 위해서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구해오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와, 그 비용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하지만 이 안료의 장점은 되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1: 쿠처의 이슬람 사원엔 위구르인들의 종교적 신앙뿐 아니라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아마 여기도 그저 지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낭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낭은 위구르족의 전통 빵인데요.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구워 만듭니다. 그런데 크기가 엄청납니다. 피자 라지 사이즈보다 훨씬 큽니다.
3: 빵 하나가 지평이
4: 우와.
1: 뜨거워. 화덕에서 갓 꺼내 뜨거운데 바로 사서 먹어봤습니다.

0: 입니다.
1: 따뜻한 빵을 먹어봐야 되겠어요.
2: 너무 맛있어. 고소한 마늘 향기와 깨맛이 아주 좋습니다. 쿠차도
3: 好吃요.
2: 쿠차도 점점 따. 그래서
0: 낭은 보통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반죽을 넓게 펴 화덕에 구워내는데요. 지역별로 크기나 모양도 가지각색이라 합니다. 이곳 쿠처에만 50여 개가 넘는 종류가 있다네요. 얇고 바삭바삭해 인근에서도 쿠처 낭을 많이들 찾는데요. 낭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위구르족. 그들에게 낭은 2000년 역사를 가진 전통 먹거리입니다. 이제 저는 쿠처를 떠나 타클라마칸 사막 서쪽에 있는 실크로드의 마지막 중국 도시 카스로 갑니다. 텐샨 산맥과 쿨룬 산맥 사이 타림분지 중앙에 자리한 타클라마칸 사막. 고운 모래 언덕인 사구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약 85%가 바람에 따라 끝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막, 즉 유동사막이라 부릅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이 모래 사막을 관통하는 도로가 처음 생겨났는데요.
4: 사막의 이 난, 이 큰 길, 사막 도로는 사실 만든 것도 힘들었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래가 사막 공로를 덮어버리면 갑자기 길이 없어져 버리고 또 사고가 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막으로 차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막 공로는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유동 사막의 모래들이 이 도로 안으로 들어와서 덮어버리지 않도록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0: 갓길에 억새를 심어 모래가 도로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식피대는 억새풀을 바둑판처럼 줄지어 심어 모래를 붙잡아 놓도록 한 것이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방풍림을 조성하는 것. 모래를 막기 위해 방풍림을 심고 5km 간격으로 수정방이라는 우물집을 만들어 나무에 물을 댔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그 어디로도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실크로드는 타클라마칸 사막 남북에 퍼져 있는 오아시스 도시를 에둘러가며 형성되었던 것이죠.
5: 타클라마칸 사막은 위구르 말로 해석을 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끊어읽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타크 끊고 라마칸 끊으면 거친 황무지의 산, 이렇게도 하나가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타클라라고 끊고 뒤를 마칸이라고 하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0: 젊은 시절 이 낙타를 타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한 적이 있는데요. 뜨거운 태양과 때때로 만나는 모래바람, 그야말로 죽음길 같았습니다. 그런 죽음의 사막을 뚫은 것은 상인들의 돈과 종교인의 신앙이었는데요. 끝도 없이 펼쳐진 사막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 의해 죽음의 사막은 삶의 바다를 꿈꾸게 되었죠. 타클라마칸 사막 서쪽 끝. 파미르 고원이 맞닿은 곳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 카스, 현지어로 카슈가르. 도시 중심에는 카스 고성이 2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죠. 카스가 동서 문화의 교차점에 있기

0: 있기에 카스를 보지 않으면 실크로드를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생겼고 카스를 실크로드의 진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 지금 우루무치가 전체 신강성 위구르족 자치구의 성도이긴 하나 이 카슈카르, 카스가 바로 위구르인들에게는 마음의 수도라고 하더니 정말 여기만 와도 딱 느껴집니다.
0: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이곳은 여전히 위구르족 현지 주민의 거주지이기도 한데요. 과거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간의 문화와 물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 마치 그때로 돌아가 시간여행을 하는 듯 즐비한 상점에는 옛 화려했던 시절이 남겨져 있는데요. 고성의 골목골목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는데요. 하지만 수백 년이 넘은 오래된 집들은 삶의 채취가 짙게 풍깁니다. 이곳의 위구르인들은 자녀가 결혼하면 집을 증축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로와 같은 골목길이 생겼다네요.
1: 오랜 역사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계획된 도시와는 다르게 골목들이 아주 제각각 방향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틀고 좁아졌다 넓어지고를 반복하는데요. 이게 자연스러운 역사 도시의 모습 아닐까요?
0: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에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발걸음. 그 길에 카스 고성의 명소를 만났습니다.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위그르족 대저택인데요. 흙벽돌과 목재를 사용한 건물은 위그르족 특유의 장식과 패턴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1: 위그르족 중에서도 부자이신 어떤 중요한 인물의 전통 가옥이었죠? 좀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구조 자체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0: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지하로 내려가 봅니다. 지하 공간은 주로 식량을 저장하거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됐답니다. 밖에서 볼 때와 달리 지하가 아주 넓은데요. 도자기와 천을 보관한 방을 보니 집주인의 재력이 느껴집니다.
1: 와, 이 안에 또 이렇게 넓은 공간이.
0: 면적이 700제곱미터, 200평이 훨씬 넘는 저택은 중앙에 넓은 중정이 있고 중정이 잘 보이는 1층에 응접실이 마련돼 있죠. 당시 이곳을 오가던 수많은 상인들, 이방인들과 다가를 하며 저택의 주인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1: 현재로 치면은 일종의 플랫폼인 거죠. 정보가 모이는 플랫폼. 그래서 여기 주인은 이곳에 앉아서도 예를 들면 올해 그 중앙아시아에서 후추의 가격이 폭등했다든가 비단의 가격이 폭락했다든가 아니면 중원에서 어느 나라가 그 굉장히 어려워지고 멸망할 것 같다라든 등등의 정보를 앉은 채로 소유했을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더욱 막대한 부를 쌓는 데 기반이 됐을 겁니다. 뭐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또 정보를 예를 들면 좀 돈을 주고 제공할 수도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플랫폼으로서.
0: 저택의 2층은 주인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에 안방이 놓여 있습니다. 큰 창을 두어 통풍이 잘 되게 해놨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당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게 배치해 마당을 관찰하는 용도로도 사용했답니다.

0: 위구르족의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공간입니다. 다시 거리로 나와 길을 따라 걸으니 그곳에선 뜻밖의 길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 소리에 맞춰 여유롭고 우아하게 동작을 선보입니다. 아이들도 흥에 겨운지 넘치는 끼를 주체 못하고 함께 춤을 춥니다. 그런데 예사솜씨가 아니죠. 리듬을 타고 났나 봅니다. 저도 얼떨결에 춤을 추게 됐는데요. 어째 좀 어색하죠? 전 나름 열심히 따라한다고는 했는데 몸이 영 안 따라줍니다. 보다 못한 아이들이 한 수 가르쳐주려는 듯 무대로 나섰습니다. 골목골목 위그르족의 삶이 살아있는 카스고섬. 위그르족의 춤과 음악을 여기서도 만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신장 지역 여행이 세 번째인데요. 처음 왔을 땐 대자연에 쏙 빠졌고 두 번째 왔을 땐 척박한 땅에서 꼽힌 서역의 문명에 관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번엔 서역의 노래와 춤에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번 여행하는 동안 서역 땅은 어딜 가든 사람들이 노래와 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1: 현악기 종류만 해도 한 10여 종, 20종 있는 것 같고요. 현의 숫자도 각양각색이고 현과 현 사이의 간격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그 균일한 간격의 현도 아니에요. 좀 연주하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독특한 기법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와, 제발요. 아까가 끝이 아니었어요. 엄청나다. 아유, 저거 또, 와,
0: 민속악기로는 타악기, 관악기 등 수십 종에 이르는 위그르족. 음악 분야에서 강한 민족적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1: 이게 독수리의 팔뼈를 가지고 만든 악기랍니다. 와, 날개 뼈 있죠? 와, 독수리가 되게 큰 독수리네. 오, 생각보다 무거운데? 와, 신기하다. 뼈로 보이십니까?
0: 모든 악기는 철저히 수작업으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개공예처럼 정교한 작업으로 현악기 두 타워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1: 와, 이게 하얀색은 소뿔이고요. 검은색은 야크뿔이에요. 와, 이거 보세요.
0: 뿔을 잘게 잘라서 작은 조각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악기들은 전통 기술과 장인 정신이 만든 또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악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연주도 수준급입니다.
2: 와, 이거 춤이 절로 나온대. 춤이. 와.
0: 제 춤에 화답하듯 가이드도 춤을 선보입니다. 이번 서역 여행에서 많이 보고 들었던 러와프. 7현에 간격도 불규칙해 연주는 보는 것과 다릅니다.
1: 매요 형님, 제가 하는 여기 소리가 이렇게 아 구리지? 이게 코드도 못 잡겠어. 이거 어디 잡아야 될지. 이거 직건 시행이야. 7건 7.
0: 다음에 올 땐 연주법을 제대로 배워야겠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위그르족의 춤과 음악.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역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으로 향합니다. 오아시스 도시 카스를 떠나 남서쪽으로 달려갑니다.
1: 드디어 설산이 가깝게 보입니다. 파미르 고원의 저 멋진 설산. 지금 이 길이 그 유명한 카라코람 하이웨이예요. 전 세계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가장 높은 도로로 알려져 있죠.
0: 실크로드의 카라코람 고속도로는 중국에서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로 이어지는 길로 세계의 지붕이며 오아시스의 용로의 동서분수령인 파미르 고원을 넘나드는 길입니다. 파미르 고원의 굽이굽이 이어지는 설산을 보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예전에 우주여행 많이 할 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여행객들이 만나서 정보도 나누고 자기 무용담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넘어갔다 그러면 마이크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도권을 완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배낭여행객들 또 굉장히 탐험여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이 길을 넘었다는 건 마치 여행객으로서는 훈장 하나 다를 만큼의 그런 엄청난 무용담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여정의 길이에요. 예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저도.
0: 높고 거친 카라코람 고속도로는 지구상에 있는 험로 중에서도 최상 난이도. 하지만 그만큼 풍경도 환상적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바위산도 모두 대자연의 작품. 그러다 옥빛 호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호수를 안고 있는 산은 순백의 모래로 덮인 백사산 바이샤샨입니다. 수만 년 동안의 풍화를 거쳐 만들어진 모래가 하얗게 반짝입니다.
1: 우와, 와, 저것 좀 보세요. 산이 사막으로 된 산이 이렇게 가는 모래가. 우와, 너무 멋있다.
0: 호숫가에 서서 백사산을 직접 보고 있어도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비현실적인 풍경. 마치 꿈을 꾸는 듯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감흥 없이 흘러가는 일상. 야크도 백사산 풍경을 등지고 서서 쉬고 있는데요. 백사산 풍경 아래서 관광객들만 한껏 들떠 있습니다. 그 사이 전 백사산 풍경에 잠겨 한참을 걸었습니다. 고요한 풍경이 제 마음도 물들입니다.

0: 다시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타고 파미르고원의 더 깊은 곳을 향해 달립니다. 길엔 만년설의 설산이 배경처럼 따라다니는데요. 설산의 풍경을 담으며 제 눈은 호사를 누리는데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1: 지금 5,000m 넘는 설산에 사방으로 포위돼서 이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초스님은 이 길을 어떻게 넘으셨을까요? 참. 그러니 해초스님이 그런 말을 하실 만합니다. 자기는 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천 갈래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셨었거든요.
0: 마침내 길 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무스타크봉. 설산 중에 설산이라 불리는 산입니다. 빨리 더 가까이 보고 싶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야말로 설산의 아버지, 얼음을 아는 거대한 산입니다.
1: 이름도 너무 멋진 무스타크봉이에요. 멋지다.

0: 높이가 무려 7,546m. 아, 너무 멋지지 않나요?
1: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설사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풍깁니다. 신의 영역인 듯 태고의 침묵 속에 경건함을 안겨주는 무스타크산. 그 자체만으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스타크봉 아래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카리쿨리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천상의 낙원이 이런 모습일까요? 다들 파미르고원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고 찬란한 시간은 짧죠. 이제 파미르고원에서의 시간도 끝이 다가옵니다.
0: 向往亦不是 汽车登高原 夕阳无限好 只是近黄昏. 20대 때 봐도 뭔가 이게 딱 와닿고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의 마지막 구절, 석양은 한없이 좋은데 단지 황혼이 너무 가깝게 있네. 이 말이 너무 패부를 찌르는 겁니다. 지금 이 여정도 이제 마지막을 달려왔고 또 오늘 밤도 또 곧 오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다 덮겠죠.
1: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6,400km 신장에서의 여정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여행에서 서역당의 장구한 역사와 만나고 광활한 풍경 속을 걸었습니다. 그 찬란한 시간이 제 가슴에 긴 여운을 남깁니다.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다 보니까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

0: 혈광, 혈광. 백준수의 백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1: 아, 또 완전 겨울이에요.
0: 우와, 너무 멋지잖아요. 와, 초원이의 쌍무지개가 떴어요. 그리고 이 선명도가, 와, 이루 많았었어요. 제가 본 무지개 중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무지개.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언젠가 제 딸이요. 엄마, 30살 때는 어땠어?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29에 결혼을 했고 31의 첫째를 낳았기 때문에 정신없이 하루하루에 적응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넘어가면서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저에게 남아있는 좋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점점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40대는요, 일 하나만 놓고 보면 가장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 시기죠. 금전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거래처에서도 나만 찾고, 내 손을 거치면 모든 것이 원활해지는, 일적으로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 하지만 동시에 그 시기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무치게 느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경제적으로 수입이 더 이상은 증가하기 어려운 시점이 오겠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쯤 되어서야 비로소 현금 흐름의 감소를 완충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대차대조표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소비지출이나 대출이자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계산을 하는 가계부, 이 가계부가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 실제 내 은행 잔고와 지갑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 들어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현금 흐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가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일을 안 하더라도 팔아서 쓸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40대가 되면 아무리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대차 대조표가 부실하다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거나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되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지면 당장 돈에

쪼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다면 이러한 현실은 더욱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일 이외의 선택지는 없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40대가 되면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자산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하게 됩니다. 이때 자산은 은행 예금일 수도 있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알짜 우량주나 우량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산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빨리 자산을 만들어 놔야지라는 조급한 생각 때문에 충분한 공부 없이 남들 따라 투자에 뛰어드는 바람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현명하게 공부하고 투자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월급입니다. 잘 듣고 있었는데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월급이냐? 라고 하셔서 맥이 좀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안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감은요, 말 그대로 한번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 어떻게 안 된다 라는 최소한의 자신감이나 마지노선을 의미하는데요. 통상 이 안전감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통 안전감과 안정감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감과 안정감은 엄연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안정감, 영어 표현으로는 stability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것이라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안전감, 영어 표현으로 safety라는 것은 설사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은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조금 더 동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재정적인 안전감을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 월급을 받는 일이죠. 투자한 주식이 조금 빠지더라도 꼬박꼬박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있다면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계좌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월급이 있다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월급이 없다면 매달 나가야 할 생활비, 고정비용, 이런 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반토막 난 주식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 주식이 원금을 회복해서 두배 오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결국에는 안정감이 없다 보니 기다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자산 관리에 있어 매달 규칙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수입으로 들어와야만 생활비를 비롯해서 써야 할 고정비용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현금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월급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월급을 매달 250만 원 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250만 원이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충분치는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현금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250만 원은 7억 원의 상가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보통 상가나 오피스텔의 적정 임대료를 4% 정도로 치는데요. 7억 원짜리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매달 4%라고 하면 딱 2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의 힘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현금 흐름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삶이 윤택해지는 법이죠. 월급처럼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가 있고, 규칙적인 수입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250만 원이 매달 중단되거나 차질 없이 항상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달은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안정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 자유의 기초가 됨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재정적인 안정감이 마련됐다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두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혹시 72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인 1400년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자 수학자였던 루카 피치올리가 원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법칙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이 법칙에 따르면 금리가 2%일 때는 원금이 두배 걸리기까지 72 나누기 2, 즉 36년이 필요하고요. 그럼 이 법칙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재테크를 하지 않고 모은 돈을 은행에 그냥 넣어만 둔다면 현재 예금 금리가 3% 정도이니까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두배 불리려면 72 나누기 3, 24년이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 같은 1000만 원을 재테크를 잘해서 수익률 10%의 상품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 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72 나누기 10, 즉 7.2년으로 무려 은행 예금에 넣었을 때보다 16.8년이나 그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의 8대 불가사의 중 마지막은 복리다.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되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겠죠. 여기서 복리라는 거는요, 원금에도 이자가 붙고,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000만 원에 10%의 이자가 붙으면 1년 후에는 11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원금인 1000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이자까지 합산된 1100만 원을 다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복리입니다. 이렇게 1100만 원을 10%의 수익이 나는 것에 또 투자한다고 하면 2년 후에는 1210만 원, 3년 후에는 1331만 원, 9년 후에는 2360만 원이 되겠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 이후에 예전보다 시중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좋은 투자 상품이 시중에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72의 법칙으로 계산할 때 원금을 두 배로 만드는 기간이 예전보다는 크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안전하다라고 해서 예적금에만 돈을 넣어놓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산 배분인데요.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자산 운용의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기가 막힌 종목 선택이나 타이밍 같은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90%가 자산 배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목 선택은 5%, 매수매도 타이밍은 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네요. 가끔 개인 고객분들을 만나서 자산 배분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제가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그거를 배분을 하나요?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좋은 주식이나 하나 찍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자산 배분을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다라고 하면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산군마다 전부 개개별의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보장받는 대신 정해진 이자만 딱 받기로
약속을 했던 자산이죠. 그래서 이자 자체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돈을 잃을 염려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편 부동산은 보이는 실물이 있고 실제 거주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어서 사용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고요. 팔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팔 수도 없고 규제도 굉장히 심하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자산은 부동산처럼 사용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처럼 원금도 보장받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발행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도 같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채권,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의 정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벌어져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우리는 통상 변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변동성의 정도도 다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자산은 적게 배분하고요. 변동성이 낮은 자산은 많이 배분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옮기는 과정도 지속되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어떤 한 자산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한 자산은 오를 수만 있다면 내 전체 자산의 변동성은 줄여가면서 계속 자산의 파이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주변에서 주식 계속하지 말고 그걸 빼서 그 돈으로 집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다시 많이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느리고 거북이처럼 오르지만 실거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기도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팔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상당수는 오르면 더 오를 것만 같기 때문에 제때 자산을 바꾸고 다른 쪽으로 배분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죠. 평생 부동산만으로 자산을 불리신 분들은요. 다른 자산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만한 게 없다. 그러면서 계속 아파트, 상가, 분양권만 보러 다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배분은 소위 몰빵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인생의 대차대조표와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나의 삶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구성하고 꾸려갈지 한 번쯤 고민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름난 효자가 살았던 춘천시 효자도 75세 청년 이발사를 만나보고 하숙생들의 춘천 엄마도 만나봅니다.
1: 생겼죠? 우리 애들?

소쿠리 모양의 분지인 춘천시. 이 지형 덕분에 성우 이익을 비롯한 17세기 실학자들은 도읍지가 될 법한 땅이라며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효자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늑한 평지에 들어선 동네입니다. 땅의 모습을 닮아 온화하고 선한 효자동 사람들. 이름난 효자가 나왔다고 해서 효자동이죠. 오늘은 저마다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선하고 순한 사람들의 동네 효자동을 찾아왔습니다.

0: 효자문 내거리에 작은 이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창이 뚫려 있네요. 어우, 깜짝이야. 아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에?
1: 하고 이렇게 내다보고 혹시 건너와서 일로 오지 않나 기다리지.
2: 그거예요.
1: 그냥 폼으로 뚫어보는 게 아니에요.
0: 우와, 그런데 여기 굉장한 이발소입니다. 남자의 향기, 저도 꽤 발랐죠. 곳곳에 눈을 뗄 수 없는 옛 물건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세면대 옆에 보온 밥솥은 웬 거죠? 점심 때인가?
1: 아니, 물이 뜨거워야잖아. 아,
3: 밥이 아니라
1: 밥 아니에요. 이게 밥 하죠? 이게 물 뜨거운 걸 쓰기 위해서 이거 해놓은 거예요. 이 수건 이거 얼굴에 대려고. 이게 뜨거워요, 물이.
0: 아우, 뜨거워. 잡지도 못할 만큼 뜨거운 수건을 찬물에 적셔가며 짭니다.
1: 그리고서 이제 이게 수건을 펼쳐가지고 털어서 또 이렇게 한 손등에다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이게.
3: 왜요?
1: 얼마나 뜨거운가? 온도 조절. 이거 금방 갔다가 이거 얼굴에 못 대, 뜨거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 정도면 됐구나 하고서 그래가지고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0: 아, 이럴 때 기분 참 좋죠. 팔남매의 막내였던 지면성 사장님. 중학교 입학도 가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발 가게와 함께 60년이 흘렀죠. 근데 이 가루는 뭔가요?
1: 우린 옛날 방식대로 하니까 옛날에는 이게 분이 나왔는데 지금 분이 안 나오고

0: 감자가루 있어요, 감자가루. 이걸 아무리 많이 말라도 머리에 뭉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침이 나는, 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
1: 비슷해 보여도 밀가루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머리카락에 덕지덕지 달라붙거든요. 이건 면도 소리인데요.
0: 이거는 원래 그전부터 이 난로에다가 이렇게 문질렀다고 뜨뜻하라고 차가우니까 여름 같으면 그냥 하는데
1: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할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 손님을 배려하는 일은 양보할 수 없답니다.
2: 옛날 생각나고 면도할 때가 제일 좋죠.
1: 이야, 벌써 목소리가 나른하십니다.
3: 이분이 60년 경력이시라는데 손길이 좀 다른가요? 어떠세요?
2: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전부 미장원식으로.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원하지 않고 오래되신 분들한테 가는 걸 원하고.
3: 이 집이 좀 어떤 편안함이 있나 보죠?
2: 꼼꼼하시잖아.
1: 두 말이 필요 없는 단골집의 편안함. 그게 우리가 단골집을 찾는 이유죠.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언젠가부터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젊은이는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수십 년 함께 나이 들어온 단골 손님뿐이죠.
0: 젊은 사람들은 하나 다 하나 미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발사들도 모자르고 지금 배우는 사람은 없고 지금 수저 시내 이발사들이 거진 70이 넘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되면은 이발사들이 많이 줄을 거야, 아마. 그런지 승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발소가 없어지지, 이제. 그게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1: 이발비는 12,000원. 거스름돈은 괜찮답니다.
3: 뭐 잔돈 안 받으세요?
0: 안 받으시고. 뭐.
3: 뭐.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0: 많이, 네, 좀 있어요.
3: 약간 이런 게 이발소 문화인가 봐요?
0: 그렇죠. 가세요, 이제, 그렇고.
2: 수고하세요. 네. 다음 드릴게요.
0: 다음에 또 25일 만에 또 봐야지.
2: 뭐. 알겠습니다.
0: 가세요.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 오늘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친구가 손님이고 손님이 친구고 그렇죠.
4: 아, 여기서는 직접 하는 거예요.
5: 왜 이발사분이 해주시는 게 좋잖아요.
4: 네, 내가 더 잘해요.
3: 아, 그래요? 몇 년 단골이세요?
4: 60년 단골, 60년.
3: 60년 단골?
4: 네. 60년 동안을 이 집에서만 이발을 해서 이제 나도 반 기술자 됐지.
3: 그럼 혹시 뭐 결혼식 전날 여기서 머리하고 그러셨어요?
4: 아, 그럼.
0: 아, 친구들 자기가 오면 나한테 오는데.
2: 그 당연한 거지.
4: 딴 데 가서 어디 가세요? 맨날 했던
2: 거지. 너는 생각이 나냐? 장가 간 게?
4: 그거 생각이 나지.
2: 문제는 내 그때는 까맸어도 이제 지금 염색까지 해가지고.
1: 등지 높은 이발사로 살아온 지 60년. 하지만 요즘 지면성 사장님은 생각이 많습니다.
3: 만약에 선생님 이 가게를 이제 못하겠다, 닫아야겠다 이러면 서운해할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많겠지, 이제 많이 있어요. 뭐,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아, 저 손님은 지금쯤 머리 깎으러 올 때가 됐는데 하고 기다려줘.
6: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깎았나, 어디가 아픈가, 미리 사업이 바빠서 못 오는가, 여러 가지로 머리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좋았지.
1: 여전히 가슴 속엔 꿈이 있답니다.
6: 여기서 이제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기서 끝까지 해야지.
1: 이발사로 살 수 있어 행복했노라. 끝까지 그러길 바라노라고.

0: 15세의 청년은 꿈을 꿉니다. 효자동에는 강원대학교가 있습니다. 1947년 설립 뒤로 많은 인재를 배출했죠. 대학 주변엔 보통의 주택가랑은 다르게 특별한 공동체가 형성되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 하숙집을 빼놓을 수는 없죠. 많이 줄긴 했지만 강원대 앞엔 아직도 하숙집들이 건재합니다. 주비 학생, 말 좀 물어볼게요. 이 학생은 이 하숙집의 최고참, 3년째 하숙 중이랍니다.
1: 지금 바람이 좀 불어서 떨어질 수도 있어서.
2: 집에서는 이런 거 전혀 안 했죠?
1: 그죠. 그래도 3년 넘게 했으니까.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하숙은 계속 했으니까요.
2: 처음에 좀 어리버리 하셨겠는데, 이런 것도 잘?
1: 그죠. 네. 저 세탁 할 때도 네. 이제 세제랑 섬유유연제랑 구별 못 하고 그런 것도 많았죠.
0: 그러면 어디 하숙집 구경 좀 해볼까요? 요즘 하숙집은 저희 때랑 다르겠죠? 일단 방 크기는 비슷한데요. 훨씬 깔끔하네요.
1: 이쪽이 바람이 잘 빠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 혼자만 쓰는 방이다 보니까 네. 좀 냄새가 좀 쌓이는데.
0: 오, 에어컨에 냉장고에? 굿. 여기 이분은 하숙집의 꽃입니다. 하숙집 주인이시죠.
3: 이것도 이렇게 가을에 심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도 이렇게 반찬할 때 몇 뿌리씩 이렇게 캐다가 먹으면 아무래도 사 먹는 것보다 향이 더 좋아요. 이건 시금치. 이렇게 가을에 심었는데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이렇게 나서 봄에 또 이렇게 캐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냥 눈 다 막고서는 큰 거예요, 이게.
0: 가만 보니 하숙집 마당 전체가 텃밭입니다.
3: 이거 된장찌개 지져 먹는 달래.
2: 달래도 있어요?
3: 응, 이게 있잖아요. 이거 된장찌개 지질 때 이거 이렇게 캐다가 넣고 지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뿌렸더니 많이 났잖아.
2: 그럼 여기 이것저것 해놓으신 게 다 하숙생들하고 같이 응. 드시려고?
0: 응. 오늘도 텃밭에서 장을 보셨네요. 섬초, 포항초 못지않은 효자동 시금치. 효자초. 이야, 맛있겠습니다. 우와, 이건 무채김치. 저 되게 좋아합니다. 어머니, 저 한 입만. 아, 밥도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도록 공기에 퍼서 보온밥통에 넣어둔다는데요. 그런데 밥공기 크기가 다릅니다.
3: 각자 저기 뭐야, 골라서 먹으니까. 알아서 큰 거 먹을 사람은 큰 거 먹고, 더 먹을 사람은 더 먹고.
0: 밥대가 되니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미역국? 누구 생일인가요?
3: 오늘 우리 시연이
4: 저 생일이라고
2: 축하드려요.
4: 네, 감사합니다.
2: 집 생각 날 것 같아요.
4: 네, 그죠. 부모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미역국 챙겨주시고 네. 고맙죠.
0: 생일 축하합니다.
3: 오늘은 시연이 생일이니까 시연이 먼저 미역국 먹고
4: 감사합니다. 네,
0: 이 하숙집에서는 1인 1생선. 근데 요즘엔 생일 선물을 줄여서 생선이라고 한다면서요.
5: 아, 나도 늙었나 봐.
4: 학교 어디로 좀 꽈가?

0: 그 화학과요.
1: 화학과? 네. 화학과면 어디지? 동쪽인가?
0: 그 후문 쪽에.
1: 후문 쪽?
0: 네.
1: 제일 멀리 가네.
0: 아, 멀어요.
1: 그럼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아유. 못하는 건 미안하지만. 거의 멀어가 20분 걸리잖아요.
2: 네. 어디, 어딘데? 얘 동문 쪽이야?
1: 아니요. 동문 쪽이래는데요?
2: 아, 동문. 너무 바쁠 때는 요청에 뭐가 실어다 줄게. 감사합니다.
3: 택시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2: 실어다 줘요.
3: 바쁠 때?
2: 응. 애들이 그 전에 저기 저 음대 쪽으로 저 짝으로 그때를 있었거든. 밥을 못 먹고 가 급해서. 그래서 얼른 밥 먹여가지고 얼른 실어다 주고 오지. 그래서 학교 많이 들어갔어요.
1: 잘 먹었습니다.
4: 잘 먹었습니다.
5: 바쁜 아침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는 서랍 속에 소중히 간직해둔 걸 보여줍니다.
1: 뭐예요?
2: 네, 우리 학생이 저기에서 와서 1학년에서 와서 있다가 이제 2년을 있다가 코로나를 해서 이제 갔어요. 집에를 갔다 시험 때 와가지고 이제 와서 여기서 이제 며칠 있으면서 이제 시험을 보고 갔거든. 근데 편지를 이렇게 이쁘게 써놓고 갔어요. 그 춘천 엄마 이모라고.
1: 춘천 엄마라고요?
2: 춘천 엄마 이모라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보고 다 울먹였는데 가슴이 다 찡하대. 한번 읽어보셔. 너무 잘 쓰고 이제 지 인생에서 가장 큰 보너스를 탄 것 같은데 이모 만난 게 결혼식에는 꼭 와줘야 된대. 아, 처음에는 원룸으로 했었는데 아저씨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이제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밥 먹고 가라 그러고 뭐 어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가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는 게 아니더라고. 처음엔 재밌었는데.
5: 하숙생은 춘천 엄마가 인생의 보너스라고 했지만 그건 춘천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숙생들 덕분에 행복한 춘천 엄마에겐 한 가지 꿈이 있답니다.
2: 영원한 엄마로 그냥 거기에 기억이 좀 나쁜 기억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 그 마음을 하숙생들이 잘 알 겁니다. 춘천 엄마.
6: 야, 시훈 학생 또 만났네요. 학교 갑니까? 따라가도 돼요?
5: 이야, 이게 몇 년 만에 들어가는 대학 교정인지요? 그런데 학생들 틈에 저분. 학생은 아니고 옷차림을 보니 교수님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교정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주 거침없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7: 여기가 추억이 제일 많은 장소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물입니다만 여기가 연꽃으로 다 이제 올려 그래서 연접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대학교 때 축제를 하면은 저희 친구들이 저기 건너가다 술 먹고 뭐 빠지기도 하고 또 밤에 또 안주가 없다 그러면 또 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족대가 돼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 수위하시는 분들한테 혼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게 많고요.
5: 알고 보니 강원대 졸업생이었습니다. 김팔성 씨는 행정학과 7구 학번이랍니다.
7: 저희가 인문사회대학인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으면 법대는 좀 위에 있으니까 행정학과가 그러면 수업시간에 한 10분이면은 뛰어다니고 그랬죠. 완전히 막 수업에 늦을까 봐 자리 차지하려고.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5: 대학 시절 강의실을 향해 전력질주하던 이곳. 그런데 왜 여전히 여기서 달리는 거죠? 그건 모교가 제일 편하고 익숙해서랍니다.
7: 이쪽에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는 하숙집들하고 복숭아밭, 배밭들. 이것도 이제 80년대 들었으면서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가지고서는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에 뭐 막걸리집 있고 서점 몇 개 있고 다 그랬었죠, 이렇게. 여기가 제가 하는 이제 카페고요. 1층하고 3층이 집입니다. 여기가 고향이기도 하고요. 제가 살던 데고 제가 다니던 학교이기 때문에 추억도 이끌어가서 학교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5: 강물을 거스르는 연우처럼 돌아오셨네요. 평생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김팔성 씨. 퇴직한 뒤 까마득한 후배들을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7: 과 잠바 같은 거 입고 가다가 저희 행정학과 후배들이 오거나 그러면 대접한 거 없고 그래가지고서 뭐 케이크도 서비스로 주고 할인도 해주고 그러죠.
5: 사실 7, 9학번은 파란만장한 대학 시절을 보낸 세대죠. 1979년 12월과 1980년 봄을 겪은 청춘. 그래서 모교 앞이 더 애틋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팔성 씨가 잠시 외출합니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가게라는데요.
7: 안녕하세요. 네. 안경 좀 선보러 왔어요, 그냥.
3: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7: 예. 안경이 전번에 한 게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여기 은행에 온 길에 잠깐 손 좀 보려고 왔어요, 형님.
3: 그렇죠.
7: 예. 잠깐 좀 봐주세요. 네.
5: 전문가의 진단은 명쾌했습니다.
3: 안경을 쓰고 벗을 때는
7: 예.
3: 꼭 두 손으로 쓰고 두 손으로
7: 아 이렇게 두 손으로 네. 한 손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아, 한 그래서 손으로, 그런 거구나 이게
3: 한 손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힘 이렇게 받다 보니까 폐가 예. 이렇게 실그러지죠.
5: 그런데 안경정 사장님도 강원대 졸업생이랍니다.
4: 그때는 막 체류탄이 막 왔다 갔다 그런 시기에 여기 이제 바리케트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학생들은 데모하다가 보면 이게 안경도 뭐 떨궈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부러지기도 하고 한동안은 제가 그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데모하다가 깨져가지고 다시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사례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귀에다가 끼는 고무가 있어요. 그런 고무를 대면 이게 안경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걸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5: 세상을 밝게 보는 눈을 갖게 된 모교와 그래서 여전히 떠나지 않는 졸업생들입니다. 강원대 앞은 저녁에도 북적입니다.
7: 학교 어디 가세요? 아, 오래간만에 저기 대학교 동창들 만나러 갑니다.
5: 대학 시절 만난 친구들이니 40여 년 된 친구겠죠. 그쯤이면 식구나 마찬가지가 되죠. 저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 보고 싶다.
7: 안녕하세요. 네. 저, 우리 오늘 네 사람 여기 동창회 하려고 일로 왔어요. 네.
5: 동창회 메뉴는 곱창 볶음이네요. 정말 좋다. 아유, 먹고 싶어라.
7: 어, 어서 와.
8: 오랜만이에요.
7: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네. 연락했는데 와서 고마워.
8: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아유, 형님이 고마워. 또 부르면 또 옛정을 생각해서 네. 달려와야죠. 네.
7: 맞아. 맞아. 옛정이 있지 우리가.
8: 그렇죠. 우리 친하게 지냈잖아요. 네.
7: 내가 오늘 있지. 그래서 네. 옛날 추억 거리를 하나 가져왔어.
8: 아, 네.
7: 아마 집에들 보관하고 있지 않을걸? 내가 한번 오늘 나와가지고 옛날 사진.
8: 사진이 있어요?
7: 이게 한번 봐봐. 언제 거 같아?
8: 와, 나도 있네?
7: 어, 그럼 당연히 있지. 이게 언제인 줄 알아?
8: 이게 언제지?
7: 우리 수학여행 부산 장흥 울진 돌아갔다 오면서 여기서 찍은 거야.
8: 아, 우리 저기 바닷가
7: 바닷가 아래쪽으로 갔다 올 때 찍은 거. 봉고차 빌려가지고 갔다 올 때.
5: 아니, 이건 흑역사인가요? 위저 시절인가요?
8: 여기 형 있다.
7: 그럼.
8: 그래, 어, 키가 크다.
7: 어. 말라 찍었대요. 너희 기억나 이때?
8: 이거요? 어. 그때 형이 무슨 실수했던 것 같은데요?
7: 아, 그때 뭐지? 소주병에 들은 게 석유인지 모르고 소주인 줄 알고서 그냥 마셨잖아, 내가. 아, 그래 실수했대, 이게 사진 찍어.
8: 그러게요. 우와. 아. 저희 현역 애들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으니까 여기 우리 형들이랑 예, 같이, 그러니까 그냥 뭐 진짜 40년 만에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감성은 진짜 젊었다. 살 좀 빼. 이쁘게 해.
5: 기억을 공유하는 사이는 끈끈한 법입니다. 거기에 같은 꿈을 공유했던 사이라면 천하무적이죠. 효자동의 밤. 누구나 가슴속에 꿈 하나쯤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좋은 꿈 키우시길 바랍니다.

0: 그래,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좋죠.
1: 정말 아주 궁금해요.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어렸었는데.
2: 예. 이 나무를 보니까 지금 느껴지는 게 50년 이제 이 나무와 같이 생활한 건데 이렇게 나무가 이쁘게 잘 그 조화를 이루면서 간지가 잘 뻗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난 50년의 생이 이 나무처럼 부품이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긴긴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즐겁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웃음 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행복하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기분 좋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 우리 진짜
0: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2: 오, 이거 뭐야, 이거. 거미 인간이, 오!
0: 아, 저기!
1: 어? 거미다, 거미!
2: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놀래키려고 했던 거 아니라고.
3: 에르 박사님이잖아.
2: 맞아.
3: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2: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거미 마법에 걸려서 이렇게 거미 인간이 더 거미 인간이 돼버린 것 같아.
0: 저기 에그 박사님, 거미로 엄청 무서워하시잖아요.
2: 맞아요. 무서워. 제가 이 거미 마법에서 벗어나려면요, 탐험으로 이 마법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세요.
0: 좋아요. 에그 박사님이 거미 마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요.
2: 고마워요.
0: 근데 뭐부터 하죠?
2: 탐험을 하기 전에 퀴즈로 거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 그래요.
0: 좋아요.
2: 자, 그렇다면은 아주 어려운 퀴즈를 내도록 하겠어요.
1: 좋아요.
2: 거미는 과연 곤충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0: 곤충 맞아요.
2: 곤충이라고요?
0: 다리 여러 개니까 곤충이 맞아요.
3: 곤충이 아니에요.
2: 왜 곤충이 아니죠?
3: 다리가 8개니까요.
2: 다리가 8개니까. 자, 거미가 곤충인지 곤충이 아닌지 정답은 거미는 곤충이 아니라 절지류 동물이라는 사실.
0: 그렇구나.
2: 곤충은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다리가 6개. 하지만 제 다리는 몇 개죠?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8개요!
2: 맞아요. 저는 6개가 아니고 다리가 8개인 거미랍니다.
0: 그래서 곤충 박사, 에그 박사님이 거미를 무서워하시는 거였구나. 거미는 곤충이 아니니까요.
2: 맞아요. 곤충 박사, 에그 박사는 거미를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냥해서 잡아먹을까요? 지효 친구?
3: 거미 질러요.
2: 어떻게 해야 되지? 노아 친구?
1: 이빨이요.
2: 이빨로? 둘 다 정답입니다. 거미 질러 사냥해서 이빨을 이렇게 먹는답니다.

0: Call me. Call me, call me. 어, 미끌, 미끌, 조심, 조심. 어디야, 어디야.
1: 어딨지?
0: 아니, 아니요. 오다 보니까 거미가 엄청 엄청 많은 거예요. 그 거미를 찾으면은, 제가 다시 에그박스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오, 잠깐만요.
0: 그럼 저희 얼른 거미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2: 네!
0: 자, Let's go, go!
2: 찾아, 찾아, 거미 찾아, 거미 찾아, 호호.
3: 근데 찾았다!
0: 거미인간, 거미인간. 오, 오, 진짜, 진짜, 진짜. 오, 저 거미는 알록달록 무늬를 봐서 무당거미. 무당거미 같은 경우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미줄을 치고 지나가는 날벌레들을 사냥한다고. 오, 근데 내 몸이 왜 그대로지? 왜 아직도 거미인간이냐고. 더 찾아야 되나 봐. 더 찾아야 되나 봐.
1: 이쯤에서 왠지 거미줄 냄새가 나는데. 아, 진짜 없네. 아, 진짜 어디 있는 거지? 아, 참. 어? 어? 찾았다. 아, 여기 거미. 아, 에그 박사님, 거미야, 거미.
0: 거미.
1: 여기, 여기, 여기. 여기.
0: 거미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예요. 뭐가? 뭐예요? 저 변하는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거미인간이란 사실.
1: 맙소사.
0: 맙소사.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거미줄을 봤잖아요.
2: 네.
0: 그래서 거미줄에 대해서 탐구를 더 해보는 거 어떨까요?
2: 좋아, 좋아.
1: 거미줄 탐구.
0: 거미줄 탐구하러 다시 고고고.
1: 고고고. 댕구댕구.
0: 출발, 출발, 출발. 여기로, 출발, 출발. 나는요, 거미인가. 지어노엘 댕구. 뒤에 보면은 사냥을 위해서 거미줄을 내가 잠깐 만들어놨지. 자, 여기 있는 거미줄은 끈적거리지 않는 회로줄. 여기는 끈적거리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다닐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거미줄이 어떻게 먹이가 붙을까요? 그 비밀은 거미줄은 가로줄만 끈끈하고 세로줄은 끈적이지 않아요. 신기하죠. 사냥을 해야 되는데 끈적거리는 가로줄이 필요해. 에그박스 엉덩이에 있는 끈적거리는 줄을 좀 뽑아줘.
1: 우와.
0: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2: 좋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할 수 있지?
0: 할 수 있지.
2: 좋았어. 해보는 거야.
3: 예.
0: 자,
3: 예.
0: 가로줄 만들기.
2: 시작.
0: 우후. 옆에서 도와주고.
2: 슝슝슝.
0: 와, 엄청 잘하네요.
2: 예스, 예.
3: 됐다.
4: 호미가 줄을 타고.
2: 와, 잘했어. 여기 된 것 잡아줄게요.
0: 우와, 이거 완전 빠져나갈 수 없겠는데요.
2: 우와.
0: 우리들은 거미인가?
2: 거미.
0: 자, 묶어 묶어 볼까요? 짠.
2: 와! 거미 준다.
4: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0: 자, 우리가 완성한 거미줄을 볼까요? 이렇게 세로 줄은 움직일 수 있어서 끈적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가로 줄은 끈적, 어? 가로 줄 원래 끈적거려야 되는데 왜 안 끈적거리지?
2: 어?
0: 아, 거미 인간이 끈적거린 액체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땡구.
2: 네.
0: 끈적거린 액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얼른 발라볼까요?
2: 근데 왜 끈적거려야 하죠?
0: 먹잇감이 여기에 바로 걸려야 되기 때문이죠.
2: 아, 먹잇감이 걸리기 위해서 끈적거리는 게 필요하군요.
0: 맞아요, 맞아요.
2: 좋았어. 친구들, 우리 도와줄까?
3: 응.
2: 할 수 있어?
3: 응.
2: 좋아.
0: 자, 끈적거린 액체 나와라, 나와라. 뽕. 짠.
2: 와.
0: 저희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끈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자, 이거 한번 잡아볼까요? 너무 끈적거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좋아요.
0: 자, 그러면은 이 줄을 시작으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거미 인간님, 네. 세로 줄은 바르면 안 되죠?
0: 세로 줄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르면 안 된다는 사실.
1: 알겠습니다요.
0: 우와, 끈적거려, 엄청 끈적거려. 우와, 여기에 사마귀도 걸릴 것 같아. 끈적끈적.
1: 우리가 끈적이 많이 발라서 거미 인간님한테 맛있는 거 잡아드리자.
0: 달콤한 벌이 잡혔으면 좋겠어.
1: 꿀벌.
0: 자, 힘내라 힘.
1: 힘내라 힘. 잠자리 걸려라 잠자리. 모기 걸려라 모기. 지호 잘한다. 노엘이 잘한다. 우후. 잘한다 잘한다. 어?
0: 아! 댕구!
1: 아, 저기! 다리가 안 떼져요. 너무 끈적끈적해요. 아, 이쪽도 이쪽도 짝짝. 와, 잘한다. 지호야 고마워.
0: 고마워 지호야.
1: 오, 지호랑 노엘이랑 정말 대단한데.
0: 와. 자,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끝났나요?
2: 네. 네.
0: 자, 옆으로 오세요. 거미줄 완성했어요.
1: 완성. 완성. 완성.
0: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이 함정에 걸리면 큰일이거든요.
1: 맞아요. 엄청 강력해요.
0: 강력 강력.
1: 발조심. 발조심.
0: 조심.
1: 위험해 무서워.
0: 내가 가서.
1: 어?
0: 이럴 수가, 이럴 수가.
1: 왜요?
0: 제가 또 가로줄을 밟은 것 같아요.
1: 아, 이럴 수가. 어떡해.
0: 자, 도와줘, 도와줘.
1: 으쌰, 으쌰.
0: 아이고, 살았네, 살았네.
2: 어, 잠깐. 몸, 몸, 아, 몸이. 아, 몸이 살아나네. 오, 에이, 아, 이상해, 이상해. 아, 아니야, 아니야. 오, 거미, 거미, 거미.
0: 드디어 에그 박사 돌아왔어요. 예.
1: 예.
0: 아, 이게 얼마만이에요?
1: 아, 축하해요.
0: 자, 우리 노예 친구. 거미가 처음에 무섭다고 했는데 어때요?
2: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0: 우와. 역시 역시. 저도 처음에는 거미 무서웠는데 지금 좀 덜 무서워진 것 같아요. 우리 지호는요?
3: 거미한테 뽀뽀를 하고 싶어요.
1: 뭐? 거미한테 뽀뽀를 해준다고? 그건 너무 위험해.
0: 위험해, 위험해요. 맞아요, 맞아요. 거미도 우리랑 같이 사는 생물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는 거미도 같이 아끼고 공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자, 그러면 약속하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댕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와, 예. 와, 와, 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중물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주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응, 재난기비 국민행동대려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륙의 풍들도 많이 떠들어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데? 아아, 여기는 펭수. 선사태 지무 발견. 선사태 지무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 요망. 대피 요망. 선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경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시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얘들아, 안녕!
1: 안녕!
0: 안녕! 기차 출발! 우와, 공룡기차다!
1: 빈자리에 공룡을 곁에우자.
0: 여기 색깔 규칙을 보면
2: 패턴을 찾아보자. 빨강, 파랑, 빨강, 파랑.

0: 이번엔 내가 해볼게.
1: 패턴을 찾아보자. 분홍, 분홍, 연두, 연두, 분홍.

0: 이번엔 내 차례.
1: 한 번을 찾아보자. 노랑 노랑 보라.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어디에 있지?
1: 뭐가?
0: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지?
1: 같이 찾아보자.
0: 응.
1: 어? 여기. 어?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 대한민국.
0: 우와, 은빈이 잘 찾는다. 사막은? 사막은 어디에 있어?
1: 사막은 여기. 우와. 사막은 여기에 있어.
0: 템. 남극은 어디에 있지?
1: 남극은
2: 어디
1: 여기. 펭수 고향 남극은 여기에 있지.
0: 우와. 나 사막이랑 남극에 가보고 싶다.
1: 나도.
0: 뭐든지 문장이야.
1: 나는 에 가요.
0: 후민아, 응.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보자. 응.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야.
1: 그래, 뭐든지 문장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0: 내가 말해볼게.
1: 응.
0: 나는 사막에 가요.
1: 여기가 어디야?
0: 우리가 사막에 왔다. 모래밖에 없어. 우와. 엄청 넓다.
1: 정연아, 저기 봐. 낙타가 있어.
0: 안녕.
1: 그런데 너무 덥다. 이제 남극에 가자.
0: 응.
1: 나는 남극에 가요.
0: 우와. 우리가 남극에 왔다.
1: 우와.
3: 안녕.
1: 펭귄아, 안녕.
0: 펭귄아, 안녕.
1: 어디 가니?
4: 어? 우리 수영하러 가.
5: 너희도 같이 갈래?
1: 우리는 너무 추워.
5: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0: 여기 남극은 너무 춥다.
1: 훈민아, 나도 너무 추워.
0: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뭐든지 문장에 말해보자.
1: 응.
0: 나는 집. 안돼. 뭐가 없어졌지?
1: 친구들 알려줘.
2: 어, 맞아.
3: 악어가 한글 애를 먹었네.
2: 안돼. 집에 가야 된단 말이야.

0: 집에 가요. 어떡해.
1: 한글 애를 찾아와야지.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좋아.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욕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애가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4: 애 문을 찾자.
3: 여기야. 애를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이응, 보이지 않아?
1: 내가 위에서 찾아볼게.
0: 하차!
1: 위에서 보니 이응이 보여. 우리의 이응.
0: 고마워. 이응을 찾으러 가자.
1: 좋아.
0: 하차! 찾았어. 우리의 이응. 이제 애를 쓰자. 애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해. 이응이 애를 만나 애.

0: 팟!
1: 저장 완료! 에!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1: 냠, 슝,
0: 오잉. 한글 애가 어디로 갔을까?
2: 아구가 먹었을 거야.
0: 다시 만들어야겠네. 나는 집에 가요.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집에 가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집에 가요. 끝.
1: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집보다 가요. 나는 집에 가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집보다 가요. 나는 집에 가요.
0: 나는 집에 가요. 훈민이와 정음이가 어디에 갈까? 우리는 사막에 가요. 우리는 남극에 가요. 어? 한글 애가 어디로 갔지? 오리의 이응이 애를 만나 애.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애가 나왔어요. 나는 집에 가요. 나는 집에 가요. 나는 집에 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0: 뭔데 그래? 나에게 말해봐. 여기 좀 봐.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
1: 나쁜 호랑이.
0: 엄만 줄 알면 어떡해? 누가 오누이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어떡해.
2: 뭐든지 문장이야.
3: 내가 에게
0: 말해요. 아, 다행이다. 우리가 오누이에게 말할 수 있겠다.
3: 응. 내가
2: 오누이에게.
0: 어? 안 돼. 뭐가 없어졌지?
3: 친구들 알려줘.
0: 악어가 한글 에게를 먹었네.
3: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응.
2: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음

0: 안녕.
1: 안녕.
2: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에게, 에게가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한글의 문!
4: 에게의 문을 찾자.
0: 여기야! 에게를 찾으러 떠나자.
2: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0: 달콤한 아이스크림.
1: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줘. 한글 이응을 찾았거든.
0: 응?
1: 찾았어. 아이스크림의 이응.

0: 장사다.
1: 안녕? 저건 기억? 찾았어. 그네의 기억.
2: 이제 에게를 쓰자. 에게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3: 헉! 헉!

0: 네.
1: 하나, 하나.
0: 이육이 애를 만나 애. 기역이 애를 만나 개.

0: 헛! 헛! 에? 개? 에? 개? 에게?
1: 합체! 저장 완료! 에, 개!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에게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얘들아, 엄마가 왔다.
1: 엄마다.

0: 문을 열어주면 안 돼. 그건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1: 아이 추워. 어서 문 좀 열어다오.
2: 우리

0: 오빠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
1: 얘들아, 엄마라니까.
2: 그럼 손을 보여주세요.
3: 진짜 호랑이잖아?
2: 우리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1: 얘들아,
3: 어서 도망가. 우리 또 가자.
1: 응. 아이, 도망을 가다니 분하다. 할아버지 차례. 에게 내가 친구에게 말해요.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면 안 돼. 친구야,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면 안 돼.
4: 냠, 냠.
1: 안 돼.
4: 에게 꿀꺽. 슝.
1: 우잉,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에게, 에게.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끝.
4: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내가 오누이보다 말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내가 오누이보다 말해요.
1: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훈민이가 오누이에게 할 말이 있대요. 어? 한글 에게가 어디로 갔지? 아이스크림에 이응이 에를 만나 에. 그네의 기억이 에를 만나 개.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에게가 나왔어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기질,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엄마 병원 다녀올게. 저녁에 아빠 생일 파티 하자.
1: 네. 어? 우와, 예쁘다. 엄마 선물은 뭐예요?
0: 비밀.
1: 말해 주세요.
0: 아빠한테 무지무지 잘 어울릴 거야. 엄마 간다.
1: 어이구. 비밀이라니까 더 궁금해지잖아. 팀이랑 포미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0: 안 돼.
2: 팀이 진짜 웃기다.
1: 팀이 포미. 괜찮아? 이 과일은 다 뭐야?
3: 오늘 콩순이 아빠 생신이잖아. 같이 케이크 만들려고 했는데 과일이 다 쏟아져 버렸네.
1: 다시 주우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4: 완성이다.
1: 와, 예쁘다. 고마워, 태미, 포미.
2: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
1: 당연하지. 맞다, 선물. 어떡해.
2: 왜 그래?
0: 같이 찾아보자.
2: 그래,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5: 콩순아, 콩순아.
1: 아빠다.
0: 어떡해.
2: 아직 선물도 못 찾았는데.
1: 호미야, 혹시 네가 선물로 변신해줄래?
2: 에? 네, 내가?
1: 잠깐이면 돼. 금방 원래 선물 찾아.
2: 엄마 선물이 뭔데?
1: 나도 몰라. 아무거나 변신해줘.
2: 뭐? 모르겠대.
0: 직접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5: 고맙다, 콩순아. 티미 포미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1: 네.
5: 그럼 선물부터 풀어볼까? 이야, 진짜 멋진 수수깡 안경이네. 고마워, 우리 딸.
1: 아빠가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0: 이제 내 선물도 풀어봐요.
5: 그럴까요? 어? 이게 내 선물이라고요?
0: 어? 응? 왜 이런 게 들어있지? 어?
1: 그러면 안 돼.
2: 그만.
5: 호미잖아.
1: 콩콩이.

0: 처음이에요.
1: 선물이 없어졌단 말이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짜잔!
2: 어머! 역시 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
1: 선물 고마워요, 여봉.
0: 어떻게 된 거예요?
1: 집 앞에 선물 상자가 있길래 누가 생일 선물을 보냈나 싶어 들고 왔거든.
2: 선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인 찾아간 거였네.
0: 난 그런 줄도 모르고.
3: 다행이다.
1: 우리 쿵순이 많이 놀랐겠다.
0: 고마워, 포미. 아빠, 빨리 촛불 보세요. 꺼지겠어요.
1: 그래.
2: 생일 축하해요, 여보.
0: 아빠, 생일 축하해요.
1: 10,000원입니다, 손님.
4: 네, 여기요.
3: 내년 마트에서 바코드 스캐너가 제일 재밌어요.
0: 우와,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마트 놀이 하려면 바코드 스캐너가 필요하겠지?
3: 그럴 땐 어울리는 친구가 딱 하나 있지. 바로 나, 범이지롱.
5: 둘이서 마트 놀이 할 거야? 나도 할래.
2: 좋다.
0: 뭘 팔아야 하지?
3: 오, 예쁜데? 인형 팔자.
0: 이건 안 돼.
3: 어? 이렇게 예쁜 인형을 팔면 손님도 엄청 좋아할걸. 손님이 많이 와야 신나는 마트 놀이도 많이 할 수 있지.
0: 그런가?
3: 그래.

0: 건 어? 아빠 건데. 어? 그치만 너무 자주 고장나서 빨리 새로 사야겠는걸. 미라클 하셨으니까 괜찮겠지?
1: 고승아, 이것도 이것도.
0: 준비 끝! 빨리 공수님한테 연락하자!
1: 좋아!
0: 자동차는 여기 가자.
2: 응, 알겠어.
0: 좋았어. 이 정도면 다 됐다.
1: 그럼 나는 변신해볼까?
2: 도리가 아주 아주 많아요.
0: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0: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4: 살 거야?
2: 글쎄. 도토리 사세요.
0: 빨리 공기 마칩니다.
2: 도토리 사요.
1: 뭐야? 손님들이 하나도 안 오냐?
0: 안 되겠어. 팀이 같이 가자. 자자, 걸려. 밖에 없는 공신이 마트. 어서 오세요. 같이 하자고. 자자, 걸려. 없는 게 없는 공신이 마트. 어서 오세요.
1: 어, 저기 손님.
0: 어서 오세요. 콩송이 마트입니다. 네, 골라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5: 저 자동차 장난감도 파는 거죠?
0: 네.
1: 삐빅.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번개 자동차 1,000원입니다.
5: 좀 비싸네요. 다음에 올게요.
1: 잠시만요. 500원. 아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100원입니다.
5: 우와, 전부 다 100원.

0: 그럼 저 인형이랑 모자 주세요. 비비 비비 여기 있습니다. 또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동생이 왔습니다.
1: 어? 어디서 많이 본 인형 같은데?
0: 아, 언니.
1: 소방, 콩순이 책이랑 소방차 아닌가? 저기요, 혹시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2: 어, 이거요? 저기 콩순이 마트에서 샀는데요.
1: 콩순이 마트요? 아, 저건 내 노트북인데?
0: 여기 있습니다.
1: 그건 안 돼. 내 노트북.
3: 괜찮으세요, 아저씨?
1: 중요한 자료가 있었는데 다행이야.
0: 죄송해요, 아빠.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1: 그래도 아빠 물건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아빠한테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알겠지? 그런데 아빠 거 또 팔지는 않았지?
4: 컴퓨터 그림이 있는 책인데 방금 팔았어요.
1: 내 비상금 숨겨둔 책이잖아. 어디야?
0: 방금 저기로 갔어요.
1: 안 돼.

0: 오, 팀이구나.
1: 안녕하세요, 아저씨. 집에 콩순이 있어요. 안녕.
0: 오늘 콩순이 할머니 댁 놀러 갔는데 곧 올 거야. 안에서 기다릴래?
1: 네.
0: 어? 여보세요? 네? 프로그램 오류라고요? 네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1: 무슨 일 있으세요?
0: 팀이야, 혹시 잠깐만 콩콩이랑 놀아줄 수 있니? 내가 지금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서.
1: 네.
0: 어제만 해도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1: 뭐하고 놀까, 콩콩아? 이건 멜빵이라고 하는 거. 아파, 콩콩아. 재밌나 보네. 안 돼. 바지 내려간단 말이야. 당기지 마. 안 된다고. 내가 졌다. 그렇게 재밌어? 왜 그래, 콩콩아? 왜 울어? 콩콩아, 울지 마. 이게 무슨 냄새지? 설마. 기저귀, 기저귀. 어디 있지? 찾았다. 콩콩아, 내가 빨리 기저귀 갈아줄게. 일단 옷을 벗긴 다음 기저귀를 벗기고. 엉덩이를 닦아준 다음 새 기저귀를. 금방 해줄게. 자, 됐다.

너도 배고프구나. 같이 맘마 먹을까? 좋았어. 내가 분유 맛있게 타줄게. 고소한 냄새. 조금만 먹어볼까?

0: 몸은 작아졌지만 분유는 만들 수 있어. 잘 섞여라, 잘 섞여라. 됐다. 우와, 콩콩아, 이걸 다 먹어버린 거야? 내가 떡봉보다 더 맛있는 분유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안 돼, 분유 먹자. 콩콩이 아. 다녀왔습니다.
1: 어? 콩콩아. 왜?
0: 아빠, 오늘 티미가 콩콩이 돌봤어요?
2: 응.
1: 고마워, 티미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기도 해라. 티미는 정말 친절하구나. 지금 상태로는 들기 어렵겠는걸.
0: 걱정 마세요.
1: 됐다. 그 쿠키 신기한데? 먹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오다니 마술 같아.
3: 마술은 아니고 제가 만든 사레르 쿠키예요.
1: 아,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3: 콩순이가 알려준 방법으로요. 어?
1: 콩순이가?
3: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
4: 티미, 안녕?
3: 안녕하세요, 아저씨.
4: 부탁할 일이 있는데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3: 제가요?
4: 어제 마을 행사에 네가 떠준 이 가방을 메고 갔는데 너무 솜씨가 좋다면서 티미에게 뜨개질을 배우고 싶다지 뭐니.
3: 저에게 뜨개질을요?
5: 티미가 뜨개질 선생님이 됐다고? 멋지대.
3: 근데 한 번도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걱정돼. 연습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0: 미안.
3: 안녕하세요. 티미, 왜 그래? 부끄러워서 작아질 뻔했어.
6: 뭐가 부끄러운데?
3: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부끄러운 것 같아. 티미가 등장하면 모두 박수를 칠 텐데.
6: 귀마개를 쓰자.
3: 우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5: 다시 해보자.
3: 안녕하세요. 와! 뜨개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안 부끄러운가 봐. 부끄러워.
6: 몸이 귀마개도 했는데.
3: 박수 소리가 아니라

0: 지금부터 뜨개질 하는 법을요.
1: 티
2: 자고 있어.
0: 깜빡 잠들었네.
3: 아하, 쓸만한 발명품이 생각났어. 전반경 헬멧이야. 이걸 쓰면 사람들 쪽을 안 보면서 뜨개질을 할 수 있어.
4: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를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2: 팀이 잘하는데?
3: 내 전망경 헬멧 덕분이라고.
4: 이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코디? 이제 앞을 보려면 어떻게?
3: 옆에 버튼을 눌러봐. 각도 조절이 될걸?
1: 티미, 왜 그래?
5: 안경이 이상해. 너희가 엄청 크게 보여.
3: 전망경 헬멧에 앞을 보면 사물이 아주 크게 보이는 확대 기능을 넣었단 걸 깜빡했어.
5: 얘들아, 안녕.
1: 봉순아.
5: 무슨 일 있어?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부끄러움을 없애는 진짜 방법을 알려줄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건 긴장을 해서 그래. 긴장을 풀어주면 사라질 거야.
6: 어떻게 푸는데?
5: 티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져서 긴장이 풀리거든.
6: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생각났어. 난 이 사르르 쿠키를 먹을 때가 제일 좋아.
7: 사르르 쿠키?
6: 응, 내가 만든 간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야. 사르르 녹아. 기분 좋아.
1: 돌아왔다.
5: 다행이야.
0: 이 사르르 쿠키만 있으면 뜨개질 교실은 문제 없겠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기질,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기질,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6: 탑승하세요.
1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킴.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0: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싸이아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7: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8: 내일 떠나자.
9: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지?

아닐까?

곰이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감 곧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

꽃 싱싱 달려 신나게

Huh.

0: 좋아, 다 됐어. 드디어 나만의 파스타 요리 완성이요. 자, 먹어봐.
1: 뭐야,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0: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와서 드세요.
1: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0: 먹고 싶어 할 친구가 있지. 봄날이야.
1: 봄도 안 먹을걸. 아주 먹는다니까. 안 먹을걸.
0: 거봐, 먹을 테니까.

곳인데 또 낚시하러 간 게 분명해. 찾으러 가보자.

0: 행복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1: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0: 아이, 그건 위험해.
1: 그렇지만 재밌을 거야.
0: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된단 말이야.
1: 만세! 배 타고 간다!
0: 이리로

0: 정말 정말 멋져.
1: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0: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1: 정말? 어딘데?
0: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1: 다시 돌아가야 해.

있었구나.

0: 거봐, 맛 없어서 아무도 안 먹을 거라고 하더니 보라고 몽땅 다 사라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옥스퍼드 상
8: 해보고
9: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1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2: 안녕 수학 공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식물엔
3: 더운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커피 구조대와 우주에서 온 강아지.
6: 정말 잘했어, 주마.